0: 나는 블루카, 지구에 사는 자다. 뭐라는 거야?
1: 메가 앰블러, 피닉스 파이어.
2: 블루카는?
1: 다리 너머에서 탱크와 싸우고 있어.
3: 탱크?
2: 이번에도 와일드 카드 보신가?
3: 와일드 카드 봇? 플래터 제트가 아니네.
2: 예감이 좋지 않아.
0: 너도 이 지구에서 살면 이곳의 생명을 존중해. 그럼 모두들 날 받아줄 거야.
4: 그딴 건 잘 모르겠고 한 마리 고독한 야수에게 우리 같은 건 필요 없지. 제법인데.
5: 상대를 인정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너도 우리와 함께 지낼 수 있어.
4: 웃기지 마. 누가 그러고 싶대.

0: 얼마나 재밌어 보이셔들. 나도 좀 끼워주실까?
1: 어느새 동료를 불렀지?
2: 뭐야? 나 몰라, 전단 녀석!
0: 싸움의 향기에 이끌리는 건 당연한 본능 아니겠나?
3: 블루카! 울프 하운튼!
2: 진짜!
3: 쟨 또 대체 뭐냐고! 스카이게로비랑 똑같이 생겼네?
0: 우아하게 놀아볼까?
3: 알파볼트 캐논! 얼룩아! 괜찮아?
1: 이 정도 상처쯤은
0: 이상도 하셔라. 내 크림슨 랜스에는 비스트 바이러스를 심어뒀는데 그런데도 아무 반응이 없으시다. 아, 선한 인상 뒤에 날뛰는 짐승의 기운이 느껴지는군.
3: 너도 와일드 카드 보시지? 뭐 때문에 이러는 거야?
0: 나의 이름이 나이트 그리폰이란 것만 알려드리지. 이런 이런 솜씨가 연 우아하지 못하군. 적과 아군을 구분해서 조준하는 게 어떠신가?
2: 그딴 건 모르겠고 난 그저 싸움의 본능을 따를 뿐이다.
3: 블루캅, 일단 투퇴하자. 상황이 너무 안 좋아.
1: 알았어, 준.
0: 도망치게 놔둘 리가 없잖아.
2: 야흥! 거기서!
4: 어? 어? 블루캅이다!
1: 뭐야? 저 녀석은
4: 모든을 다리에서 벗어나!
0: 자, 그만 거기까지! 가!
3: 뭐지?
4: 딥파이트!
2: 닭다리 맛이 영설로군.
0: 뭐라고?
5: 싫어? 세다?
6: 헐쿠! 머리 조심!
5: 딥파이트? 세다?
2: 오이! 선수가 늘었네. 트라이던트 서브마리!
0: 이런 보통 방해꾼이 아니신 모양이군. 흥이 떨어졌어. 다음에 기약하지.
2: 좋으면 프라이드 치킨 만들어주마.
3: 딥파이트! 페로르! 시에로!
7: 안녕 준.
5: 등장 타이밍 나쁘지 않았지?
7: 다 내 덕분이지 않겠어? 루카, 잠깐 안 본 사이에 살 좀 빠진 것 같다.
1: 다이어트 좀 했지? 근데 너희 언제 모호타운에 온 거야?
8: 내가 불렀어.
5: 크레스트!
9: 뭐야, 미리 말해주지, 크레스트.
8: 미안, 뭘 좀 알아보느라 정신이 없었거든. 너희들이랑 딥바이트와 함께 와일드카드봇에 대해 얘기할 게 있어.
2: 이런, 흠뻑 젖어서 안쏘한잖아. 배치로구나 수도 보자고!
5: 어때요? 도움이 됐나요?
10: 물론이지. 백신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건 네가 갖고 온 샘플 덕분이야. 고마워, 솔레이유. 정말 훌륭해.
5: 더 필요하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어머니 부탁이라면 뭐든 다 해드릴게요.
9: 이야, 설마 페로로랑 이런 식으로 다시 보게 될 줄이야.
5: 그러게, 너희들 소식 듣고 바로 날아왔어.
6: 내가 보통 빨라야 말이지.
5: 특히 크레스트가 긴급으로 딥파이트를 데려와달래서.
8: 고마워, 페로로.
5: 그런데 안나는? 집에 간 건가?
11: 아, 시장님 달래드리러 갔어.
12: 진지열해.
5: 괜찮아요. 금방 다시 오를 거예요.
9: 매립지 쪽이 그날이었으니까.
5: 시장님의 딸은 책임이 막중하구나.
9: 그래서 딥바이트랑 할 얘기란 게 뭐야?
8: 내가 딥바이트를 부른 건 다름 아닌 충치 때문이야.
9: 충치? 분명 에드 아저씨가 새 이빨로 바꿔줬었잖아.
13: 상태 또 안 좋아진 거야? 진찰 좀 해줘.
2: 그런 게 아니야, 애들.
8: 와일드 카드 복과 바이러스 소식을 듣고 딥바이트의 충치가 바로 떠올랐거든. 세바스찬?
14: 네.
8: 자신의 충치 때문에 난폭해진 딥바이트.
11: 이건...
8: 그런 딥바이트에게 물린 기간트렉스도 이상이 생겼던 거 기억하지?
9: 보통 난리도 아니었지. 그게 왜?
8: 기간트렉스의 사고회로 데이터와 충치를 비교해봤는데 원인을 알아냈어. 비스트 바이러스 때문이야.
7: 뭐라고?
1: 그게 무슨 소리야? 뭐야 너? 와일드 카드 보셨어?
4: 어쩐지 무섭게 생겼다 했어.
11: 얘들아, 편견은 안 돼.
7: 딥바이트는 예전부터 외모 때문에 상처를 많이 받았단 말이야.
2: 괜찮아, 난 이제 신경 안 써.
9: 장하다!
1: 하지만 넌 와일드 카드복과는 좀 다른 듯한데. 웨폰 카드도 그렇고.
8: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바이러스는 스스로 증식할 수 없어. 그래서 숙주세포에 침투한 뒤 자신의 정보를 복제해서 방출하지. 그 과정 자체는 비스트 바이러스도 같아. 단, 감염된 메탈 카드봇은 유전자 정보가 새로 쓰여져서 성격은 공격적이고 흉폭하게, 바이러스의 농도에 따라선 겉모습도 변한다는 걸 알게 됐어.
7: 좋아! 완벽히 이해했어!
9: 생김새도 바뀐다 이 말이지? 굴루컵도 좀 모습이 변했으니까.
11: 이해한 거 맞지?
5: 그럼 딥화이트도 이미 비스트 바이러스에 감염된 적이 있었던 거야? 충치가 생기기도 전에?
8: 그럴 가능성이 높을지도. 한번 감염된 후 어떻게 제정신을 되찾았는지는 모르겠지만.
2: 안타깝게도 처음으로 감염됐을 때의 기억이 없어서 말이야.
8: 적어도 충치는 이빨에 잠복해 있던 미량의 비스트 바이러스가 뒤늦게 발현된 걸지도.
1: 그래서 무슨 말이 하고 싶은 거지? 이 도시를 펼치시고 있는 녀석들이 순수한 와일드 카드봇이 아니라 바이러스에 감염된 메탈 카드봇에 불과하다는 말인가?
2: 아니, 한번 감염되면 반드시 죽는 그런 무서운 병이 아니라는 거야. 내가 바로 그 산 증인인 셈이다.
8: 그리고 백신을 맞으면 감염을 막을 수 있어.
1: 뭐라고?
8: 메가인 불러. 함께 비스트 바이러스 백신을 개발하자.
1: 의사로서 거부할 수 없군요.
8: 그럼 마무리 부탁할게.
9: 너희도 파이팅!
2: 자, 그럼 다음은 탱크 야옹이랑 창등 조랑마를 찾아야겠군.
9: 그리고 또 한 명 메탈 브레스를 가진 애가 있지.
5: 솔레이유랬나?
7: 그 앤 블레이온과 팬토모넷이라는 동료를 데리고 있어.
1: 모두 만만치 않은 상대였어.
4: 게다가 모두 비스트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잖아. 물리면 감염되는 거 아니야?
13: 너 좀비 영화 그만 보랬지.
9: 아무튼 다들 백신이 만들어질 때까지 조심해.
4: 난 일단 소방서로 복귀할게.
1: 그럼 나도 경찰서로 복귀를 해야.
9: 루캅, 케이크 빼.
1: 잠깐. 준, 나도 슬슬 근무지로 복귀해야 하는데.
9: 아직 상처가 남았잖아. 잠시 쉬고 있어.
1: 알겠어.
7: 블루캅은 항상 너무 열심이라니까.
5: 휴식도 중요해.
1: 휴가 신청을 해야겠군.
2: 예. 아우, 배고파. 이거 불을 너무 신나게 쏴댔네. 어디 괜찮은 맛집 없으려. 이 냄새를 저거 무조건 맛있다. 주방 버텨보자고.
9: 어서 오세요.
12: 안녕하세요.
14: 안녕. 늘 먹던 걸로 주세요.
12: 네, 알겠습니다.
14: 준, 네 친구는 왜 안 보이냐?
1: 무슨 일 있으신가요?
14: 요즘 네 얼굴이 안 보여서 심심하다고 동료가 그러더라고. 무슨 일 있는 거야?
1: 별일 아닙니다. 그냥 유지보수 중이에요.
14: 그렇다면 다행이지만.
12: 여기 커피랑 루캅 도넛 3개예요.
14: 고마워요. 아, 와일드 카드본 얘기는 들었어.
9: 어떡해요?
14: 걱정 마. 우리 모탐 경찰들은 메탈 카드본 편이니까.
9: 얼마. 안나, 뭐야?
5: 어쩔 수 없잖아. 내가 아빠 달래드리느라 얼마나 힘들었는데. 모든 게 뚫어보시는데 거짓말도 안 통할 거고.
11: 너무하네. 안나의 무거운 짐도 몰라주고.
5: 그치.
11: 그러니까.
7: 괜찮을 거야. 이제 와서 뭘 숨길 게 있겠어요.
5: 자, 그럼 난 이만 가볼게.
9: 벌써?
5: 잠깐 급하게 온 거니까 나도 할 일 많거든. 별바다 덩치들도 돌봐줘야 하고. 준, 창 챙겨줘서 고마워.
9: 우리 집에 고이 모셔뒀지.
5: 그럼 딥화이트 잘 부탁하고 백신 연구 잘 돕고 있어?
9: 알았어, 알았어. 시에로, 모두에게 안부 전해줘.
15: 그래, 걱정 마.
12: 아우, 너무 아쉽다. 가서 나눠 먹어.
1: 조심히 가.
5: 잘 먹겠습니다. 시에로, 잘 봐줘.
15: 계속 직진.
16: 어서 오세요.
17: 덱덱 허니딥이랑 버팔크림 도넛 주세요.
7: 솔레이유?
9: 무슨 일로 온 거야?
12: 가게에서 드시겠어요?
17: 포장해 주세요.
12: 네, 알겠습니다. 언제 이런 귀여운 친구를 사귀었대?
9: 엄마! 너희를 얼마나 찾아다녔는 줄 알아?
17: 알아. 그래서 숨어 있었던 거야.
9: 내 친구가 그랬어. 걸리는 게 없다면 도망치거나 숨거나 하지 않을 거라고.
12: 여기 있습니다.
17: 감사합니다.
9: 너
7: 기다려.
5: 순순히 돌려보낼 순 없지.
9: 맞아.
17: 도넛을 사러 왔을 뿐인데 속보입니다. 어떡하지 블레이온?
16: 잠깐! 하시아스 정류소에서 대규모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18: 정류소가 짙은 검은 연기와 화염이 휩싸였습니다. 소방관들이 진화 작전을 벌이고 있지만 물기는 좀처럼 잡히지 않습니다. 잠시만요. 메탈 카드 모십니다. 쌍둥기를 든 메탈 카드 모시 모입니다.
7: 정녀석!
18: 타이거리자!
16: 메탈 카드 소방대원 헬릭스 파이어를 준비하신다고 하는데요.
7: 솔레이유!
18: 준! 가자!
11: 우리도!
12: 태호랑 안나는 여기 있어. 도넛 더 먹고 가. 루카바, 우리 아들 잘 부탁한다.
18: 걱정하지 마세요. 괜찮으세요?
4: 덕분에 살았어!
9: 좋아! 블레이온을 따돌렸어! 우리가 1등이야!
18: 경주를 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 준!
9: 어? 피닉스 파이어다! 어떤 상황이야?
4: 준! 블루카! 탱크 녀석이 이곳 기름을 훔쳐먹고선 난동을 피우고 있어!
18: 보통 목포가 아닌가 본데! 준! 어떡하지?
9: 들어가자! 우린 전문 소방대원도 함께 있잖아! 겁낼 거 하나도 없지!
4: 난 여전히 겁나거든! 화염을 만만히 보면 큰 코 다친다!
9: 미안! 집중할게!
18: 내 물 회오리로 전부 쓸어버리면 안 될까?
9: 그건 자주 쓸 수 없으니까 아껴둬야지! 작전대로 가자!
18: 좋았어!
4: 타이거는 어딨지? 그 녀석은 안쪽에 있는데...
19: 여긴 너 우리한테 맡기고 다녀와!
4: 네! 날 따라와!
2: 여기 기름은 담백한 것이 맛이 좋아. 어디 한번 마셔볼까?
4: 그만 둬! 이런 위험한 곳에서 날뛰다니 목숨이 아깝지 않나?
2: 이 정도 스릴 없이는 기름 맛이 안 살지. 배고프면 먹는데 그리고 날뛰고 날뛰는데 그것이 우리 와일드 카드버의 본능이라고.
4: 이런 곳에서 볼을 쐈다가 하는
9: 블루탑?
2: 자!
18: 우리를 받아준 사람들과 함께 살아야 할 우리로선 이 마음대로 날뛰게 둘 순 없어, 타이건!
2: 그게 너의 본능이라면 나름이야 되지! 한 번 더!
9: 딥바이트! 물어! 피닉스 파이어! 대동!
2: 머님
4: 테마!
2: 그럼 뿅망치로
19: 거기 가만히 있어.
9: 네 차례야. 딥바이트 대동.
2: 뭐냐 시키셔. 배우다.
4: 지원인가?
2: 저 정도로 젖었으면 된 것 같은데 준.
9: 블루컷 마무리야.
2: 이것들이 불놀이 하러 온 게 아니란 말이다! 불놀이!
9: 우리 블루캅은 전기를 잘 다루거든. 충분히 젖은 상태에서 이 녀석 공격을 맞으면 어떻게 되는지 알지?
2: 모르겠는데 진짜냐?
9: 알파볼트!

0: 어떠냐 우리 지목해.
1: 좋았어.
2: 펜터먼은
1: 와일드 카드본.
2: 어?
1: 체인지. 놀래요.
0: 어디서 쓰지길.
3: 펜터먼은 세다.
1: 뒷발차 세다.
3: 테노스.

0: 파이트!
1: 지금!
2: 솔레이유! 대체 뭐 때문에 이러는데!
3: 이게 어머니의 뜻이니까.

0: 파이어 로어 블레이즈.
1: 파이어 로어 블레이즈.
0: 체인지. 딥파이트 봉인. 네 친구 오늘은 내가 데려갈게.
2: 타이거니 보이지 않아?
3: 이거 도망쳤나? 더 움직일 힘이 남아있었단 내 집도 좋고.
0: 기름을 실컷 마셨을 테니까 힘이 넘치나 보지.
4: 우리 동료 딥파이트를 돌려줘!
3: 난 니들의 뜻을 따를 뿐이야.
0: 이만 가자 블레이온.
3: 알겠어. 오메가 힌트
4: 괜찮아?

0: 이어서 처음 배우는 AI가 방송됩니다.
1: 우물을 찾는 여정을 같이 출발해 보시죠. 가시죠.
2: 울림으로 그래, 울림으로.
3: 비밀기 최상품이라 한무새 뭐 한 150만 원입니다.
2: 150만 원이요?
3: 네. 이거 아주 소중한 거죠, 여기. 어떻게 보면 봉우가 다 돼, 이게.
2: 감동무장 감동무장. 이게 내 인생 보물입니다. 이게 위로 오겠죠. 누나는 나한테 보물 같은 존재입니다.
4: 늦은데 왜 이렇게 꽁적거리고 다녀? 간단한 비행기도 못하겠네.

0: 눈만 바쁜 요즘 교육 어떻게 생각해요?
1: 연필을 굴려야 머리도 잘 굴러가죠.
2: 지당하신 말씀.
1: 아소비 키즈. 특허받은 교재와 대면 교육으로 생각의 깊이가 다르다. 유치초이 전문 아소비.
3: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처음 배우는 AI의 허성구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일상생활에서 영어 쓸 일이 생각보다 많죠. 근데 영어라고 하는 건 저는 단어가 기본인 것 같아요. 단어를 많이 알아야 우리가 쓸 수 있는 문장의 폭도 넓어지고 들었을 때 이해되는 것도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단어와 함께 재미있는 영어 공부 해볼 건데요. 그 공부 도와주실 김지원 선생님 모셔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4: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영어와 AI를 구해드리겠습니다. 지원쌤입니다.
3: 반갑습니다. 또 오늘 또 우리 오랜만에 뵙게
4: 됐는데. 네, 오랜만에 또 영어 시간입니다, 여러분.
3: 재밌는 영어 시간. 영어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단어가 사실 외우는 게 쉽진 않았어요, 학창시절.
4: 그럼요, 그럼요.
5: 우리가 영단어를 오래 네. 기억하고 또 재밌게, 어떻게 보면 재밌게 학습할수록 오래 기억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AI랑 어떻게 해볼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볼 겁니다.
3: 아, 오늘 강의는 저도 특별히 더 기대가 되는 것 같은데요. 그럼 가장 먼저 어떤 걸 해보면 될까요?
5: 여러분 평소에 유튜브 영상 꽤 보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죠?
3: 네, 너무 많이 봅니다.
5: 네, 근데 그 유튜브 영상이 이제 영어로 되어 있는 영상들 아마 여러분들 접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미있게 본 그 영상을 재미를 넘어서 그 안에서 봤던 단어를 직접 한번 유튜브에서 뽑아가지고 외워도 보고 플래시 카드도 AI로 만들어보는 걸 먼저 해볼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사용하게 될 AI 툴은 제미나이입니다. 우리 친구들이 EBS에서 재미있게 봤을 만한 영어 동화가 담겨있는 유튜브 영상을 한번 가지고 와볼 겁니다. 이 유튜브 영상의 주소 있죠? 요거를 그대로 복사합니다. 그 다음에 다시 제미나이로 돌아와서 붙여넣기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플래시카드 만들고 단어 뽑아달라고 해야 되잖아요. 아, 네. 그 프롬프트 한번 써볼 건데, 자, 선생님은요 요렇게 프롬프트를 써보았습니다. 위 유튜브 영상에서 핵심 영어 단어 10개를 뽑아달라고 했고요. 네. 각 영단어를 자세히 공부할 수 있게 설명도 해달라고 했습니다. 네. 그리고 그냥 단어가 있고 설명만 있고 하면 좀 공부 효과가 떨어지거든요.
3: 그렇죠.
5: 저 전 또 선생님이니까 네. 조금 더 팁을 드린다면 영어 단어뿐만 아니고 한국어 뜻, 그리고 여러분들 중학교 가서부터 너무 중요한 영영풀이, 그리고 해당 단어가 들어간 예문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까지 전부 넣어달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단어 플래시카드 퀴즈를 만들어달라고 할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 이렇게 선생님이 지금 캔버스라는 기능을 켜두었어요. 네. 우리 한번 봤었던 기능인데요. 이 맨 아래에 있습니다. 이 친구를 켜게 되면은 이제 정말 우리가 직접 좀 클릭도 하고 재밌게 좀 놀아볼 수 있는 다양한 것들이 생기게 되는데요.
3: 오, 뭐가 나왔는데요?
4: 네. 네, 뭐가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뭔가 vocabulary notes라고 해가지고 새롭게 한번 노트가 떠 있는데요. 그리고 네. 그 아래 퀴즈까지 지금 생성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선생님이 얘기한 프롬프트대로 나왔죠?
3: 네.
4: 영어 단어 뽑았고, 한국어 뜻 나왔고, 영영풀이 나왔고, 예문도 나왔습니다.
3: 영영풀이까지, 어허.
4: 여러분,
3: 그랬으니까.
4: 영영풀이가 귀찮을 수 있어요, 보기. 네. 안 보고 싶을 수 있는데요. 여러분이 중학교에 가서 실질 학교 시험을 보지 않습니까? 이렇게 쓰는 문제들이 많이 나오게 될 텐데, 그때에도 이 영영풀이를 보고, 그 영어 단어를 본문에서 찾아서 쓰는 문제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런 거를 차치하더라도 원래 영어 공부에서 영어 단어에 해당하는 영영풀이를 보는 게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3: 미래를 위한 훈련이라고 생각을
4: 하면 좋겠고요. 자, 이렇게 The Elephant Child라는 제목이네요. 핵심 네. 영단어 10선 해가지고 10개의 영단어를 뽑아주었습니다. 오, 실제로 뭐 이런 거 Set off 이런 거 굉장히 교과서가 좋아하는 Find
3: 너무,
4: out 너무
3: 많이 봤다.
4: 네, 너무 많이 본 이런 친구들이 나오게 됐고요. 자, 그리고 요거

0: 하나 더 뜨죠. 열기 누르시면
1: 오호라,
0: 오호라. 이번에는 퀴즈가 나오게 퀴즈다. 됩니다. 자, 그래서 다음 중 두 가지 색을 가진이란 뜻을 가진 영단어는 무엇일까요? 알면 누르시고 모르면 힌트를 누르십시오. 아하. 민트의 자전거의 바이시클의 바이가 뜻하는 게 둘이래요.
2: 두 개다. 마이 컬러를 고르면 되는 거죠?
0: 그렇죠. 마이 컬러를 나오고 이렇게 해설까지 나오게 됩니다. 자, 맞춰보고
2: 이렇게 알려주는 건 되게 재밌네요. 바이가 그렇게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알려주는
0: 정확합니다. 이제 그런 식으로 하고 다음 문제 넘어가면 또 이렇게 뭐 일단은 눌러볼까요? 아무거나? 아니겠죠. 답 이렇게 나오고요.
2: 파이썬이 네. 비단뱀이라는 거 오늘 알았어요. 저 코딩할 때 정말 많이 썼는데
0: 그쵸,
2: 이게
0: 그쵸.
2: 비단뱀이었군요.
0: 그렇습니다. 이렇게 또 알게 되는 것이죠. 네네. 우리 지금 이렇게 맞추고 틀리고에 따라서 이렇게 OX 지금 X가 몇 개고 이렇게 맞은 게 몇 개인지도 나오게 되고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문제 풀어가면서 진행하시면 되고요. 네. 자 너무 좋은 게 있어요. 이 아래 맞죠? 보이죠 여러분? 네. 우리가 방금 전에 넣었던 영상이 뭔지가 여기에 있고요. 네. 누르면 영상이 재생이 됩니다.
2: 바로 볼 수가 있네요.
0: 네, 네. 그래서 어느 부분에서 나왔던 건지도 확인을 해가면서 한번 또 쭉 보고 그 다음에 퀴즈도 풀어보고 하면서 이 영상 하나를 가지고 이제 정말 알차게,
2: 알차게.
0: 단어 공부를 할 수 있는 좋은 팁을 알려드렸습니다.
2: 그렇죠? 이렇게 스토리와 함께 제가 그렇죠? 기억을 하다 보면
0: 정확하죠.
2: 이 기억이 정말 오래 갈 것 같아요.
0: 정확합니다. 네. 기억이 오래 간다는 게 이 방법의 특히나 큰 장점이겠죠. 선생님은 여기서 오늘 한 단계 더 나아간 걸 알려드릴 겁니다. 자, 이 공부에 게임이 결합이 되면 정말 공부하는 게 아니고 게임하는 것처럼 단어를 또 접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AI가 나오면서 이 친구가 우리가 그냥 한국어로만 말해도 그 목적에 맞는 어플 게임 같은 걸 만들어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여러분들 선생님이 보여주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 먼저 필요한 건요. 이 오늘 나왔던 이 영단어 10개 있잖아요. 네. 요거를 가지고 진짜 게임을 한번 만들어 볼 건데 그러려면 이 자료가 필요해요.
2: 네.
0: 그래서 드르르르르르르 끝까지 드르르 하면 오 끝났다. 10까지 나오면은 요거를 그대로 복사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재미나이 새 창을 열어줄 거예요. 새 채팅 눌러주시고 방금 전에 드르르륵 해왔던 거 그대로 붙여넣기 할 겁니다. 이렇게 자료가 와악 해서 자료가 나왔죠?
2: 네.
0: 자, 이 상태로 이제 지금까지 한 거는 뭐다? 영어 단어 자료만 준 것이다.
2: 네.
0: 이걸로 어플 만들어달라는 건 따로 얘기하겠죠?
2: 네.
0: 그거를 선생님이 지금 프롬프트를 보여드릴 건데요. 자, 기본적으로 초등 고학년용 영어 단어 학습 어플을 만들어달라고 한 거고요.
2: 네.
0: 10문제를 진행할 거고 네. 정답 4개 중에 1개를 고르는 방식이라고 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에 따른 보상 지금 게임이니까 우리 또 문제 풀고
2: 뭐가 그렇죠? 있어야 또 힘이 납니다. 네.
0: 그 뭐를 여기 선생님은 한번 보물상자라는 걸 만들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은 보물상자가 좀 시시하다 하면 다른 걸 넣으셔도 좋아요.
2: 네.
0: 자 그렇게 하고 맞출 때마다 금화를 한 개에서 다섯 개 랜덤 지급하는 걸로.
2: 어허. 아 정해진 개수를 주는 게 아니라
0: 우리가 게임하면서 틀린 단어가 있다면 단어장에 자동 저장하게 할 거고요. 그리고 틀린 것만 다시 푸는 기능도 꼭 필요하겠지요. 자 이렇게 할 거고 요 아래에 조금 어려운 단어가 들어가 있는데요. 이 로컬 스토리지라는 게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쉽게 말하면 방금 전에 게임한 기록이 있죠. 뭐 예를 들면 내가 세 개를 맞고 한 개를 틀렸어.
2: 네.
0: 근데 이런 로컬 스토리지에 저장해줘라는 말 안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 채팅창 나왔다 다시 들어오면 다시 1단계부터 해야 돼요. 제일 싫죠.
2: 그런 거는 정말 싫어요.
0: 네, 그거를 방지할 수 있는 친구를 넣어둔 겁니다.
2: 네.
0: 그래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이 상태로 그대로 엔터 누르면 이제 이 친구가 또 뚝딱뚝딱 하면서 여러분들을 위한 영단어 앱을 만들어줄 겁니다.
2: 아, 신기하다. 뭔가 나왔어요.
0: 좋습니다. 자, 뭔가 나왔어요. 자, 제목이 확실히 Elephant Child에 맞게 뭔가 귀엽고 신선한 친구가 나오게 됐습니다. 과연 우리 영단어 게임 어떻게 만들어졌을지 선생님이 한번 직접 해보시죠.
2: 좋습니다.
0: 뿅뿅.
2: She likes to 땡땡땡 up on the sofa with a good book.
0: Oh my god, 좀 어려운데요?
2: She likes to. 이거밖에 될 게 없는데 이게 무슨 뜻일까요?
0: Curl. 요거는 약간 몸을 이렇게 마는 겁니다. 우리 머리에 컬을 준다고 하잖아요. 꾸불꾸불 돌아가는 거니까 이렇게.
2: We need to 땡땡땡 early to avoid the traffic. 이거는 뭔가
0: 해석을 한번 해본다면
2: 그러니까 우리가 교통체증 실력이 싫으면 빨리 네. 나가야 된다 뭐 이런 뜻 아닌가요?
0: 그렇죠. 빨리 출발해야 된다 정도 맞겠죠.
2: 그러면 어울리는 게 set off가 되겠습니다.
0: 정답입니다.

0: 그 말을 얻게 되는 이런 방식의 게임입니다.
1: 그러면 빨리 한번 풀어볼게요.
0: 예. 학습 완료에서 떴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홈으로 돌아가게 하면 네 단어 짱 보기를 클릭하면요. 오늘 틀렸던 단어들이 우와. 나오게 됩니다.
1: 우와. 우와. 아, 요렇게 제가 좀 헷갈렸던 것들이 모여있네요.
0: 네, 그리고 그에 따른 예문도 있고요. 그리고 그 단어의 영영풀이도 지금 같이 있게 되죠. 그래서 여기 다시 풀기, 틀린 것만 다시 풀기 누르면요. 실제로 틀린 것만 다시 한번 풀어볼 수 있습니다. 우와. 자, 이런 식으로 풀면 지금 그리고 있다. 위에 금화가 이렇게 쌓이고 있잖아요.
1: 네. 네. 혹시 뭐 나중에 뭐 엿으로 바꿔먹는다든가
0: 스스로와의 약속도 해볼 수 있고요.
1: 맞습니다.
0: 내가 금화 100개 모으는 날에는 뭐 친구들이랑 마라탕을 먹으러 가겠어. 뭐
1: 이런 거 좋은 거 같아요.
0: 가능하죠.
1: 이런
0: 가능하죠.
1: 거 좋은 거 같아요.
0: 자,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이렇게 영어 단어를 어떻게 하면 최대한 좀 재미있게 그럼으로써 오래 기억하게 할 수 있는지 AI를 활용하는 영단어 공부법을 쭉 살펴봤는데요.
1: 나중에 게임을. 재밌었다면 본인 더 변형해서 막 게임을 더 어렵게 만든다거나 이런 것도 충분히 해볼 법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고 유익한 강의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
0: 안녕!

0: 이어서 AI 드라마 부활 수업이 방송됩니다.
1: 아,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2: 아, 이 분위기?
3: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2: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면?
4: 이분 위기.
1: 뭐야 이거?
4: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이야, 그 참 나만큼이나 요상하게 생긴 물건이요? 까지만 해도 귀양 가는 길이었는데 말입니다. 천한 광대놈이 칼도 다 차보고 이 또한 호사가 아닌가 하였는데 도절다리 말씀이 가는 길도 멀고 힘드니 재담이나 한 잔락 해보라 하더이다.

0: 광대놈 귀양 가는 사연 한번 키고 왔다. 그날 사람들 앞에서 신명나게 한판 놀고 있었는데
1: 대역 죄인 탈문이 나오더라.
0: 오래 살다 보니 이 천한 놈 이름 앞에 대역 죄인자를 타는 날이 다 있습니다. 내 평생 거리에서 구걸하며 살아 양반님들과 가까이 지낸 적도 없는데 하! 역모를 꾸민 양반님 입에서 내 이름이 나왔다지 뭡니까? 그 양반님은 본래 몰락한 집안의 서자 출신인데 이름이 이가 달손이요. 이 달무늬의 동생이라 했다지 뭡니까? 내 얼핏 들으니 달무늬 동생이라 하면 사람들이 줄줄 따라 세력을 모으기가 좋았다나요? 함께 잡혀온

0: 무늬는 아이고 글쎄 이 달무늬의 아들이라 했답니다. 내 비록 머리는 반백이나 장가 한번 못 가본 총각인데 아, 이 얼굴을 좀 보십시오. 짐승도 다 짝이 있다지만 아, 누가 이런 박색에게 시집오려 하겠습니까? 게다가 대역죄인 이가 탈손의 형이라니. 아, 나 참나. 아, 이놈은 족보도 식구도 없는 몸입니다. 그러나 누가 이 천한 놈의 말에 귀 기울여 주겠습니까? 도깨비 같은 포졸님들이 다짜고짜 곤장을 치는데 아이고 내 아직도 삭신이 쑤십니다. 허나 매맞은 몸보다 더 쑤시는 것은 여기 이 마음입니다. 비록 천한 재주로 빌어먹는 몸이지만 하늘 아래 떳떳하게 살았지요. 내 본디 거지 속을 우두머리 출신이라 배고픈 아이를 보면 그냥 지나치질 못하고 돈이고 밥이고 나 혼자 먹는 법을 모릅니다. 허나 천하의 가난한 이는 수두룩하고 이 달무늬 몸은 하나라 어느 겨울에는 배골타 죽은 거지 아이를 꽁꽁 언땅에 묻으며 참 많이도 울었지요. 먹고 사는 것만 해도 일이 고달픈데 성내고 서로 미워하여 무엇하겠습니까? 자랑은 아니지만 네, 싸움 말리는 재주가 있습니다. 다니다가 다투는 사람을 만나면 끼어들어 아 우스꽝스럽게 흉내를 내죠. 이 추한 얼굴도 사람들 웃기는 데는 꽤 쓸모가 있습니다. 저작거리 아이들은 서로 놀릴 때 이리 말한답니다. 네 형은 달머리다. 아이 뭐 그러면 어떻습니까? 못난 얼굴이든 천한 이름이든 알량한 재주든 누구든 보고 한바탕 웃으면 그뿐이지요. 그래도 이 재주가 쓸만한지 찾는 곳이 많아 팔뚝 강산 안 가본 곳이 없지요. 아침이면 노래 부르며 장에 들어갔다. 저녁이면 어느 집 처마에서 자니 한양에만 내 집이 8만 호는 돼요. 죽을 때까지도 다 못 가볼 지경인데 하, 이 재주가 화근이 되어 죄인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아니 삐뚤어진 입이라도 말은 바로 하라는데 으잉? 어찌 못 배우고 못 가진 나보다 가진 자들 입에서 나오는 것이 죄다 거짓말뿐이지. 내 이름을 알려 밥은 먹고 살았으나 결국 그것이 화근이 되는군요. 대역 죄인이란 누명은 어찌 어찌 벗었지만 나에게는 또 다른 죄가 있다 하더이다.
1: 달문이란 자는 머리가 반백인데도 총각의 모습을 꾸며 민심을 현혹시키고 풍속을 괴란하는 무례한이다.
0: 임금님 말씀 한마디에 하마터면 내 목이 달아날 뻔했지요. 그래도 역모에는 뜻이 없다 밝혀져 귀양길에라도 오르게 될 것입니다. 참, 이 광대놈 이야기가 너무 무겁지 않은가 모르겠습니다. 내 귀양길이라 당장 구한 것은 날가 빠진 탈바가지 뿐이다. 내 평생 갈고 닦은 재주로

0: 이어서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가 방송됩니다.
1: 집안에서 넘어져서 한 네 번 정도 꿀떨된 게 많아요.
2: 장난하다가 툭 건드렸는데 부러졌다고 하면 누가 믿겠어요.
3: 골다공증 대표적인 골절인 고관절 골절 같은 경우에는 1년 내 사망률이 20%에 이르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암에 의한 사망률보다도 훨씬 높습니다.
4: 아, 이제 젊은 사람들도 좀 많이 걸리는구나.
5: 여성 호르몬 차단하는 약을 먹으면 뼈가 약해질 수밖에 없는 약.
3: 는 골다공증 치료의 패러다임을 바꿨다고 1년간 사용했을 때의 골밀도 상승 효과는 골육수 억제제를 3에서 4년간 사용했을 때 정도와 비슷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0: 제가 아파서 대신 할 수도 없고, 주사 대신 맞아줄 수도 없고, 모든 게 엄마 때문인가 싶기도 하고, 그때가 가슴 아픈데.
1: 평생을 온몸이 굳어가는 희귀 질환을 앓고 있는 첫째 수연이. 수연이의 병세가 깊어질 무렵 세상을 떠난 남편. 아빠의 빈자리를 홀로 채우는 엄마 곁에서 9살 예진이는 일찍 어른이 되어버렸습니다.
2: 오빠는 징그러워서 엄마한테 짜증을 낸 적이 있어.
1: 오직 서로만 생각하며 버티는 예진이네 가족이 오래 함께할 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3: 지금부터 집중!
4: 주로 포메라니안이라든지 말티즈 이런 아이들이 유전적으로 슬개골탈구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매우 많아요. 관절 정형 수술들은 수술비가 저렴하진 않습니다.
3: 반려동물 키우다 보면 병원비 걱정이 제일 크죠. 카카오페이 손해보험 펫보험은 연 한도 내에서 횟수 제한 없이 청구가 가능하고 여기에 당일 수술비가 업계 최대입니다. 카카오톡에서 강영욱 펫보험을 검색해보세요.
5: 아빠, 고개 조금만 숙여보세요. 안전하게 모시겠습니다.
6: 그래, 아들. 어버이날, 카네이션 대신 하늘을 선물했습니다.
7: 산새를 깨우는 소리. 원시림 같은 울창한 숲을 건너면 주인공을 만날 수 있다는데요. 와, 밀림에 사는 걸까요? 어, 저기, 너 새나게 주인공이니? 어, 이 녀석이 산중 목소리의 주인공인가 본데요.
8: 널 만나러 온다고 쉽지 않을걸?
7: 호랑이를 만나려면 호랑이 굴에 들어가야 한다. 아이고, 멀미 조심하셔야겠다.
9: 어, 저 맹견 조심?
7: 맹견이요? 괜찮을까요? 마침내 도착한 정상. 어째 첫 만남부터 꼬여버린 것 같은데요.
8: 검문 있겠습니다. 통행증 제출하십시오.
7: 심장 떨리는 문지기 겸 누구냐, 넌? 오지마을 형제들의 전쟁 같은 이야기 시작합니다. 오늘의 주인공들이 사는 곳은 마을과 1km 떨어진 곳, 해발 600m에 위치한 나홀.

0: 진로 집인데요. 침입자 등장에 잔뜩 성이 난 녀석. 간식 필살기도 통하지 않겠어요. 잘 좀 달래보세요. 문제는 한 마리가 아니라는 점. 경비견들이 도대체 몇 마리죠? 보호자님, 어디 계세요?
1: 옳지, 야, 야, 옳지. 야, 자, 가자.
2: 안녕하세요.
3: 네, 안녕하십니까.
4: 반갑습니다.
3: 아, 저희는 이제 산골 농부예요.
0: 만나서 반갑습니다.
4: 왜 잡고 있는 거예요?
5: 외부인을 확 달려듭니다. 기습적으로. 네. 순간적으로.
0: 에? 그럼 또 꽉 잡아주세요. 꽉, 꽉, 꽉. 우리 용맹한 친구 이름이 뭐예요?
3: 이름은 풍삼이. 그 다음에 특징은 아주 용맹스럽다는 거. 예. 네.
0: 와, 이 발 좀 보세요. 사람 손보다 클 것 같은데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작은 데가 없네요. 특히 압도적인 얼굴 크기.
4: 얼굴이 더 크네요. 풍삼이가.
0: 한반도를 대표하는 토종견 풍산개. 강인한 체력과 용맹함으로 야생동물을 사냥하던 견종인데요. 어쩐지 분위기가 범상치 않더라고요. 새나개에 보여줄 게 있다고요?
6: 이게 이제 그 풍삼이 풍뎅이 국제공인협통사입니다. 풍삼이 증조부부터 증조모 다 나와요. 그래서 누구하고 사이에서 나왔다는 것까지 다 나옵니다.
0: 야, 역시 뼈대 있는 가문 출신은 다르네요.
4: 지금 풍삼이는 좀 눈이 한쪽이 그 좀 신기한 느낌이 드네요.
6: 걔는 얘보다 한 2년 선배죠. 둘이서 싸움을 붙었는데 거의 죽기 살고 싸웠어요.
0: 혈투의 흔적이었던 왼쪽 눈. 무려 풍삼이를 다치게 한 범인이 가족 중에 있대요. 이 거대한 달의 주인공일까요?
6: 아, 얘는 이제 풍뎅이. 풍삼이하고 같은 한 배. 한 배. 그래서 같은 혈통이에요. 야, 일로 와보세요. 한번 저도 괜찮아요. 그래야 더 친해지죠. 오늘 놀래.
7: 보고 계시나?
6: 그니, 그러지도 모르니까 아무래도 얘는 기운이 좋으니까 제가 몇 번 쇠줄 끊는 거 봤어요.
4: 아, 쇠줄을
6: 끊는 거? 네, 끊고 난 거 봤어요.
0: 쇠줄을요? 근데요. 오늘따라 유난히 작아 보이는 제작진.
6: 제가 먹을 게 아니면 응수를 냈죠. 예. 제가 하면 주지 말라고 응수를 내죠.
0: 말리누와 형제들도 같이 살고 있는데요. 날쌘돌이 머루와 엉뚱한 매력이 넘치는 다레입니다. 색깔 빼고 똑 닮았네요. 말리누아는 어떤 견종이냐고요? 벨기에를 대표하는 목양견으로 에너지가 아주 넘치는 친구들인데요. 임무를 받으면 찰떡같이 수행하는 멋진 견종이랍니다. 오지마을 가족은 또 있습니다. 눈빛이 살아있는 이 친구는 누구예요?
6: 사실상 우리 집에서 얘가 대장견이에요.
4: 이렇게 체구가 작은데도?
6: 저한테 다른 개하고 싸워서 지금을 한쪽 본 적이 없어요.
0: 상남자 그 자체인 산이. 눈치채셨죠? 풍삼이의 눈을 다치게 한 범인이랍니다. 대장견 산이 옆에는 홍일점 다운이가 지내고 있는데요. 가만있어 봐. 그러면 형제가 5남 1녀네요?
8: 암컷 한 마리에 수컷 다섯 마리면 전쟁이지 뭐.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지.
0: 오지마을 가족들의 전쟁 같은 일상을 들여다볼까요? 어휴, 껑충껑충 뛰는 모습이 귀여운 곰 같네요. 수문장 풍삼이의 반전 매력인데요. 지금은 풍삼이의 산책 시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풍삼이가 보여줄 게 있나 봐요.
6: 그래서 앉아. 앉아. 엎드려. 엎드려.
0: 아유, 귀찮은 느낌인데.
6: 옳지, 엎드려. 잘했어. 잘했어. 안 해줄게. 잘했어.
0: 이야, 풍삼이 제법인데. 그런데 어디서 뜨거운 시선 안 느껴지나요? 아까부터 풍삼이만 보고 있는 풍뎅이. 아빠한테 사랑받는 풍삼이를 질투하나 본데요. 머루, 달에도 똑같은 반응. 이러면 같이 노는 게 좋지 않나요?
6: 두 마리 동시에 나왔다. 근데 만약에 둘을 놓쳤다. 그럼 대형사고 터지는 거죠? 바로 가서 공격할 테니까.
0: 마주치기만 하면 싸우는 녀석들 때문에 전부 따로 산책을 하고 있대요.
4: 근데

0: 나가자.
1: 이번엔 풍뎅이 차례. 왜 다리가 불편해 보이죠? 불길한 예감이 드는 건 기분 탓이겠죠? 풍뎅아, 거긴 왜 가는 거야? 다리도 준비됐다는 듯이 맞서는데요. 어머머, 어우, 얘네 좀 봐요. 밥그릇을 세게 깨물은 달에 이유가 뭘까요?
2: 소유 공격성이기도 하고 전이 공격성이기도 합니다. 밥그릇에 대해서 내가 지키려고 하는 거랑 화가 났는데 풀 데가 없잖아요. 네, 그런 걸 이제 밥그릇에다가 푸는 경우. 이거 되게 조심해야 돼요.
1: 한치의 양보도 없는 기싸움. 중재가 필요하겠어요.
3: 그만해! 그만해!
4: 아이고, 겁난다, 겁나. 한번 싸움을 크게 하고 나서부터 사이가 아주 안 좋아졌어요. 그래서 제가 말리다가 아이들이 너무 흥분해가지고 저도 한번 물렸습니다. 그래서.
3: 야, 이거
1: 어디요?
4: 여기 이빨 자국 남아있어.
1: 세상에, 이빨이 꽂혔었나 봐요.
4: 여기 다 망가졌습니다. 이 철심이 다 끊어졌어요.
1: 달의 견사에 출입하고 싶었던 풍뎅이의 흔적들, 마치 껌처럼 씹은 모양인데요. 견사 앞은 곡괭이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어떤 용도일까요? 그 순간 힘없이 열리는 문.
5: 봐, 얘가 탁 열리게 열리잖아요. 저희 나와 있네. 그냥 바로 공격하고 여기서 대판 큰 생이 벌어졌죠. 자리 들어서 이제 반 죽여놓으니까. 그러니까 이걸 사고 때문에 얘는 이렇게 또 막아놔요. 이중 삼중으로 해놓은 거죠.
6: 산책하자. 산책하자. 산책하자. 산책하자.
1: 탈출을 밥 먹듯이 하는 산이는 목줄을 하고 산책한대요. 개 짖는 소리가 휘몰아치고 풍삼이 풍뎅이 형제는 물론 모두 뛰쳐나갈 기세. 산이는 자기의 영역이라는 걸 과시하기 바쁜데요.
3: 몽둥이.
5: 네, 몽둥이? 확실히 달려들면은 저지해야 되니까.
1: 견사를 사이에 두고 펼쳐진 뜨거운 공방전. 말릴 수 있을까요?
2: 장애물이 있고 그 사이에 대치하는 경우에는 우리가 장애물로 인한 좌절, 흥분으로 인해서 훨씬 더 심해집니다.
1: 도저히 흥분을 가라앉힐 수 없는 아이들. 급기야 유혈 사태까지. 아유, 철신이 찔렸나 본데요. 산이가 가까이 오자 탈출을 시도하는 풍뎅이. 보호자님, 풍뎅이 나오겠어요. 아유, 목줄이 없었으면 큰일 날 뻔했네요. 풍뎅아, 제발 그만, 다치겠다.
5: 나오겠어.
1: 멀어지면서도 피하지 않는 산이. 대장견 답습니다.
5: 전쟁이에요, 전쟁.
7: 돌아와! 나를 한판 붙잡아!
5: 솔직히 막 드러나 보잖아, 저게. 하지 마! 누구 시키다! 하지 마! 힘이 워낙 좋으니까, 그냥 문까지 이렇게 세겨오기도 했죠, 문까지도.
1: 와, 겹겹이 보수를 하셨네요. 아직도 화를 못 참는 풍삼이 둘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5: 처음에 그 산이는 주로 이제 풀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풍삼이가 어떻게 문이 열려갖고 나왔어요. 갈아붙어갖고 이제 싸움이 붙었어요. 싸움이 붙어갖고 뭐 엄청나게 와서 피 싸움이 붙었는데 쓰다말렸는데 아마도 그 산이 그 발에 눈을 쳤던 것 같아요.
1: 어휴, 눈을 크게 다친 풍삼이 급히 병원으로 달려가셨는데요.
5: 아, 도저히 실명할 것 같다. 그래갖고 수술을 했죠. 그래서 또 며칠 이거 입원하고. 다 돈덩어리입니다, 이 녀석들이. 병원 가서 하도 시들 많이 져갖고.
1: 2년 전만 해도 마당에서 사이좋게 뛰어놀았던 아이들. 왜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됐을까요? 특히 산이는 공공의 적이 되었답니다.
5: 풍삼이나 풍뎅이는 어렸을 때 이미 산이는 성견이잖아요. 궁일 잡는 거예요, 계속. 근데 막상 자기가 크니까, 쟤는 나보다 힘도 약해 보이는데, 나 어렸을 때 날 받고 쐈지? 그런 감정 때문에 네 마리가 다 얘한테만 이제 공격하게 되는 거죠.
1: 그날 오후.
5: 아, 천천히, 난 넌 뭘 못 당하잖아.
1: 이 모습이 곱게 보일 리 없는 아이들. 풍삼이에게 질투심 발사! 풍삼이 어디 가는지 달에 너는 아니?

0: 목적지는 바로 뒷산. 풍삼이도 신났구나. 너 보호자랑 어디를 가는 거죠? 오, 모노레일을 타고 가시네요. 풍삼인 아빠 잘 따라가네. 그나저나 정글 숲을 헤치고 어디 가시는 거예요? 풍삼이도 묵묵히 산행을 즐기는 중.
1: 산 들어가자.
0: 산이요? 여기가 산삼밭인가 봐요.
1: 이리 넘어와. 옳지. 넘어와. 옳지. 옳지. 옳지. 옳지. 옳지. 됐어. 이리 와.
0: 보호자의 일터인 산양삼밭에 온 건데요. 약 3만 평의 산양삼밭. 워낙 산골에 있어서 일할 때마다 아이들과 동행하신대요. 전부 울타리가 설치되어 있어서 자유 산책으로도 최고. 보호자가 일하는 동안 풍삼이는 순찰을 도는데요. 어때? 주변에 뭐 수상한 낌새는 없어?
2: 아빠, 이상 무입니다.
1: 캐릭터 많이 조심해야 돼요. 뿌리 다치면 안 되니까.
0: 풍삼이 덕분에 편하게 일하는 보호자.
1: 오늘 신봤습니다. 아주 상태가 좋습니다. 멧돼지 경우는 이게 이제 삶이 이 잘 되는 곳은 미생물이 많아요. 그러니까 삼밭을 다 박살내버리죠. 여러분, 얘는 이 멧돼지를 안 무서워하니까 엄청 지저대고 그러니까 멧돼지가 도망가죠.
0: 함께 산 지 3년. 풍삼이 덕분에 농사일에 더 집중할 수 있었대요. 어떻게 이곳에 정착하게 되셨나요?
1: 말년에 그냥 텃밭이나 가꾸면서 농사를 지려고 시작했다가 조금씩 조금씩 생각이 달라졌어요.
0: 퇴직 후 산골로 귀촌한 보호자. 주변 사람들 모두가 말릴 정도로 외딴 오지 산골이었는데요.
1: 사람이 한두 명이 살기는 너무 적적합니다. 완전히 있던 곳이고 제가 속칭 작은 도구막골이라고 제가 명칭했으니까. 예. 근데 이 풍산개들이 있으니까 아주 든든하죠.
0: 적적했던 산골 생활에 가족이자 친구가 되어준 아이들. 보고만 있어도 웃음이 나신대요.
1: 풍삼아, 물 더 먹어. 어? 이 시켜. 아니. 하지마. 아니, 안 그럴까. 안 할게. 바닥 한번 보십시오. 네, 한번 바닥 보세요.
3: 향이 엄청.
1: 네, 그러니까 강하죠, 지금. 네, 그죠. 네, 향.
2: 어이, 혼자만 먹게 있어요. 나도 줘요.
0: 따사로운 햇살이 가득한 시간. 아이들도 낮잠에 빠졌는지 조용한데요. 다래야, 왜 벌써 일어나? 아니, 머리는 왜 또 그러고?
4: 오빠들 이제 갈 거야? 나가.
0: 홍일점 다운이의 산책 시간인데요. 다운이가 산책할 땐 어떤 모습일까요? 다운이 산책 시간은 평화로운데요.
5: 완전 다르죠? 지금 딱 암컷 나왔을 때 반응이랑. 그러니까 애들이 지금 다 낼름낼름거리고 다 얘 때문에 그래요.
0: 다운이는 머루 오빠가 마음에 드나 봐요.
6: 머루.
0: 머루 오빠 출동! 이야, 둘 다 신났네. 신났어. 모두 이렇게 함께 놀면 얼마나 좋을까요? 아쉽지만 시끄러워지기 전에 떼어놔야겠습니다.
1: 잘해. 머루. 머루 이리 와. 머루. 좋아.
0: 마지막으로 달의 산책. 또 견사 분위기가 돌변했습니다. 어휴, 살벌하다 살벌. 곧바로 공격성을 보이는 풍뎅이 풍삼이 형제.
3: 오징도 딱 두 마리 있는 기둥에다 지금 쌌습니다.
1: 네, 그래. 그게 약올기도예요. 지금 못 넣는 걸 알기 때문에.
0: 그러다 형한테 혼나.
1: 그래, 쇼가. 그래.
0: 여기서 한 가지 테스트를 해보기로 했는데요. 견사 밖에서 만난 아이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풍뎅이가 있는 줄은 꿈에도 모르고 위풍당당 나오는 달에 견사 안에서처럼 맞을 수 있을까요? 풍뎅이가 먼저 달에를 발견했습니다. 위협적인 지점에 깜짝 놀란 달에 견사 안에서와 너무 다른 모습인데요.
7: 견사 안에서 다리를 까부는데 못 까불잖아 지금. 무서운 걸 아는 거예요.
0: 풍뎅이의 위험에 혼비백산.
7: 그 안에서는 그러더니 너 왜 까불어 형한테? 어? 못 가요, 못 가.
0: 알아서 견사에 들어가기까지? 어휴, 풍뎅이가 무섭구나. 형아한테 까불면 안 돼. 알았지? 이번엔 산이와 풍뎅이의 만남. 오, 이건 예상 못한 반응인데요. 눈 하나 깜빡이지 않고 팽팽하게 맞섭니다. 산이는 더 가까이 다가가는데요. 그럴수록 풍뎅이의 반응도 증가. 왜 따로 산책을 하고 견사가 떨어져 있는지 알 것 같습니다. 어우, 얘들아, 그만해, 그만.
1: 평소에 늘 이런 관계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풀려있다, 그러면 가차없이 둘이 가서 붙죠, 같이.
6: 어우, 이제 호랑이 빨 내보내잖아요, 지금. 송곳니가 다 나왔잖아요. 무서운 표정이거든요, 이제. 금방 싸울, 제가 뭐 제 상식에서는. 이 정도 표정이 나오면 바로 싸우겠다는 의사 표현으로 보여요, 제가 볼 때는.
0: 과거 싸움 때문에 앙숙이 된 풍삼이와 산이의 반응은 어떨까요? 화가 머리끝까지 난 풍삼이. 산이 또한 짖지 않고 맞서는데요. 경고 메시지를 보내는 산이. 경고고 뭐고 튀어나갈 기세. 풍삼이는 과거에서 벗어나지 못한 걸까요?
1: 지금 풍삼이가 지금 눈 다친 것도 안단 말이에요. 싸워서. 그게 얘에 대해서 원은 있죠.
6: 이곳이 관건입니다. 저기 멀리서만 와도 난리가 나잖아요. 좀 평화롭게 조화롭게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0: 아이들이 싸울 때마다 덜컥 겁이 난다는 보호자. 과거에 겪었던 트라우마 때문인데요.
1: 여기 와서 제가 세 녀석을 이제 먼저 보냈는데 그때가 제가 마음을 가장 크게 다졌죠. 제가
0: 함께 살던 녀석들이 하루아침에 떠나버린 상황. 더 이상 아픔이 반복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래요.
1: 여기 농사지면서 힘들고 다 그런 건 다 제가 이제 감내를 했는데 애들과의 관계에서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설 정리를 못한 이유가 성향이 워낙 강해서 죽어야 끝난다는 거죠. 제가 볼 때 싸우는 걸 보니까 이건 죽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설 정리를 못한 거예요.
0: 남은 아이들은 잘 지켜내고 싶은 아빠의 마음. 그러기 위해선 먹는 것부터 철저하게. 오늘 저녁은 맛있는 통조림이래요. 근데 밥그릇들이 제각각이네요.
6: 요거는 산이. 요거. 예. 요 그릇이 요 풍뎅이 거. 풍삼이가 제일 덩치가 큰데 많이 안 줘요, 밥을. 비만해져서. 몸이 아프고 나서 활동량이 없다 보니까 그래서.
2: 조금만 더 주세요.
0: 그래도 그럼. 풍삼이를 가장 먼저 챙기시는데요. 풍삼아, 서운할 뻔했지? 많이 먹고 얼른 기운 차리자. 식구 중에 편식쟁이는 없나 봐요. 어휴, 이 녀석들 배가 많이 고팠구나. 뭐야, 문이 열린 거예요? 발로 툭 치자 힘없이 열린 문. 어휴, 뭐로 신났는데. 다행히 맛있는 냄새에 견사로 복귀.
8: 이거 열어놓으시나?
3: 아니야, 아니야. 제가 탁 쳤는데 열렸어요.
8: 봐봐, 이런 게 이제 사물이. 이게 열릴 때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확인해야 돼.
0: 아찔한 사고로 이어질 뻔했네요. 산골 마을에 일찍 해가 저물고 한가한 저녁엔 뭘 하실까요? 달밤의 연주가 시작됐습니다. 이야, 풍뎅이 집중하는 거야? 보호자의 취미생활이지만 아이들한테 자장가가 되어주고 멧돼지를 쫓아내는 효과도 있대요. 어우, 연주에 흠뻑 심취하신 것 같죠? 관객 매너도 훌륭한 아이들. 오늘 밤은 푹 잘 수 있겠다. 자, 모두 박수!
1: 가자! 집주로 가자! 오케이! 가자! 오늘 밤 얘가 오늘 이 집 지킴이에요, 늘. 저녁에는 항상 얘가 와서 여기서 지킵니다. 지키고 있어? 집 지키고 있어? 아, 들어간다. 있어.
0: 역시 든든한 풍삼이네요.
2: 풍삼아, 내일은 내가 보초 설게.
0: 산골 마을에 깊은 밤이 찾아오고. 어, 달이야, 무서운

0: 묻었어. 어? 아니, 너희들 단체로 무슨 일 있니? 아까부터 수상한 소리가 들리긴 하는데. 그 순간 깜깜해서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무슨 일이 벌어진 거죠?
1: 나빠! 삼촌! 빨리 나와보세요!
2: 잘해! 왜 그래? 잘해야! 왜 그래? 잘해! 모르! 왜 그래? 야, 뭐야? 누구야? 멧돼지야? 잘해! 모르! 옳지! 잘했어!
0: 때 아닌 불청객이 방문했나 봅니다. 과거에도 집 앞까지 멧돼지와 고라니가 출몰해서 애를 먹었던 적이 있대요. 낯선 기척에도 매섭게 짖어주니 밤이 무섭지 않겠어요. 아빠의 안전한 생활을 위해 경비견으로 변신한 아이들. 밤이 평화롭습니다. 다음 날 아침.
3: 풍뎅아! 풍뎅아! 어? 대신 문이 열리네? 왜 문이 열려서?
0: 어? 진짜 어디 갔죠? 활짝 열린 풍뎅이 견사. 풍삼아, 풍뎅이 못 봤어? 분명 이른 아침까지는 견사에 있었던 풍뎅이 무엇을 본 건지 탈출을 시도. 결국 빠져나가고 맙니다. 가출한 풍뎅이 찾으러 출발. 요즘 같은 날씨에 멀리 안 갔어야 할 텐데요.
3: 이게 선선해지면 뱀도 이제 많이 출몰하거든요. 혹시 짐승한테 걸렸나 또 뱀한테 물렸나. 그래서 옛날 그 우리 곰돌이 트라우마가 있어서 애들만 눈에 안 보이면 이제 완전히 사고 처리합니다 지금.
0: 뱀이요? 깊은 산골엔 독사가 많대요.
2: 풍뎅! 풍뎅! 풍뎅! 풍뎅!
0: 숲이 우거진 정글에서 헤매고 있진 않을까? 애가 타던 그 순간!
1: 여기 있는 거 어떻게 알았어요?
4: 어디 갔다 왔어?
1: 어?
4: 어디 갔다 왔어? 너 괜찮아? 아이고 시끼.
0: 다행히 다친 곳은 없어 보이네요.
5: 가만 있어 이 새끼야. 헤헤이.
3: 이놈이 어떻게 나왔나? 이게 가끔가다 이게 락이 안 걸릴 때가 있어갖고 이놈이 그냥 밀고 나왔네. 자 들어가자. 아이고 이놈 자식 오늘 도망가지 마. 아이고, 풍뎅이.
0: 요동치는 초가을 날씨, 햇볕이 쨍쨍입니다. 머리도 더운지 에너지가 떨어졌는데요. 달에는 아예 땅굴을 팠네요. 풍뎅이는 이거 정지화면 아니죠? 얼음물로도 가시지 않는 갈증. 이중모인 풍산개는 한겨울에도 밖에서 잘 만큼 추위에 강한데요. 반면 더위에는 몹시 취약하대요.
3: 풍뎅이 나와. 아이고 나와라. 아이고 나와라. 아이고 덥지.
0: 풍뎅이를 위해 아빠가 나섰습니다.
1: 가자. 아니 풍뎅이 형아 어디 가는 거야?
0: 스톱! 아빠 나도 데리고 가요.
3: 아이고 착해라 우리 풍뎅이. 시원한 물에 가자.
0: 근처에 냇가가 있나 본데요. 이야 워터파크가 있었네요. 근데 표정을 보니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은데 도움은 되나요?
6: 얘는 땀이 안 나니까 물을 묻히면 증발하면서 그 열 빼앗아갈 거 아니에요. 그리고 물 안에 들어가 있을 때도 시원할 거고 도움은 확실히 되죠.
3: 시원해.
0: 풍뎅아, 이 정도면 더위도 싹 가셨지? 뭐? 아직 아니라고? 이번엔 그늘 쉼터로. 코스 좋다. 풍뎅이의 전용 선풍기인가 봐요.
3: 여기는 그래도 좀 그늘이 크게 지니까 좀 여기 더 시원합니다. 바람도 잘 통하고. 마리노이즈 쟤네들은 그래도 털이 얇아서 더위를 들타는데 풍산개들은 더위에 너무 약해요.
7: 그렇지.
0: 잠깐만요. 풍사미도 나온다고요? 둘의 사이는 어떤데요? 아이고, 너네도 사이가 좋은 건 아니구나. 형제끼리 왜 그러니 정말.
3: 풍사미하고 풍뎅이는 항상 그 위험 수위까지 가요. 싸우기 직전까지. 그때는 엄청 이제 걱정을 하죠.
0: 너희를 어쩌면 좋니? 아빠를 위해서라도 친하게 지내면 안 될까?
5: 자, 가자. 나와. 나와. 가자. 가자.
0: 오늘은 산이가 산에 간대요.
3: 천천히.
0: 쉿, 조용히 나가면 좋겠죠. 그러나 견사에서 나왔을 뿐인데 난리가 난 녀석들. 마주치지 않게 노력하는데도 귀신같이 알아챈대요. 오지 마을에 조용할 날이 없네요.
3: 가자.
0: 동생들의 성화에서 벗어나 자유를 만끽하는 산이.
3: 야, 어디 짐승이나 한번 찾아봐. 어? 멧돼지 어디 나왔나 봐봐. 어?
0: 다섯 형제가 함께 산을 누비던 시절이 있었는데요. 하지만 점점 관계는 틀어지고 상처는 점점 곪아가고 많이 속상하시겠어요.
3: 결국 얘들 성향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대 지지 않는다는. 그러니까 지가 약하더라도 절대 꼴을 안 내리고 지지를 않으니까 서로 자웅을 못 겨루는 거죠. 사실 그래서 사실 저 유프로에 동참하게 된 게 얘들에게 갈등 좀 해소시켰으면 싶어서요.
0: 끝나지 않는 다섯 형제들의 전쟁. 과거 싸움 때문에 생긴 트라우마일까요? 아니면 아직 정리하지 못한 서열 때문일까요? 그것도 아니면 여동생 다운이를 차지하기 위한 수컷들의 전쟁일까요? 오지마을에 부는 피바람을 잠재워주실 분, 설쌤, 오고 계시죠? 산골마을의 평화를 위해 찾아온 새나개의 안방마님.
7: 오, 날씨 좋다.
8: 크, 멋진데?
0: 잘 부탁드립니다, 설쌤.
7: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7: 아유, 공기가 너무 좋습니다.
3: 아유, 유명한 분이 오셨네요. 이 산골까지. 풍삼이.
7: 풍삼이? 네. 안녕.
3: 아유.
7: 어제 전형적인 그 풍삼계의 얼굴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0: 풍삼이 형제 풍뎅이도 있어요.
7: 와, 얘는 거의 무슨 그레이트 피레니즈 같은 느낌이야. 응. 털만 짧았지. 네. 등치가. 네. 네.
3: 순하면서 매우 유명합니다. 아. 무지 순한데.
7: 얘네도, 이야, 이거 또 키우기 어려운 견종의 아. 대명사.
3: 정확하시네요. 네. 제가 엄청 갈피합니다, 얘들 기르면서.
7: 에너지가 엄청나고, 하고 싶은 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게 안 풀렸을 때 스트레스를 좀 받는데, 둘 다 다른 유형으로 보이고 있어요.
0: 머루 다리가 스트레스가 있다고요?
7: 욕구가 충족 안 되는 거를 자기 스스로 이 안에서 풀고 있는 거죠.
3: 아,
7: 계속 돌아요.
3: 계속 돌고.
7: 네, 얘는 그 감정이 컨트롤이 안 돼요.
3: 아, 지금.
7: 얘는 내가 좀 스트레스 받고 이런 거를 이렇게 돌면서 풀고 있고, 네. 얘는 아예 폭발시켜요. 괜히 옆에 있는 밥그릇에 화풀이하고.
3: 아, 화풀이요?
7: 네, 그러니까 얘는 자기 조절력이 좀 부족하다. 네.
0: 가정 방문에 견사 체크가 빠질 수 없죠.
7: 아, 이렇게 산책줄도 이렇게 쫙 해놓으셨구나. 그늘막도 잘 해주시고. 아, 제가 또 하나 확인할 게 있어. 뭐 확인하면 안, 아는 줄 아세요?
3: 견사에서 계집 이념을 차지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7: 물 보면 알아요. 물 딱 보면 특히 여름 때는 네, 물때나 이끼나 네, 막 이런 거 있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 물이
9: 아, 이게 부거식 설거지.
7: 네. 그리고 지금 줄이 연결돼 있는데 왠지 알 것 같아요.
3: 아.
7: 바닥이 흙이라서 그래. 바닥이 흙이라서 땅 팝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다 해놓으셨어. 이게 웬만큼 2중, 3중으로 위로 못 튀어나오게.
0: 탈출은 곧 사고. 잘 막아주세요. 설쌤, 여기 두 친구가 더 있어요.
7: 딱 여자애.
3: 아.
10: 만나서 반가워요, 설쌤.
7: 얘네들은 왜 여기 따로 있는 거예요?
3: 가장 나이가 많죠. 지금 네. 만 5년, 만 6년 차니까. 그 이제 집이 바로 옆에 방이었단 말이에요. 막 얘들 난리인 거예요. 다른 놈 다 같이 영화 이제 공격하는 거예요. 너무 스트레스 받으니까.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얘를 이제 여기다 갖다 놨죠.
7: 여쭤봐야 될 것들이 좀 많을 것 같아요. 예, 예.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좋아질 수 있는 면이 있는지
3: 예.
7: 아니면은 이렇게 좀 안절하게 살아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얘기해 보시죠.
3: 네.
7: 네.
0: 오늘만 기다렸다는 보호자 만반의 준비를 마쳤습니다.
7: 우선 이것부터 생각해 봐야 돼요. 만약에 우리가 키우지 않으면 얘네는 자기네들끼리 무리를 형성할까? 형성 안 할 겁니다. 네. 왜냐하면 조합이 안 좋아요 지금. 암컷 한 마리에 네. 수컷이
3: 다섯 마리.
7: 네, 다섯이에요. 벌써 학습은 돼 있어요. 애들끼리 서로 라이벌 의식이 팽배해요.
0: 아직 포기하면 안 돼요.
7: 제가 이제 가장 눈에 띄는 게 우리
3: 풍삼이.
7: 풍삼이의 눈이에요.
3: 네.
7: 풍삼이는 누구한테 물린 거예요?
3: 산이.
7: 산이.
3: 네. 근데 나중에는 이제 저놈이 나를 이렇게 놈이 이해 나는 거예요.
7: 틀어지고 나서. 다시 친해지기가
8: 어이, 진짜 귀여워.
7: 쉽지 않고요.

0: 그것도 서로 싸웠던 원인이 사라져야 되는데 여기서는 그 원인이 사라질 수도 없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다른 애들끼리는 어때요?
1: 풍삼이하고 풍댕이는 정말 그 형제 사이가 좋았어요. 그런데 풍삼이가 약간 공격성이 있고 풍댕이도 아 지가 이제 기운도 더 세운 것 같고 몇 번 이렇게 여름에 북을 보냈죠.
0: 보호자의 리더십이 좋다라고 하고 보호자가 명확하게 알려준다면 내가 하고 싶은 게 있어도 참을 수 있게 좀 가르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얘네 둘이에요. 풍삼이랑 풍뎅이는 좀 어떻게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저 마리노이즈 친구들은 흥분도가 너무 높아요.
1: 아, 쉽게 흥분해요, 맞아요.
0: 네, 평상시에 자극이 없을 땐 괜찮은데 자극이 생기면 생각하는 뇌의 기능이 떨어지면서 원래 우리 무리의 리더인 보호자가 하지 말라고 해도 할 것 같아요.
1: 네, 맞습니다.
0: 네.
2: 머루와 다리는 아쉽게도 단기간 교육이 불가능.
0: 뭐 할 것 같아?
2: 산골에 사는 아이들의 건강은 어떨까요?
0: 눈도 보면 네. 지금 왼쪽 눈을 보시면 네. 움직이잖아요.
1: 네, 움직여요.
0: 이거는 뭐냐면 그 안에 이제 안구 근육은
1: 살아있다.
0: 살아있다라는 거죠.
3: 아...
0: 이 눈 안쪽에도 근육들이 붙어 있거든요.
1: 그럼 만약에 이게 안 됐으면 이미 괴사가 생긴 거죠?
0: 그렇겠죠. 만약에 근육도 다 망가지고 문제가 생겼을 텐데 지금 보면 네. 이 눈이 움직일 때 같이 움직여요.
1: 그렇죠.
0: 그러면 이제 안구와 관련된 운동신경은 살아있다. 그래서 뇌에서 그게 연결이 되거든요. 그러면 얘가만 움직여도, 얘가만 보고 움직여도 이쪽도 같이 움직여요.
1: 아, 그때 그 원장님, 그 주치 선생님 말씀하신 게 생각나요. 시력만 없을 뿐이라고 그러더라고요.
2: 또 걱정되는 곳이 있대요. 빨갛게 부어오른 배 보이시죠?
0: 지금 배 피부가 좀 안 좋죠?
1: 그렇죠. 많이 안 좋죠?
0: 이게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랑도 연관성이 있을 수는 있어요. 간이 안 좋아도 배 피부는 안 좋아질 수 있어요.
1: 그래서 그 갑상선 약을 먹고 있고요. 근데 지금 밥을 안 먹는데도 불구하고 얘는 살쪄 있는 거예요.
0: 네. 네.
1: 그게 갑상선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죠.
0: 원래 이제 갑상선 치료만 있고요. 꾸준하게 계속 들어가면 네. 이 부분도 좋아지고 살도 좀 빠지고
1: 그렇죠.
0: 힘이 네. 날 겁니다.
2: 풍삼아, 치료 잘 받아보자. 다음은 머루 차례.
0: 네, 근육질 좀 봐.
4: 앉아!
2: 머루는 눈이 안 좋다고요?
1: 왼쪽 눈으로 오른쪽 눈이 좀 촉촉하면서 그죠?
0: 아 그러네요.
1: 네, 그죠. 왼쪽이 좀 심해요.
0: 아 얘도 왠지 안충이
1: 네, 있죠.
0: 지금 결막염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지금 이런 데서 결막염에 가장 크게 의심할 수 있는 건 안충.
1: 아 네. 그 원인을?
0: 네. 네. 그래서 혹시 약을 먹어보고 시간이 지나도 좋아지지 않으면 네. 병원 가서
1: 네.
0: 그냥은 못할 것 같고 진정을 하고 그리고 요 눈을 다 열어 이렇게 다 열어가지고 핀셋으로 그 벌레를 한 마리 한 마리씩 꺼내요.
4: 다래가 그거 했습니다. 그 병원에서 안충이 생겨가지고
0: 네.
4: 그래서 다 빼고 네. 병원에서 치료를 했어요.
0: 아마 가만히 있을 것 같진 않거든요.
4: 아, 맞추고 했어요.
0: 그쵸. 맞추고 진정하고 해야 돼요.
2: 머루야, 안충만 없어지면 괜찮을 거야.
0: 저희 이제 그래도 가장 같이 한번 다녀볼 수 있을 것 같은 애가 풍삼이와 풍뎅이거든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취해야 될 자세 이런 것들을 좀 알려드리려고 하거든요. 네. 동물들은 정면으로 바라보고 있으면
1: 아, 그렇구나.
0: 이거는
1: 공격성을 갖는 거
0: 하지 말라는 뜻으로 되고요. 그리고 옆에 서 있다라는 건 그
1: 네.
0: 행동을 더해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1: 그렇습니다.
0: 옆이나 뒤에 있다라는 것도 이건 응원이에요.
1: 아.
0: 산책할 때 애들끼리 막 으르렁거리잖아요. 뒤에서 땡기고 있죠?
4: 맞아요, 맞아요.
0: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얘는 헷갈려요.
1: 뒤로 응원하는 줄 알고.
2: 자, 마주보고 있을 때는 제지. 옆에 있을 때는 허락의 표시. 뒤에서는 응원한다는 뜻입니다. 잘 아셨죠?
0: 그래서 우선 풍삼이랑 풍뎅이를 어떻게 해볼 거냐면 제가 하나이를 잡고 우리 또 하나이를 잡고 가운데 우리 셋이서 일자로 같이 갈 거예요. 우선 처음엔 거리를 넓혀놓고 갈 거고 가운데 가시다가 하나이가 으르렁거린다? 그러면 우리 보호자님은 가서 정면으로 딱 보고 안대를 얘기했을 때 얘가 차분해질 거예요. 풍삼이를 저 주세요.
2: 풍삼이와 풍뎅이가 함께 산책 훈련을 해볼 건데요. 사이가 나빠지고 나서는 같이 산책한 적이 없다는 형제. 과연 별탈 없이 잘 마칠 수 있을까요? 아니, 저기 보호자님, 그건 왜 가져오세요?
0: 야, 이거는 제가 왜 가져오신지 알 것 같아요.
4: 아, 그래.

0: 있습니까?
1: 네.
0: 이게 뭔지 아시죠?
2: 실제로 다견 가구에서 좀 싸우는 경우에는 고압의 바람이 얼굴에 확 오게 되면 애들도 숨을 못 쉬고 참을 수가 없어서 입을 벌릴 수밖에 없고 떨어질 수밖에
0: 그러면
2: 없어요.
0: 그러면 또 하나 애들이 다 지잖아요.
2: 맞아요.
0: 두들겨 패면 애들이 어휘를 부지잖아요. 두들겨 패서 될 일이 아니거든요. 안
2: 그리고 두들겨 알아서. 패도 얘네 안 올걸요?
0: 근데 더 약보다요.
2: 놓는 게 이런 고압 이 바람과 아니면 고압 물이에요. 근데 이런 걸로는 안 돼요.
0: 아, 택도 없습니다.
2: 이 정도 물로는 택도 없고 진짜 소화전에 있는 그 고압 물 아니면 이런 되게 세고 평소에는 받아보지 못한 자극이 빡 들어와야지 놓거든요.
3: 긴급 상황을 대비한 송풍기도 준비 완료. 이제 솔루션을 시작해볼까요? 일단 자연스럽게 잘 걷는 것 같죠? 하지만 자세히 보면 눈치를 슬쩍슬쩍 보고 있답니다. 특히 풍뎅이가 눈치를 많이 보는데요.
2: 풍뎅이 표현이 되게 좋은 표현이에요. 보통 싸우고 적대심을 가지게 되면 주시하고 빠져나오질 못해요. 아. 근데 걸어갈 때도 풍뎅이가 풍사미를 신경 안 쓰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계속 쳐다봤다, 다시 딴 데 봤다가.
0: 예민하려고
2: 쳐다봤다, 딴 데 봤다. 이걸 반복하고 있어요. 예.
3: 이번엔 좀 더 가까이 접근. 달려들지만 않아도 괜찮은 건데요. 그런데 혀를 계속 날름거리네요. 스트레스 반응일까요?
2: 긴장. 지금 혀 날름거리는 건 긴장이에요.
0: 안 돼. 풍사미. 안 돼.
1: 좋아요.
0: 안 돼.
2: 아주 미세한 반응 있어도.
1: 네. 네, 다시.
0: 안 돼. 풍사미. 안 돼.
2: 그렇죠. 네, 이런 반응이 돼요. 나와야 돼요. 네.
0: 엎드려. 엎드려. 엎드려. 엎드려, 이 새끼야. 엎드려. 엎드려.
2: 이런 반응이 나와야
0: 엎드려.
2: 돼요.
0: 엎드려. 옳지.
2: 네.
0: 기다려. 기다려.
2: 좋아요.
0: 기다리고 있어. 싸우면 안 돼. 기다려.
2: 풍뎅이가 풍사미를 무서워해. 옳지. 자기 이뻐해 달래.
0: 잘했어. 풍뎅이 잘했어. 그래, 알았어. 잘했어.
2: 얘한테 정면으로 보면서 하지 말라고 했고요. 등 뒤에 있으면서 지켜준 모습이 돼요. 이게 그냥 본능적으로 동물들은 이 배열이 나타나면 이런 거구나라고 느낀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조금 더 불안도 떨어지고 편안한 감정을 가질 수 있어요.
3: 풍사미에게는 제지의 표현, 풍뎅이에게는 도와준다는 의미. 리더십으로 아이들을 잘 컨트롤하시네요.
1: 옳지.
2: 야, 근데 나는 얘가 대단한데?
0: 예?
2: 예. 아니, 아까 분명 으르렁을 했는데, 딱 두 번 하지 말라고 했거든요?
0: 예, 그리고 딱 앉잖아, 그러니까. 예.
2: 그리고 앉고 내가 제일 원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오호. 그 이후로 더 가까워져도 반응이 없어요.
0: 맞아요.
2: 네. 예.
3: 앞으로 풍사미 풍뎅이는 어떻게 될까요?
2: 서로 긴장은 하고 있지만, 꼴도 보기 싫은 상태는 아니다. 가다가, 으르렁거리는 순간에만 돌아서 그 배열을 만들어 놓은. 그러면, 이 긴장감만 조금 내려준다면 이 둘은 산책을 같이 한다거나 좀 나중에는 정말 우리가 3개월, 6개월 뒤에는 안심하고 좀 너네들끼리 놀아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땐 안전을 위해서 입마개를 하고 이 줄을 풀지 말고 줄을 그냥 바닥에 놓고 두 분이서 지켜봐 주세요. 그래서 얘네 둘은 그런 식으로 조금 친하게 해보면 될 것 같아요. 산이랑 반응도 한번 보면서 예. 아까 우리가 안 된다라고 표현했을 때 좀 수그러들 수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3: 과거 모습만 보면 절대 친해질 수 없을 것 같은 풍뎅이와 산이. 과연 달라질 수 있을까요?
2: 지금 벌써 좀 주시하고
3: 일단
2: 있어요.
3: 긴장감을 가진 채 풍뎅이와 산이를 만나게 했는데요.
2: 보시면 좀 주시하고 있잖아요. 그 가운데 껴야 돼요. 풍뎅이와 산이 사이에 끼고 안 된다라고만 명확하게 표시하시면 돼요. 자, 한번 살짝씩 올라.
3: 풍뎅이는 가만히 있고 산이가 조금씩 접근할 겁니다. 산이도 조금 긴장한 것 같죠? 달려드는 모습 없이 순조롭게 진행 중. 하지만 안심하던 찰나 산이가 경고의 신호를 보냅니다.
2: 오히려 산이가 반응하는데요?
1: 네, 지금 긴장한 거예요. 한번 앞으로 가서 막아 보시겠어요? 네.
0: 네.
1: 그렇죠. 네. 더 가까이, 네.
0: 안 돼!
1: 잘하신다.
2: 이렇게 딴 데 보거나, 댕이를 보지 않고, 딴 데 보거나, 고개를 돌리면

0: 수긍한 거네. 수긍한 거예요.
1: 네.
2: 보호자의 리더십을 믿고 다시 진격.
0: 안 돼! 나 그 정도만 해도 돼.
3: 얘도 보호자분들의 말은 듣는 애예요. 근데 자기 감정이 아직 이제 오랜만에 만났고 하다 보니까 완전히 컨트롤은 안 되는데 컨트롤을 할 수 있는 정도. 얘도 긴장하기 시작했어요. 지금 낼름낼름거리고.
2: 과연 어디까지 가까워질 수 있을까요?
3: 이거는 이제 자기도 긴장하고 내가 더 세다 뭐 그러니까 여기 내용 여기다 표현하는 거긴 한데 자기네들이 긴장감이 풀리잖아요. 네. 그러면 조금 조금씩 매일매일 몇 달이 지나면 점점 가까워져요.
4: 예, 그럴 것 같아요.
3: 자기 스스로 와요. 자기 스스로.
2: 산이와 풍뎅이가 스트레스를 받고 있진 않나요?
3: 이게 좋은 거예요. 사실 이게 좋은 교육이에요.
4: 공격하고 싶은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3: 네. 카밍 시그널이라고 하는 것 중에 하품이라고 하는 게 긴장을 푸는 행동이기도 그렇죠. 하지만 상대방에게 전해주는 메시지도 있어요. 자기네들끼리도 소통을 해야 돼요. 얘도 하품했고요. 얘도 하품했고요. 얘 딴청 피는 거 얘도 봤고요.
4: 네, 딴청 피고 있어요.
3: 네, 얘 딴청 피는 거 산이도 봤어요. 이러면서 서로에 대해서 오해하지 않고 아, 싸울 의사가 없다라는 게 오랜 시간 동안 쌓여야 돼요.
2: 산이와 풍뎅이의 솔루션도 긍정적. 앞으로 더 노력해보자.
3: 교육이 안 되는 애면 네. 산이 쪽으로 뛰어갈 건데 자기 집으로
4: 가,
3: 가는지
4: 자, 어디 가, 가.
3: 산이 쪽으로
4: 자,
3: 가는지 보세요.
4: 자, 가자. 하우스. 하우스. 하우스.
3: 봐봐.
4: 하우스.
5: 오늘 저로 가야 되거든.
3: 네.
5: 나 공격하러 안 가잖아. 이거.
3: 네.
5: 그냥 놔둬도.
3: 다행이네. 얘네들끼리는 꼴도 보기 싫지 않네.
2: 산이도 풍뎅이한테 달려들지 않고 얌전히 기다리는 모습. 산이야, 잘했어.
6: 잘했어, 산이.
3: 내가 봤던 진도 풍산 애들 중에 제일 멋진데? 가장 첫 번째로 우선은 이 여자아이라는 암컷이라는 특징이 옆에 있으면 더 싸웠을 거예요.
4: 예, 예.
3: 그리고 산이와 수컷 아이들이 사이가 제일 안 좋았기 때문에 또 옆에다 놨으면 서로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받았을 거예요. 잘하고 계시고 아이들을 생각하는 마음이 막 느껴졌거든요. 네, 오늘 함께 보시니까 어떠셨나요?
4: 풍뎅이와 산이 관계. 네. 그거 이게 가능성이 저는 전혀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그 조 자체가 무의미하다고 판단했었어요. 네, 앞으로 애들은 이렇게 공부하면 되겠구나.
3: 네.
4: 그래서 오늘 아주 많은 거 배운 것 같습니다.
7: 산이와 저 큰 풍뎅이가 사이가 좋아진다면 요 공간이 저 아이들도 행복하고 저희들도 행복한 농부의 꿈을 키울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는 대단히 희망을 갖고 이 강의에 너무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3: 아, 네. 그동안도 잘하고 계셨던 건데 제가 살짝 저 팁만 드린 네. 거라서 지금처럼 좀 행복하게 네. 아이들과 함께 잘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4: 예. 네. 감사합니다.
3: 감사합니다. 네. 네.
2: 풍삼이 풍뎅이 형제가 달라졌어요. 솔루션을 받고 한 번도 싸우지 않았대요. 이야, 대단한데? 아직은 눈치 보는 사이지만 조심스러운 성격이 똑 닮았죠? 풍뎅이와 산이는 아직 갈 길이 멀지만 꾸준히 노력 중이랍니다.
4: 안 돼! 안 돼!
2: 오지마을 상남자들의 화해 대작전! 이루어질 수 있겠죠? 꼭 친해지길 바랄게.
8: 기독교를 사랑하는 예비역 특선사 김건수입니다. 특껏 열, 암껏 열, 그래서 20두를 지금 입양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거 농사해서 아이들 좀 사료비하고 관리비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 한 1년 6개월 됐는데 저를 아직도 따르지 않아요. 저도 어느 순간부터 저를 두려워하는 것 같아요.
2: 배치모아에서 냄새 잡는 요술 배변 패드를 땡스 소셜클럽에서 지렁이 땡스 스프레이를 ODAC에서 반려동물 케어 세트를 허글에서 키피 점프런 관절 영양제와 루테인 영양제를 드립니다.
9: 3WC 진공 밀폐와 압력으로 더 맛있게 원터치 오픈으로 간편하게

이들은 다시 꿈꿀 수 있을까요? 함께 만드는 세상은 알고 있습니다. 함께의 가치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함께에는 큰 힘이 있습니다. 어제보다 나은 오늘,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갈 당신을 위해 함께 만드는 세상 사회연대은행이 있습니다.

0: 제가 아파서 대신 할 수도 없고 주사 대신 맞아줄 수도 없고 모든 게 엄마 때문인가 싶기도 하고 그때가 가슴 아픈데
1: 평생을 온몸이 굳어가는 희귀 질환을 앓고 있는 첫째 수연이. 수연이의 병세가 깊어질 무렵 세상을 떠난 남편. 아빠의 빈자리를 홀로 채우는 엄마 곁에서 9살 예진이는 일찍 어른이 되어버렸습니다.
2: 오빠한테 징그러워서 엄마한테 짜증을 낸 적이 있어.
1: 오직 서로만 생각하며 버티는 예진이네 가족이 오래 함께할 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3: 명절에 빠질 수 없는 전부치기. 냉장고에 묵혀놨던 북어로 활용 만점 레시피. 언제까지 국으로만 해먹을 수 없다. 북어로 만드는 이색 전 레시피. 고기소와 북어의 기막힌 만남. 특급 맛을 자랑하는 북어전부터. 북어전에서 명절에 남은 전까지 다 해치울 효자 전골. 전도 채소도 다양해 골라먹는 재미가 있는 북어전 전골까지. 믿고 먹는 요리계의 빅마마 이혜정의 노하우가 잔뜩 담긴 한식 레시피. 지금 시작합니다.
4: 안녕하세요. 최우비의 귀염둥이 광이고요.
5: 네, 안녕하세요. 이혜정입니다.
4: 네, 네. 선생님. 네. 이제 곧 명절이에요.
5: 맞아요, 맞아요.
4: 추석인데요. 이 명절엔 전부찌는 소리와 이 고소한 기름향을 맡아야 추석 기분이 나는데요.
5: 맞아요.
4: 이 차례상 필수 재료, 이 북어 한 마리로 맛있는 전을 만들어주신다고요?
5: 맞아요. 늘 지난 명절엔 쓰고 남은 북어를 예. 아, 국 끓일까, 무칠까 하지만 네. 늘 돌아다니는 게 이 녀석이더라고요.
4: 맞아요. 냉동실에 있죠, 항상.
5: 네, 요걸 이제 오늘 좀 맛있는 전으로 부쳐서 네. 명절에 이제 다양한 전을 좀 만들어 보려고 요걸로 네. 오늘 전 부칠 거예요. 네.
4: 자, 그럼 재료를 한번 볼까요?
5: 네. 제일 주인공인 북어 한 마리입니다.
4: 네.
5: 머리는 잘라뒀다 육수 쓸 거고요.
4: 네.
5: 여기에다 이제 저는 밑간이라는 걸 좀 할 거예요.
4: 네.
5: 간장하고 술하고 참기름, 후추 요 정도 넣어서 네. 밑간을 좀 하고요. 자, 여기에 이제 그 쇠고기랑 돼지고기 양을 동량을 하셔도 좋고
4: 예.
5: 돼지고기만 해도 괜찮아요. 근데 소고기만 하면 뻑뻑하니까
4: 예.
5: 두 가지를 섞는 게 더 좋죠. 거기다 양파 조금 다지고요.
4: 네.
5: 여기다가 당근 다지고 파 다지고 마늘 넣어서 이렇게 해서 이제 전을 좀 부칠 거예요.
4: 네. 네. 일단 이 북어와 소고기의 조합도 너무너무 기대가 되는데요.
5: 네.
4: 재료만 봐도 간단하고 정말 맛있을 것 같습니다.
5: 네, 네.
4: 자, 차례상 북어의 화려한 변신 기대해보면서
5: 네.
4: 오늘 요리 본격적으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자, 북어 전을 시작해
5: 네.
4: 볼 텐데요.
5: 네.
4: 자, 먼저
5: 우선
4: 이 북어를
5: 손질해야 되겠죠.
4: 예.
5: 제가 조금 아까 이렇게 놓여있는 지느러미,
4: 예.
5: 요거 입에 들어간 빳빳하니까 잘라냈어요.
4: 네.
5: 자, 그런 다음에 가위 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머리 부분을 잘라내죠.
4: 예.
5: 요 부분도 뼈가 있어서
4: 예.
5: 여기도 좀 잘라내는 게 좋아요.
4: 자, 살짝 손질을 할게요.
5: 네. 이거 아까워하지 마세요.
4: 예.
5: 육수 내는데 아주 그저그만이니까
4: 자.
5: 요거 그냥 그렇게 활용하시고요.
4: 예.
5: 자, 요거를 제가 먹기 좋은 크기로 이렇게 자를 거예요.
4: 자, 선생님,
5: 네.
4: 저는 이제 북어를
5: 네.
4: 잘 몰랐는데 여러 가지로 네. 활용이 많이 되더라고요.
5: 북어는
4: 예.
5: 정말 좋은 필수 아미노산 여기 다 들어있어요.
4: 예.
5: 그리고 북어엔 또 아주 좋은 해독작용을 하잖아요.
4: 네.
5: 우리가 왜 술 많이 드셨을 때 술국으로 북어국 끓이죠.
4: 맞아요.
5: 그리고 이 북어는요, 또 우리 몸에 들어가서 아주 노폐물 제거하는데 그저그만이라고 하니까 이 북어가요, 간구성만 좀 덜하게
4: 예.
5: 이렇게 해서 좀 놔두고요. 자, 이렇게. 이렇게 해서
4: 자.
5: 이렇게 한 상태로
4: 예.
5: 조금 놔두세요. 그러면 자기에 있는 수분만으로 물을 머금어서
4: 촉촉하게.
5: 이것도 촉촉하게 돼요. 자.

0: 제가 흔들어봐야 되는데.
1: 네, 오늘 저는 돼지고기 반, 요거 돼지고기 간 거죠. 마찬가지로 요거 앞다리살이나 뒷다리살이나 등심이나 이렇게 하세요. 자, 여기다가 소고기. 저는 반반 섞었어요.
0: 아, 반반 섞었구나.
1: 먼저 이렇게 좀 섞어 놓을게요.
0: 예.
1: 이렇게 하신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소금하고 간장 좀.
0: 네. 네.
1: 소금으로. 아, 요건 설탕이에요.
0: 예.
1: 설탕 조금 넣고요. 간장.
0: 자, 간장
1: 네,
0: 넣고.
1: 간장 약간 불고기 양념처럼 하는 거예요.
0: 오.
1: 네. 이렇게 해서 먼저 주물러. 일단 한꺼번에 다 때려놓고 하지 마시고요.
0: 네.
1: 하나하나 이렇게 주물러서 가시면 훨씬 더 좋죠. 자, 여기다 이렇게 마늘.
0: 네, 마늘 좀 마늘. 넣고.
1: 이게 차례상에 놓으실 것 같으면 마늘 넣지 마세요.
0: 네.
1: 그냥 우리 식구만 먹을 거면 마늘 넣으셔도 괜찮아요.
0: 네.
1: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렇게 파. 흰 부분만 다졌습니다.
0: 네.
1: 네, 이렇게.
0: 사실은 이 전 하면 사실 고기가 또 들어가줘야.
1: 아, 그럼요. 예. 그럼요.
0: 그 맛이 나잖아요.
1: 그럼요, 그럼요. 자, 이렇게 넣고.
0: 예.
1: 여기다가 이거 양파 다짐이에요. 조금 넣으면 훨씬 더 시원해요. 네. 당근.
0: 당근. 네. 야, 선생님하고 이렇게 또 전을 이렇게 만들게 되니까
1: 맞아요.
0: 명절이 가까워 온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1: 아니, 아무리 힘들어도 명절에는 그게 전 기름 냄새가 막 풍겨야
0: 네.
1: 아랫집, 윗집에도 그냥 그래, 아우, 명절이구나 하잖아요.
0: 맞아요, 맞아요.
1: 그래도 주부들은 힘든 날이에요. 네.
0: 이제 다 같이 좀 함께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1: 그렇죠. 그렇죠.
0: 명절에.
1: 그렇죠. 자, 여기다 참기름 좀 주세요, 광희 씨.
0: 참기름.
1: 네. 참기름 양은 그닥 중요하지 않아요.
0: 네.
1: 조금 넣으세요.
0: 조금 넣을까요?
1: 네.
0: 자.
1: 됐어요, 네. 됐어요. 네.
0: 이렇게 너무 많이 하면 안 뭉쳐지죠?
1: 네, 기름 젖어요.
0: 예.
1: 네, 기름 젖고 벌어지니까 자,
0: 자 이제 네. 전에 들어갈 네. 소고기하고 돼지고기랑
1: 네, 이렇게 넣고. 양념이 됐어요.
0: 예.
1: 이렇게 한 거를 자, 이거 아까 해놓은 거 있죠?
0: 예.
1: 북어에다가 이렇게 넣으시고요.
0: 예.
1: 여기다가 밀가루를 조금 발라요.
0: 자,
1: 네, 이렇게 바르신 다음에
0: 예.
1: 이걸 여기다 얇게 펴발라요.
0: 아, 위에다가
1: 네, 이렇게 얹어요.
0: 자, 비닐이 있는 반대쪽이죠?
1: 그렇죠, 그렇죠. 안쪽.
0: 안쪽에.
1: 몸 안쪽으로 발라놓은 예. 쪽이죠? 너무
0: 아.
1: 두껍게 하시지 말고, 이거를
0: 예.
1: 얇게 이렇게 바르세요.
0: 어,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
1: 네.
0: 선생님.
1: 그래서 아이들도 참 잘 먹어요.
0: 예.
1: 네. 이렇게 해서 이제 하나 놔두고요.
0: 네.
1: 자, 이렇게 해서 밀가루,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다가 또 얇게.
0: 아, 진짜로, 이제 요즘은 이제 명절에는 당연히 전을 먹는다 생각을 하잖아요.
1: 네,
0: 근데
1: 네.
0: 뭐 새로운 전들이 많이 나오긴 했어요.
1: 맞아요. 이제 네.
0: 먹다가 먹다가 또 새로운 걸 네. 찾게 되거든요.
1: 맞아요, 맞아요.
0: 그때 이렇게.
1: 네.
0: 북어전.
1: 네.
0: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1: 네, 이렇게 해서 골고루 묻히세요.
0: 네.
1: 여기다가 거기를. 이거 동그랑땡 양념 똑같이 하시면 돼요.
0: 동그랑땡 양념.
1: 네. 완자.
0: 완자, 그쵸?
1: 근데 왜 동그랑땡이라고 해야 더 맛있죠? 맛있게
0: 느껴지죠? 뭔가 느낌이.
1: 그쵸? 그 정도만 이제 우선 할게요.
0: 네.
1: 프라이팬으로 가서 이제 불을 좀 켜보죠.
0: 그럴까요?
1: 네. 이렇게 해서 이제 팬을 좀 달굴게요. 자, 이렇게 묻히신 다음에.
0: 네.
1: 고기 들었던 이 부분 있죠?
0: 예.
1: 이 부분을 바닥으로 가도록. 이렇게 넣어서. 일반 전하고 똑같아요. 그냥 이렇게 붙이시면 되는 거예요.
0: 어, 또 오히려 이.
1: 네.
0: 이 북어가.
1: 네.
0: 딱 자세가 잡혀 있어서
1: 네, 맞아요.
0: 찢어지지도 않고
1: 먹을 때 이렇게 잘라서
0: 예.
1: 먹기 좋은 크기로만 가면 되니까
0: 예.
1: 이렇게 이렇게 가죠.
0: 와, 일단 큼직막해서 좋네요, 네. 선생님.
1: 자, 이렇게 해서 네 붙이기도 쉬워요, 이거는.
0: 그러게요.
1: 네. 자, 이렇게 해서
0: 벌써 금침 도는 것 같아요. 예. 불세게 세게 했죠, 선생님.
1: 네, 세게 했어요. 지금 아주 세게는 아니고
0: 예.
1: 중강불 정도.
0: 중강불.
1: 네, 네. 이게 고기가 있어서 익으라고 배 쪽으로 놓기도 하지만
0: 네.
1: 등 쪽으로 놓으면 북어가 오그라져요. 네, 그래서 배 쪽으로 꼭 그냥 이거 아니고 찜 하실 때도
0: 예?
1: 배 쪽으로 먼저 익히셔서
0: 배 쪽을 먼저
1: 네, 하시는 게 좋죠.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익히겠습니다.
0: 아, 근데 진짜 사실은 전 먹을 때도 생선하고 육고기를 같이 먹고 싶다는 생각 많이 했었는데
1: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게 하시면 돼요.
0: 참
1: 네.
0: 조화로울 것 같아요. 네. 근데 선생님 또 걱정이 되는 거
1: 네.
0: 살짝 두께가 있기 때문에
1: 네.
0: 그다음에 또 생선이랑 또 고기가 익는 네. 정도가 다른데
1: 북어는 이미 말라서요. 우리가
0: 예.
1: 안주로 먹을 때 불에다 설컹 구워서 먹잖아요.
0: 아, 맞죠.
1: 네, 그렇게 할 때 더 고수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 고기를 얇게 펴바르세요라고 말씀드린 건
0: 네.
1: 조리 시간을 짧게 하자고.
0: 아.
1: 네. 그리고 너무 두꺼우면 북어도 두께가 있고 고기도 두꺼우면 입에 불편하죠.
0: 그렇죠.
1: 네. 그래서
0: 아, 그리고 무엇보다 기대가 되는 건
1: 네.
0: 이 북어는 네. 감칠맛 나잖아요.
1: 맞아요.
0: 그리고 소고기랑 이 돼지고기는 고소하고
1: 맞아요, 맞아요.
0: 얼마나 조화로울까요?
1: 맛있어요. 이게 정말 맛있어. 이렇게 해놓으시면
0: 네.
1: 야, 이거 멋지다 하실 거요. 저는 네 저희 이제 명절에는
0: 예.
1: 저희는 한 50, 60분 정도 오시는데
0: 네?
1: 제일 좋아하시는 게 북어전, 다시마전 이런 것들.
0: 저는 오늘 또 이렇게 처음 이 북어전을 보게
1: 네.
0: 됐잖아요.
1: 네.
0: 앞으로 진짜 해먹을 것 같아요.
1: 네, 네. 아마 그렇고 어렵지 않아요.
0: 예.
1: 늘 그 돼지고기 완자전은 늘 하시잖아요.
0: 네.
1: 그냥 그거 그냥 조금 남겨놨다가 북어에다 한 두어 마리 정도 하시면 명절에 요긴하게 쓰시죠.
0: 선생님,
1: 네?
0: 요 타이밍에 선생님이 잘하시는
1: 네.
0: 그 선생님이 또 유행어 있잖아요.
1: 뭐요?
0: 그거 한번 해주셔야 되는데.
1: 그거 광희 씨가 더 잘하죠.

0: 자, 이렇게, 네. 자, 이렇게 북어의 감칠맛과 돼지고기, 소고기의 고소한 맛이 네. 함께 있는 이 북어전.
1: 야, 이거요?
0: 얼마나 맛있게요?
1: 진짜, 얼마나 맛있게요?
0: 야, 선생님 맛 제가 또 살리지 못하네요, 선생님.
1: 아니, 예? 아니, 더 잘하셨어요. 더 잘하셨어요.
0: 네. 요거 이제 이렇게 하다 보면은.
1: 이렇게 해서 노릇노릇 구워내시면. 예. 구울 때 여기 오그라지지 않도록. 예. 이렇게 차례상에 놓을 거니까. 이렇게 해서 꼭 눌러가면서 이렇게. 이렇게 하세요. 어. 네. 자, 이제 이렇게 해서. 너무 자주는 뒤집어 주지 마시고요. 예. 이게 그냥 놓으면 이렇게 꼬부라지니까. 예. 이럴 때 이제 고기 쪽이 익으라고.
0: 이렇게. 고기 쪽이 좀 눌러주시고.
1: 네, 네, 네.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예. 이렇게 가는 거죠.
0: 고기 쪽을 위주로 많이 익히면
1: 그렇죠,
0: 좋을 것 같아요.
1: 그렇죠. 네, 예. 맞아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익히는 거죠.
0: 그리고 오늘 이 다음 요리가 또 네. 이 북어전을 활용한 북어전 전골을 해주신다고 하니까 그 또한 네. 기대가 됩니다.
1: 맞아요. 맞아요. 네.
0: 선생님, 지금 네. 북어전이 네. 맛있게 이렇게 붙여지고 있는데
1: 그렇죠.
0: 네. 정말 감칠맛 나는 향과 고소한 향이 드니까 엄청나요.
1: 맞아요. 제가 좀 덜어낼게요. 예. 이거는 약간 색깔이 진하게 지져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네. 북어도 두텁고 안에 들어있는 고기가 익어야 되니까 예. 이렇게 만약에 덜 익으면요. 이거 그대로 이렇게 전자레인지 한번 땡 돌리시면 돼요.
0: 네, 근데 네. 이렇게 네. 색이 나야 정말 먹음직스러워 그렇죠. 보입니다.
1: 그렇죠.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제가 예. 여기 이렇게 이런 것도 다 놔뒀다가 전지질이 돼요. 자, 이렇게. 우와. 야, 이렇게.
0: 이야, 이렇게 되죠. 단면 좀 네. 보여주세요.
1: 이렇게, 이렇게.
0: 세상에.
1: 이렇게 지지죠. 이렇게.
0: 네. 우와, 반은 고기고요. 네. 반은 또 생선이에요.
1: 맞아요.
0: 그렇죠?
1: 이렇게 해서 이렇게 넣죠. 이거 우와. 제일 손이 제일 먼저 가는 전이더라고요.
0: 그럴 것 같아요.
1: 네. 자, 이렇게 해서.
0: 오, 진짜 두툼하고 그냥.
1: 샌드위치 같죠.
0: 얼마나 맛있겠어요.
1: 자, 이렇게 해서. 북어전 완성입니다.
0: 이야, 네. 이렇게 너무나 먹음직스러운 북어전이 완성됐습니다.
2: 오늘의 요리, 북어전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우선 북어포의 머리를 제거하고 한입 크기로 자른 뒤 물에 살짝 담그고 물기를 제거해주세요. 북어포는 물에 오래 담그면 아미노산이 금방 빠져나오니 살짝만 담가주는 게 좋아요. 그런 다음 진간장, 청주, 후춧가루, 참기름을 넣어 버무리고 30분 정도 재워줍니다. 다진 돼지고기와 다진 소고기를 섞은 뒤 설탕, 진간장, 다진 마늘, 다진 대파, 다진 양파, 다진 당근을 넣어 버무리다가 참기름을 넣어 버무려주세요. 북어포에 밀가루를 묻힌 뒤 고기소를 얹어줍니다. 그런 다음 달걀물을 묻혀 앞뒤로 노릇하게 붙여주세요. 마지막으로 북어전을 반으로 썰어 그릇에 담으면 북어전이 완성됩니다.
0: 앞서 네. 이 명절에 남은 북어로 이 네. 북어전을 했다면 네, 네. 이번에는 남은 북어전을 활용하는 북어전 전골입니다.
1: 네, 맞아요. 이제 늘 명절 지나고 나면 남은 전들이랑 이거 가지고 예. 정말 올라갔다 내려갔다 나중에 지치잖아요.
0: 맞아요, 맞아요.
1: 이럴 때 우리가 참 쉬운 방법으로 전골 끓여서 먹는데 네. 오늘은 제가 활용의 활용 재료들이에요.
0: 예.
1: 이게 북어가 들어가서 얼마나 막 시원하고 맛있나 몰라요.
0: 그러게요.
1: 네.
0: 재료를 하나씩 살펴볼게요.
1: 네, 네, 맞아요. 북어전 한 거 또 전 뭐 동태전 저렇게 좀 뭐라 그러나요? 오색전, 산, 예. 산전 이런 게 남은 거를 그래서 조금씩만 필요로 해요.
0: 네.
1: 많이 일부러 하실 필요는 없고요.
0: 네.
1: 다 없어도 있는 것만 하면 돼요.
0: 네.
1: 거기다 이제 채소를 넣을 텐데
0: 네.
1: 오늘 전골이니까 국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0: 예.
1: 국물을 남은 북어의 몸통은 저희가 전을 썼지만
0: 예.
1: 남은 머리 넣고 베트남 고추나 이런 고춧가루 조금 칼칼한 거
0: 예.
1: 두어 개 넣고 이렇게 육수를 끓여놨어요. 그래서 네. 여기다가 이제 뭐 팥뿌리도 좀 넣고 이렇게 하면 좋지만
0: 네.
1: 없으면 북어 머리만 해도 충분히 맛있는 육수 되거든요. 그 육수에다가 이제 마늘하고 간장, 소금, 부추 기본 양념이고요.
0: 네.
1: 여기에 쑥갓이나 조금 넣고 홍고추 조금 넣어서 이렇게 아주 맛있는 그런 북어전골 한번 해볼 거예요.
0: 네. 네. 또 이렇게 국물이 좀 땡겼는데 네. 정말 잘 어울릴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정말 북어 200% 활용하는 레시피인데요. 북어국보다 맛있는 북어전 전골 지금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네.
1: 자, 그럼 저는 먼저 이제 도마가 깨끗할 때
0: 네.
1: 채소부터 좀 준비를 할게요.
0: 그럴까요?
1: 자, 호박은요.
0: 네.
1: 이렇게 썰었어요. 이걸 4등분 하셔도 좋고 그냥 2등분 하셔도 괜찮아요. 네. 원하는 대로 하세요. 저는 이렇게 너무 얇지 않게 한 0.5나 이런 정도 두껍.

0: 파게 썰 거예요.
1: 호박도 이제 호박전 우리 많이 하잖아요, 명절에. 네네네. 남아있는 것들이 있어요.
0: 맞아요, 맞아요. 이렇게 해서 그냥 꽁댕이 나무가 한 반개 정도. 예. 이렇게 하시고요. 죽순이 들어가면 훨씬 좋죠? 예. 그래서 죽순을 저는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길이로 채로 썰 거예요, 죽순을.
1: 아, 그리고 뭐니 뭐니 해도 선생님 이 전골은. 네. 네. 이 채소가 많이 들어가야. 맞아요. 채소 건져 먹는 맛이 있거든요.
0: 그럼요. 그리고 또 시원한 맛도 나죠?
1: 맞아요.
0: 이렇게, 이렇게 저. 죽순 좀 썰어놓고요. 예. 자, 이번에는 새송이 버섯이에요. 새송이 네. 버섯은 이렇게 반 자르세요. 네. 끝머리 꼭 잘라내시고요. 그래서 이거를 반 이렇게 자른 다음에 이것도 죽순하고 같은 모양으로 예. 이렇게 썰어놓을게요.
1: 자, 큼지막하게 네. 또 크기를 맞춰서.
0: 네, 이렇게 해서 썰어놓죠. 이렇게 해서. 자.
1: 자, 이렇게 해서.
0: 이렇게 해서 이제 저 새송이 버섯은 새송이 버섯대로 넣는데 예. 굳이 새송이 버섯이 없으시면요 예. 이거를 또 굳이 이거 사느라고 뭐 가실 필요 없어요. 표고버섯도 괜찮고 네. 그냥 다 괜찮은 느타리 버섯도 괜찮고 그러니까 그렇죠. 있는 대로 활용하세요. 명절 준비하다 보면 뭐가 남아도 남아돌아다니잖아요.
1: 맞아요, 맞아요.
0: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해서 조금 이제 이렇게 썰어놓으세요. 네. 자, 그런 다음에 두부요.
1: 네.
0: 두부를 이렇게 자르셔서
1: 또 전골엔 또 두부가 잘 어울려요, 선생님.
0: 두부도 반드시 이것도 맹물에 네. 좀 담가 놓으셔서 여기다 들어있는 간수도 좀 빼내시고 네. 그렇게 활용하시면 훨씬 건강한 두부 드실 수 있죠.
1: 그렇죠.
0: 이렇게
1: 또 맛있게 먹을 수 있고요.
0: 네, 이렇게 넣고요. 자, 이거는 우선 흰 부분을 좀 쓸게요.
1: 예.
0: 이렇게 나긋나긋하게 이렇게 이렇게 썰어 넣죠.
1: 예.
0: 자, 파란 것도. 파란 게 들어가면 예. 네, 단맛이 나니까.
1: 그렇죠.
0: 네. 자, 이렇게 넣으시고요.
1: 네.
0: 저 준비해 놓으신 다음에 우선 하실 게 있어요.
1: 네.
0: 제가 이거를 채소를 조금 데쳐낼게요.
1: 어? 네. 근데 선생님 어차피 이제 전골은 네. 우리가 이제 맛있게 익혀서 먹을 건데 따로 데치시는 이유가
0: 이제
1: 있나요?
0: 이제 전골은요. 이게 오래 끓이면 맛이 없어요. 빠르르 끓여서 먹어야 되니까
1: 네.
0: 그렇게 하면 채소는 설컹거리니까요.
1: 예.
0: 이제 채소를 미리 좀 익혀서 하면 예. 훨씬 더 쉽게 할 수 있죠. 자, 새송이 버섯부터 먼저 합니다.
1: 예. 살짝 데쳐내시는구나.
0: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해서 미리 익히는 거예요.
1: 예.
0: 그러니까 처음부터 끓이면 또 여기서 물 수분이 나와서 또 간이 흐트러지잖아요.
1: 예.
0: 그럴 거 없이 여기다가 이렇게 자 넣고 건져낼게요.
1: 아주 살짝이에요?
0: 네, 아주 살짝이에요. 그럼요. 자, 이렇게 해서요.
1: 예.
0: 또 이제 불을 세게 하신 다음에
1: 네.
0: 그다음에 호박이요.
1: 바로 재료들 또 해볼게요. 네.
0: 자, 이렇게. 예. 호박은 또 호박대로 같이 데쳐내겠습니다.
1: 근데 선생님, 네. 확실히 이렇게 살짝 익히고 네. 안 익히고는 맛이 다른가요?
0: 아, 다르죠. 왜냐면 이게 끓이면서 간 맞춰놓은 게 수분이 또 나오기 시작하잖아요.
1: 예.
0: 그러면 간이 흐트러지죠, 전골 자체가.
1: 아, 맞아요.
0: 그러니까 이렇게 싹 익혀서 하시면 이것도 아주 방법이에요. 네.
1: 맞아요. 시간도 오래 걸리지 않으니까 네. 요리 비결 한번 네.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네. 자, 이렇게 해서 새파랗게 변해졌죠?
1: 네.
0: 이렇게 된 정도까지만 데쳐낼게요.
1: 애호박도
0: 따로따로 드세요, 요거.
1: 예.
0: 자, 이렇게 드신 다음에 네. 이제 죽순.
1: 죽순. 네.
0: 자, 요거를 조금 내뱉, 이렇게 놓고 데치면 익기가 좋아요. 딱 건지면 되니까.
1: 양이 네. 많지 않은 것들은.
0: 맞아요. 이렇게 조금씩 들어가니까
1: 예.
0: 이렇게 가셔도 좋죠. 자, 이렇게 해서 조금만 끓여드릴게요.
1: 예. 근데 저도 이제 선생님과 요리하다 보면 진짜 뭐 별것도 아닌 과정인데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음식이 조금씩 달라지더라고요.
0: 그렇죠, 그렇죠. 그럼요. 자, 이렇게 이제 이 세 가지만 우선 데쳐냈습니다.
1: 예.
0: 그동안에 데쳐놓은 저 채소들이랑 전을 담아서 전골 우리가 먹을 냄비에다 아예 담아보겠습니다.
1: 아, 예, 전골 냄비에. 네. 그래서 이게 준비됐구나.
0: 네, 그래서 이건 미리 준비해놨어요.
1: 자.
0: 네. 자, 이렇게 조금 깊은 전골 냄비에다가
1: 예.
0: 조금 넉넉한 걸 하세요. 너무 옹색하면 예. 국물이 텁텁해져요.
1: 네.
0: 담는데 이렇게 해놓은 이 북어 저 전을요 밑에다 몇 개 깔아요.
1: 오.
0: 네, 이렇게 밑에다 몇 개 깔아요.
1: 가운데요?
0: 그러면 이 북어에서 국물이 나와서 이게 또 육수를 더한 맛이 되거든요.
1: 예.
0: 자, 이렇게 된 거에다가 저는 이제 자, 호박 담을게요.
1: 저희가 살짝 데쳐냈던
0: 네, 호박. 자, 이렇게 조금 넉넉한 데다 하세요, 전골을.
1: 예.
0: 자, 이렇게 해서 호박을 여기다. 너무 가지런히 안 하셔도 돼요.
1: 예.
0: 자, 이렇게. 이렇게 하시고요.
1: 네.
0: 여기다가 버섯. 여기다가 우리 왜 그 차례 지내고 나면은 왜 콩나물 같은 거 나물 남죠?
1: 맞아요.
0: 그거 넣으셔도 좋아요.
1: 자, 이때 네. 또 자, 이렇게 명절 넣고, 지나고 나서 네. 냉장고에 너무 많이 재료들이 쌓였을 때 한번 활용하시면 좋을 네. 것 같습니다.
0: 자, 여기다 이렇게 넣으시고요.
1: 네.
0: 여기다 죽순. 여기다 죽순 넣으세요.
1: 네.
0: 자, 이렇게 넣으신 다음에 여기다가
1: 네.
0: 이제 오색전 넣을게요.
1: 오색전도 네. 넣고
0: 그래서 전을 이렇게 넣죠.
1: 아, 진짜 보기만 해도 또 먹음직스러운데 네. 확실히 이게 저는 그냥 먹을 때도 맛있지만 네. 이 국물하고 먹어도 맛있어요. 아이고.

0: 그럼요. 이게
1: 뭐요?
0: 여러 가지 재료가 들어가잖아요.
1: 예.
0: 산의 것, 뭐 바다 것다 들어가니까
1: 네.
0: 이게 산의 줍니다. 이 안에 다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놓으시고요.
1: 네.
0: 전 여기다 이제 파를 넣어요.
1: 파를 넣을까요?
0: 네. 파를 좀 이렇게 놓을게요. 파를 이렇게 넣어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북어전.
1: 북어전.
0: 네. 네. 이렇게 넣어요.
1: 아, 진짜. 저는 아까 이제
0: 네.
1: 살짝 이제 북어전도
0: 네.
1: 너무 먹어보고 싶었지만
0: 네.
1: 이 전골도
0: 네. 이렇게 해서 담는 거
1: 예.
0: 아주 요거 시원하고 맛있어요. 요거 네 이렇게 해서 그냥 이거 적당히 얼마가 필요해 하지 말고요.
1: 예?
0: 있는 거 청소해요. 그냥 있는 거 다 넣으세요. 여기다.
1: 근데 선생님 두부랑
0: 네.
1: 두부는
0: 걱정하지
1: 안 넣는 거예요?
0: 마세요. 자 두부는 이 위에다가 요렇게 가지런히 넣죠.
1: 아, 제일 위에.
0: 네, 이렇게 요렇게 가지런히 넣어요.
1: 두부는 또 한 자리 못 할까 봐서.
0: 아 예. 그러셨구나. 예. 잊어버릴까 봐 그러셨죠. 자 이렇게 넣고요.
1: 네.
0: 자 이렇게 넣으신 다음에 여기다가 빨간 고추 이렇게 개운하라고 그렇죠. 이렇게 넣어요.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이 저 육수가 끓으면
1: 네.
0: 이 육수에다 간을 맞춰서 그래서 부어서 한 소끔만 우르르 끓이는 거예요.
1: 오.
0: 모든 재료가 다 익었기 때문에 이거 오래 끓이면요 풀떼집같이 전골은 맛이 없어요.
1: 오.
0: 시원한 맛이 없으니까
1: 예?
0: 육수를 일부러 뜨거운 육수를 부어서 한 소끔만 와르르 끓일게요.
1: 그러면 네. 신선한 재료들을 네. 먹을 수 있습니다.
0: 네네네. 이제 이렇게 육수가 끓기 시작을 하죠.
1: 네.
0: 이렇게 끓기 시작할 때요. 육수를 좀 숟가락 좀 주시겠어요?
1: 네.
0: 개운하게 맛을 내는 방법인데 자, 마늘이요. 마늘 좀 넣으세요.
1: 네.
0: 너무 많은 양의 마늘은 넣지 마세요. 이 전이랑 이런 게 다 기름져서
1: 네.
0: 사실은 마늘이 많이 들어가면 마늘 냄새까지 더 과하게 나요. 그러니까
1: 오.
0: 그렇게 넣지 마시고요. 간장으로 하면 좀 텁텁해요. 소금을 우선 간을 조금 하세요.
1: 오.
0: 이렇게 소금 간을 좀 해서
1: 네.
0: 그리고 북어가 바닷거잖아요.
1: 네.
0: 바닷게 주재료일 땐 소금.
1: 소금.
0: 소고기나 이런 육지에서 나는 고기 종류들은, 육고기들은 간장. 이렇게 배우시면 편하죠.
1: 네, 기억해 두겠습니다.
0: 네. 자, 이렇게 해서 조금 넣을게요.
1: 네.
0: 그런 다음에
1: 네.
0: 제가 여기서 이 육수를 뜨거울 때 여기다 부어요.
1: 뜨거울 때?
0: 네. 그냥 그대로 부어요. 머리나 고추만 들어가지 않게.
1: 네.
0: 네, 네. 이렇게 해서 부어요. 자작하게. 이렇게 붓는 거죠.
1: 이 국물이 굉장히 칼칼한 향이
0: 네.
1: 올라와요.
0: 이렇게,
1: 예.
0: 이렇게 부어요. 이렇게 하는 이유가 불에서 오래 머무르지 말라고. 빨리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1: 예?
0: 전골은 와르르 끓이는 게 좋다고.
1: 맞아요.
0: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한 스푼 끓일 때까지만 한 2분 정도만 기다리겠습니다.
1: 네.
0: 네.
1: 뚜껑 덮지 않아도 되는 거죠?
0: 뚜껑 덮어야죠.
1: 덮을까요?
0: 네. 네.
1: 자, 뚜껑 덮고 2분 정도만.
0: 네, 2분 정도만 기다릴게요.
1: 예.
0: 끓어오를 때까지. 한번 열어볼게요.
1: 볼까요?
0: 자, 이거 보세요. 이렇게 끓어요. 자, 이렇게 끓죠. 이렇게
1: 뽀얗게 국물이.
0: 국물이 뽀얗게 우러났죠. 이 북어 국물이고
1: 예.
0: 이제 고기에서 우러나잖아요.
1: 네.
0: 닦으세요. 여기에다가 그래도 너무 이게 전부 재활용만 한 거니까 좀 미안하니까
1: 예.
0: 숟가락 없으면 그만두고요. 있으면 여기다 꽃다발 하나 이렇게 꽂으세요.
1: 네. 마지막에.
0: 이렇게 해서 저는 이제 냄비째 오늘 상에 올려놓겠습니다.
1: 저희가 다 네. 만들어뒀던
0: 네.
1: 뭔가 처치곤란이었잖아요.
0: 그죠, 그죠.
1: 네. 근데 이제 또 이렇게 맛있게.
0: 네, 여기다 배추도 남은 게 있으면 조금
1: 예.
0: 넣으세요.
1: 그러게요.
0: 네.
1: 아주 개운하고
0: 네.
1: 깔끔하고 진한
0: 네.
1: 북어전 전골이
0: 네.
1: 완성됐습니다.
2: 북어전 전골을 요약해보겠습니다. 먼저 애호박은 반 갈라 두툼하게 썰고 죽순은 길게 채 썬 뒤 새송이 버섯은 반 갈라 길게 채 썰어주세요. 두부는 반 갈라 한입 크기로 썰고 대파는 어슬 썰어줍니다. 끓는 물에 새송이 버섯, 애호박, 죽순을 각각 데쳐내주세요. 이렇게 채소를 먼저 데쳐주면 전골을 오래 끓이지 않아 맛도 좋고 빨리 조리돼요. 전골 냄비에 북어전, 애호박, 새송이 버섯, 동태전, 죽순, 꼬치전, 대파, 두부, 어슷썬 홍고추를 넣어줍니다. 끓는 북어 육수에 다진 마늘, 소금, 후춧가루를 넣어 한 소끔 끓여주세요. 그런 다음 전골 냄비에 부어 뚜껑을 덮고 2분 정도 끓여줍니다. 마지막으로 쑥갓을 올리면 북어전 전골이 완성됩니다. 다음 시간엔 토란을 듬뿍 넣어 밥상도 풍성, 마음도 풍성해지는 토란국부터 토란과 쫄깃한 오징어의 식감이 조화로운 토란 오징어 조림까지 믿고 먹는 요리계의 빅마마 이혜정의 노하우가 잔뜩 담긴 한식 레시피 기대 많이 해주세요. 생활연구소 크린랩에서 세탁, 생활위생용품 세트를 드립니다. 이어서 세계 테마 기행이 방송됩니다.
1: 빨리 걸어봐요.
3: 빨리 걷고 있어요. 어떻게 더 빨리 가. 현장 건 만나기 힘드네.
4: 잘못하면 놓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3: 늦은데 왜 이렇게 꿈쩍거리고 다녀. 깜빡 비행기도 못하겠네.
5: 취미는 과학이 될 수 없을까? 안 될 건 뭐야? 와이낫. 드디어 100회를 맞이했습니다. 아, 100회. 대망의 주제는 뭡니까?
6: 좀 성대하게 파티를 한번 해야겠네요.
5: 아, 파티.
6: 파리를 한번 해볼게요.
5: 파리, 파리 타임. 예,
6: 예. 진짜 파리 타임 준비했습니다.
5: 아, 뭡니까?
6: 초파리.
5: 아, 초파리 타임. 아, 초파리. 예.
7: 초파리 과학자들은 돌연변이 찾는 거를 주로 많이 썼습니다. 빨간 눈 야생형 초파리.
5: 빨간 눈이요? 빨간 눈이야? 최고의 전설의 초파리는. 어디 나왔습니까?
7: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충격적인 초파리는
5: 어, 뭐야? 아, 저거예요, 저거?
7: 가장 중요한 건 유전 인자인데요.
5: 유전 인자의 실체.
7: 퇴행성 뇌질환, 뭐 우울증이나 파킨슨병의 다양한 암의 돌연변이 원인이기도 합니다.
5: 아, 초파리에서 뺄 수가 없어요. 초파리 알면 할수록 그죠? 어느 하나 포기할 수가 없어요, 그죠?
6: 네, 앵앵거리죠, 제 머릿속은.

0: 수행평가할 때 많이 사용하는 것 같아요.
1: 거의 대부분 모든 걸 다 AI한테 질문하고 하니까 사고력이 좀 제가 생각하는 게 많이 없어진 것 같긴 해요.

0: 전 진짜 안 봐요. 읽을 일이 별로 없어가지고.
1: 마지막 독서가 2년 전인 것 같습니다.
2: 읽기가 즐겁고 재밌고 흥미있다는 성공적인 독서의 경험이나 체험, 이것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반복됨으로써 결국은 이제 눈물의 저하까지 가게 된 것이죠. 읽지 않으면 못 읽게 됩니다.

0: 잇몸 튼튼 이가탄.
1: 제가 아파서 대신 할 수도 없고 주사 대신 맞아줄 수도 없고 무슨 연마 때문인가 싶기도 하고 그때가 가슴 아픈데.
2: 평생을 온몸이 굳어가는 희귀 질환을 앓고 있는 첫째 수연이. 수연이의 병세가 깊어질 무렵 세상을 떠난 남편. 아빠의 빈자리를 홀로 채우는 엄마 곁에서 9살 예진이는 일찍 어른이 되어버렸습니다.
3: 오빠가 징그러 엄마한테 짜증을 낸 적이 있었는데 미안했지.
2: 오직 서로만 생각하며 버티는 예진이네 가족이 오래 함께할 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4: 왜 북유럽 신화가 노르웨이 배경으로 나왔는지 알 것 같아요. 신이 만든 자연을 인간이 살짝 빌린 것 같아요. 너무 멋있네요. 와, 엄청난 다리를 건너고 있어요. 와, 어떻게 이런 풍경을 만들었을까요?
5: 노르웨이 골짜기를 품은 달이 있습니다. 달에는 전통의 가치를 알고 자연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유쾌한 만남은 기분 좋은 에너지로 가득합니다. 남다른 인생이 있는 피오르가 만든 달을 찾아갑니다. 높은 산에는 깊은 골짜기가 있는 법이죠. 골짜기에선 고유의 문화를 간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노르웨이의 골짜기를 제대로 만날 수 있는 세테스탈로 향합니다. 노르웨이 지명에 달이 있으면 대부분 골짜기 마을입니다. 노르웨이어로 달은 골짜기를 말하거든요. 1000개 이상의 피오르 곁에는 그보다 더 많은 골짜기가 있습니다. 노르웨이의 수많은 달에는 우리가 몰랐던 풍경도 있는데요. 저는 지금 달에 사는 사람을 만나러 갑니다.
4: 노르웨이는 피오르 지형으로 인해 깊은 골짜기에 마을이 생겨났는데요. 그렇게 생겨난 마을들은 교류가 쉽지 않아 사투리를 가지고 각자 다른 특색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중 한 마을이 세테스탈인데요. 최근 유네스코 문화유산에 등재될 만큼 독자적인 문화를 가지고 있다고 하네요.
5: 세테스탈은 210km의 계곡입니다. 8천여 명의 주민들이 골짜기마다 마을을 이루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테스탈의 달에는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을까요? 건초 작업이 한창인데요.
6: 하이 비길리!
5: 미리 연락해둔 이너리사 씨입니다. 일단 일손부터 돕습니다. 규모가 크든 작든 농장의 여름은 할 일이 많습니다.
6: Wow. So how often do you gathering this hay?
7: Each summer.
6: Summer.
7: Yes.
6: Okay.
7: So the our animals have dry hay for the winter.
6: Oh, yes. I see.
5: 여름마다 온 가족이 총출동한답니다.
7: Regeneration.
6: Oh,
7: that is very.
6: I see.
7: nice very thing special. To do together.
1: Yeah, of course, of course.
7: It's a tradition. Each summer we need to do this.
8: And this was empty today, mm-hmm. and I was starting to fill it.
1: Oh, okay. I see. For the winter, okay. So how many days do you have to do this work for the summer?
8: We do this for 5 days.
1: 5 days, okay.
5: 단 5일간의 작업입니다. 가족들의 손길이 분주한데요. 건초가 기계를 통해 창고 안에 쌓이는 방식입니다. 엄청나게 가파른 사다리가 있는데요. 보기만 해도 아찔합니다.
1: 네, 저도 한번 올라가 볼게요.
5: 경사진 사다리 끝에는 앉을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1: 와우. 여기가 5일 후면 꽉 찬다고 하시는데, 우와.
5: 창고가 가득 채워지면 올 겨울도 든든할 겁니다.
1: So how many sheeps do you have?
8: No, I have 55.
1: 55, okay. Okay, can I see?
8: You see them there?
1: Oh, okay.
8: On the green field. And I give them some food and they come to us.
1: Oh, okay. I see.
5: 올라프 씨의 예상대로 빈손으로 다가가니 양들은 관심도 없습니다. 소리를 내며 다가오는 올라프 씨.
1: 와. 와.
5: 역시 먹는 게 최고죠. 사료가 등장하니 순식간에 모여듭니다. 이 틈에 가까이 다가가 봅니다.
1: 이리 와봐.
8: Cactus,
1: okay. Come here. Come.
5: 가르쳐 주는 대로 열심히 따라해 봅니다. 이제 좀 익숙해진 걸까요? 도망가진 않는데요. 용기를 내서 만져봅니다.
1: Very calm and calm.
5: 역시 먹을 때가 제일 예쁘네요.
1: 너네 나 되게 좋아하는구나.
8: She wants to show you how to bake a lefse.
1: Ah, okay.
8: If you want.
1: Oh, yeah, of course. Why not?
8: Okay.
1: Okay.
5: 한국에서 온 저에게 보여주고 싶은 게 많답니다. 빵 만들기를 시작해 볼까요? 모양부터 잡아줍니다.
1: Oh, it's so big. So what is inside the ingredients?
7: This is only potatoes and flour.
1: Oh, I see.
7: Only these two things.
1: I see. Is this like a traditional way to make?
7: Yes. Okay. Yes. I learned it from my mother.
1: Okay.
7: And my mother learned it from her mother, and I want to learn my daughter. So from generation to generation.
5: 노르웨이의 전통 음식인 레프쉐입니다.
1: 오, it seems like a pancake.
7: Yes, a big, big pancake.
1: Yeah.
7: And we need water because water. This is soft bread.
9: 물만 뿌렸는데도 벌써 약간 감자 향기가 이렇게 확 올라와요.
5: 반죽이 얇아서 익는 건 순식간입니다.
7: At once, it's.
1: Oh, see.
7: It's. Do you want to try?
1: Yes, please. I will roll it, yes. And then you can roll this
7: yes.
1: outside.
7: Yes.
1: We can work together.
7: Yes,
1: right?
7: Work together.
1: Yeah. 이거 아까 해보실 때 봤을 때는 사실 좀 쉬워 보였거든요. 근데 의외로 되게 잘. Oh, okay.
7: Yes.
1: Am I doing good?
7: Yes, you are very good. Have you done this before?
1: No, just a small piece. Yeah, not like big one.
5: 쏟아지는 칭찬 세례에 힘입어 얼추 모양이 만들어지는데요. 반죽을 떼어낼 때는 찢어지지 않게 조심해야 합니다.
1: Wow. And the spray, what is
7: the spray? Yes, can you take the spray?
1: Yeah.
10: that smells so good.

0: I can smell. Ah, okay.
1: 고소한 냄새가 폴폴 나는 레프쉐가 완성됩니다. 제가 만든 겁니다.
2: You can. Hair is finished. Hair with meat of sheep.
0: That's sheep?
2: Yes. Maybe you don't want to eat the sheep.
0: They are so cute.
2: Yes, they're cute. Okay.
1: 맛은 봐야죠. 레프쉐는 좋아하는 재료와 소스를 넣고 돌돌 말아서 먹습니다.
0: 그 페스토 같은 걸 바르셔가지고 약간 바질 향기도 나고요. 근데 되게 쫄깃쫄깃하고 맛있어요.
2: In Christmas we have it always for dinner and for afternoon. And you can eat lefse to everything.
0: I see.
1: 취향에 따라 다양한 맛을 즐기는데요. 특별한 날에는 늘 함께하는 노르웨이의 소울푸드입니다.
2: Do you want to have a concert? Yes, with folk music.
0: Wow.
2: From Setesdal.
0: Wow.
2: Come.
0: Thank you.
1: 독특하게 생긴 오두막으로 가는데요. 여기는 부모님이 살던 집입니다.
2: Oh, not small.
1: 열쇠도 예쁘게 생겼네요.
2: The key for this house.
0: Wow.
2: You can open.
0: Can I? Wow.
2: Yes.
0: 오늘 너는
2: and here
0: 영광이
2: inside.
0: Wow.
2: There is a very special thing.
0: Wow. Is it a museum?
2: This is a kind of our own museum.
1: 부모님이 사용하던 물건과 의상인데요. 마을의 전통을 보여주려고 보관해 두었답니다. 잠시 후 세테스탈 전통 미녀팀이 등장합니다. 이너리사 씨가 미리 준비해둔 만남입니다.
3: 와, 치마 너무 예뻐.
1: 노르웨이의 전통 의상입니다. 지역별로 자수나 장식이 조금씩 다른데요. 세테스탈의 특색이 가미된 전통 의상입니다.
4: And you have many different types of belts and patterns. So you see there's a difference between the upper and the
0: this
4: lower.
0: This shining, is it gold?
4: And silver. Also the silver is silver. Very, we're very fond of the silver in Setesdal.
1: 세테스탈에는 은으로 만든 장식들이 많은데요. 과거 이 일대가 은세공으로 유명했기 때문입니다. 공연은 2층에서 보여준답니다. 올라가 보니 생각보다 넓은 공간이 나오는데요. 전통 민요팀은 대부분 세테스탈 주민입니다. 전통을 함께 이어오고 있답니다. 선창으로 시작되는 세테스달의 민요. 여러 명이 번갈아 가면서 부르는데요. 대화 형식의 노래입니다. 정해진 내용은 없고요. 선율에 맞춰 마음이 시키는 대로 부르면 됩니다.

0: how do you know the song finished?
1: We don't.
0: so you can sing forever?
1: Yeah.
0: Oh,
1: yeah.
0: Really?
1: It goes around as long as people have songs to sing.
0: Oh, I see.
1: And the inspiration to do it.
0: 사실 귀여운 아이나 뭐 예쁜 어린이들 이야기랑 춤추는 거 이야기 하셨다고 하셨거든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내용이랑은 조금 달랐지만 아, 너무너무 아름답게 들려서 저는 지금도 약간 그 음악을 계속 듣고 있는 기분이 들어요.
2: 예쁘게 전통 의상을 입은 커플의 차례입니다. 청년은 이너리사 씨의 아들인데요. 공연을 남에게 선보이는 건 처음이랍니다.

0: 경쾌한 발동작이 춤의 특징입니다. 와우. 세텐살의 아이들은 어려서부터 민속춤과 민요를 배우는데요. 전통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 마을 분위기랍니다. 첫 공연을 무사히 마치고 뿌듯한 표정이네요.
1: Oh, can you teach me the steps? I think I can follow you. Maybe.
2: Yeah?
1: Yeah, sure, sure.
3: Can we start? We always
1: like this,
3: start with
1: like this,
3: this in on the inside.
1: Like this.
3: And then we start with just ordinary walking, almost. And then when I start, you just follow what I do.
1: Oh, okay.
3: Then we start so. Double. Mm.
1: Oh. Oh. Okay.
4: Maybe with some music.
1: Oh. It's very fun.
5: Bring music.
3: Coming up. Okay. Then we start. You feel the rhythm. And when I start, you follow after. Okay, are you ready?
1: Okay.
3: One, two, three.
0: 허갈의 리드에 따라서 서툴지만 박자를 맞춥니다. 마음과 달리 몸은 뜻대로 움직이지 않는데요. 그래도 최선을 다해봅니다. 춤의 하이라이트, 발차기 동작도 선보이는데요. 저 때문에 고생이 많네요. 사람들의 응원을 받으며 겨우겨우 끝냅니다.
1: 오케이, oh, thank you. 스텝 생각보다 쉬운데? 라고 했거든요. 근데 따라하기가 은근히 어려워요. 근데 굉장히 흥이 나고.
6: Yes, you are very good. Yes.
1: Thank you. Is it okay partner with you?
3: Yes.
1: Am I okay?
3: Yeah.
0: 전통을 사랑하고 흥이 넘치는 세텐살입니다. 이너리사 씨 가족은 살고 있는 집도 특이합니다. 잘 보면 지붕 위에 풀이 있는데요. 장식이 아니라 진짜 풀이 자라고 있습니다. 보고도 믿기 힘든 광경입니다.
7: 쉬는 the lawn on the roof.
1: Wow, isn't it dangerous?
7: It's not dangerous. It's very safe.
1: Very safe?
7: Would you like to try? Come up.
1: Oh, can I go up?
0: Yeah. 풀이 자라는 지붕이라니 신기합니다. 궁금할 땐 올라가 봐야죠.
1: The view is so nice up here.
7: Yes. 와,
1: 지붕 위에서 보는 뷰도 진짜 좋네요. 와.
0: 평화로운 마을의 전경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1: But why do you put grasses on the roof?
7: Because it's very good isolation.
1: Oh.
7: It keeps the warm out in the summer.
1: I see.
7: And the cold out in the winter.
1: Wow.
7: And it's cheap. We have it.
1: It's a science.
7: Yeah, we find it everywhere.
1: So is this a traditional way to keep the...
7: Yes, the old way.
1: Old way.
7: Even the Vikings did it.
1: Wow.
0: 19세기 말까지 노르웨이 시골에선 흔히 볼 수 있던 지붕입니다.
1: 북유럽 여행을 하면서 사실 다른 지역에서도 이렇게 지붕이 풀로 덮여 있는 거를 봤었거든요. 저는 약간 인조잔디인가? 약간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실제로 올라와서 보니까 이렇게 실제로 풀로 자라고 있고 그걸 자라기 위해서 또 관리도 하시고
0: 통나무 집에 지붕을 만들 때 주로 사용하던 방식인데요. 알아서 자라니 수명도 오래가고 손질만 해주면 됩니다.
7: Not very sharp. Sometimes we have to sharpen it.
1: To force?
7: Yes,
1: okay. Oh. 그래도 뭔가 제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니까 좀 열심히 하게 돼요.
0: 다가올 겨울도 따뜻할 겁니다. 조금 번거롭지만 전통을 지켜가며 사는 가족들. 달에서 살아가기 위한 생활의 지혜입니다. 일손을 돕는 사이 이너리사 씨는 맛있는 식사를 준비해 두었는데요.
5: You will like it.
1: Yeah, the smell is so nice and oh.
0: 염장한 양고기와 달걀을 볶아서 만든 요리인데요. 가족들이 즐겨 먹는 전통 음식입니다. 아까 만든 레프쉐에 취향에 맞게 재료들을 얹어 먹는데요. 저는 버터를 듬뿍 바르고 양고기를 얹습니다. 이너리사 씨에게 배운 방식입니다. 레프쉐를 반으로 접은 다음에 양쪽 끝도 접어주는데요.
5: And now you have stuck in the end, mm-hmm. and here is open.
1: Okay.
5: So you, here you can eat.
1: 아,
0: 배운 대로 한 입 가득 베어뭅니다. 입가에 웃음이 절로 나오는데요.
1: 너무 맛있어요.
5: 냠냠. Yeah. Now you can talk. Traditional food when we have holiday mm-hmm. or Christmas or Easter, mm-hmm. we eat a lot of this.
1: Oh, okay. I see.
0: 이너리사 씨를 통해 일상에 자연스럽게 스며 있는 전통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어느새 헤어질 시간입니다.
1: Bye bye. Hi, Deborah.
0: 일하느라 바쁜 가족들이 저를 배웅하기 위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1: Bye bye.
5: Bye.
0: 가족들이 전해준 상냥함을 품고 다시 길을 떠납니다. 피오르가 만든 또 다른 달을 찾아갑니다. 우리에겐 잘 알려지지 않은 산골 오지, 노르달입니다. 세테스달에서 반나절 넘게 달려가야 하는데요. 장시간 운전으로 몸이 뻐근해질 즈음 잠시 쉬었다 가기로 합니다.
1: 벌써부터 시원한 폭풍 소리가 막 들려요. 저는 보링포센에 왔는데요. 이곳은 북유럽 전설의 요정이 살고 있는 곳이라고 해요. 그 요정은 훌드라라는 요정인데 이렇게 숲에 살면서 물보라나 안개 속에서 사람들을 홀리는 요정이에요.
0: 요정은 우리에게 어떤 풍경을 보여줄까요? 북유럽 신화의 요정도 반할 것 같은 폭포. 보링포센입니다. You think you know me? Word on the street is that you do. 두 개의 물줄기가 만나 웅장한 규모의 폭포를 만들어냅니다. What others tell you won't be
1: true. 약간 신이 된 느낌이에요. 폭포보다 위에서 서서 여기를 다 내가 뭔가 이렇게 다스릴 수 있을 것 같은 느낌.
0: 폭포를 가까이에서 볼 수 있게 산책로도 마련되어 있는데요. 걸어갈수록 쏟아지는 폭포 소리에 귀가 청량해집니다.
1: 시원해.
0: 하염없이 바라보게 됩니다.
1: 아무래도 훌드라가 살고 있는 게 분명해요. 제가 계속 빠져들고 있어요.
0: 숲의 정령인 훌드라가 목동들을 유혹해 폭포 속으로 데려간다는 전설이 깃든 곳. 폭포에서 눈을 뗄 수가 없는데요. 요정에게 홀리는 목동의 기분을 알 것 같습니다.

0: 과거에 빼앗긴 정신을 다잡고 다시 길을 나섭니다. 노르달스 피오르의 남쪽에 위치한 노르달입니다. 숨은 보석 같은 골짜기입니다. 어느새 비포장도로에 접어드는데요. 과거에는 골짜기마다 목축을 했는데요. 현재는 목동들이 도시로 떠나 목축업도 줄어든 상황입니다. 도로가 끝나는 지점에 있는 농장. 오늘의 목적지입니다.
1: 문이 잠긴 것 같아요. 어떻게 열지? 마켓 찾아온 거 맞겠죠?
0: 잠시 후 농장 직원이 나타납니다.
2: Hi, are you from Korea?
1: Hi, yeah, I'm from Korea. Nice.
2: Welcome. I'm Marion. Welcome to Hildar Setra.
1: Oh, thank you.
2: Yeah. We keep this door locked because it's to prevent the animal to escape.
1: Oh, I see. I see.
0: 1983년부터 운영되고 있는 노르달의 농장입니다.
1: Oh, so here is a lot of houses. Are all people living in these houses or?
2: It's mainly summer cabins.
1: Oh, summer cabin. Okay.
2: It's used currently. Oh. But either for local people or tourists.
0: 과거 10여 가구가 살았던 작은 마을이었는데요. 지금은 모두 떠나고 이 농장만이 마을을 지키고 있습니다.
1: 와우! 염소들이 너무 귀엽게 이렇게 쪼르르 있어서.
0: 염소들도 저희가 신기한 모양입니다. 표정이 정말 귀여운데요. 농장에는 60마리의 염소가 있습니다. 하루에 두 번, 아침 저녁으로 젖을 짜는데요. 그렇게 나온 사냥류는 한 곳으로 모입니다. 이곳은 이 농장의 주인인 요스테인 씨가 소중하게 여기는 공간입니다.
3: Hi, nice to meet you. I'm MJ.
4: I'm Yostein.
3: Yostein, hi, nice to meet you, Yostein.
4: Yeah.
3: Yeah, I'm really glad to see your farm.
4: Yeah. So here is almost the heart of the farm.
3: Oh, yeah.
4: The milking machines and stuff.
3: Oh, I see.
0: 요스테인 씨는 치즈를 만드는데요. 신선한 사냥류는 가장 중요한 재료입니다.
1: 오, so this is a really, really fresh milk.
4: This is really fresh.
1: Wow.
4: Yes, from this morning.
1: Yeah. So. 오늘 아침에 막 짠 우유를 지금 제가 들고 가고 있어요. Wow.
3: I love milk. Mm-hmm. I really like it.
4: Goat milk is very healthy.
1: Uh-huh. Wow.
4: Can you guess what this is?
1: Oh, this is a box.
4: It is a box.
1: Yeah, this is a box.
4: Wood.
1: Yeah, wooden box. But why this is like inside of this small stream?
4: You see this water, this stream comes from glaciers.
1: Glaciers.
4: And the water is extremely cold.
1: Uh-huh.
4: And because of that, this is our fridge.
1: Fridge?
4: So look here.
1: Wow!
4: There is space for all kinds of food and not at least the milk.
1: Wow!
4: So...
1: 어, 그냥 보기보다 진짜 차가워요. Wow!
3: Yeah, it's very cold.
1: 와, 뭐 진짜 시원하게 다 보관해도 될 것 같아요.
0: 골짜기에서 내려오는 빙하수를 활용하는데요. 옛사람들의 방식이랍니다. 요스테인 씨는 되도록 자연을 훼손하지 않고 최대한 전통을 지키며 살아가려고 노력합니다. 그것이 요스테인 씨가 달에서 사는 방법입니다. 도착한 곳은 작은 오두막인데요. 치즈 작업장입니다.
4: It's difficult. It's so small.
0: 가마솥이 있는데요. 시골 할머니 집이 생각납니다. 미리 부어놓은 유청 위에 산양유를 붓습니다.
4: So now wow, it's just
1: fresh milk.
4: To start boiling. And stirring.
0: 요스테인 씨는 브라운 치즈를 만드는데요. 노르웨이 전통 치즈입니다. 만드는 방식이 조금 특별합니다. 유청을 사용한다는 겁니다. 유청은 단백질이 엉겨 붙고 남은 액체를 말합니다. 보통 치즈를 만들 때 유청은 버리는데요.
4: And given to pigs or other animals in other countries.
1: Oh,
4: but not in Norway. We make brown cheese out of it.
0: 브라운 치즈는 바로 그 유청을 뿌려서 만듭니다. 19세기부터 노르웨이 사람들이 즐겨 먹어온 치즈입니다. 유청을 저어주는 8시간 동안 자리도 뜰 수 없습니다. 장인 정신이 느껴집니다. 그렇게 젓다 보면 유청이 캐러멜 상태가 되는데요. 이 색깔 때문에 브라운 치즈라고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4: So it's very hot, so we better be careful.
0: 나무 틀의 모양을 잡아서 굳혀줍니다.
1: 매주 붙이기 위해서 모양 잡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요.
0: 이대로 하루 이틀 정도 붙이면 완성입니다.
4: This is 4 kg. Brown cheese.
1: Wow, brown cheese. 4 kg brown cheese. Oh, it's quite heavy.
4: And that's the result of more than 40 liters of whey and milk.
1: When did you make it?
4: Yesterday.
1: Oh, it yesterday.
4: Yesterday. So it's fresh.
1: So
4: and I cut off a little one.
0: 별다른 숙성 과정 없이 바로 먹을 수 있습니다. 요스테인 씨의 자랑인 브라운 치즈의 맛은 어떨까요?
1: 어제 만든 브라운 치즈.
4: You like it?
1: I love it. I really love it. 치즈보다는 조금 어떤 사람들은 되게 말랑한 캐러멜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이 녹은 캐러멜 같은 느낌도 나요.
0: 전통을 고수해온 요스테인 씨의 정성까지 맛볼 수 있었습니다.
4: That's good. Could I have a couple of boxes like this? So you can have it. When you feel a lack of energy on your trip. I don't know
1: really?
4: Where you are going now, but...
1: 저한테 치즈 주셨어요.
4: So have this.
1: More. Wow. Oh, how can I express my feeling? Yeah, thank you so much.
0: 넉넉한 시골 인심에 떠나는 제 마음도 따뜻해집니다. 주어진 환경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갑니다. 소박한 삶이 만드는 풍경. 노르달의 달입니다. 노르웨이의 고립된 땅들은 동시에 독자적인 환경도 선사합니다. 그 속에서 자신들만의 가치를 만들어 온 사람들도 있습니다. 세대를 거쳐 지켜온 풍경을 향해 헬고야 섬으로 갑니다. 헬고야는 노르웨이에서 가장 큰 담수섬인데요. 물이 좋고 토양이 비옥해 예로부터 농사짓기 좋은 섬입니다. 지금은 다리가 개통돼 있어 편하게 오갈 수 있습니다. 섬에는 30개가 넘는 농장들이 있는데요. 여름을 맞아 초록 물결이 넘실댑니다.
1: 이곳은 헬게아 섬인데요. 1957년 다리가 개통되기 전까지 육지와 보트로 이동해야 될 만큼 고립된 삶을 살았는데요. 그만큼 이곳에 사는 사람들은 그들의 전통을 지키며 살아가려고 한다고 합니다.
0: 고풍스러운 대문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데요. 저 멀리서 집주인이 나타납니다.
1: 하이! 오, 버트러슈!
0: 저의 시선을 빼앗는 건 따로 있습니다.

0: 14년째 직접 가꿔오고 있습니다. 정원을 지나서 계단을 오르니 또 다른 세상이 기다리고 있네요.
1: 와, 진짜. 여기는 더 예뻐요.
0: 꽃을 좋아하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꿈꾸는 정원이죠. 탐스럽게 피어난 꽃들이 눈을 즐겁게 합니다. 여름에 싱그러움이 가득한데요. 하루 종일 있어도 지겹지 않을 것 같습니다. 갑자기 꽃을 꺾는 마리안 씨. 환영의 선물이라도 주려는 걸까요?
1: 와.
0: 보기만 해도 행복해집니다.
1: 와.
0: 그런데 꽃으로 무언가 만들기 시작하는데요. 순식간에 화관을 만들어줍니다. 너무 예쁘지 않나요? 저에게 선물로 주시는데요.
1: 와.
2: You look like a midsummer Norwegian midsummer princess.
1: 어때요?
0: 노르웨이에선 하지 축제 때 화관을 쓰는데요. 여름의 활기와 풍요로움이 느껴집니다.
1: 공주 동화책 있던 그 모습 같아서 약간 뭔가 꿈 같아요, 지금 되게.
0: 마리안 씨가 그림을 하나 보여주는데요.
2: Yeah, this we found in the history book about the farm.
1: Uh-huh.
2: And this is someone came in 1880 and made a drawing of the garden.
0: 현재의 모습과 똑같은데요. 그때부터 현재까지 정원을 유지해 왔다는 걸까요? 실은 이 그림을 토대로 지금의 모습으로 복원한 겁니다. 2년간의 대공사 끝에 가족의 역사가 그대로 재현됐습니다. 옛 그림과 비교해보면 1800년대를 그대로 옮겨왔다고 해도 믿을 정도입니다.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2: Bella. You come here.
1: 갈게.
0: 벨라의 초대를 받아 집 안으로 들어가 볼까요?
1: 와, 너무 궁전 같아요. 와.
0: 내부는 전혀 상상하지도 못한 모습입니다. 19세기에 만들어진 인형의 집에 들어와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멋진데요. 그런데 천장과 몰딩, 벽까지 벗겨져 있습니다.
2: And but it was renovated many times and we have been taking away the old layers and found the original paintings like this pillar.
0: 원형 그대로 살리고 싶어 마리안 씨가 일부러 남겨둔 겁니다.
1: So why do you think you wanted to restore and rebuild the original?
2: I think it's so interesting to find the original patterns to try to recreate it. I think it gives a value for us living here on that side of the lake.
1: Oh, I see.
2: This is called Toten.
1: Is it still working?
2: Yeah, but now it stopped. We have to, you see here, to get this.
0: 자동화된 세상에서 태엽을 감는 시계라니 재미있네요.
2: And you do like this. This you should do every Sunday.
1: Oh, every Sunday. Yeah. Oh, okay.
2: And you see that this weight is coming up.
1: Oh, 여기 아래에서 추가 막 올라와요.
2: Wow.
1: Have
2: to. One, two, three.
1: 3시로 와서 3시가 울리고. Still working.
2: Yeah, still working.
1: 이렇게 오래된 시계가 지금도 똑같이 작동을 하고 있는 게 뭔가 되게 시간이 정지돼 있는 옛날로 돌아온 것 같아요. 모든 공간이

0: 다 너무나 옛날 모습 그대로예요.
1: 이 집을 지은 주인공들입니다. 빈티지한 소품들까지 보니 제가 19세기에 들어온 착각이 듭니다.
2: I think to go into the cultural heritage of this farm and the family's farm, it's been so interesting and so. And you meet a lot of people who have skills that and are so interested in their handicraft and what they do. You learn a lot. I think it's been such an interesting and. And it's always so much to do.
0: Oh,
2: Can you help me a bit?
0: I'd love to. Let
2: Yeah,
0: me.
2: to get they grow quite fast.
1: 이 모든 것이 가족의 유산을 이어가는 과정입니다. 저도 함께 손을 보탭니다.
2: I will remember you when they start climbing up here.
0: Yes,
2: It will be so
0: please.
2: nice.
0: Yes, please remember me when you see these flowers.
2: Most important is that we respect the history and take care of the history connected to this place and
1: 옛것을 익히고 새로운 것을 얻는다는 사자성어, 옹고지신이 떠오릅니다. 그날 오후 간식 시간이 되자 즉석에서 꽃을 자르는 마리안 씨.
3: Just one more kiss, boy.
1: 순식간에 테이블 장식이 완성됩니다.
2: What do you think?
0: 꽃 하나로 테이블이 얼마나 예뻐질지. 와.
1: 날도 좋고 꽃도 예쁘고 기분까지 상큼해지는데요. 잠시 후 마리안 씨의 가족과 농장 식구들이 모입니다.
2: Now it's time for a coffee break.
0: Yeah. Oh, nice. It smells so nice.
2: Yeah. And we made waffles. It's very traditional Norwegian coffee break cake in a way.
1: 노르웨이 사람들이 좋아하는 간식입니다. 마리안 씨의 어머니가 준비 중인데요. 얇고 부드럽게 구워졌네요.
0: I love brown chip.
2: And they shape like a heart, you know, the traditional ones.
1: 하트 모양 와플을 좋아하는 건 사랑이 담겨서일까요?
2: It's very good on the waffle. And have a coffee. So please sit down.
1: 노르웨이 사람들은 와플 위에 브라운 치즈를 얹는데요. 무조건 맛있는 조합입니다. 가족들이 즐겨 먹는 방법이랍니다. 보기만 해도 이미 맛있지만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0: 브라운 치즈랑 딸기잼을 먹는 게 할아버지의 추천 레시피였거든요. 근데 진짜 맛있어요.
1: 순식간에 당이 충전되는데요. 여행의 피로도 싹 가셔집니다.
0: So what do you think you can represent like one word about Norway?
2: Oh, one word about Norway.
0: Yeah.
2: I think that must be nature.
0: Nature?
2: Yeah.
0: 근데 저는 노르웨이를
2: I said nature.
0: 미소라고 하고 싶어요. 어딜 가든 저를 미소 짓게 만들었어요. I think Norway is a smile. Always when I go anywhere, always make me smile. So I think Norway is a smile.
2: Oh, that was nice.
0: Yeah.
1: 아무리 좋은 게 있더라도 그 가치를 알고 지키려는 사람들에 의해 더 빛나는 법이죠.
3: I was 6 years old when my parents went away.
1: 소중한 가족의 역사에 함께했다는 사실이 저를 미소 짓게 합니다.
0: Yeah, I always, this moment is I always very hard for me, but I think I need to say bye. Oh, I know. Yeah, I really appreciate your help and your hospitality. I really impressed your garden. I know, Bella, bye.
1: 달콤한 추억을 안고 작별합니다.
0: Bye bye. Oh, bye, Bella.
1: 아쉽지만 저의 여정은 여기서 끝입니다.
0: 북유럽의 매력은 비움의 매력이라고 생각했는데요. 이번 노르웨이 여행은 저에게 체험을 주었어요. 자연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마음, 오래된 것을 지키려는 마음, 또 저를 가족처럼 대해준 마음으로 저는 가득한 체험을 받았어요. 그 따뜻한 마음을 안고

0: 저는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1: 노르웨이 사람들이 있어 더 빛나는 풍경. 신이 만든 놀이터에 다시 놀러 오게 될 그날을 고대합니다.
2: 안녕하세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온 케빈입니다.
3: 고향 인도네시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4: 와, 진짜 예쁘다.
5: 아, 진짜 저 여기 살고 싶어요.
6: 방문 상담 완료 시 원터치로 누구나 손쉽게 설치 가능한 원터치 텐트와 돗자리, 여객, 넉넉한 수납 공간으로 이동이 필요한 곳 어디서나 오케이. 카트웨건 모두 증정.
7: 대한민국 소비자 만족도 1위 수상. 우리 집 보험 좋지.
8: 저 부자 아니에요. 그런데 왜 보장은 남들하고 똑같은 것 같은데 내 보험료만 이렇게 많은 걸까요?
9: 보험료가 부담되면 그냥 해약해.
10: 해약을 왜 해? 전화해봐. 보험료 줄일 수 있다니까?
9: 줄여봤자 얼마나 줄이겠어?
11: 이분 같은 경우도 중간 점검을 해봤거든요.
10: 네?
11: 그래서 매달 87만 원씩 그렇게 내던 보험료를 예? 18만 원대로 70만 원이나 줄이셨습니다.
10: 와.
11: 1년이면 네? 840만 원, 10년이면 8,400만 원을 아낀 셈인 거죠.
10: 어떻게?
11: 우리 집 보험 주치 우보주에 전화하세요.
7: 지금 전화만 주세요. 전화만 주시면 내가 가입한 모든 보험을 중간 점검. 대한민국 30여 곳 보험사에 수많은 보험 상품을 비교 분석. 갱신할 때마다 오르던 보험료, 중복 보장으로 안 내도 되는 보험료까지 사전에 줄여드립니다.
12: 혹시 하고 전화했었는데 진짜 보험료가 확 줄었어요.
13: 똑같은 보장인데 보험료가 이렇게 줄어들지 몰랐어요. 전화하길 정말 잘한 것 같아요. 간병비 보장까지 추가했는데 보험료는 더 줄었어요.
12: 무료 상담이라고 해서 전화해봤는데 나도 모르고 있던 보험금이 있더라고요. 전화 안 했으면 평생 못 찾았을 뻔했어요.
9: 그런 게 어딨어. 그러니까 우리 집 보험주치 상담부터 받아보라고. 상담료, 수수료, 몽땅 무료야 무료. 우리 집 보험주치 여러분도 무료 상담받아보세요.
14: 본 광고는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6: 지금 전화상담만 받아도 항상 힘들었던 벌처도 쉽고 간편하게 무선예초기를 무료로 드립니다. 초경량 가벼움, 그러면서도 무엇이든 잘라버리는 강력한 파워까지. 가입 아닙니다. 결제 아닙니다. 지금 전화상담만 받아도 항상 힘들었던 벌처도 쉽고 간편하게 초경량 가벼움, 그러면서도 무엇이든 잘라버리는 강력한 파워까지. 항상 힘들었던 벌처도 쉽고 간편하게 무선예초기가 진짜 무료. 지금 무료로 받아가세요. 가입 시 추가로 전부 다 갈아버리는 강력 파워. 농사부터 텃밭까지 한 번에 뚝딱. 투인원 전동증기 받아가세요.
15: 잠깐 인생의 버킷리스트 크루즈를 예다함에서 와 특별 혜택 크루즈 할인권 30만 원 증정.
16: 어르신들에게 딱 좋은 게 크루즈예요.
17: 공연, 여가, 식사, 잠자리까지 크루즈에서 이루어지니까 편하게 다녀오실 수 있고요. 가족 여행으로도 참 좋습니다.
6: 한 달 납입금 14,900원. 게다가 제휴카드 이용 시 한 달 0원.
17: 노잣돈, 수고비 등 추가금 부당 요구 시 100% 환불.
6: 지금 전화 상담만 받아도 항상 힘들었던 벌처도 쉽고 간편하게 무선 예초기를 무료로 드립니다. 초경량 가벼움, 그러면서도 무엇이든 잘라버리는 강력한 파워까지. 가입 아닙니다. 결제 아닙니다. 지금 전화 상담만 받아도 항상 힘들었던 벌처도 쉽고 간편하게 초경량 가벼움, 그러면서도 무엇이든 잘라버리는 강력한 파워까지. 항상 힘들었던 벌처도 쉽고 간편하게 무선 예초기가 진짜 무료. 지금 무료로 받아가세요. 가입 시 추가로 전부 다 갈아버리는 강력 파워. 농사부터 텃밭까지 한 번에 뚝딱. 투인원 전동증기 받아가세요. 한국 교직원 공제회에서 연대지급 보증하는 믿을 수 있는 상조 예다함. 지금 무료 상담부터 받아보세요. 지금 전화 상담만 받아도 항상 힘들었던 벌처도 쉽고 간편하게 무선 예초기를 무료로 드립니다. 초경량 가벼움, 그러면서도 무엇이든 잘라버리는 강력한 파워까지. 가입 아닙니다. 결제 아닙니다. 지금 전화 상담만 받아도 항상 힘들었던 벌처도 쉽고 간편하게 초경량 가벼움, 그러면서도 무엇이든 잘라버리는 강력한 파워까지. 항상 힘들었던 벌처도 쉽고 간편하게 무선 예초기가 진짜 무료. 지금 무료로 받아가세요. 가입 시 추가로 전부 다 갈아버리는 강력 파워. 농사부터 텃밭까지 한 번에 뚝딱. 2인원 전동쟁기 받아가세요.
15: 잠깐 인생의 버킷리스트 크루즈를 예다함에서 와 특별 혜택 크루즈 할인권 30만원 증정.
16: 어르신들에게 딱 좋은 게 크루즈예요.
17: 공연, 여가, 식사, 잠자리까지 크루즈에서 이루어지니까 편하게 다녀오실 수 있고요. 가족 여행으로도 참 좋습니다.
6: 한 달 납입금 14,900원. 게다가 제휴카드 이용 시 한 달 0원.
17: 노잣돈, 수고비 등 추가금 부당 요구 시 100% 환불.
6: 지금 전화 상담만 받아도 항상 힘들었던 벌처도 쉽고 간편하게 무선 예초기를 무료로 드립니다. 초경량 가벼움, 그러면서도 무엇이든 잘라버리는 강력한 파워까지. 가입 아닙니다. 결제 아닙니다. 지금 전화 상담만 받아도 항상 힘들었던 벌처도 쉽고 간편하게 초경량 가벼움, 그러면서도 무엇이든 잘라버리는 강력한 파워까지. 항상 힘들었던 벌처도 쉽고 간편하게 무선 예초기가 진짜 무료. 지금 무료로 받아가세요. 가입 시 추가로 전부 다 갈아버리는 강력 파워. 농사부터 텃밭까지 한 번에 뚝딱. 2인원 전동쟁기 받아가세요. 한국 교직원 공제회에서 연대지급 보증하는 믿을 수 있는 상조 예다함. 지금 무료 상담부터 받아보세요.
18: 이어서 EBS 뉴스 시비가 방송됩니다.
19: 아,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20: 이 분위기?
21: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20: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며?
22: 이분 위기.
19: 뭐야 이거?
22: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23: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0: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10일 뉴스 11을 시작합니다. 한국어를 배우려는 외국인이 늘면서 한국어 능력 시험, 토픽 응시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원하는 시험장에 접수하기가 어려워서 이른바 토픽 티켓팅이라는 말까지 나오는데요. 서울에서 유학 중인 학생이 시험을 보기 위해서 부산으로 원정을 떠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박광주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1: K-팝이 좋아서 4년 전 한국으로 유학 온 노텔 씨. 한국에서 학업을 이어나가려면 토픽 시험을 치러야 했는데 공부만큼 어려웠던 건 시험 접수였습니다. 신청자가 몰리면서 가까운 시험장은 일찌감치 마감됐고 어학당에서 멀리 떨어진 시험장을 찾아서야 겨우 응시할 수 있었습니다.
2: 서울에서 가는 거지. 그리고 부산 같은 사람들도 있어요. 제주 가게 다음 학기에서 비자 영장 같은 것도 해야 되니까 무조건 필요해서 가게 됐어요.
1: K-팝과 K-드라마 등 한국 문화가 세계적인 인기를 끌면서 한국어를 배우려는 수요도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EBS가 세종학당 자료를 확인한 결과 전 세계 세종학당의 연간 수강생은 지난해 12만 3천여 명으로 4년 사이 4만 명 넘게 늘었습니다. 해외 학교에서 한국어를 가르치는 곳도 같은 기간 1,806곳에서 2,777곳으로 50% 넘게 증가했습니다. 한국어 학습 열기는 토픽 응시로 이어졌습니다. 지난해 국내 응시자는 17만여 명으로 4년 사이 7만 명 넘게 증가했고 해외 응시자도 14만 명 늘었습니다. 문제는 시험 인프라가 이 같은 증가세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국내 시험장은 최근 3년 동안 10곳도 채 늘지 않았고, 해외 시험장도 최근 5년 동안 100여 곳 증가하는 데 그쳤습니다. 특히 해외 응시자의 절반 이상이 몰리는 아시아에서는 시험 한 차례에 시험장 한 곳당 평균 1,040명이 응시하고 있습니다.

0: 응시 수요를 파악하고 이에 맞춰서 시험장과 또 횟수를 확대하는 등 운영 방식의 개선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1: 국립국제교육원은 늘어나는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내년에 수도권을 중심으로 시험장 5곳을 추가할 계획입니다.
2: 수요라던가 수험생의 편의성이라던가 이런 거를 위해서 이제 디지털 체제 개편을 준비를
1: 한국어의 세계화 흐름에 이어가기 위해서는 늘어난 수요에 걸맞은 시험 인프라 확충이 필요합니다. EBS 뉴스 박광주입니다.
3: 2027학년도 수시 모집에서 최상위권 수험생들의 지원 흐름이 엇갈렸습니다. 연세대와 고려대 반도체 계약 학과에는 지난해보다 지원자가 늘어난 반면 서울대와 연세대, 고려대 의대 지원자는 줄었는데요. 취업난과 반도체 호황에 계약 학과의 인기는 높아졌고 의대에서는 안정 지원 경향이 나타났다는 분석입니다. 진태희 기자입니다.
4: SK하이닉스와 계약을 맺은 고려대 반도체 공학과. 올해 수시 모집에 408명이 지원해 지난해보다 21.1% 늘었습니다. 학과가 생긴 2021학년도 이후 가장 많습니다. 경쟁률도 14.57대 1로 역대 최고였습니다. 삼성전자 계약학과인 연세대 시스템 반도체 공학과엔 815명이 지원해 지난해보다 1.3% 줄었습니다. 두 대학을 합친 반도체 계약학과 지원자는 1,223명으로 지난해보다 5.2% 늘었습니다. 입시 현장에선 반도체 업황이 좋아진 데다 졸업 뒤 대기업 취업으로 이어지는 계약학과의 장점이 학생들의 관심을 끈 걸로 보고 있습니다.
5: 반도체나 이런 관련된 학과들이 늘었다는 건 분명히 작년 정시부터 그런 상황들은 나왔거든요. 원래는 지방 의대를 가야 되는 학생들이거든요. 정시에 의대를 가는 게 아니라 서울에는 계약학과, 반도체 관련 엄청나게 몰려들었어요.
4: 반면 서울대와 연세대, 고려대 의대 지원자는 지난해보다 11.3% 줄었고 경쟁률도 하락했습니다. 입시 현장에선 우선 수험생 수 감소의 영향을 꼽습니다. 지난해엔 이른바 황금돼지띠 학생들이 대입을 치르면서 수험생이 많았고 최상위권 의대 합격선도 함께 높아졌습니다. 올해는 고3 학생 수가 줄었지만 지난해 높아진 합격선을 참고해 지원해야 하는 만큼 상위권에서도 합격 가능성을 따져 안정적으로 지원하는 경향이 나타났다는 분석입니다. 여기에 올해 고3은 현행 내신 9등급제로 대입을 치르는 마지막 세대입니다. 내년에 다시 수시에 도전할 경우 서울 일부 대학의 교과 전형엔 지원할 수 없고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도 고교학점제를 적용받은 학생들과 경쟁해야 합니다.
6: 전년도 입결도 올라가 있고 하다 보니까 위기의식도 강해서 학생들이 교과 전형에 적정 지원하거나 하지 못하고 다 안정 지원하다 보니까 경쟁이 더 빠졌다.
4: 서울대와 연세대, 고려대는 원서 접수를 마쳤지만 다른 대학들은 오는 11일까지 수시 모집 접수를 이어갑니다. 입시 현장에선 취업난과 반도체 호황 속에 다른 대학의 반도체 계약학과에서도 높은 지원세가 이어질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EBS 뉴스 진태입니다.
3: 예년보다 일찍 독감 환자가 늘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19 입원 환자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두 호흡기 감염병이 동시에 유행하는 이른바 트윈데믹이라는 우려까지 나오는데요. 전문가들은 정해진 일정에 맞춰서 예방접종을 받고 개인 위생수칙을 지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서진석 기자입니다.
7: 올해 독감 유행 조짐이 예년보다 한 달가량 일찍 나타나고 있습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8월 넷째 주 외래 환자 1,000명당 독감 의심 환자는 13.3명으로 전주 9.2명보다 44.5% 늘었고, 지난해 같은 기간 6.4명의 두 배를 넘어섰습니다. 연령별로는 개학을 맞은 초등학생이 36.5명으로 가장 많았고, 6세 이하 영유아도 22.6명으로 전체 평균을 크게 웃돌았습니다. 코로나19도 확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같은 주 코로나19 입원 환자는 109명으로 8월 초 48명에서 2배 이상으로 늘었습니다. 호흡기 증상이 있는 환자의 검체에서 확인된 코로나19 바이러스 검출률도 4주 연속 상승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정해진 일정에 맞춰 예방접종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생후 6개월 이상 어린이와 임신부는 독감 백신을, 65세 이상 고령자는 독감과 코로나19 백신을 함께 접종하는 것이 권고됩니다.

0: 항체가 생기는데 약 2주 이상이 소요가 되는 부분이 있고, 그 예방접종을 할 당시에 너무 예방접종을 일찍 하게 되면 유행 시기가 종료가 되기 전에 이미 면역력이 떨어질 수 있어서 정해진 일정에 따라서 예방접종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1: 질병관리청은 관계부처와 인플루엔자 대비 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이번 절기 유행주의보 발령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EBS 뉴스 서진석입니다.
2: 네, 지난해 유학이나 연수를 목적으로 우리나라를 찾은 외국인이 처음으로 5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진선미 의원이 한국관광공사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유학, 연수 목적으로 입국한 외국인은 50만 5천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코로나19 유행 당시인 2021년 8만여 명과 비교하면 4년 만에 6배 이상 늘어난 규모입니다. 진 의원실은 K-팝과 K-드라마 등 K-컨텐츠의 인기가 한국어 학습과 정규 학위 과정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네, 이상으로 9월 10일 EBS 뉴스 12일을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3: ...이어서 건축 탐구 집이 방송됩니다.

아무것도 안 했던 분들이 하루에 5분만 달려도 사망률이 반으로 줄어듭니다. 5분 없는 분은 없을 거 아닙니까? 예, 예, 예. 5분은 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5분을 뭐 속도도 상관없고 그냥 천천히 달려도 괜찮으니까 5분만 달리십시오.

0: 여전하신데?
1: 좋은 거랑 같이 하니까 그렇지.
0: 나열상 팀메이트. 역시 우리 과일.
2: 먼저 먹는 거.
0: 아, 지금 먹어, 지금, 지금. 누나는 사과?
1: 사과 과일 한 번만
3: 제가 아파서 대신 할 수도 없고, 주사 대신 맞아줄 수도 없고, 아, 무슨 면모 때문인가 싶기도 하고, 그때가 가슴 아픈데.
4: 평생을 온몸이 굳어가는 희귀 질환을 앓고 있는 첫째 수연이. 수연이의 병세가 깊어질 무렵 세상을 떠난 남편. 아빠의 빈자리를 홀로 채우는 엄마 곁에서 9살 예진이는 일찍 어른이 되어버렸습니다.
5: 오빠는 징그러워서 엄마한테 짜증을 낸 적이 있었는데 미안했지.
4: 오직 서로만 생각하며 버티는 예진이네 가족이 오래 함께할 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6: 저 푸른 논바디에 그림 같은 집 한 채. 사랑하는 우리 님과 이런 집에 누구랑 살아야 제일 행복하려나요?
7: 아, 미운 가족도 뭐 아니
8: 미연이 누구야? 최진이야 나야.
7: 아니 살면서 그런 가족들이 있잖아.
6: 아무녀 내 좋은 사람만 가족은 아니거든.
9: 우리 삶은 사실 집과 같이 하지만 그렇다고 완벽하게 비례해서 가는

0: 모이지는 않아요. 가끔은 헤어지기도 하고 다시 또 모이기도 하고 근처에 살기도 하고 함께 살기도 하죠. 하지만 거기서 집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1: 오늘은 다시 돌아가고 싶은 내 마음속 그 집을 고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누구실까? 요즘 같은 날씨에 정원 일하면 쓰러져요. 아유, 어쩌시려고 그래요? 아? 어, 그런데 입이 귀에 걸리셨네. 뭐 금똥이라도 묻어두셨나?
2: 아빠, 더워. 나중에 해 지면에 이런 날 이런 거 하면 죽어. 여기 아무도 없어, 밖에.
3: 안 죽었잖아, 아직.
2: 세상에. 어, 진짜.
4: 근데 이렇게 아버지가 딸 말 잘 안 들어요?
2: 아, 듣는 날이 어딨어요. 어, 진짜 말 안 듣기로.
3: 너도 나는 내 말 안 듣잖아.
1: 이게 말이야, 막걸리야. 오, 호민 소장님 늦으셨네요. 오늘 집은 저 논밭 한가운데 아버지랑 딸이 사는 집이래요.
0: 아, 혹시 이 집인가? 오, 건축탐구집. 아, 이 집 맞네. 어, 저기 부녀가 일하고 계신 것 같은데?
5: 안녕하세요.
0: 아유, 반갑습니다.
3: 네, 안녕하세요.
5: 와,
0: 어, 정원이 너무 예뻐요.
2: 아, 오. 아, 난리 나가지고.
0: 와, 꽃이 정말 형형색색이네요.
1: 아우, 곱다, 고와. 아니, 달맞이 꽃도 분홍색이 있구나. 보아하니 이 정원은 말 안 듣는 아버지 작품 같은데 땡볕에 땀 흘리신 보람 있네요.
0: 전 서울에서 온 딸 바보 윤우 아빠입니다.
2: 아, 아빠는? 아빠 누구 아빠야?
0: 누구 아빠세요?
3: 나는 이제 주인 최별 아빠예요.
0: 아, 최별님 아빠?
3: 예.
2: 그러면 제가 바로 최별입니다. 아.
6: 안녕하세요. 저는 115년 된 태가를 사서 고친 딸 최별입니다.
3: 115년 된 태가를 어떻게 고쳤는지 궁금해서 찾아온 아빠 최찬석입니다.
7: 아니, 뭐가 그렇게 궁금하셨어요?
3: 얘는 뭐 사고를 꼭 친다. 각오를 하고 있었는데 그 어디 그러니까 김제 뭐죠 그래가지고 너무 황당했어.
2: 그때는 진짜 폐가였어요. 진짜 철거할 때 초가 지붕이 나왔어요.
1: 세상에 초가 많네.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볕이 번진 초가가 나온대요. 그야말로 놀랄 노자의 문화재급 폐가. 근데 이런 집을 돈 주고 샀다고요? 어우, 댕기머리 귀신 나오게 생겼는데 용감하기도 하셔.
2: 그 썸네일에 그 4,500만 원에 299평이라고 써져 있어서 아무 생각 없이 클릭을 한 거예요. 여기가 논 사이에 섬처럼 집이 있거든요. 그래서 되게 바닷가에 온 느낌도 좀 있었어요. 어, 그러니까 사실 집이 좋았다기보다는 집에서 보이는 풍경이 훨씬 좋았던 것 같아요.
8: 이게 그때 그 계약서랑 건축물대장이에요.
0: 아, 계약서랑 건축물대장? 네. 1905? 리얼인가요?
8: 맞아요.
3: 아, 싸긴 뭘 싸.
8: 아, 싸게 산 거지. 300평을 4,400만 원에. 이제 사고 나니까 직장인으로서 집을 고칠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네. 그래서 좀 회사에 기획안을 쓰게 됐습니다.
0: 아.
8: 예, 네, 그래서 사실.
0: PD이셨으니까.
8: 맞아요. 네. 네, 방송국 PD였으니까 네. 이 집으로 콘텐츠를 해보자 해서. 근데 사실 인기가 많을 줄 몰랐고 집 고칠 시간만 있으면 됐는데 네. 그게 그 집 고치는 3개월 동안 너무 좀 떡상해 버린 거예요.
1: 원래 별 씨는 공중파 방송국 PD였대요. 자기 돈으로 산 촌집 고치는 이야기를 찍어서 올렸는데 이게 대박이 난 거죠. 왜 코로나 때 너도 나도 촌집 고쳐 리틀 포레스트 하는 게 유행이었잖아요. 시대 흐름을

0: 한 거지. 그런데 어떻게 지금은 아버지랑 같이 살고 있는 거예요? 집은 그때 다 고쳤던 거죠? 아, 궁금한 게 너무 많은데 우선 들어가서 구경하면서 차근차근 이야기 들어보자고요.
1: 고치지 양이 어마어마했겠는데요? 오, 야, 여기가 현관이구나.
2: 네, 여기가 이번에 새로 만든 현관. 원래 여기가 현관이 아니었는데.
1: 이야, 오, 여기 거실 너무 예쁜데요?
2: 네, 여기가 저희 바깥 거실.
0: 석가래 감춘 낮은 천장이 아늑함을 더해주는지. 저건 나무창인가요? 낭만이랑 감성은 한도 초과네. 아우, 생각보다 잘 고쳤다.
1: 가정집 거실치고는 책이 너무 많은 것 같은데요? 되게 책을 좋아하시나 봐요.
2: 제가 네. 처음에는 집을 고쳐서 살다가 이제 서울에 다시 직장 때문에 올라가야 되는 상황이 생겼거든요.
1: 그래요?
2: 네, 그래서 집을 또 비우면 집이 금방 망가지니까 네. 좀 사람들이 오갈 수 있는 공간이었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서점을 만들고 네? 이제 저도 올라가고 저희 아버지를
1: 아빠는 뭔 죄래요?
2: 북지기. 네, 책을 지키는 사람.
1: 멋지네.
3: 뭐 내가 하여튼 뭐 도와주고 싶었어.
1: 아, 아, 그럼요. 아빠 마음이 그래요.
3: 여기 늦잖아, 이게 또.
1: 맞아요. 보통 일이 아니지.
3: 근데 막 이렇게 제피가지고 무슨 살이야, 좀.
1: 지금 무슨 일이라고요?
3: 아니, 무슨 말하래요.
2: 행복하시죠?
3: 아휴, 살아봐라.
2: 아니, 지금은 아빠가 이렇게 웃으면서 말씀하시긴 하지만 처음에 제가 이제 집 샀다고 사실은 병원 응급실에서 말했거든요.
4: 하필이면.
5: 그러니까 약간 시골 그 빈집 고쳐서 살아보는 게 아빠는 재밌다고 느끼는 거네?
3: 몇 번 넣어서 살아 그러면 살지 차라리 거기서.
5: 아빠가? 아빠 그래서 내가 집을 하나 샀어.
3: 아유 참. 또 차고 쳤구만. 아니,
0: 나는 왜 찬석 씨 마음이 이해가 되는 걸까요?
3: 왜 황당하잖아. 뭐 한번 당해보세요. 딸내미가 그 서른 갓 넘은 애가 강원도 말해도 다니기가 편해요.
2: 강원도가 집값이 엄청 비싸.
3: 아니 그러니까 그보다 난 아빠랑 거리가 문제야 이게.
0: 연고도 없는 것에 그것도 딸인데 걱정되죠. 그래서 바로 쫓아내려왔는데 집 고쳐놓은 걸 보고 또 한 번 뒤로 넘어갔대요.
3: 혼나겠던 게 지금 이 상황, 요 태로 이렇게 뭐 뻥뻥뻥뻥 뚫려있어요, 다. 그게 문이 왜 없냐.
1: 문이,
2: 아니,
1: 왜요?
2: 그때는 저 혼자 이 넓은 집을 독차지하면서 살 생각이었으니까 굳이 문을 달아놓을 필요가.
0: 사방이 막힌 벽에 문도 멀쩡히 달린 방이었는데 창은 생기고 문은 사라지고. 이게 무슨 조화 속이래요. 분명 고치기 전보다 백만 배는 좋아졌는데 잔석 씨 말 맞다나 온 집안이 뻥뻥 뚫렸네. 아무리 혼자 살 집이라지만 왜 이렇게 고쳤는지 어디 이야기 좀 한번 해봐요.
2: 저는 사실 20살 때부터 나가 살았거든요. 독립해가지고 이제 근데 처음에 20살 때는 돈이 없잖아요. 그때 아빠랑 사이가 안 좋아갖고 나간 거라. 그래서 표정도 부러운 그래서 그때 막 학교 앞에 대학교 앞에 고시원에 살고 그랬는데 이제 처음에는 아무것도 몰라서 가장 싼 방 조금 더 돈을 한 달에 3만 원 추가했더니 반지하로 옮길 수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뭐 조금 더 1층 뭐 옥탑방 그리고 뭐 창문이 큰 방 뭐 이렇게 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온 20대를 보내고 나서 30대에 만난 집이 이 집이니까 여기는 뭐 사실은 채광은 정말 장난 아니잖아요.
0: 조금씩 사정이 나아질 때마다 지하에서 지상으로 승격하던 집. 갓 스물이 된 청춘에게 고시원 문은 닫힌 벽이었고 창 크기는 나아지는 살림살이의 상징 같더랍니다. 아, 그래서 문은 없고 창은 많은 집이 탄생한 거구만요. 네, 이제 이해가 되네.
1: 이쪽은 뭐죠?
2: 네, 약간 안거실 같은 공간인데 옛날에는 여기서 밥도 먹고 그랬었어요.

0: 아,
1: 옛날에는 유수가 네. 방이었을 것 같긴 한데.
0: 맞아요, 맞아요. 옛날에 맨 처음에는 아예 안방이었던 것 같고, 아. 예, 저는 이제 식탁 있고 이렇게 쓰다가 지금은 저희의 가장 메인 코너가 됐죠. 여기가 원래 문이 달려있는 벽장이었는데 네. 이제 막 실제로 이불을 넣고 그러기엔 조금 습하기도 하고 그래서 쓰임이 좀 애매했었어요. 아. 근데 이제 저희 엄마 책이 옛날 책이 많이 있어가지고
1: 아, 어머니 책이었구나.
0: 네.
2: 어 근데 이건 뭐예요? 이 뭐지?
0: 아 이거는 사실
1: 되게 오래된 책인가?
0: 네. 저희 엄마 대본이에요. 저희 엄마가 이제
1: 대본이요?
0: 네. 라디오 드라마 작가셨어가지고
1: 아 작가님이셨구나.
0: 네.
3: 난 이런 대본 본 기억 있어요. 이 벽장은 그니까 엄마를 기억하는 공간이구나.
0: 이가 저고 언니.
1: 동생. 아 언니.
0: 아빠 어디지?
1: 아 그러니까 여기 아버님이 안 계세요?
4: 아빠 아침에 온 거지.
1: 그래. 아빠 확실하세요?
4: 네. 그 요 이 집인데 이 집이 참 예쁜 집이 있었어요.
1: 지금 집이랑 약간 비슷한 거 같은데요?
0: 맞아요. 여기 집이랑 너무 닮은 거예요. 이
1: 감성이
0: 집이랑.
1: 너무 비슷한데?
0: 이제 4살 때부터 6살이어서 사실 기억이 많이는 안 날 텐데 그때 되게 좋았나 보다. 그래서 이 집을 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5: 막 기억이 나요. 아빠, 엄마 저쪽에서 고추밭에서 뭐 하고 있고 저 혼자 소꿉장난하고 저 혼자 놀았어요, 맨날. 근데 그게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 막 제 기억에 혼자 무슨 그 망초꽃, 흰색 망초꽃 따다가 혼자 결혼식 하고 있고 그랬거든요. 그 기억이 있는데 그때가 제가 생각했을 때에 저희 가족이 약간 리즈 시절이에요. 아빠도 엄마도 언니도 막 이렇게 넷이 되게 행복했던 때.
3: 100살 넘은 촌집이 왜 좋지 했는데 넷이라 행복했던 그 집과 꼭 닮아 있었던 거죠. 절대 다시 돌아갈 수 없는 시간이거든요.
5: 엄마가 고등학생 때 진짜 좀 갑자기 돌아가셨고 그때는 고등학생 때는 하여튼 암흑이었어요, 저희 가족에. 막 언니랑 그런 얘기 했던 적 있어요. 그냥 그 의자가 원래 다리가 네 개인데 그 중에 하나가 없어지면 어떻게 하려고 해도 계속 넘어진다. 아빠랑 이제 치고받고 엄청 싸웠고, 예, 그랬던 기억이 있죠.
3: 이 집은 그렇게 10년 넘게 떨어져 살았던 부녀가 다시 함께 살게 된 집이었답니다.
1: 야, 이 방 엄청 특이하네요. 아니, 어떻게 벽에 타일이 마감이 돼 있죠? 야, 근데 이 공간 좀 독특하네요. 벽은 타일이고 바닥은 이거 우레탄 페인트 같은데.
0: 아빠 말씀하실래요?
4: 아니, 네가. 네가 이번에 곧 수리하게.
1: 아, 이번에.
0: 네, 네. 원래는 여기가 저만 쓰던 조정 욕조. 한 번도 물을 못 채워봤어.
1: 아, 그니까. 아니, 1톤 들겠다, 1톤.
4: 아니, 평균적으로만 예를 해도.
0: 평균적으로
4: 상관이 안 간다고 이제. 나는 얘가 그, 딴 사람하고 얘기할 때도, 뭐, 특이하다. 얘를 특히 내가 키운 딸이 맞나?
0: 안 가는 거예요.
4: 아니, 얘는 그 이상한 얘기를 하는 거야, 지금.
0: 왜?
4: 아니, 여기 이제 네 노른 땅을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데. 아, 그걸 어떻게 보고, 이게 내가, 참네.
5: 혼자서 살아본 시간이 일주일밖에 안 돼요. 일주일 이후에는 계속 아빠 와있고, 뭐, 예, 그래서 혼자 살아본 적이 없어요, 사실, 여기에서.
3: 아버지가 이 집에 눌러 살게 된 결정적인 이유, 그것으로 가봅시다. 아, 근데 이 여름에도 찬석 씨 정원은 정말 곱다.
1: 야, 정원이 진짜 예뻐요. 근데 이거 설마 아버님께서 다 갖고 오시는 거예요?
4: 아니, 하늘에서 떨어져서요.
1: 아, 하늘에 떨어졌다고요?
4: 뚝 떨어졌어요.
0: 아빠가, 아빠가 다 갖고 오시고, 네, 그것에 대한 좀 불만을 이런 식으로 표출하시는 거예요. 정원 가꾸면서 행복하셨죠, 아버지? 아,
1: 지금 팔을 너무 꽉 주무르시는 거 아니에요?
0: 행복했다고 말해. 행복하다고 말해.
4: 내가 상상하는 그 꽃밭 이상, 딴 데서 보는 것, 그것 이상으로 내가 이게, 그 뭐, 말하자면 뭐, 꽃을 보고 살게 해주겠다, 이를테면은, 뭐, 그런 거는 있었어요.
6: 아빠!
4: 어?
6: 왔슈.
4: 아이고, 아이고.
6: 잘 지냈어요?
4: 잘 지냈어?
6: 네.
7: 살이 좀 붙었다. 좋아 보이네.
4: 자.
8: 아버지 누구예요?
4: 큰딸.
7: 안녕하세요. 이 집 큰딸 최진입니다.
8: 언니분은 이제 엄마 돌아가시고 바로 이렇게 나가서 사신 건가요?
7: 네.
8: 갑자기.
7: 네, 아버지가 딱 그 제 방 창문을 다 열어놓고 제가 나간 곳을 향해서 창문을 하염없이 바라보고 있는 걸 보고서 아, 아빠가 나가려고 준비하고 있는 것도 알았고 나가는 것도 알았구나 싶어서 또 마음이 먹먹하더라고요.
5: 아빠가 그때는 좀 상태가 많이 안 좋으셨어요. 예, 지금 이제 말할 수 있지만 막 술 진짜 많이 드셨고 그리고 이제 술 먹고 그 아픈 이야기를 하면 더 힘들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더 막 서로 공격하고 막 과격해지고 그래서
8: 미안함을 가져서 안 가시고 날 도와주긴다 그런 생각 하신 적 있으세요?
5: 저는 200% 그렇다고 생각했어요. 이거는 거의 그 업보를 씻어내리는 활동이다. 이 가드닝은 그때 제가 너튜브 하면서 다 찍었잖아요. 영상을 제가 편집하거든요. 보면 이거는 진짜 돋닦는 행동인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그걸로 제 마음이 실제로 많이 풀어지기도 했던 것 같아요. 아빠가 이렇게까지 하는구나.
3: 오랜만에 세 부녀의 김제집 회동. 찬석 씨 신이 나신 것 같은데요. 사실 큰딸까지 출동한 데는 이유가 있답니다. 찬석 씨가 한 달 전에 머리를 여는 큰 수술을 했거든요. 6년 전 암 수술에 이어 두 번째 수술. 딸들은 걱정이 되죠.
4: 그 손님 중에 머리 따고 있는 줄 알았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잖아.
5: 그건 아빠 놀린 것 같은데?
4: 아니야.
7: 잡아.
4: 아니 다들.
8: 세 분이 모여서 얘기하는 거 보면 너무 행복해 보이는 가족이신데?
4: 아예 불행하진 않아요. 세 사람이 다 나오게. 그
7: 하얀색 버튼. 어.
4: 아니, 그러니까 알아.
7: 어, 세 사람이 다 나오게. 니가 땡겨. 아빠가 나와야지.
3: 불행할 것도 없단 말을 아무렇지 않게 하기까지 꽤 오랜 시간이 걸렸답니다. 상처 없는 가족이 어디 있을까만은 한 지붕 아래 머무는 일도 상처가 되던 시절. 한때는 행복했기에 더 쉽지 않았죠.
7: 어느 날 한 친구 집에 가서 맛있는 식사 대접을 받았는데 너무 좋은데 우리 집도 이렇게 같이 둘러앉아서 맛있는 음식을 먹었던 게 언젠가 이런 생각이 문득 드는 거예요. 그렇게 술상을 딱 차려드렸더니 아버지가 갑자기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간에 외로웠던 이야기를 하나하나 꺼내시는데 아, 아빠도 우리들한테 하지 못했던 그런 속 얘기가 있었구나.
5: 근데 아빠 인생이 좀 뭐랄까 외로워요. 아빠 형제분들도 꽤 많으셨는데 다 먼저 보내시고 엄마도 어쨌든 그렇게 되고 하면서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좀 짠하죠. 여기는 300평 마당을 다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툴툴대면서도 되게 행복하게 지내신다고 생각해요.
3: 30년 전 네 식구 행복했던 남양주 촌집 정원에 꽃을 심었듯 찬석 씨는 이 집 정원에도 쉼없이 꽃을 심었답니다. 아무도 못 말렸대요. 그게 딸 곁에 머물 유일한 핑계였을 테니까요.
5: 이 집이 아니었으면 화해하기 힘들었을 것 같아요. 아빠랑 나름대로 시간을 보내기도. 왜냐면 그 같이 뭘 얘기할 거리가 없어요. 근데 사실 이 공간을 공유하면서 이제 뭐 아빠는 뭐 나름대로 오늘 누가 왔다 갔다 뭐 어쨌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고 저는 나름 밖에 나가도 책방 손님이 또 그쪽에도 있어요. 그래서 계속 연결돼 있어요. 여기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훨씬 가깝다고 느껴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1: 근데 제 오른쪽에 있는 이 문 하나는 그래도 좀 똑바른 것 같은데.
5: 네.
1: 아니, 너무 예쁘다. 혹시 우리 따님이 있는 방인가요?
4: 제 방이죠.
1: 어?
3: 엄마야, 남자 혼자 사는 방이 정갈하다 못해 곱다. 역시 꽃을 심는 남자인 건가요?
1: 와, 이런 감성이셨구나. 이야, 아니 근데 그럼

0: 그러면은 우리 따님은 어디에서 지금 기거하시는 거예요? 여기가 이렇게 아버님
1: 저
0: 방이면?
1: 건너쪽에.
0: 건너쪽에 집이 또 있어요?
2: 네, 별채가 하나
0: 아, 부잣집이네.
3: 이번에는 별채 탐구하러 갑니다. 원래 이 별채는 농업용 창구였다가 선인방이 됐었는데요. 본채가 책방이 되고 나서는 책방지기 찬석 씨가 머물던 집이었죠. 별 씨가 다시 들어오기로 결정을 하면서 세 번째 공사를 했답니다. 현관이 대골이네요. 경사천장이라 그런가 더 넓어 보여.
0: 현관에서 바로 부엌이구나.
2: 네.
0: 아, 특이하다. 와.
4: 아빠랑 저희랑 공간을 좀 공유해야 되다 보니까 식사를 같이 하니까 그래서 앞쪽으로 뺐어요.
5: 안녕하세요.
0: 네, 안녕하세요. 아, 혹시
4: 저희 남편이에요.
0: 아, 그런 줄 알았어요.
5: 네. 안녕하세요. 폐가 고친 채별 PD와 결혼한 채별의 남편 이상훈입니다.
6: 아니, 이렇게 긴 제의가 사실 줄 아셨어요?
5: 아, 사실 몰랐습니다. 연애할 때만 해도 그냥 뭐 와닿진 않았는데, 이제 실제로 결혼하고 내려와서 사니까, 예, 좀 놀라긴 했는데, 지금은 뭐, 나름 만족하고 있습니다.
3: 아우, 신부가 너무 예쁘다. 아버지, 눈물 좀 빼셨겠는데요? 혼자 살겠다 찾아온 폐가가 부녀의 집이 되고, 이제 남편의 아이까지 다시 네 식구, 네 다리가 받쳐주니 넘어질 일 없겠네요.
0: 아니, 어쨌든 이 부엌이 보니까 사통팔달 같은 느낌이 좀 있어요. 창도 많고.
4: 맞아요. 여기가 원래 가장 큰 창이 애초에 있었던 곳이어가지고,
0: 아, 이곳이.
4: 네네. 그래서 여기 넓은 창을 좀 갖고 싶었고, 그래서 여기가 부엌일 수밖에 없었어요. 평야가 보이는 주방이 너무 갖고 싶었거든요.
3: 100살 넘은 폐가가 무조건 좋았던 이유는 사실 끝도 없이 펼쳐진 저 지평선 부분 풍경이었잖아요. 그러니 창은 절대 포기가 안 되죠. 별씨, 밥하는 부엌에 논전망 창을 갖게 된 소감, 그 얘기 좀 해줘봐요.
4: 그냥 되게 이렇게 뭐랄까 진짜 그림 같잖아요. 되게 평화롭고 이렇게 저 멀리까지 보인다는 게 저는 좋은가 봐요. 그냥 저 멀리까지 되게 멀리 풍경이 보이고 모르겠어요. 그냥 되게 좋던데 저는 그냥.
3: 창참 많이 봤는데 이렇게 멀리 베는 창은 처음이네요. 정원이 바라다 보이는 침실 창을 제외하고는 모두 지평선 논밭 뷰래요.
0: 이참 재밌는 게 십자형이에요. 네, 여기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십자형으로 돼 있는 데다가 거기에 이제 각각 창문들이 다 있어서 보안이 저 뒤쪽, 그러니까 이제 우리 본체 쪽으로는 아버님이 또 가꾸시는 정원이 너무 예쁘게 이렇게 잘 보이고, 그리고 또요 부엌에 보이는 창은 이 김제평이 굉장히 넓잖아요. 나 오늘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그리고 제 이제 오른편에 보이는 곳은 또 논도 잘 보이고, 또 중요한 게 저는 길이 같이 있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4: 이렇게 혼자 밥 먹고 일했던 테이블인데 이제 가족들끼리 잘 둘러앉아요. 그냥 모이면 자연스럽게 여기 앉아가지고 얘기도 하고 밥도 먹고.
3: 한 솥밥 먹는 사이가 가족이니까요.
7: 자, 이누 밥 온다요.
4: 우와.
7: 오늘 누구 생일 축하하는 거야? 이모 생일 축하하는 거지. 민우 노래 불러줄 거야? 노래 불러줄 거야?
8: 생일 축하합니다.
7: 사랑하는 이모랑 엄마랑.
8: 이모의 생일 축하합니다.
7: 같이 불어.
9: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6: 지한테 집이랑 한 단어 표현하면 뭘까요?
1: 가족이 뭐 모일 수 있는 곳, 뭐 싫으나 좋으나 그저나 보고 싶으나 뭐 어떤 상황이든 기뻐서 찾아갈 수도 있고 외로워서도 갈 수 있고 뭐 하숨이 나서도 갈 수 있고 그런 데 같아요.
3: 가족이 모이는 곳이 집이다. 아, 그 말 참 명언이네요. 아버지에게 집은 가족이 있는 곳, 딸에게 가족은 한솥밥 먹는 사람들. 가족이라는 한자에 왜 집가자가 들어가는지 오늘 제대로 배우고 갑니다. 이제 부디 행복

0: 두 번째 집도 김제 평화가 보이는 마을에 있어요. 오늘 김제 특집인가요?
1: 같이 여기세요.
0: 할머니 부로 손주가 놀러 왔구나. 에이, 저 집 손자가 아니라 이 집 손자인 건가요? 아, 이 녀석 소속은 대체 어느 집인 걸까요?
2: 금성아 집이 더 좋지.
3: 엄청 귀여운 애기 단계예요.
4: 어, 저기 안녕하세요. 아, 어머니들 안녕하세요. 아, 혹시 여기에 17년 만에 애기 울음소리가 났다는 네, 집을 찾는데.
5: 예, 애기가 17년 만에 태어난 애기예요.
4: 어이, 옥동자. 야, 운호야, 니네 집 가자. 아저씨랑.
5: 우리네 집 가자. 할머니 손잡고 갈까?
4: 갑자기 노래 부른다 노래를 그치네.
5: 갈까? 나 자꾸 가자. 갈까?
4: 오, 할머니랑 같이 갈까?
0: 아, 17년 만에 애기 울음소리가 나는 은우 집이 오늘 담구할 집이구만요.
6: 은우 엄마! 손님 왔네!
4: 아, 여기구나. 아, 권칙 향구지? 아이고, 안녕하세요. 야, 네.
6: 은우 엄마 잘 있어. 나 갈란게.
4: 아이고, 감사했습니다.
7: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4: 은우 어머님. 아버님이신 거죠?
7: 네.
4: 아,
7: 네.
4: 아이고, 반갑습니다.
7: 반갑습니다.
4: 애기가
7: 반갑습니다.
4: 너무 예뻐요.
7: 아, 고맙습니다.
4: 아니, 근데 어쨌든 이 동네에 지금 17년 만에 애기 울음소리가 나서 다들 너무 좋아하시던데, 네. 아, 네. 큰일 하신 것 같아요.
7: 아니요, 저희가 오히려 더 많이 받아서 항상 감사한 마음이죠.
8: 안녕하세요. 석가래 시골집에 반해 전북 김제까지 내려와 짓고 치고 사는 은우 아빠 최수연입니다.
7: 은우 엄마 이지은입니다.
8: 저는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었었는데 아내는 조금 걱정을 했었던 것 같아요.
0: 자그마치 3년 넘게 비어있던 집이었대요. 그러니 폐가가 따로 없는 형상. 서울 토박이 은우 엄마 눈에는 안 차지. 엄마야, 저거는 아궁이는 진짜 이 옛날 부엌 아닌가요? 대체 은우 아빠는 뭐가 좋았던 거래요?
8: 대문 열고 딱 들어오면 그때 겨울이었는데 빛이 쫙 들어와 있는데 너무 따뜻한 거예요. 이 그 마당 자체가. 그래가지고 첫 느낌부터 저는 이 집이 좀 잘 준 것 같은데?
0: 글쎄다. 어쨌든 은우 아빠가 봤다는 그 매력 찾아서 집 구경 시작해 봅시다.
4: 아니 근데 어쨌든 참 특이한 게 있는데 저쪽 그 사칸집이네 심지어. 어쨌든 여기 퇴마루는 좀 이해가 되는데 여기 퇴마루가 참 특이하네. 밑이 다 막아져 있어서 보통 우리가 퇴마루 하면 이 지면에서 떠 있거든요.
7: 아무래도 조금 어르신 분들은 넓게 쓰고 싶으셔서.
4: 그러니까 그리고 온도를 아마 깔면서 뭔가 이게 사연이 좀 있어 보이긴 하거든요. 집에 들어가서 하나씩 좀 파헤쳐 볼까요?
7: 네.
4: 아, 네, 들어가시죠.
0: 그러고 보니 이 집 맞배 지붕 아니고 팔짝 지붕인데요. 평야가 넓으니 혹시 만석군 집이었으려나? 갑자기 탐구 욕구가 생기네.
4: 실내 퇴마루가 높이가 좀 있는 편이네. 오, 천장은 또 7, 80년대 이 목재 천장인데요? 네. 쪽모이 천장. 이야.
0: 왜? 한옥은 석가래가 맛인데 80년대 쪽모이 목천장을 살린 이유가 대체 뭐래요?
7: 제가 어릴 때 이제 단독주택에 살았었는데

0: 분명히 우리가 7, 80년대 이렇게 목재 창호를 많이 쓰기는 했는데, 이게 나누면 네 칸, 뭐두 칸이지, 이렇게 세 칸으로 나눈 그 창문은 저도 거의 처음 갔거든요.
1: 또 이게 세 쪽이 있다 보니까 한쪽으로 몰아서 열면
0: 네.
1: 이제 가운데가 이렇게 딱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너무 매력적이다.
2: 세쪽 목창호가 지은 시가 꼭 살리고 싶었던 추억템이라면은 이 팔짝지문 석가대는 수현 씨 추억 아이템이래요.
3: 처음에는 이제 그 천장이 막혀 있었어요.
0: 아, 막혀
3: 네, 그래서
0: 있었구나.
3: 이제 제가 어릴 때 이런 시골집에서 살았던 기억이 있어가지고 이제 집을 계약을 하고 그 빠루를 가지고 이 석가래가 살아있나 안 살아있나부터 뜯어봤어요.
0: 아, 그거부터 체크를
3: 아, 네네.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계약하고 그렇게 천장을 조그맣게 이렇게 좀 따가지고 그거부터 이제 핸드폰 라이트로 해가지고 딱 봤는데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1: 그래가지고 신이 나서 막다 뜯었죠.
0: 야, 그래서 이렇게 天마루 복도를 지나서 여기가 아, 거실이구나. 오, 거실 높다. 와. 야, 저기 상량이 있네요.
2: 철거에 손 떨리는 샌딩 작업까지 수현 씨가 직접 했대요. 1938년생이라고 적힌 이 영롱한 자태를 눈으로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0: 좀 활짝 웃으시는 거 보니까 굉장히 만족해 하시는 것 같은데, 소위 그때 그 이제 천장 한번 뚫어서 확인했던 게 바로 또
3: 맞아요.
0: 상량이었던 거죠.
3: 네, 바로 그 상량이에요.
0: 야.
3: 제 친구들도 뭐 이제 소위 뭐 아파트 뭐몇억 올랐다 뭐 얼마 한다 이제 그런 얘기 많이 하는데 뭐 나는 한 90년 된집 살아 뭐 약간 역사 있는 집 살아 약간 저희 집도 약간 이런 한옥집은 아니었는데 제 기억도 어렴풋이 나고 사진으로 보면은 약간은 아궁이가 있는 집에 그런 데서 사진 찍은 것도 있고
2: 사람은 추억을 먹고 산다고 했던가요? 수현 씨가 이 집에 끌렸던 이유가 이거였네.
3: 태어나기 전에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셔가지고 이제 저는 이제 아버지를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요. 그 장남이 이제 빨리 세상을 떠난 거에 대한 뭐라고 해야 되나? 심적으로 되게 힘들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나중에 얘기만 들었는데 그래서 할머니께서 이제 절로 들어가서 생활을 하셨어요. 이제 집이 없이 그냥 절에서 이렇게 생활을 했었죠. 아침에 마당도 썰고, 6시에 종도 치고.
2: 할머니 따라 어린 나를 절집 수행자처럼 쌓은 셈. 친구들이 집에 갈때 절로 돌아가던 소년은 간절한 꿈이 하나 생겼답니다.
3: 집부터 사고 싶다, 집부터 마련하고 싶다, 이런 집에 대한 애착이니까 어릴 때좀 갈증이라고 해야 되나요? 저는 유독 어릴 때부터 그런 게 좀, 그러니까 마음속 깊숙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0: 선생님 같기도 하고
3: 저희 아버지 사진입니다.
0: 아버지.
3: 네.
2: 수현 씨랑 꼭 닮았네. 얼마나 보고 싶어 그래.
3: 결혼하고 이제 아내가 아버지 제사를 지내겠다고 해가지고.
0: 그럼 지금 제사를 계속 지내오고 계신 거예요?
1: 네. 아기가 계속 안 생겼었어요.
0: 아.
1: 그래서 좀 스트레스도 많았었고 많이 힘들었었던 시기가 있었는데 어쨌든 이쪽으로 내려오게 되고 또 제가 아버님 제사를 지내게 되고 그러고 나서는 그제 마음을 알아주셨는지 예. 1년 만에 은우가 생겨가지고
2: 어렵게 얻었으니 얼마나 귀했을까요?
3: 당연히 뭐 그건 말로 할수 없죠. 엄청 기뻤고 이제 저도 아버지처럼 빨리 가지 말고 언니 곁에서 오래 살아야겠다.
2: 그렇게 수현 씨는 감히 꿈꾸기도 조심스러웠던 아빠가 됐답니다. 아우 이뻐라. 이 집이 진짜 큰일을 했네.
4: 이쁘다 우리 은우.
3: 근데 이제

0: 운우가 이제 저희 아버지를 한 번도 못 봤는데 이제 사진 이렇게 보여주면서 아빠 아빠야 그러면 아빠 아빠 이렇게 할 때 좀 뭉클했죠. 아버지가 살아계셨으면 좋았을 텐데. 아, 잠깐만.
1: 그 나이가 되어보면 비로소 이해가 되는 마음이라는 게 있거든요.
2: 요번 기일에 제사 지낼 때 은우랑 같이 절하면서 이렇게 했어요. 근데 그때 좀 뭔가 본인만의 뭐가 조금 있었나 봐요.
0: 아, 갑자기.
2: 괜찮으십니까?
0: 이렇게 제가 아빠가 돼보니까 그 자식을 이렇게 보는 그 행복함을 우리 아빠는 그런 걸 못 느꼈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좀 갑자기 좀 확 울컥하게 했던 것 같아요. 그게 삶을 살아가는 그 행복 중에 가장 큰 행복일 텐데.
2: 어쨌든 아버님이 안 계셨으면 오빠가 없었을 테니까 또 그렇게 저희가 이제 챙겨서 지내다 보니 아버님이 또 우리 은우를 보내주신 것 같아서 그래서 앞으로도 열심히 할 수 있을 때까지는 좀 제사를 지내고 싶어요.
0: 둘째도 갖게 해주세요 이렇게.
3: 아, 두 분 정말 집을 고치면서 이렇게 훌륭한 집도 얻었지만 정말 가족도 또 얻으셨잖아요. 네, 태어나고 너무 신기한데요.
0: 네 맞아요. 저희 운우도 얻었고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또 존재도 또 이 집을 통해서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1: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존재를 얻었다? 그게 뭔 말일까요? 부엌을 탐구해보면 알 수 있나요?
3: 특히나 옛날 집이라서 그런지 부엌이 보통 아일랜드 주방도 좀 특이했을 것 같은데 이 디귿자라
2: 네.
3: 굉장히 드물게 보거든요. 아니 근데 아까 그 말씀하셨던 뭐 아버님이 한 분 생기셨다고 하셨잖아요.
0: 네.
3: 그게 무슨 말이에요 도대체? 갑자기
4: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3: 거기서 긴장을 하세요 어떻게?
0: 제가 말씀드린 저희 아버님입니다.
3: 아~ 네.
4: 딸 사이. 예. 그리고 저는 이민배라고 합니다.
3: 아 예. 반갑습니다. 아 사위 분이시구나.
4: 네.
3: 아 장인어른.
4: 네.
2: 저희 아버지가 원래 젊으셨을 때 이제 이런 인테리어 쪽 일을 하셨어가지고 저희가 이 집으로 결정한 후에 좀 도움을 요청을 드렸었죠.
4: 아유, 안녕하세요. 지은이, 수연이 아버지 이민배입니다.
2: 핑퐁 핑퐁 돼야지 이제 대화가 되는데 핑뚝 퐁뚝 약간 그런 거였다면 지금은 그래도 얘기하면 아버지가 또 막 이런 저런 또 얘기도 해주시고 보통의 그냥 아버지와 자식 같은 그런 대화를 이제는 많이 나누는 것 같아요.
4: 정말 결정적으로 더 가까워진 게 이 집 때문에 그런 것 같기도 해요. 네. 이 집 수리하면서 아무래도 그때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 전에 그런 마음은 있었지만은 내색 못했던 걸 여기서 했다 이 생각이 드네요.
1: 수연 씨에게 민배 씨는 이제 세상에서 유일하게 아버지라고 불러도 되는 사람. 내가 왜 이렇게 마음이 짠한가 모르겠네.
5: 생각보다 어렸을 때 어렵게 자랐다는 얘기를 좀 들으셨어요?
4: 네네. 이제 연애를 둘이 오래 했는데 처음에는 몰랐다가 나중에 그 얘기를 들었거든요. 근데 글쎄 뭐 처음엔 조금 그 못마땅한 점도 좀 있더라고요. 제가 우리 딸이 일단 귀하니까. 근데 이제 얘기를 듣고 이렇게 나눠보니까 아주 착하고 성실하고 부지런하고 네, 그런 점에서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0: 우리 딸애를 너무 사랑하니까. 예.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마음을 열고, 예, 받아줬죠.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너무 낮으니까 상부장을 못 달아요. 예. 그러면 디귿자로 해가지고 수납을 많이 넣을 수 있게끔 해서 만들어 보자 이랬는데.
1: 아이디어가 좋네요.
0: 예.
1: 네.
2: 이쪽에 이제 아버지가 시공을 해주셨는데, 제가 저희는 원래 좀 작은 타일로 네. 하고 싶었어요.
1: 네, 이거보다 더요?
2: 네. 더 작은 걸로 하고 싶었는데, 저거 한 4분의 1 쪽만 한 걸로 하고 싶었는데, 아버지가 그거는, 그건 아니고, 네. 아빠 아니고. 말을 들어라.
1: 이야, 그거 관철시키기 어려운데. 타일은 양보 안 하거든요, 보통.
0: 그 양보 제가 못 받은 게 하나가 있어요.
1: 어떤 거 있습니까?
0: 화장실은 제가 결국은 딸한테 줬습니다.
1: 아, 그래요? 예, 예. 어떤지 한번 볼까요? 오, 이거 못 봤는데?
3: 와, 이걸 직접 시공하셨다고요? 복에서 화장실까지. 야, 솜씨가 대단하시네. 아, 이게 그 문제의 타일이구나.
1: 아, 색깔 보니까 느낌 온다. 약간 짙은 청록에, 예. 예, 저 줄눈도 하얀색으로 해가지고, 이 타일 붙이기 어렵겠는데요?
0: 이 줄눈 넣고 나서, 진짜 1분만 지나면은 안 닦여요. 아. 굳어버리면은 칼로 뜯어도 안 떨어져요. 아. 예, 그래서, 진짜 밤새 닦았습니다.
1: 근데 아버님, 예쁘긴 하네요.
0: 예쁜데, 예, 맞아요.
3: 싱크대 높이도 수연 씨한테 맞춰줬다는 거 아니에요? 아유, 아버지 없는 사람은 서러워 살겠나.
4: 우리야, 사과 먹자.
5: 우리는 좋아하는 사과.
2: 옳지.
0: 이렇게 또 준비했어.
5: 우리는 사과.
0: 어, 그래.
4: 고맙습니다.
3: 여보. 수연 씨가 새롭게 얻은 가족들이 툇마루에 모두 모였네요.
6: 아, 맛있다.
7: 할아버지, 자전거 사주세요.
8: 할아버지, 자전거.
0: 오, 자전거?
1: 오, 뭐야, 이거?
0: 사과 먹고 가자. 사실 당사자인데 그동안 이제 이게 아이가 안 생기니까 힘들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근데 뭐 내색 한번 안 하고 뭐 오히려 괜찮다. 오히려 나를 위로하는 네, 그런 아들이 사위였었는데 고맙죠 뭐. 잘 키우고 이 집에서 행복하게.
3: 이제 마지막 공간 탐구하러 갑니다.
1: 근데 아까부터 저 소나무가 참 눈에 띄더라고요. 한번 볼까요?
2: 저 소나무 의미가 아주.
1: 네. 아, 의미가 있는 소나무예요?
2: 네.
9: 은우나무라고.
1: 아, 아이 이름?
2: 은우나무, 네.
1: 오.
9: 마을 이장님께서 네. 소나무를 이제 은우 태어난 기념으로 직접 해주셨어요.
3: 이 비싼 소나무를 직접 구리사키까지 끌고 와서 심어줬다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좋은 그러셨을까요?
1: 야, 한마디로 정말 우리 은우가 이 동네 그 거의 손자?
2: 네.
1: 복덩이라고 해야 될까요? 정말 기다리고 기다렸던 큰 선물인가 보네요.
9: 이제 이 집에 이사 오고 나서, 은우가 태어나서 제가 아버지가 되기도 했고, 없었던 아버지가 또 생긴 것 같고, 그래서 이 집이, 터가 참 좋은가?
3: 수연 씨가 석가래 아궁이 집에 살았던 시절이 딱 지금 은우 마한 때 아닌가요? 은우에게 이 집은 어떤 집으로 기억되길 바라시나요?
2: 제 그냥 저희의 욕심이라면 아버지가 물려준 곳에서 은우가 또 아버지가 돼서 또 아이 본인의 아이에게 이 공간을 또 줄 수 있는 그게 이어지면 얼마나 좋을까.
3: 세상에 나가 살다 힘들고 외로운 날 다시 돌아오고 싶은 마음의 고향. 두 분은 배가를 고친 게 아니라 은우의 고향 집을 고친 거였네요.
10: 퇴직 후 프로젝트 1번이 이곳의 집짓기였습니다.
6: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무력감에 빠졌을 때 미뤄뒀던 일들을 해보자. 괜찮아. 너 나쁘지 않아. 그런 용기를 집에서 많이 얻은 것 같아요.
11: 평생 후회하지 않는 집을 짓고 싶기 때문에 제가 우고집이잖아요.
12: 전부 이사를 합니다.
13: 멋대로 왔어요?
12: 그렇죠, 멋대로 왔어.
11: 사람들이 많이 와서 여기를 누리시면 너무 좋겠다. 그 나이가 되니까 이 기쁨들을 함께 하고 싶었던 거예요.
14: 상담 완료 시 훈제 직화 두 가지 맛을 하나로 뚜껑을 덮어 훈제 불맛을 제대로 직화 이 모두가 가능한 5분 일체형 바베큐 그릴 증정 가입 결제 아닙니다. 상담만 받아도 증정해드립니다.
15: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16: 매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15: 딥이라면 됩니다.
17: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요?
15: 됩니다.
18: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15: 됩니다.
19: 당뇨랑 고혈압이 있어도?
15: 되고요.
18: 지병이 있어도?
15: 딥이라면 됩니다. DB 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 건강보험이니까요. 아픈 적이 있어도, 다쳐서 치료를 받았어도, 심지어 암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어도 만 80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18: 수술비도 된다고요?
15: 됩니다.
20: 암 치료비도?
15: 됩니다.
21: 진단비도요?
15: 되고요.
21: 병원 통원비도?
15: 네, 됩니다.
22: 간병비까지 이게 모두 된다고요?
15: 그럼요.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질병상에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21: 입원 첫날부터?
15: 됩니다.
22: 1인실에 입원해도?
15: 됩니다.
23: 미끄러짐 사고로 입원해도?
15: 되고 말고요.
21: 감기로 입원해도요?
15: 돼요.
24: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15: 되죠.
18: 디스크로 수술해도?
15: 물론 됩니다.
22: 이게 모두 된다고요?
15: DB라면 됩니다.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의 진단비뿐만 아니라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까지 꼼꼼하게 보장해드립니다. 아프지 않으면 매년 보험료도 낮아지는 합리적인 보험.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100세까지 보장.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14: 상담 완료 시 5분 일체형 바베큐 그릴 증정. 가입, 결제, 노. 상담만 받아도 증정.
15: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16: 매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15: DB라면 됩니다.
17: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요?
15: 됩니다.
18: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15: 됩니다.
19: 당뇨랑 고혈압이 있어도?
15: 되고요.
18: 지병이 있어도?
15: DB라면 됩니다. DB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 건강보험이니까요. 아픈 적이 있어도, 다쳐서 치료를 받았어도, 심지어 암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어도 만 80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18: 수술비도 된다고요?
15: 됩니다.
20: 암 치료비도?
15: 됩니다.
21: 진단비도요?
15: 되고요.
21: 병원 통원비도?
15: 네, 됩니다.
22: 간병비까지 이게 모두 된다고요?
15: 그럼요.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질병상에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21: 입원 첫날부터?
15: 됩니다.
22: 1인실에 입원해도?
15: 됩니다.
23: 미끄러짐 사고로 입원해도?
15: 되고 말고요.
21: 감기로 입원해도요?
15: 돼요.
24: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15: 되죠.
18: 디스크로 수술해도?
15: 물론 됩니다.
22: 이게 모두 된다고요?
15: DB라면 됩니다.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의 진단비뿐만 아니라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까지 꼼꼼하게 보장해드립니다. 아프지 않으면 매년 보험료도 낮아지는 합리적인 보험.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100세까지 보장.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14: 상담 완료 시 5분 일체형 바베큐 그릴 증정. 가입, 결제, 노. 상담만 받아도 증정.
25: 이어서 한국 기행이 방송됩니다.
0: 있어 진짜.

0: 완전
1: 빨리 걸어봐요.
0: 빨리 걷고 있어요. 어떻게 더 빨리 가. 현저한 건 만나기 힘드네.
2: 잘못하면 놓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0: 늦은데 왜 이렇게 꼼짝거리고 다녀. 간단한 비행기도 못하겠네.

0: 제가 아파서 대신 할 수도 없고, 주사 대신 맞아줄 수도 없고, 아, 모든 게 엄마 때문인가 싶기도 하고, 그때가 가슴
1: 평생을 온몸이 굳어가는 희귀 질환을 앓고 있는 첫째 수연이. 수연이의 병세가 깊어질 무렵 세상을 떠난 남편. 아빠의 빈자리를 홀로 채우는 엄마 곁에서 9살 예진이는 일찍 어른이 되어버렸습니다.
2: 오빠는 징그러워서 엄마한테 짜증을 낸 적이 있어.
1: 오직 서로만 생각하며 버티는 예진이네 가족이 오래 함께할 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3: 부산 하면 바다가 떠오르신다고요? 산기슭 따라 조성된 도시 부산에 오늘의 주인공을 만나러 왔습니다. 주위태만 봐선 나이를 가늠하기 어려운 이분.
4: 지금 집에 올라가고 있습니다. 우리 집이 운동하는 계단이에요. 부산은 거의 다 뭐 이런 데 있다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5: 산이 많아서 부산인가요?
4: 그런 것 같네요. 산도 있고 바다도 있고 부산은 참 좋아요.
3: 태어나 자란 곳이 산으로 절반 이상 덮여 있는 부산. 그러니 산과 함께 자랐다고 봐야죠.
5: 복장이 예사롭지 않으세요.
4: 한 20kg씩.
5: 혹시 실례 중에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4: 우리 나이도 70.
5: 네?
4: 만으로 9, 69.
3: 이른에도 왕성한 현역 이분희 씨를 만나봅니다. 먼저 찾아간 곳은 이분희 씨 댁이에요.
4: 거의 다 등산화예요.
5: 우와, 이게 몇 개예요?
6: 등산화가 딱 봐도 한 20켤레 정도 돼 보이거든요. 그럼 이렇게 많이 필요해요?
4: 뭐 요거 신다가 속옷 신다가 자주 갈아 신고 또 비 올 때는 두 개씩 갖고 가야 되니까.
6: 아니, 등산을 도대체 몇 년 동안 하셨길래 이렇게 등산화가?
4: 거의 30년 됐죠. 뒤꿈치가 거의 따갑죠.
6: 진짜 많이 달았다. 네. 같은 등산화 맞죠?
4: 네, 같은 거예요.
3: 한 번 타면 끝을 보시는군요. 갖고 있는 옷도 열에 아홉은 등산복. 집은 그 사람이 누군지 보여준다더니 맞는 말이네요.
4: 여기 있는 다 제 인생입니다.

0: 무슨 상을 이렇게 많이 받으셨을까요?
1: 저기 1위. 이것도 1위.
2: 뭐 무슨 대회예요?
1: 국제신문 1회 대회 때 하프 마라톤.
2: 아, 마라톤도 하셨어요?
1: 네, 마라톤 했어요. 3은 저 약수물 걷기가 먼저였고, 그 다음에 약수터 계속 가다가 지리산 종주를 한번 해봤거든요. 한 6km를 한 시간 만에 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 마라톤 해도 되겠다. 그런 생각해가 마라톤을 풀코스 도전을 했죠. 풀코스 도전을 해보고, 그때부터는 이제 마라톤에 미쳐갖고, 종단까지 가게 되고, 우리 부산 태종대에서 파주 인디가까지 537km, 5박 6일 동안, 여자로서는 1호로 그때 완주했어요.
2: 아니, 그게 가능해요?
1: 사람이 한번 왔다 갔다 합니다. 한 400km, 500km 가다 보면 전부 다 환청이 와요. 이 마니아들이 보면은 42.195만 넘어가면은 울트라라 그러거든요. 욕을 하고 나면은 또 긴 걸 하고 싶고, 더 긴 걸 하고 싶고, 산도 마찬가지예요. 하다 보면은 자꾸 욕심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대관도 하나, 둘, 셋, 네 개 완주태.
0: 누구 엄마, 누구 아내가 아니라 오직 내 이름 이분희로 받은 인정과 칭찬이 방 하나를 가득 채웠습니다. 그 힘으로 가족들 건강까지 지켜왔다는데요.
1: 한 3년 전에 우리 아저씨가 큰 일을 겪었거든요. 간 이식 수술 받고 여섯 번 계속 들고 다니면서 운동시키고 다닙니다.
0: 덕분에 남편은 건강해지셨답니다. 효자 아들 위해서라도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으셨겠죠.
1: 매미 소리. 여러분, 산에 오면은 풀내음도 좋고.
0: 맞아요. 참 좋죠. 문만 열고 나가면 자연이 반겨주는 천혜의 환경. 게다가 요즘은 산 속에도 운동하기 좋은 시설들이 잘 갖춰져 있죠.
1: 50개 목표랄게.
2: 50개요?
1: 네.
0: 하여간 체력 하나는 타고 나셨어요.
1: 100개씩 하는데.
2: 100개요?
1: 수동산 자기를 난다고 공부한다고. 그 1년 공부하고 1년 업하고 나니까 딱 20kg 버릴까. 쉬었다 하면은 못 가, 마라톤. 그것이 끝인데, 야는 내가 쉬고 싶으면 쉬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조절을 할 수 있으니까.
0: 그래서 택한 게 등산이랍니다.
3: 뭐 찾아갑니까?
2: 네, EBS 한국게임팀입니다.
3: EBS 한국게임.
4: 한국게임. 어디 산을 뛰고
3: 왔어요?
2: 네. 이분이 산을 그렇게 잘 타신다고 해서 저희 취재 나왔어요.
3: 아, 그렇습니다. 네,
2: 부산에서 파주까지 뛰어가신 분이에요.
4: 대단하시네. 대단합니다. 파주 가면 대단하네. 나도 파주 이거 다른 메트 군대 생활했는데.
1: 파주 지나갈 때는 양쪽에 군인들이 다 나와가지고. 네,
4: 사진 잘했어.
1: 네.
4: 잠깐, 저 갑니다.
1: 네.
0: 이제껏 달려온 길, 올랐던 산을 읊어대는 순간, 분희 씨는 선망의 대상.
1: 아, 경치 좋다. 경관이 너무 좋아요. 산과 강과 바다가 어우러진 데가 잘 없잖아.
0: 뒷산만 올라도 이렇게 진 풍경이니 분희 씨 마음속에는 가고 싶은 산이 한가득입니다.
2: 내일은 또 어디 가세요?
1: 내일은 저 영남 알프스 중에 두 번째로 높은 산, 운문산. 그 코스가 제일 힘든 코스예요.
0: 내일도 올라보시죠. 만만치 않은 운문산 등정에는 분희 씨가 소속된 산악 회원들도 함께합니다.
1: 내는 조금 가벼운 사람인가 있나?
5: 아, 이거 들어보겠습니다.
1: 아, 알았어.
5: 보이채하고, 고문이 이건 뭐예요? 오, 멸치,
1: 멸치 볶음하고, 소금하고 다요.
5: 소금하고.
1: 찰봐.
5: 응? 아이고, 회원분들 엄청 잘 챙기세요.
1: 우리는 요 정도면 놀러 오는 거거든.
5: 네, 맞아요.

0: 서풍산은
1: 10km면 뭐 그냥 뭐 이렇게 가도 크게 막
0: 서풍산은
2: 젊은 분들이 오셨네요.
3: 저요? 네. 젊대.
1: 젊대 30대. 네? 30대.
0: 내만 알지 뭐.
4: 제일 젊은 분.
5: 저희는 무조건 리스펙이에요. 네. 근데 서희도
4: 깜짝 놀랐어요.
5: 잘 타시고 안 지치셔서 하산할 때도 막 거의 날아가시고. 네,
0: 갑니다.
6: 나이 차가 꽤 큰데 선두를 빼앗기는 일은 없다고 하네요.
0: 오늘도 친구들 있었어. 좀 좋네. 이런 산행 진짜 하고 싶었는데 진짜 오랜만에 하는 거야. 소풍 나온 듯이 일반인들 산행하는 것처럼 이래 하기는 진짜 오랜만이야.
1: 저희 막 100km 산행하면 사진 한 장 찍어요.
7: 산행을 100km나 할 코스가 있는 거예요?
1: 그거는 이제 뭐 코스를 그렇게 만들기 나름인데 네. 해운대 동백섬에서 시작해가지고 다대포 모론대까지 용천지맥 플러스 그 다음 이제 낙동정맥 이렇게 이으면 110km 정도 됩니다.
0: 클럽 산행할 때는 한 100명 이상씩 모여가지고 해요.
6: 분이 씨가 소속돼 있는 산악회는 인간 한계에 도전하는 극한 산행 전문. 한숨도 자지 않고 꼬박 밤새워 걷기를 좋아하는 철인들의 모임입니다. 전국에 지부가 있을 정도로 호응이 높다고요. 그러니 오늘 같은 산행은 소풍으로 여길만도 하죠.
0: 천천히 올라갑시다. 네. 천천히 올라가야 안 죽습니다.
6: 그런데 왜 일행과의 거리는 자꾸 멀어지는 걸까요? 뒤처진 이들에게서는 이런 소리가 절로 나오죠.
3: 고객님 천천히 가자면서.
1: 천천히 온다. 이게 제일 천천히라니까.
3: 고객님 네. 천천히.
0: 알았어. 여기는 빨리 못 가. 여기는. 다 이래 조심해서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빨리 가고 싶어도 못 가.
6: 쫓아가느라 바쁜 건 제작진도 마찬가지. 그렇게 얼마를 올랐을까요?
0: 너무 예쁘다.
6: 발길을 붙잡는 풍광을 만났습니다. 얼마나 다행이었는지요. 하지만 그것도 잠시.
3: 언니 살려주세요.
0: 네, 다 왔네.
3: 다 왔네.
1: 아 이거 그래 빼면 안 됩니다 보면.
0: 아니 조금만 가면 조금만 가면 저 계곡 나와. 거기서 발 담그고 좀 기다려.
6: 꼴찌들은 쉬지도 못하고 다시 걸음을 이어야 했습니다.
0: 물이 너무 맑아. 지금도 쳐다보면 굉장히 맑거든. 이런 계곡이 겁니다.
6: 한두 번 와본 게 아니어서 운문산을 속속들이 알고 있는 분이 씨. 그의 말처럼 길국은 제대로 된 쉼터 노릇을 톡톡히 했습니다.
4: 이게 행복이다.
0: 홍조림도 먹고 마라톤이든 야든 등산이든 발이 생기는 거지.
6: 열 오른 발에는 냉기를 허터 대진 뱃속엔 간식을 잠시 멈췄다 갑니다.
0: 피로가 회복이 됐으니까 우리는 얼마 안 걸었지만 오늘 물이 좋아서 안 걸었대요.
6: 원기를 채웠으니 다시 또 출발. 아까부터 정말 여쭙고 싶었던 게 있는데요.
0: 삶의 일부지 뭐. 공기와 비슷하지. 엄청 엄청 힘들 때도 산에 올라오면 그 밑에서는 도저히 견디기 힘든 일도 산에 왔다가 하면 막 잊어버리세요.
6: 살면서 힘든 일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때마다 산은 분이 씨를 보듬고 달래주었답니다.
4: 대단하신 것 같아요. 하나도 안 힘들어 보이잖아요. 저 작은 몸으로 200kg씩 막 탄다니까 너무 신기해. 우리나라에도 저렇게 멋진 여성분이 계신다는 게 좋은 것 같아요.

0: 산 근처에서 반가운 소식을 만났습니다.
1: 아, 배고프다.
2: 되게 시원한 얼음물이 있어요.
1: 나왔다, 나왔다.
0: 맞습니다. 해발 1000m 높이에 구름처럼 떠있는 암자 상운암. 거기에는 이가 시리도록 차가운 샘물이 있습니다.
1: 너무 시원하다.
3: 잠시 실례하겠습니다. 또 내가 춥다 진짜.
2: 여기 한 3, 40도씩 이렇게 담가 있으면 태양이 커져요.
4: 그냥 얼음물. 얼음물. 얼음 들어있는 물이에요. 얼음물. 얼음이 없을 뿐.
2: 선임, 고추 따고 계세요.
5: 네, 아이, 고맙습니다.
0: 영남권 산악인들에게 지수 스님은 유명 인사.
5: 더운데.
6: 딸.
5: 예. 저도 오겠습니다.
3: 유기농 딸.
5: 네, 이렇게만 가져와서 딱 해요.
2: 손님만 이래 사시는 것도 아니고 등산객도 오면 또 공연이 또 다 베풀어 주시세요.
5: 그 아침 빨리 좀 고향 좀 할게요. 배고픈데.
0: 스님 부엌에는 생필품이 그득그득. 오며 가며 등산객들이 묻어둔 것이랍니다. 언제 곧들러 얻어먹어도 무한해지지 않으려는 속셈이겠죠.
5: 오시면은 이제 좀 배고프다고 좀 드리고 그래.
0: 조풍 삼아 산에 오른 분희 씨는 일부러 반찬거리 등속을 챙겼습니다. 땀 흘리고 후룩후룩 마시면 이보다 더 시원한 게 없죠.
5: 안 되면 뭐
2: 먹을 거야. 간장인데 오시네.
5: 뭐 좀 짜불 좀 짜불 건데.
4: 어떻게 먹는다.
5: 뭘 이렇게 좀 짜불한가.
4: 짜면 밥 많이 먹으면 돼요.
2: 예. 그러니까 음식 선수가 있잖아요.
4: 선수.
0: 맛있다는 소리 듣고 그제서야 한 술 뜨는 분희 씨. 여럿이 먹어 더 맛있습니다.
4: 너무 좋죠.
3: 와, 하늘의 식탁이라고 해야 되나.
0: 땡볕을 막아주는 지붕 아래서 극락을 맛봅니다.
5: 안녕하세요.
4: 손님 잘 보자마자.
5: 네,
4: 건강하세요.
7: 건강하세요.
4: 와, 갈림길이다.
2: 맞아요, 한들입니다. 진짜 오랜만에 요것만 가면 다 끝났어.
0: 이제 다 왔다는 산꾼들의 말, 이번엔 믿을 수 있는 거겠죠?
2: 진짜 다 왔어요. 무사한 다 왔습니다. 놀랄 놓자 아이가. 사방이 다 봐봐. 사방이 다 피었어.
0: 빈말이 아니었습니다. 운문산을 포함 영남 동부지역 해발 1000m 이상의 산악군을 왜 영남 알프스라 부르는지 알 것만 같습니다.
8: 부드러운데 멋있는 느낌. 약간 지리산에서 받은 느낌하고 좀 비슷해요.
0: 거친 바위, 험한 비탈을 지나쳐왔기에 이토록 근사한 시간을 만난 거겠죠.
2: 산이 단짝이에요. 영원한 단짝. 옛날에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거고 현재는 더욱더 그렇고 산이 너무 좋아요.
0: 70살 이분희 씨는 지금 인생에서 참 좋은 무언가를 갖고 계십니다.
9: 저는 브레이크. 제가 하는 일은 브레이크를 걷는
10: 거예요. That's not a good idea. 오늘 맥주 만들 거예요. 진짜 수제 맥주. 맥주는 인생 술이에요.
11: 네. 같이 계속해.
12: 건강에 계속합시다.
13: 승더벌류씨 진공 밀폐와 압력으로 더욱 맛있게 원터치 오픈으로 간편하게 저압 압력솥에 전골 냄비까지 저압 압력솥 3종 세트를 모두 무료로 드립니다.
14: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15: 매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14: DB라면 됩니다.
16: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요?
14: 됩니다.
17: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14: 됩니다.
18: 당뇨랑 고혈압

0: 있어도
1: 되고요.
2: 지병이 있어도
1: DB라면 됩니다. DB 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 건강보험이니까요. 아픈 적이 있어도, 다쳐서 치료를 받았어도, 심지어 암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어도 만 80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2: 수술비도 된다고요?
1: 됩니다.
3: 암 치료비도
1: 됩니다.
4: 진단비도요?
1: 되고요.
2: 병원 통원비도?
1: 네, 됩니다.
5: 간병비까지 이게 모두 된다고요?
1: 그럼요.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질병상에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4: 입원 첫날부터?
1: 됩니다.
5: 1인실에 입원해도?
1: 됩니다.
6: 미끄러진 사고로 입원해도?
1: 되고 말고요.
4: 감기로 입원해도요?
1: 돼요.
7: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1: 되죠.
8: 디스크로 수술해도?
1: 물론 됩니다.
5: 이게 모두 된다고요?
1: DB라면 됩니다.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의 진단비뿐만 아니라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까지 꼼꼼하게 보장해드립니다. 아프지 않으면 매년 보험료도 낮아지는 합리적인 보험.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100세까지 보장.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9: 이어서 지식 채널 2가 방송됩니다.
10: 아,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11: 아, 이 분위기?
12: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11: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면?
13: 이분 위기.
14: 뭐야 이거?
13: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15: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0: takes the barley.
1: So, 위대한 수업 Great Minds가 방송됩니다.
2: 조감독, 여기 맨 오른쪽에 있는 분. 안심이 안 되는데?
3: 감독님, 뭐가 문제예요?
2: 위생과 청결이 빠졌잖아.
4: 식품 안심 없어.
2: 몰라?
4: 개인 위생부터 업장의 청결, 꼼꼼한 식재료 관리까지 까다롭게 감독하는 안심의 기준. 안전한 외식은 식품 안심 없어로 감독.
5: 액션!
4: 다섯 개의 별과 빛나는 위생으로 식품 안심 없어. 오케이.
3: 감독님, 이제 네. 그 다음이.
2: 다음은 5천만의 안심으로.
4: 안심의 기준 식품 안심 없어.

0: 민주주의가 위협받는 시대, 전 세계에 이목을 끈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쓴 대니얼 지블렛은 현대 민주주의 담론을 이끄는 가장 주목받는 정치학자죠. 정당, 선거제도, 헌법이 민주주의를 어떻게 무너뜨리고 또 어떻게 살리는지 집요하게 파헤쳐온 사람입니다. 민주주의의 위협은 밖이 아니라 안에서 온다고 주장합니다.
1: All democracies face stress tests. The question is, how do leaders respond to those tests? Do they take a hard stand against extremist, anti-democratic forces, even when it's hard for them personally, or do they try to appease them?
0: 오늘 이 강의는 혼돈의 시대에 민주주의를 지키는 길잡이가 되어줄 겁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위대한 생각들을 모았습니다. 어떤 생각은 우리를 저 먼 곳으로 데려갑니다.

0: go.
1: 무엇이 궁금한가요?
2: 서울에 있는 4년제 국립종합대학교 몇 개야?
1: 정답은 단 하나! 알려줄게요.
3: 106년의 역사도, 치열한 오늘도, 깊어지는 지성도, 앞서가는 기술도, 빛나는 내일도.
4: 당신의 정답, 서울과학기술대학교.
5: 안녕하세요. EBS 평생학교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우 장인숙입니다. 모임에서 갑자기 자기소개를 시켰을 때 막 서둘러 무슨 말 하지? 이러다가 잘 부탁드립니다. 이러고 들어오시죠. 대부분 그러세요. 네. 이름과 나이, 그리고 어디 사는지 뭐 궁금할 수 있죠. 하지만 사람들이 더 궁금해하는 건 내가 어떤 사람인지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인가요? 매력적으로 자기소개를 하려면요. 요즘 유행하는 스피치를 좀 알면 좋아요. 1980년대에는요, 큰 소리로 주장하는 약간 웅변형 스피치가 인기였어요. 그러다가 1990년대에는 깔끔하고 정리된 느낌의 아나운서 스피치가 유행했습니다. 그리고 요즘은요, 감성 스피치, 공감 스피치, 이런 인간미가 느껴지는 소통형, 인간적인 스피치가 주류를 이뤄요. 자, 그럼 이런 소통형 인간적인 스피치를 잘할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아, 이것 또한 스피치의 시대적 흐름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데요. 웅변형 스피치가 각광받던 시대에는요. 멋있게 보이려고 말하기를 위해서 명언, 책의 한 구절 이런 걸 막 기억하고 다녔어요. 어르신들이 나와서 책의 한 구절을 막 얘기하거나 명언을 막 얘기하면서 화두를 탁 던지고 말을 시작했던 그 시절. 네. 하지만요. 요즘 그런 스피치 하면 사람들이 별로 공감하지 않아요. 요즘 인기 있는 김미경 씨, 김창옥 씨 이런 분들 스피치 보면 어때요? 막 멋있는 말 하나요? 아니죠. 예. 네. 본인의 얘기, 본인이 겪은 에피소드 이런 거 가지고 얘기합니다. 때로는 방청객의 사연을 듣고 뭐 재밌는 표정으로 막 같이 웃고 같이 흥분하고 뭐 때로는 속 시원하게 막 대신 화도 막 내주죠. 이렇게 소통형 인간적인 스피치를 잘할 수 있는 방법은요. 바로 인간적인 말하기 그리고 공감하며 말하기가 그 키워드입니다. 자, 우선 인간적인 말하기는 어떻게 하는 건가요? 네, 인간적인 말하기는 앞서 말한 것처럼 멋진 명언도 책의 한 구절도 아닌 나의 이야기로 시작하는 거예요. 방송국 입사하는 이력서 쓸 때도요. 아, 저는 이러이러한 EBS가 너무 멋있고 너무 좋고 이래서 전 여기 너무 들어오고 싶어요. 이렇게 쓰는 것보다는 본인의 이야기를 하면 훨씬 진솔해져요. 예를 들어서 어렸을 때 저는 EBS 어떤 어떤 프로를 보면서 자랐고요. 제가 어릴 때 외롭고 그럴 때 EBS 어떤 프로가 저의 친구였어요. 이런 에피소드를 넣고 이력서를 쓰잖아요. 그러면 갑자기 굉장히 진솔하고 이 사람의 말이 뭔가 가짜가 아니라 진심이구나라는 느낌이 들어서 왠지 뽑고 싶어지는 그런 이력서가 됩니다. 이렇게 나의 이야기를 하면요. 사람들과 금방 가까워져요. 그리고 내 이야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진정성이 있어서 사람들한테 감동을 줍니다. 자, 우선 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네. 나는 어떤 사람이지? 그리고 나는 사람들한테 어떤 사람으로 보이고 싶지? 내가 원하는 이미지가 있나? 이런 걸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소개할 때 그런 것들을 가지고 슬로건을 만들어 보면 좋습니다. 슬로건이요? 어떻게 만드냐고요? 예를 들어서 저는요, 저의 슬로건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배워서 남주는 것이 행복인 스피치 디렉터 장은숙입니다. 라고 저를 소개해요. 왜냐고요? 요즘 저는요, 27년간의 성우 경력을 통해서 얻은 이 노하우를요, 성우 지망생 또는 성우 후배들, 그리고 말을 잘하고 싶은 모든 분들에게 막 나누어주는 게 성우로 활동하는 건 못지않게 의미 있고 행복해요. 그래서 며느리에게도 알려주지 않는 이 고추장 비법을 아주 아주 행복하게 마구마구 나눠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 슬로건을 그렇게 정했어요. 자, 여러분은 어떤 슬로건을 만들면 좋을까요? 스피치 공부, 또 자기소개, 이런 것들을 공부하러 오셨으니까 예를 들어서 MBTI는 I인 내향인이지만 사람들 앞에서 말은 잘하고 싶은 누구누구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떠세요? 네. 보통 이 스피치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분들 보면 거의 아이가 많으세요. 왜냐면 이들은 원래 말을 잘하니까 스피치에 대한 니즈가 별로 없거든요. 근데 아이들은 말을 잘 못하니까 말을 좀 해야 되는데 잘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생각이 많아요. 네, 그래서 스피치에 대한 관심은 아이들이 훨씬 많습니다. 이렇게 내가 추구하고 내가 원하는 이미지에 맞게 재미있는 슬로건을 만들어서 나를 한번 소개해 보세요. 이 슬로건은요, 단순한 문구가 아니라요, 나를, 자신을 변화시키는 강력한 도구가 될 수도 있어요. 지속해서 사용하면요, 나도 믿고 또 주변 사람들도 자연스럽게 이 슬로건의 이미지로 나를 인식할 거예요. 어머, 저 사람 아인데 말은 잘하고 싶은 누구누구씨구나. 이렇게 보게 되는 거죠. 자, 두 번째로 공감하며 말하기입니다. 뭔가 공감해야 할 때 우리 어떻게 하죠? 공통적으로 즐거워하는 어떤 화두를 찾죠. 그죠? 네. 그래서 어떤 모임에서 자기를 소개할 때는요, 이 모임의 사람들과 공감대가 형성되는 부분을 찾아야 해요. 뭐 예를 들어서요, 혹시 사람들 앞에서 말하려고 하면 막 덜덜 떨려서 염소소리가 되지 않으세요? 저는 그렇거든요.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게 너무 싫은 사람인데요. 자꾸 사람들 앞에서 말해야 하는 상황이 생겨서요. 이럴 거면 그냥 정면 돌파하자 이런 마음으로 오늘 나왔습니다. 이렇게 자기소개를 하셔도 되고요. 또는 여기 장쌤이 그렇게 재밌게 스피치를 가르치신다고 해서 그냥 한번 나와봤어요. 깔깔깔깔 이렇게 말하면 듣는 사람들도 같은 마음이라서 나도 저렇게 떠는데 나도 저렇게 엄소소리 나는데 저 사람도 나랑 똑같구나 하면서 호감과 동질감을 느낄 겁니다. 인생은요, 멀리서 보면 희극이고 가까이에서 보면 비극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좋은 이야기만 하는 사람은요, 왠지 거리감이 느껴져요. 그쵸? 근데 실수한 얘기, 또 나랑 비슷한 경험을 한 이야기, 이런 거 들으면 어때요? 갑자기 마음의 거리가 확 가까워지고, 굉장히 친숙해진 것 같고, 막 이렇습니다. 물론, 나를 어필해야 하는 자리에서는 나의 이력이나 성과물, 이런 거 말해도 좋지만요. 예를 들어서요, 50년 차에 저명한 뇌과학자라고 합시다. 이분이 50년 동안 아직도 인간의 뇌를 공부하고 있는 누구누구입니다 라고 겸손하고 위트 있게 자신을 소개한다면요, 엄청 매력적이겠죠. 근데 반대로 50년간 이런 업적도 남기고 이런 업적을 남긴 누굽니다 라고 말한다면 앞서 소개한 것보다는 좀 덜 매력적일 것 같아요. 그죠? 네. 자기소개에서 내가 이룬 업적만 막 나열하거나 나는 어떤 사람이다 라고 홍보하듯이 말하는 건 좋지 않습니다. 이 객관적인 정보 나열은요, 나를 바라보는 시선에 거리감을 만들어요. 네, 그런 거 한 사람인가 봐. 이렇게 남처럼 보게 되죠. 그런데 나랑 비슷한 경험을 했던 사람, 나랑 똑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 이렇게 얘기하면 갑자기 확 그 사람한테 호감을 갖고 매력을 갖게 되는 거죠. 자,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듯이 내 이야기를 한번 해보세요. 자신을 평범하고 때로는 부족한 존재로 인정하고 또 혹시라도 막 훌륭한 업적을 남겼다 하면 이때는 그냥 운이 좋았어요. 제가 인복이 참 많아요. 이런 식으로 공을 다른 곳으로 돌려서 이야기해도 됩니다. 이거는요, 마음에도 없는 거짓말을 하라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의 마음 자세가 그리고 태도가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네. 자, 오늘은 어떤 자리에서도 말 잘하는 실전 훈련법 마지막 시간으로요, 모임에서 주인공이 되는 자기소개 비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자, 정리해볼까요? 내가 원하는 이미지로 슬로건을 만들어보세요. 네, 배워서 남주는 게 행복인 스피치 디렉터 장은숙입니다. 이렇게요. 그리고 그 슬로건을 앞에 붙여서 본인의 이름을 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이 모임의 구성원들이 가장 공감할 이야기로 나를 소개하세요. 분명 모두의 호감을 사게 될 거예요. 이 말하기는 기술일까요? 아니면 예술일까요? 아니면 소통의 수단일까요? 누구나 말을 하죠. 그리고 누구나 그림도 그리고 누구나 노래도 부를 수 있어요. 이렇게 누구나 하는 말, 누구나 하는 그림, 그리고 누구나 하는 노래를 예술이라고 하진 않죠. 네. 하지만 그 말이 그리고 그림이 노래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면 그래요. 예술이 됩니다. 일상에서 하는 말은 그냥 말이지만요. 누군가에게 감동을 주는 말은 예술이에요. 그렇죠? 네. 나에게 말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나는 어떤 말을 하고 싶지? 나는 말로 무엇을 이루고 싶지? 이렇게 목표도 한번 찾아보시고요. 말에 대한 나만의 철학을 세우시면요. 말을 대하는 자세도 달라지실 겁니다. 우선은 다른 사람들의 말을 더 소중히 듣게 돼요. 그리고 나의 말도 어떻게 하죠? 네, 더 신중하게 하게 될 거예요. 종종 사람들이 저에게 그러면 선생님의 말에 대한 철학은 뭔가요? 이렇게 물어보는데요. 저에게 말은 이타심이에요. 국어사전에 이 이타심의 뜻이 남을 위하거나 이롭게 하는 마음이라고 돼 있더라고요. 말은 항상 상대를 향합니다. 그렇죠? 내가 지금 말할 때 지금 우리 EBS 평생학교 시청자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잖아요. 이렇게 상대를 향하는데요. 종종 혼잣말도 하죠. 네, 혼자 하는 혼잣말조차도 또 다른 나를 향해서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내 생각만 하고 말을 한다면 이 말은 상대한테 상처가 될 수도 있고 또 화근이 될 수도 있고 또 때로는 나에 대한 나쁜 이미지가 될 수도 있어요. 말은 곧 이타심이다 라고 생각하고 말하면요. 말하기가 아주 좋아집니다. 무슨 얘기를 해주고 싶을 때 나 말해주고 싶어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상대가 이 말을 듣고 싶어 할까? 상대가 이걸 들었을 때 이로운 말인가 생각을 해보고 말하면 어떨까요? 네, 이렇게 배려하는 말하기를 하는 사람을 싫어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혹시 말하기를 기술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말에서 기술은요, 당신의 좋은 생각을 그리고 당신의 따뜻한 마음을 오롯이 전하는 수단일 뿐입니다. 네, 그래서 그 마음과 생각을 전달하는 데 필요한 부분일 뿐이에요. 그간 8번의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자리에서도 말을 잘 하실 수 있도록 최대한 쉽고 재미있는 방법들을 알려드렸는데요. 어떠셨어요? 말하기에 변화가 좀 생기셨어요? 변화가 당장 생기지 않았다 할지라도 이 말하기 공부가 재미는 있어졌을 거예요. 그렇죠? 아무쪼록 매일 하는 말하기가 즐거운 것이 되어서 여러분의 인생이 즐거움으로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저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0: 이어서 EBS 평생학교 스페셜이 방송됩니다.
1: 잠깐! 콘도로이친 드신다면 주목하세요! 고려온단이 직접 콘도로이친을 식약처로부터 개별 인정 받았습니다. 이름만 콘도로이친이 아니라 최고 순도 90%로 속까지 꽉 채웠습니다. 이게 다가 아닙니다. 복잡한 관절 건강 빈틈없이 챙기시라고 관절에 꼭 필요한 두 가지 기능 성분을 더 고려온단 관절 올케어. 첫째, 콘드로이친 연골의 구성 성분 콘드로이친으로 속부터 꽉 채우고, 둘째, MSM 관절을 탄탄하게 잡아주는 MSM으로 무릎을 편안하게, 셋째, NAG 관절 움직임에 좋은 NAG가 발걸음을 가볍게, 기능성 원료 인체 적용 시험 결과 염증 관련인자 개선, 관절 통증 감소, 보행 능력 개선을 확인했습니다. 관절에 필요한 세 가지 성분을 한 포로 간편하게 고려온단 관절 올케어. 콘드로이친 MSM NAG.
2: 아,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3: 아, 이 분위기?
4: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3: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면? 이분 위기.
5: 뭐야 이거?
3: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안녕하세요. 평생 학교 시청자 여러분. 테니스 강사 1화입니다. 어느덧 마지막 강의인데요. 오늘은 스매싱을 한번 배워보려고 하는데요. 자, 스매싱이란 무엇인지 한번 먼저 설명드릴게요. 자, 스매싱이란 바운드를 하지 않고 서브와 비슷한 동작이면서도 이제 치는 방향, 힘의 방향이 조금 다른 동작을 의미하는데요. 자, 준비 자세가 없이 우리 지난 강의 시간에 배웠던 두 번째 자세가 기억나실까요? 서브에. 자, 그 자세를 가지고 스텝을 움직여서 공을 바운드하지 않고 상대방이 높게 띄운 공을 위에서 아래로 눌러치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서브하고 스매싱하고 다른 점을 한번 먼저 설명드릴까 해요. 자, 지난 시간에 배웠던 서브는 밑에서 위로 올리는 힘을 이용하여서 서브를 한다고 이야기 드렸죠. 자, 스매싱은 밑에서 위가 아닌 위에서 아래로 내려 꽂는 걸로 최대한 바운드를 크게 상대방에게 높게 주어 코트를 벗어나게 할 만큼 위력을 많이 실어서 치는 공이에요. 스매싱은 배울 때 그러면 어떻게 배워야 되는지 자세를 한번 먼저 알려드릴까 합니다. 자, 자세를 한번 먼저 보실까요?

정말 역동적이고 공이 정말 세죠. 자, 그만큼 상대방에게 위압감을 줄수 있으니 자, 서브를 다 마스터하신 분들이라면 스매싱을 금방 배우시는 것도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배우기 전에 그립을 한번 먼저 또 설명드리고 넘어갈까 하는데요. 자, 발리랑 서브, 자, 그립이 다 똑같다 하셨죠? 똑같습니다. 스매싱도 똑같이 컨티넨탈 그립을 잡고 검지가 살짝 위로 올라오게 잡아주시는 방법이 가장 쉬운데요. 스매싱 자세를 한번 배울 건데 그립은 방금처럼 똑같이 잡고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서브의 두 번째 단계를 이용하여 팔을 높게 들어주고 왼손에 내리고 있는 게 아니라 항상 들고 나서 준비하는 게 좋습니다. 자, 스매싱은 그러면 정면을 보고 쳐야 될까요? 라고 여쭤보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스매싱은 몸을 옆으로 돌리고 나서 반 정도 아예 틀고 나서 팔을 올리고 왼손 올리고 이렇게 움직이는 게 보편적인데요. 그러면 앞에 있는 공이 보이지 않는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스매싱은 아까도 이야기 드렸다시피 상대방이 앞에서 치는 공이 아닌 이미 로브가 올라오고 있는 공을 내가 위에서 아래로 눌러 찍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왼손이 위에 있는 상태에서 타점을 가리키고 치는 게 정말 좋겠죠. 자, 팔을 올리고 왼손을 올리고 그 상태에서 다리를 움직인 뒤 위에서 아래로 내려꽂는다. 들고 있다가 위에서 아래로. 스매싱은 위에서 아래로 찍어도 되는 이유가 딱한 가지 있는데요. 바로 내가 지금 이 자리, 서비스 라인 근처에서 공을 칠수 있는 점이 바로 위에서 아래로 꽂아도 되는 메리트 중 하나예요. 내가 몸이 뒤에가 있다면, 베이스 라인에 존재하고 있다면, 공을 위에서 아래로 꽂았을 때내 코트, 즉 상대방 코트에 넘기지 못하고 포인트가 끝나겠죠. 하지만 제 몸이 이렇게 앞에 나와 있는 상황에서는 위에서 아래로 공을 꽂아도 상대방 코트로 공이 넘어가기 때문에 큰 부담감 없이 위에서 아래로 칠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더 스윙 자세를 보여드릴게요. 팔을 올리고, 왼손을 올려서 타점을 잡고, 타점 앞에서 멈추고, 그대로 인사. 스매싱도 서브와 같이 방향 전환을 할수 있는데요. 내 어깨가 어디를 향하냐.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스매싱은 내가 움직이면서 치기 때문에, 예를 들어, 크로스를 치고 싶다 싶으시면 몸을 살짝 정면을 보게 한 뒤, 마지막에 어깨를 틀어주시면 되시고요. 반대로 역크로스, 즉 백핸드 쪽으로 치고 싶다 하시면 몸을 애초에 돌려놓고 그대로 닫은 상태에서 인사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초보자분들이 스매싱을 어려워하는 이유는 단 하나인데요. 바로 공의 거리를 못 맞추는 거예요. 공을 못 맞추실 때는 왼손을 이용하여 공의 거리를 잡는 방법도 있고요. 이제 상대방이 치는 로브를 많이 받아보셔야 되는데요. 자, 얘도 똑같이 연습을 많이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서브와 스매싱 중에서 정말 가장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요. 이 라켓 큰 면에서 포핸드와 백핸드 등은 여기 가운데를 맞으면 가장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서브는 하나 알려드리고 싶은데 가운데를 맞으면 힘이 많이 안 들어가고 가운데보다 살짝 위, 라켓 머리 끝에 맞아야 된다고 보시면 되시는데요. 여기를 맞았을 때내 손과 라켓에서 가장 힘을 많이 정점으로 줄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서브 할 때와 스매싱 할때 똑같이 점프해도 되나요? 라고 여쭤보는 분들이 많으세요. 하지만 서브는 점프는 할수 있되 스매싱은 점프를 절대 하면 안 됩니다. 물론 내 뒤로 키가 넘어가는 공에서는 점프를 하면서 치는 게 당연하지만 내가 공을 앞에서 잡을 수 있는 상황에서는 절대 점프를 하면 안 되는데요. 배드민턴과 다른 운동들은 점프를 하면 공에 힘을 그대로 줄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지만 테니스는 공이 조금 무거워서 내가 그 상태에서 점프를 한다면 거리를 맞추기가 조금 더 어렵고 손목에 무리가 많이 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제가 공 치는 모습을 한번 보여드릴까요?

0: 이제 방금 제가 치는 모습을 보셨을 텐데요. 이렇게 공을 잘 맞출 수도 있지만 잘못된 예시도 존재하고 있어요. 아까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어깨가 돌아가지 않고 몸을 정면에 놓고 자 이렇게 움직이면 너무 이상하죠, 자세가. 그렇기 때문에 항상 몸을 틀어놓고 치기 전에 몸이 정면이 되지 않았는지 확인해 주시는 게 좋으시고요. 자, 서브하고 똑같다고 스윙이 비슷하다고 해서 밑에서 위로 힘을 주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세요. 근데 서브와 다르니까 밑에서 위로가 아닌 위에서 아래로 찍어 누른다 라고 생각하시고 위에서 아래로 찍어 눌러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공을 못 쳤다 그래서 상심하고 다음에 온 공을 피하지 마시고 처음에 친 공이 너무 낮은 타점에서 쳤다 그러면 살짝 높은 데에서 한 번 더 쳐보시고 너무 높아서 헛스윙을 해버렸잖아 라고 하시면 생각한 것보다 한 1초 정도 더 기다리시고 난 뒤에 공을 쳐버리면 잘 맞을 수 있기 때문에 시도를 하시고 연습을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중요한 점을 이야기 드리자면 자, 우리 스매싱 배웠을 때 너무 재밌었죠. 게임에서 써먹으면 훨씬 더 좋겠죠. 그렇다고 해서 내 앞에 사람이 있는데 일부러 사람을 맞추기 위해서는 조금 권장하지 않는데요. 발리 같은 경우에는 상대방 발 밑에 넣는다고 제가 알려드렸는데 그 이유는 발리가 아무리 세도 크게 다칠 위험이 없지만 스매싱 같이 순식간에 공을 날려보낼 수 있는 공들은 상대방 몸쪽이 아닌 상대방이 못 치는 방향을 보고 나서 끝내주는 게 가장 좋아요. 실수로 상대방한테 쳤다 그래서 상대방이 몸에 맞는다. 그러면 처음 강의 때 이야기 드린 것처럼 사과를 먼저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스매싱 하실 때랑 서브 하실 때랑 제일 조심하셔야 되는 게 어깨 부상인데요. 스매싱도 똑같이 주먹을 돌리는 스윙이에요. 아무래도 테니스와 같은 운동은 근육을 강화하는 게 아니고 이제 내가 조금 근육을 쓰고 관절을 써서 하는 운동이다 보니 어깨를 많이 쓰지 않고 손목만 돌려서 최소한의 힘으로만 공을 쳐도 충분히 이길 수 있는데요. 그때 너무 이기고 싶다고 하셔서 이제 어깨나 관절을 많이 쓰지 마시고 주먹만 가볍게 돌리셔서 스윙을 해주셔도 충분히 득점하실 수 있으니 많은 무리는 하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지금까지 스매싱에 대해서 방금까지 배워봤는데요. 어렵진 않으셨나요? 여기까지 배우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고 제가 끝나기 전에 한 가지 더 팁을 드리자면 테니스를 배우시는 분들께서 저는 스윙을 빨리 하고 싶은데 자꾸 늦어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라고 여쭤보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자, 대부분 테니스를 배우시는 분들은 내가 공을 빨리 쳐야 되니까 그럼 앞으로 한 발 더 붙을까?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앞으로 한 발 더 붙으면 타점은 그대로인데 내 몸만 앞으로 전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대로 공은 계속 뒤에서 맞을 수밖에 없어요. 그럴 때는 내 몸은 가만히 있되 스윙을, 라켓 머리를 좀 더 평소보다 빠르게 가져나와서 앞에서 컨택해주시는 것이 타점을 앞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초반에 이야기 드렸던 가장 중요한 건데요. 힘을 덜 주고 싶어요 하면 스윙을 느리게, 난 힘을 정말 많이 줘서 공을 세게 치고 싶어요 하면 스윙을 빠르게 하면 됩니다. 라켓을 세게 잡거나 그렇다고 해서 힘의 방향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니까 스윙하실 때 항상 내가 스윙이 느린지 빠른지 한 번씩 체크해 주시는 것도 정말 좋은 방법입니다. 자, 그럼 1강부터 8강까지 함께 하시느라 정말 너무 고생 많으셨는데요. 8개의 강의를 통해서 테니스의 매력을 충분히 제가 알려드릴 수 있는 시간이었으면 정말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테니스를 많이 좋아해 주시길 바라면서 1강부터 8강까지 다시 보기 하시면서 테니스 기초를 많이 연습하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테니스 강사 하이라였습니다. 감사합니다.
1: (목소리) 안녕하세요. 평생학교 시청자 여러분, 서양화가 최부윤입니다. 오늘 그릴 그림은 클림트의 명화 화원입니다. 형형색색의 꽃이 너무 예쁘지 않나요? 이 그림이 2017년 영국 한 경매에서 674억 원에 낙찰되었다고 해요. 엄청난 인기의 그림입니다. 직접 그리는 클림트 그림이라니 이번 그림도 너무 기대되지 않나요? 유명한 화가가 된 마음으로 같이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짙은 초록색으로 시옷 모양으로, 내가 여기는 어둡게 그릴 거다라는 표시거든요. 색칠해 줄게요. 보시면 캔버스가 이렇게 입체적이잖아요. 나중에 그리시고 나서 벽에 걸어두시거나 책

책상에 세워두시면 옆면이 이렇게 보여요. 하얀색으로 보이는 것보다는 칠하면 옆면까지 초록색으로 보여서 깔끔해 보일 거예요. 그래서 저희 지금 같이 옆면까지 칠해주겠습니다. 이렇게 칠하시고 나머지 이쪽은 약간 밝은 초록색. 그래서 연두색으로 칠해 놓을게요. 어차피 구도만 접는 거라서 편하게 그냥 칠해 주시면 됩니다. 꽉 채우실 필요도 없고 내가 어디까지 그린다 정도만 접는 거기 때문에 구역을 나눠서 초록색 구도를 잡아보았어요. 이제 여기에 입체적인 풀 표현을 그릴 건데 붓으로 하나씩 찍는 것보다 제가 정말 쉬운 방법을 하나 가져왔어요. 저기 집에 보시면 혹시 버리는 붓이 하나 있으신가요? 없으시다면 싼거 하나 구매하셔도 되고 다행히 있으시다면 하나 준비해 주세요. 저 이렇게 옆으로 휘어버린 못 쓰게 된 붓이 하나 있어서 챙겨왔어요. 이 붓을 가위로 이 붓을 0.7cm 정도만 남기고 이렇게 짧게 잘라줄 거예요. 볼게요. 이렇게 좀 삐뚤어져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자르시고 보시면 이렇게 동그랗게 보이죠? 단면이 동그래졌어요. 이 상태로 점을 찍듯이 이 옆에 풀들을 그려줄 거예요. 우선 색깔을 준비해야 되겠죠? 저희가 가지고 있는 초록색 모두 짜주시고, 그 다음에 어두운 계열을 사용할 것이기 때문에 고동색을 준비합니다. 이 상태로 붓을 이렇게 세 가지 색을 톡톡톡 세번 찍으셔서 이렇게 찍어주세요. 저희가 시옷자로 표시해 놓은 이 부분을 다 색을 찍어줍니다. 그다음에 살짝 밝은 색 계열을 조금 연두색이죠? 살짝만 뽑아서 조금만 표현해 주세요. 이렇게 조금 음영이 들어가는 느낌으로. 한번 찍어주세요. 겹쳐서. 이렇게. 어두운 부분. 벌써 완성됐어요. 붓을 우리 그 전에 사용한 것처럼 이렇게 이렇게 밀면 안 되고 톡톡톡톡 끊어서 치는 거 유의하세요. 이렇게 밀면은 색들이 밀리기 시작하거든요. 색들이 섞여서 이렇게 좀 거칠은 터치가 안 남아요. 이렇게 유의하시도록 하시고 요번에 여기 가운데를 채워볼게요. 원작을 보시면 요 색깔들이 조금 달라요. 위쪽은 약간 민트빛이 나고 요 양쪽은 조금 더 밝은 연두빛이 나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구분하기 위해서 색을 좀 다르게 사용할 건데요. 위쪽부터 시작해 볼게요. 우리 제가 말한 대로 민트색 느낌이 살짝 난다고 했으니까 민트색 살짝 청록색 짜져 있으니까 청록색 그대로 사용할게요. 청록색은 그대로 사용하고 흰색 조금. 그대로 청록색, 민트색, 흰색. 이렇게 톡톡톡 찍어서 아까처럼 찍어줍니다. 아, 조금 내가 찍는데 어두운 것 같은데? 그럼 다음번에 흰색을 더 많이 찍어주시면 되죠. 이렇게 매번 물감을 섞지 마시고 톡톡톡 찍어서 그려주세요. 이 정도 민트색 된것 같아요. 밑에 연두색으로 넘어갈게요. 연두색, 노랑빛 연두색이라고 말씀드렸으니까 노랑색 계열을 좀 짜겠습니다. 이대로 붓 빤지 않으시고 이렇게 찍어서 이쪽부터

이쪽도 약간 연두빛이어서 찍어주고, 요 가운데는 좀 진한 초록색이어서 저희 셉그린색 했던 거 섞어서 그대로 연두색이랑 섞어서 쓸게요. 자연스럽게 찍으면서 나타납니다. 이렇게 풀은 다 그렸어요. 풀 배경을 먼저 다 칠하셨으면 완전히 말려야 돼요. 이렇게 두셔서 자연 건조도 좋지만 드라이기 사용하셔서 빠르게 말리시면 좀더 편리합니다. 이제 위쪽에 흰색 꽃부터 그릴 건데 꽃이 좀 크고 톱니바퀴 모양이에요. 그래서 톱니바퀴 모양의 꽃을 먼저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물감을 좀 많이 쓰셔야 돼요. 안에 먼저 배경으로 그려놓은 초록색이 완전히 가려지셔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이렇게 그려줄게요. 그리고 나서 바깥쪽에 이렇게 톡톡톡톡 찍어서 톱니바퀴 모양으로 만들어줍니다. 늘 말씀드렸다시피 흰색 마르면 좀 투명해지니까 꼭 다시 한번 더 칠해주세요. 흰색 꽃을 다 그리고 나서 가운데 점을 살짝 찍어줄게요. 한 번에 딱 찍어주시면 돼요. 완성됐으면 이제 이쪽에 작은 꽃들을 그릴 건데 밝은색 꽃인 노랑색 먼저 그리겠습니다. 노랑색 두 가지 섞어서 위에부터 약간 타원형 모양으로 저희 수국 설명했듯이 좀먼 쪽은 납작하고 작게 가까운 쪽으로 다가올수록 조금 더 크게 앞으로 올수록 조금 더 동그랗게 그렸습니다. 앞쪽 조금 이제 빨강색 꽃도 그려줄게요. 이쪽 빨강색 꽃 마저 그릴게요. 빨간색 묻힌 김에 이대로 두껍게 그냥 톡톡 찍어주시면 돼요. 그려주고 보라색 꽃들이 또 있어요. 역시 꽃은 색깔이 화려해야 예쁜 것 같아요.

보라색 꽃 어느 정도 그리셨으면 파란색 꽃도 있어서 울트라 마린색 파랑색 짠 김에 약간 푸른빛 보라색 꽃도 이렇게 그려줄게요. 어느 정도 채워주시면 이렇게 좀빈 곳이 있잖아요. 그런데 임의로 원하는 색으로 채워주세요. 제가 지금 여태까지 보라색만 써서 좀 다른 색 원하시면 다시 파랑색이나 주황색 다시 사용하셔서 빈 곳을 풍부해 보일 수 있게

심었습니다. 상태에서 빨간색 그대로 사용하셔서 다 그리실 필요는 없고 몇 개만 이렇게 가운데 꽃을 묘사해주세요. 묘사라고 표현하기도 그렇죠. 안에 살짝 찍어주시고 꽃술만 찍어도 훨씬 화려해 보이죠? 이 상태에서 앞쪽에 있는 몇 개 보라색 꽃들만 살짝 나팔꽃처럼 보이게 그려주려고 해요. 왜 흰색에서 바깥쪽을 조금만 이렇게 한번 사방으로 이렇게 칠해주세요. 이게만 세 개 정도면 충분할 것 같아요. 나머지는 반대로 흰색으로 뭐 완성하고 너무 내 그림이 밋밋하다 하시면은 이렇게 그냥 붓으로 이렇게 조금 더 풀 표현해 주셔도 돼요. 뭐 충분하다 하시면 안 하셔도 됩니다. 마지막 이쪽에 어두운 꽃이 숨어 있어요. 어두운 색이라서 빨간색 그대로 쓰지 마시고 어두운색 조금만 섞으셔서 동그랗게 그려주세요. 이렇게 클림트 그림이 완성되었습니다. 마지막 그림이었는데요. 생각보다 그리기 쉬우셨다면 다음엔 큰 캔버스에 도전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좀 작은 거에 그렸는데 큰 데다 그리면 집에 걸어놓으면 더 멋지거든요. 이렇게 멋진 클림트 명화로 저의 강의를 마무리할 수 있어서 너무 기쁩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모든 시청자 여러분들, 아크릴 강의에서 많은 기법과 팁을 배워가셨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더 멋진 그림 그리시길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평생학교 시청자 여러분, 역학자 강기진입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에는 사람이 몸으로 사는가, 마음으로 사는가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고통은 지나가고 아름다움은 남는다는 주제로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그 주역에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 세 가지가 나옵니다. 제가 한번 그 주역이 말하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 세 가지를 여기 한번 써보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주역이 말하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를 써봤는데요. 맨 밑에 있는 거는 저희가 지난 시간에 봤죠. 정하다는 것입니다. 꺾이지 않는 마음이죠. 꺾이지 않는 마음. 첫 번째는 유보.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다. 주역이 믿음을 말하는 게 놀랍지요. 그래서 그 17세기에 그 유럽의 그 기독교 선교사들이 그 중국에 왔는데 역경을 보고, 아, 역경에는 우리 그 기독교의 가르침이 담겨 있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왜냐? 믿음이 사람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중에 하나라고 말하기 때문에 역경에서 믿음에 대한 말씀을 읽어낸 것입니다. 예. 이처럼 믿음이 있다는 것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중에 하나고 두 번째는 유유왕, 가고자 하는 바가 있다는 것입니다. 가고자 하는 바가 있다. 믿음이 있다. 가고자 하는 바가 있다. 정하다. 꺾이지 않는 마음이 있다. 믿음이 있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늘의 뜻에 대한 믿음입니다. 이 세상에는 하늘의 뜻이 있다는 것이지요. 예. 여러분 동의하시나요? 이 세상에 하늘의 뜻이 있는 것 같습니까? 사실 부정하기는 쉽습니다. 얼마든지 부정할 수 있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하늘의 뜻 같은 것은 없어.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러나 어느 날 문득 고개를 갸웃하게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정말 하늘의 뜻이라는 게 있나? 마냥 부정할 수만도 없게 가끔씩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 하늘의 뜻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신비가 있는 것이지요. 이 세상의 신비를 그 누구도 단칼에 부정하지 못합니다. 끊임없이 사람들이 이 세상의 신비를 말합니다. 그 이유는 하늘의 뜻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90%는, 어쩌면 99%는 하늘의 뜻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가끔은 10%쯤, 어쩌면 1%쯤은 하늘의 뜻이 마치 있는 것처럼도 느껴지는 순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이 세상의 신비죠. 그 하늘의 뜻이 있다는 것을 믿는 것, 그게 이제 믿음이 있다는 것인데, 역경을 정립한 은나라의 점인들은 하늘의 뜻을 발견했습니다. 점치는 과정을 통해서 발견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점인들이 대를 이어가며 수백, 수천 년 동안 이 세상이 돌아가는 것을 관찰했지요. 물론 처음 출발은 점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서였습니다. 자신들이 권력이 점의 정확성에서 나왔기 때문에 점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한 실용적인 목적으로 이 세상이 돌아가는 것을 대를 이어가면서 관찰했는데 그 결과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세상에는 영원의 추세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영원의 추세. 뭐냐 하면 변치 않고 영원히 계속되는 추세가 있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하늘의 뜻입니다. 이거는 길게 보면 보인다는 것입니다. 길게 보면. 짧게 보면 온갖 변칙과 예외가 난무합니다. 그래서 하늘의 뜻이 없는 것 같은데 이 점인들이 대를 이어가며 관찰하다 보니까 길게 보면 변치 않는 영혼의 추세가 살아있다. 하늘의 뜻이 살아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혼의 추세에 해당하는 말씀들을 역경에 담아놨습니다. 그 때문에 공자나 다산 같은 분들이 가죽끈이 끊어지도록 주역책을 읽고 또 읽은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의 기록이 중요해졌습니다. 동양에서는 서양보다도 훨씬 역사의 기록이 일찍 발달했는데 그 이유는 역사를 통해서 영혼의 추세를 잊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짧게 보면, 짧은 안목으로 보면 온갖 변칙과 예외만이 눈에 보이기 때문에 긴 안목에서 역사를 서술하고 기록함으로써 끊임없이 경계로 삼는 것입니다. 변칙과 예외는 변칙과 예외일 뿐이고 길게 보면 영혼의 추세가 살아있다는 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를 경계하기 위해서 역사를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동양에서 역사 기록이 일찍 발달한 것입니다. 그래서 유부, 믿음이 있다는 것은 영혼의 추세에 대한 믿음, 하늘의 뜻이 살아있다는 것에 대한 믿음입니다. 유유왕, 가고자 하는 바가 있다. 하늘의 뜻이 살아있다는 것을 믿으면 하늘이 나에게 바라는 일이 있구나라고 느끼게 됩니다. 천명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천명을 느끼는 사람은 가고자 길을 나서게 됩니다. 하늘이 나에게 바라는 일을 이루기 위해서 길을 떠나게 됩니다. 길을 가게 되는 것이죠. 길 도자. 동양에서는 진리를 도라고 말합니다. 왜 그런가? 하늘의 뜻을 느낀 사람이 그 하늘이 나에게 바라는 일을 이루기 위해서 길을 나서기 때문에 진리를 도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역경에는 64가지 종류의 도가 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연을 통해서 다가오는 그 괴의 진리를 깨치면 그 순간 도를 터득하는 것이다. 우리가 인생에서 터득해야 될 도는 64가지 종류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우리가 진리를 도라고 말하는 이유는 또 하나 뭐냐 하면 역경의 가르침은 뭐냐 하면 온갖 좋은 일들이 길 위에서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길을 갈때 온갖 좋은 것, 진선미가 길 위에서 펼쳐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길 도자가 진리입니다. 이걸 달리 보면 우리 인생은 여행인데 여행은 목적지에 도착하는 것만이 목적이 아닙니다. 여행은 길을 가는 과정 자체가 목적이지요. 우리의 인생도 같다는 것입니다. 길을 걸어가는 과정, 목적지에 도달하기 위해서 천명을 이루고자 그 천명을 이룬다는 목적지를 향해 나아가지만 그 목적지에 도달하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목적지에 도달하기 위해서 나아가는 그 길, 과정 자체가 매우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낙천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내가 이루고자 하는 그 목적에 대한 간절함이 너무 지나쳐서 집착이 되면 하늘과 땅과 사람이 미워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 구체적인 목적지는

길곡이 펼쳐집니다. 그 기륭의 질곡이 펼쳐지더라도 흉운이 나에게 닥치더라도 꺾이지 않고 흔들림 없이 이것이 하늘이 나에게 바라는 것이라면 나는 이 가시밭길을 걸어가겠다. 이렇게 굳은 마음으로 운명의 고삐를 씌우고 끌고 다니시면 운이 좋아질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주역이 말하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 말씀드렸고요. 오늘 강의의 주제는 고통은 지나가고 아름다움은 남는다지요. 이 고통은 지나가고 아름다움은 남는다. 이 화가 르누아르가 한 말입니다. 아, 르누아르가 한 말인데 화가기 때문에 예, 아름다움은 남는다. 이렇게 아름다움 미를 말했는데요. 그것은 곧 진선미가 남는다는 얘기입니다. 화가기 때문에 미 아름다움을 말했는데 진리인 것, 선한 것, 좋은 것, 진리인 것, 선한 것, 아름다운 것은 남는다는 것이지요. 고통은 지나간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시간이라는 것은 놀라운 것입니다. 시간이 흐르면 고통은 지나갑니다. 본질이 아닌 것, 비본질적인 것은 시간이 지나면 사라집니다. 변칙, 예외. 변칙과 예외가 난무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변칙과 예외는 썩어 없어집니다. 그리고 원칙과 영원의 추세가 남게 됩니다. 원칙과 영원의 추세가 남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시간이 지나면 흩어지고 사라지고 말 것을, 그것을 위해서 살면 안 되겠지요? 그리고 고통, 지금 괴롭지만 이 고통은 시간이 지나면 역시 지나갈 것입니다. 그럼 고통이 지나갔을 때 나에게 무엇이 남을 것인가? 진선미가 남습니다. 이 오늘 현재 나에게 주어진 고통이 괴롭다고 이 진선미를 놓쳐버리면 시간이 지났을 때 이 고통이 지나갈 것인데 그때 나에게 남는 것이 하나도 없게 됩니다. 그러면 내 마음이 헛헛하지요. 그래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고통은 지나가고 아름다움은 남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속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공간 속을 살아가는데 이 시간과 공간이 왜 존재하는가? 나의 마음을 새기고 나의 마음을 이 세상에 남기기 위해서 나의 마음을 이 세상에 간직하기 위해서 시간과 공간이라는 이 물질 세계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음의 순간에서 또 다른 내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죽음의 순간에 또 다른 내가 기다리고 있는데 그 죽음의 순간에 기다리고 있는 또 다른 나를 어떤 모습으로 만날 것인가? 오늘 하루 나의 마음과 태도가 결정합니다. 오늘 하루 나의 마음과 태도가 과거를 결정합니다. 과거는 고정된 것이 아니라 흐르는 것이다. 끊임없이 변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죠. 나의 과거는 오늘 이 순간에도 끊임없이 흐르고 변하고 있습니다. 나의 과거가 어떤 모습인가 누가 결정하는가? 오늘 지금 나의 마음과 태도가 결정합니다. 한스러운 과거, 원망스러운 과거가 있는 분들은 과거를 바꾸겠다라고 마음 먹으십시오.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오늘 하루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태도가 여러분의 과거를 바꿀 것입니다. 현재의 나를 바꿀 것이고 미래의 나를 바꿀 것입니다. 여러분의 팔자와 운명을 바꿀 것입니다. 예, 지금까지 8번에 걸쳐서 주역이 담고 있는 통찰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도움이 되는 바가 있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뭐, 잘 하지는 못한 것 같은데 최선을 다해서 말씀드렸고, 무언가 도움이 되는 점이 있었다면 기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강기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0: 이어서 나의 두 번째 교과서가 방송됩니다.
1: 우물을 찾는 여정을 같이 출발해 보시죠. 가시죠.
2: 울림으로 그래, 울림으로.
3: 비행기 최상품이라 한무생 뭐 한 150만 원입니다.
2: 150만 원이요?
3: 네. 이거 아주 소중한 거죠, 여기. 어떻게 보면 공부가 아주 이게.
2: 당근장, 당근도 잘. 이게 내 인생 보물입니다.

0: 떠요. 쏙쏙쏙 떠요.
1: 이게 위로 오겠죠. 누나는 나한테 보물 같은 존재.

0: 집안에서 넘어져서 한 네 번 정도 골절된 게 많아요.
1: 장난하다가 툭 건드렸는데 부러졌다고 하면 누가 믿겠어요?
2: 골다공증의 대표적인 골절인 고관절 골절 같은 경우에는 1년 내 사망률이 20%에 이르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암에 의한 사망률보다도 훨씬 높습니다.
3: 아, 이제 젊은 사람들도 좀 많이 걸리는구나.
4: 여성 호르몬 차단하는 약을 먹으면 뼈가 약해질 수밖에 없는 약.
2: 는 골다공증 치료의 패러다임을 바꿨다고 1년간 사용했을 때의 골밀도 상승 효과는 골흡수 억제제를 3에서 4년간 사용했을 때 정도와 비슷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0: 잠깐! 콘도로이친 드신다면 주목하세요. 도리온단이 직접 콘도로이친을 식약처로부터 개별인정 받았습니다. 이름만 콘도로이친이 아니라 최고순도 90%로 속까지 꽉 채웠습니다. 이게 다가 아닙니다. 복잡한 관절 건강 빈틈없이 챙기시라고 관절에 꼭 필요한 두 가지 기능 성분을 더 고려온단 관절 올케어. 첫째, 콘드로이친. 연골의 구성 성분 콘드로이친으로 속부터 꽉 채우고. 둘째, MSM. 관절을 탄탄하게 잡아주는 MSM으로 무릎을 편안하게. 셋째, NAG. 관절 움직임에 좋은 NAG가 발걸음을 가볍게. 기능성 원료 인체 적용 시험 결과 염증 관련 인자 개선, 관절 통증 감소, 보행 능력 개선을 확인했습니다. 관절에 필요한 세 가지 성분을 한 포로 간편하게. 고려온단 관절 올케어. 콘드로이친, MSM, NAG.
1: 생수와 함께하는 재량 대비 국민행동요령. 산콜!

0: 제철로 산불 발견하면 망설이지 말고 바로 신고하세요 119. 산불이 번져간다 바람이 불어가는 쪽으로 우리는 대피한다 펭수가 알려지는 곳으로.
1: 산불이 커졌을 때는 바람이 부는 방향을 고려해서 산불의 진행 경로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대피 장소는 이미 타버린 곳, 저지대, 할 것이 없는 공터, 바위 뒤, 도로 같은 안전한 곳으로 선택하세요. 대피할 여유가 없을 때는 낙엽이나 나뭇가지가 없는 곳에서 얼굴을 가리고 불길이 지나갈 때까지 엎드려 있는 것이 좋습니다.
0: 나의 작은 소망, 산불 없는 세상, 이뤄낼 수 있지, 예방하는 세상, 예! Yeah.

안녕하세요, 여러분. 김경일입니다. 나의 두 번째 교과서 심리학 아홉 번째 시간. 오늘은 한국인의 심리, 집단 심리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다들 아니 도대체 한국 사람들은 왜 이러는 거야 하고 이해가 안 될 때 많으시죠. 또 반대로 야 역시 우리 한국 사람이 최고야 이렇게 말씀하고 싶을 때도 꽤 있으실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한국인에게 유독 눈에 띄는 특징은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이런 측면들이 어떤 심리에서 기인한 건지를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의외로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인과 한국 문화에 대해서 이해해 보는 것은 심리학에서 그리고 사람의 마음을 이해해서 더 성장하고픈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집단 심리라는 게 무엇인지부터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질문에 대답을 드려야 되겠죠. 개인이 하나의 개체이듯 집단도 심리학적으로 하나의 개체가 될수 있는가? 즉, 독립된 개인 대 개인이 만나는 것처럼 집단과 집단이 만났을 때 서로 다른 집단으로, 즉, 개체로서 역학관계를 가질 수 있고 또 갈등하며 심지어 화합할 수 있는지 궁금하시죠? 당연히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에게는 참으로 다양한 자아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어떤 프로야구 팀의 아주 열광적인 팬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10개의 팀 중에 하나의 팀을 응원하고 있죠. 그렇다면 정규 시즌 동안 다른 9개의 팀은 저에게 뭔가요? 당연히 라이벌이자 경쟁 상대입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팀에서 활동하고 있는 선수들이 잘할 때마다 그렇게 하지 마! 에러하란 말이야! 실수해! 이렇게 독설을 퍼붓기도 하죠.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 한국 선수들로 대표팀이 꾸려집니다. 국가대표팀을 구성해서 이제 올림픽에 나가죠. 올림픽에 나가면 이제 그 선수가 우리나라의 어떤 프로야구팀에 소속되어 있는가는 이제 저한테 중요하지 않죠. 저는 그냥 태극마크를 달고 있다는 것만으로 이제 모든 선수를 하나의 개체로 생각하고 한국 화이팅! 코리아! 이렇게 응원을 하게 되죠. 이것도 전혀 이상한 게 아니죠. 생각해보면 되게 재밌는 일입니다. 저는 불과 한달 전까지 저 선수가 못했으면 혹은 우리 팀보다 잘하면 안 되는데 라고 배타성을 가지고 생각을 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지금은 같은 팀의 일원으로 내가 오히려 한 팀으로 응원하고 내 식구처럼 받아들이고 있냐는 거예요. 다른 동물들은 적이면 그냥 적이고요. 같은 식구면 계속 같은 식구. 친하면 계속 친하고, 그 다음에 사이가 좋지 않다면 계속 사이가 좋지 않아야 돼요. 그러니까 인간의 개인과 집단은 참으로 미묘한 역학관계를 가지고 있다. 어떤 식으로 자기가 속한 집단을 개인이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독립적인 혹은 완전히 동일한 여러 가지의 자아를 가지게 되죠. 개인의 심리는 굉장히 상황에 민감하다는 겁니다. 어두운 곳에선, 밝은 곳에선, 탁 트인 광장에선, 그리고 좁은 공간에선 사람의 심리가 많이 영향받죠. 그런데 재밌는 건 개인에게 있어서 집단 역시 이렇게 공간이나 환경과 같은 역할을 분명히 제공하고 있다는 거예요. 즉, 개인에게 있어서 집단은 하나의 배경이자 맥락입니다. 반대로 집단은 자기를 구성하고 있는 이른바 부품이 개인이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개인이, 즉 모든 부품이 5cm 왼쪽으로 이동하면 집단도

5cm 움직일 수밖에 없게 돼요. 즉, 집단이 개인을 속박하고 있는 것 같지만 개인의 변화는 거의 예외 없이 집단에 반영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집단과 개인에 있어서 가장 큰 차이는 무엇인가 보면요. 많은 연구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집단의 심리가 개인의 심리보다 더 본능적이다. 집단의 심리가 개인의 심리보다 더 원시적이다. 무슨 얘기일까요? 파괴적이지 않은 개인이 여러 명 모여 있을 때 오히려 그 사람들이 이루고 있는 집단이 더 파괴적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약간 화를 내고 있는 개인들이 모여도 얼마든지 그 개인들이 모여 있는 집단은 온순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집단이 개인들이 모여 있는 총합과는 좀 다른 양상을 보이는 게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하는 겁니다. 또 다른 차이점이 있죠. 집단이 개인보다 당연히 더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개인의 수명은 늘어났다고는 하지만 100년, 길어야 120년, 130년이죠. 개인이 태어나고 사망하면서 이루고 있는 묘한 무언가 심리적 실체를 만들어내면 우리는 그걸 문화라고 하죠. 즉, 개인의 역사는 짧아도 문화의 역사는 깁니다. 우리는 그것을 그 나라의 문화적 특징, 문화적 속성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조금 우열의 개념을 좀 담아서 만드는 걸 국민성이라고 하죠. 자, 그런데 국민성이라고 하는 건 정말 존재할까요? 그건 yes and no입니다. 예전에 저는 코리안 타임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자랐습니다. 한국 사람들 국민성은 시간을 잘 안 지켜. 근데요, 제가 외국에 나가보니까 한국 사람들이 시간 제일 잘 지키는 편인데. 그런데 왜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한국 사람들이 산업사회를 거치면서 한국 사회가 제 시간에 맞게 도착해야 되는 걸 강조하다 보니 이전보다는 좀 더 느슨하지 않고 정확한 모습을 더 부여하고 강조하기 위해서 국민성이라고 하는 개념을 역용한 것에 가깝겠죠. 이렇게 꽤 많은 경우에 국민성이라고 하는 건 오해나 착각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그 나라 사람들이, 그 문화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은 반드시 존재하죠.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한국인만의 특징 정말 따로 있을까요? 한국인들의 독특한 특징 당연히 있죠. 실제로 한국 사회를 매우 독특하고도 특별하게 보는 시선은 이제 한국의 문화 자체가 세계적인 수준으로 잘 소비되고 그리고 전파되면서 이제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죠. 저는 이 점에 있어서 몇 가지 책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첫 번째 책은 바로 문화심리학자 한민 박사의 선을 넘는 한국인, 선을 긋는 일본인이죠. 또 한편에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책이 있습니다. 바로 홍대선 작가의 한국인의 탄생이죠. 자, 그런데 저도 한국인에 대한 연구를 하고 한민 박사나 홍대선 작가도 수많은 연구자들이 한국 사람들을 연구해보면 한국의 분명한 특징들은 이제 몇 가지 결론을 내릴 수 있는 측면들이 도출되죠. 첫째, 저도 많이 하는 농담인데요. 한국은 단군 할아버지가 토지 분양 사기 당한 나라다. 혹시 들어보셨나요? 왜 우리는 이렇게 사계절이 극명하게 구분되는 나라에 살고 있을까요? 왜 우리는 대륙의 한쪽 끝에서 수많은 민족과 그 다음에 세력들이 쳐들어오는 곳에 자리 잡았을까요? 왜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척박한 땅에서 쌀을 먹고 있을까요? 식량에서부터 지형, 그리고 기후의 요소까지 한국은 그렇게 살기 녹록한 지역은 아니라는 건 대부분의 연구자들이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되게 재밌는 건 이런 한국에 살다 보니, 이렇게 어려운 환경에 살다 보니 IQ가 좋아졌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그리고 행복과 관련된 신경전달 물질인 아난다마이드가 나오지 않는다는 연구도 있죠. 그래서 근면성실한 것이 그것 때문이다라고 보는 연구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자리에서 저는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한국인들의 자아와 그리고 그 자아가 만들어낸 또 다른 자아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외국 연구자들이 많이 하는 얘기가 있죠. 아니, 개인주의든 집단주의든 나라는 자아를 써야 되는데 한국 사람들은 왜 자꾸 우리라는 자아를 써? 무슨 얘기냐고요? 전 세계에서 우리 와이프라고 하는 이런 충격적인 표현을 아무도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와이프, 영어로 바꾸면 our wife죠. 혼자 사는 사람도 자기 집에 놀러오라 그럴 때 우리 집에 놀러오라 그럽니다. 나라 이름도 우리나라죠. 사실 다른 나라에 가보면요, 서양 언어도 그렇고요, 아시아 언어들도 대부분 my country라는 표현을 훨씬 더 많이 씁니다. 그런데 한 번이라도 우리말로 마이 컨트리를 해보신 적 있으신지요? 나중에 친구들과 함께 맥주 한잔 하실 때 혹은 차 한잔 하실 때 TV에서 뉴스 나오는 거 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야, 요즘 내 나라가 왜 이렇게 시끄럽냐? 저는 한번 해봤는데 저한테 네가 이 나라 샀냐? 이러면서 뭐라 그러더라고요. 왜 이렇게 우리라고 하는 자아를 계속해서 쓸까요? 물론 여기에는 여러 가지 학설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점에 한국의 사회심리학자들과 문화심리학자들은 주목하죠. 바로 어떤 측면이냐? 오로지 개인의 역량만으로도 생존할 수 없고 그리고 고정된 집단의 힘에 기대서만도 생존이 불가능한.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정말 많은 세력들이 쳐들어온 나라죠. 어떤 중국 연구자가 한국에 대해서 경외감을 표시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거란, 여진, 흑수말갈, 수많은 강력한 민족들이 다 사라졌고 한국만 살아남았다. 한국만 지금도 언어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엄청난 시련을 겪으면서도 끊임없이 버텨내고 생존해 나가려면 나 혼자의 힘만으로 되지 않겠죠. 그렇다면 우리 한국인은 어떤 식으로 이 어려운 역경과 침략을 견뎌내야 됐을까요? 지금 옆에 있는 타인, 지금 내 주위에 있는 누구, 그런 사람들과 늘 역동적으로 힘을 합치고 협동해야만 됐었겠죠. 그래서 한국의 문화는 평상시에 굉장히 협동이 안 되지만 위기의 상황에서는 엄청나게 단결이 잘 되는 아주 독특한 문화가 형성됐다라고 보는 연구자들도 있습니다. 맞죠? 그래서인지 누구는 이런 농담도 하잖아요. 국난극복이 취미생활인 민족이다. 그래서인지 이런 점에 주목하고 있는 연구자도 있습니다. 가족 아닌 사람에게 가족 호칭을 쓰는 유일한 문화다. 무슨 얘기냐고요? 아무나 보면 이모라 그러죠. 저도 어린이들 보면 삼촌이라고 불러라고 하는 말을 서슴치 않습니다. 친구의 어머니한테 어머님이라고 부르는 나라가 없습니다. 친구의 아버지한테 아버님이라고 하는 나라 없어요. 오로지 한국인들만 그럽니다. 저는 미국 유학 시절에 아주 친한 미국 친구의 집을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친구의 어머니한테 아무 생각 없이 마더 이랬다가 큰일 날 뻔했어요. 한국은 가족주의가 아니라 가족 확장주의라고 하죠. 가족끼리 단결해서 가족끼리 친밀하고 가족끼리 심지어 비즈니스하는 그런 문화들은 꽤 있습니다. 남미 혹은 남부 유럽에 꽤 많이 볼 수 있죠. 대표적으로 이탈리아도 여기에 해당됩니다. 하지만 이 어떤 나라들도 가족 아닌 사람에게 가족 호칭을 쓰진 않죠. 즉 한국은 가족주의라기보단 가족 확장주의다. 많은 사회심리학자들과 문화심리학자들이 이야기하는 한국 문화의 독특한 특징이죠. 그래서 우리라고 하는 자아는 그 관계를 의미하는 겁니다. 이래서 한국은 집단주의도 아니고 개인주의도 아니고 관계주의라고 얘기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많은 연구자들의 일치되는 의견인데요. 재밌는 건 지금도 이 관계주의에 있어서만큼은 세대 차이도 별로 느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만 그 관계가 얼마나 오프라인에 치중되어 있는가? 기성세대겠죠? 하지만 후배 세대나 젊은 세대 분들도 온라인에서 수많은 종류의 관계를 운영하고 있죠. 그래서 한국인들은 자기소개서를 매우 특이하게 쓴다.

한국인의 자기소개서는 자기소개서에서 자기소개를 하지 않는다. 자기 관계를 소개한다. 삼남이녀 중 셋째로 태어난 자기를 먼저 소개해야 된다는 거죠. 나를 소개하기 위해선 나를 둘러싸고 있는 관계와 그 관계 속에서 내가 어떤 역할과 일을 하고 있는가,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가를 얘기하는 게 못지않게, 아니 심지어 더 중요하기 때문이죠. 처음에 외국 연구자들은 자아가 없다라고 오해했지만 그게 아니라 한국인들은 자아가 크고 관계적이다. 이게 더 맞는 표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관계적인 자아와 관계적인 문화는 한국인들의 삶, 즉 우리의 삶을 설명하는 데 빠질 수가 없다는 거죠. 첫 번째,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한국 사람들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유행을 좀 많이 쫓죠. 그리고 정형화된 삶을 추구하는 그런 경향이 많다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내 삶을 볼 때 나만 보는 게 아니라 우리를 보기 때문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입는가, 다른 사람들이 어떤 삶의 방식을 취하고 있는가를 내 삶에 반영하는 것, 이게 당연히 자연스럽게 일어난다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이게 자아가 없기 때문에 맹종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국인들은 그 과정에서도 가장 중요한 건 나는 중요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나는 세상의 주인공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강하다는 겁니다. 나는 그렇지 않은데 라고 생각하신다고요? 아니요. 이런 주체성과 주인공의식이 강한 나라 사람들이 보이는 행동이 있죠. 이 세 가지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 해당된다는 거예요. 첫째, 나 모르게 일이 진행되는 걸 용납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굉장히 많이 해당되시죠. 둘째, 내 뜻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으면 판을 엎으려고 한다. 굉장히 해당되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심지어 셋째, 나를 무시했다는 생각이 들면 불같이 화가 나며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그 화를 표시한다. 이렇게 생각해보면 당연한 거 아니겠어?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겠죠. 재밌는 건 일본과 같은 집단주의 문화에선 잘 하지 않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그 비율이 훨씬 낮다는 거죠. 왜냐하면 집단주의의 굉장히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가 개인은 개인의 화를 집단 앞에서 표출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시골 동네 어르신도 시장 나오라 그래 다 하죠. 네. 시골 동네 할머니도 사장 나오라 그래 다 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개인은 결코 무력화돼서는 안 되는 존재라는 걸 한국인들은 명확히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또 자아는 관계적이죠. 그래서 소는 늘 대를 긴장시키지만 대는 늘 소한테 희생해야 돼 라고 끊임없이 얘기하면서 갈등과 충돌이 일어나는 한국 문화. 한마디로 혼란스러울 겁니다. 그러니 한국인들을 단순한 시선으로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정밀한 시선과 추리 모형이 필요하다는 거죠. 유행을 그저 쫓고 정형화된 삶을 추구하는 자기가 없는 문화가 아니라 유행을 쫓고 정형화된 삶을 추구하는 과정 속에서 자기의 위치를 끊임없이 확인하려고 하는 치열한 자아의 존재들이 한국인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게 더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는 돈과 성공에 집착하는 사회적 분위기와도 연결되기가 쉽죠. 무슨 얘기냐? 한국인들은 매우 동질적입니다. 좁은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 살죠. 그리고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일을 하는 경향성도 높습니다. 그 과정에서 타인과의 비교가 가장 쉬운 게 뭘까요? 공통의 잣대, 돈과 관련된 성공. 이것들이 아무래도 좀 더 사회적으로 많이 인용되는 건 어쩔 수 없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물론 그 어쩔 수 없음이 정당화될 수는 없겠죠. 하지만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무슨 문제가 있기 때문만은 아니라는 생각을 반드시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문화든 그 문화가 가지고 있는 좋은 특징이 단점을 만들어내고 그 문화가 가지고 있는 역량이 고통을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열심히 살고 부지런히 살고 그리고 똑똑한 사람들이 많은 문화. 그런 문화일수록 더 경쟁적이고 그리고 전형적인 삶,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한국인의 특징으로 우리가 봐야 되는 건

분열과 그 다음에 단결의 시점이 다르다는 거예요. 재밌게도 어떤 문화는요, 평상시에 굉장히 잘 질서를 지키다가 위기 상황이나 아니면 재난 상황이 되면 굉장히 빠르게 무너지는 사회가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는 외국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심지어 그 일이 자기 도시의 프로축구팀이 우승하는 좋은 일이 일어난 경우에도 폭동과 난동으로 이어지는 경우를 꽤 많이 보죠. 근데 재밌는 건 한국은 그 반대의 양상을 많이 보인다는 거예요. 평상시에 정말 많이 싸우죠. 도로에서는 매일 삿대질이 난무하고 뉴스에서는 맨날 네 편 네 편을 싸우는 그런 갈등들을 봅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어떤 위기의 순간이나 재난의 사건이 벌어지면 갑자기 뭉치고 갑자기 이슈가 생겼을 때 단합하는 그런 이유들을 많이 보인다는 거예요. 역사가 그렇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다시 한번 돌아가지만 주체성과 주인공의식이 높은 한국 사람들은 평상시에는 이런 말을 자주 하죠. 내가 누군지 알아? 왜 이런 말을 할까요? 나는 중요한 사람이고 나는 지금 당장은 뭐가 별로 없어 보이지만 내가 마음먹고 무얼 하면 변화가 일어나고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미칠 거야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이런 사람들이 많을수록 그 사회는 평상시에 질서나 규칙이 지켜지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일수록 위기나 재난이 왔을 때 특정한 방향점을 가지고 일순간에 단합하는 건 의외로 잘 해내는 경우가 많죠. 자, 그렇다면 이 문제는 하나의 문화를 장단점이나 우열의 편가르기 문화로 혹은 관점으로 보면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할 겁니다. 그것보다는 한 문화가 가지고 있는 타고난 기질 같은 측면의 장점을 잘 만들어내는 것이 성숙한 문화로 가는 길이겠죠. 즉, 우리 문화의 장점을 잘 살려가자는 거예요. 이렇게 주체성과 주인공의식이 강한 문화에서는 위편과 내편을 나누는 기준도 굉장히 역동적입니다. 그래서 자주 보시죠? 어제의 적이 오늘의 친구, 오늘의 친구가 내일의 적. 저도 제 인생을 살아보니 정말 자주 느끼는 일이죠. 그럼 여기서 바보 같은 생각은 뭘까요? 친구도 결국 적이다. 그러면 지혜로운 생각은 뭘까요? 적도 친구가 될 수가 있다는 뜻이 아닐까요? 즉, 어떤 관점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내 문화의 장점을 발전시킬 수 있고 또 반대로 내 문화의 단점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모든 집단과 문화는 이렇게 편견과 혐오를 조심해야 되지만 이렇게 강한 주체성과 주인공의식을 가지고 있는 한국 문화는 편견과 혐오의 길로 가면 정말 큰 문제를 가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일까요? 에너지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너지가 적은 문화면 편견과 혐오를 가져도 그건 대부분 저주로 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에너지가 많은 문화일수록 편견과 혐오는 욕설과 막말로 가기 때문이죠. 잘 아실 겁니다. 욕의 어휘수가 그 어떤 언어에 비유할 수 없을 정도로 압도적으로 많은 한국어. 재밌는 건 그 욕의 어휘수가 가장 적으면서도 실제로 사용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거의 욕설이 없지만 저주를 많이 하는 일본의 문화. 한민 박사의 선을 넘는 한국인, 선을 긋는 일본인에 나오는 아주 재밌는 대목입니다. 자, 이렇게 재밌는 문화적 차이들은 늘 언제나 존재하는데요. 내가 속한 집단이 나를 힘들게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한국 문화에서는 이게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무슨 얘기냐? 외국에서요, 직장인의 이직 사유를 물어보면 대부분 1등이 급여, 2등이 조직 문화, 3등이 복지입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이게 다 한 단계씩 내려가요. 그 다음에 첫 번째가 다른 사람들 때문에, 저 사람 때문이라는 거죠. 주체성 강하고 주인공의식 강한 한국의 문화에서 사람들 간의 인간관계는 쉽지 않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수백 가지의 방법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죠. 하지만 첫째, 반드시 해보셔야 되는 건 이 문제가 저 사람과 나와의 관계의 문제인지 아니면 저 사람의
나쁜 성품 때문에

때문인지 아니면 나의 무언가 다른 내부적 문제점 때문인지 세 가지를 다 봐야 된다는 겁니다. 이 중에 하나를 그냥 임의적으로 생각하고 문제의 해결 방안을 생각하시면 결국 원망과 아니면 그 외에 다른 부적응적인 측면들만 더 부각되기가 쉽죠. 그리고 우리 문화에서는 종종 따돌림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를 일본의 이즈메 문화와는 좀 다른 각도로 봐야 된다는 것이 문화심리학자들의 공통된 견해입니다. 누가 더 강한지 그걸 확인하려고 하는 주인공 문화의 산물이다. 생각해보면 저도 그런 광경을 많이 목격한 것 같습니다. 굉장히 약육강식에서 예처럼 보이겠지만 이게 한국 문화에서는 자주 일어나는 이유가 바로 내가 중요한 사람이 되고 싶어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담임선생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모두 중요한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그런 지도를 하시게 되면 따돌림 문화가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되죠. 그렇다면 이런 문화에 살고 있는 우리 개인의 노력은 집단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저는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봅니다. 역동적인 한국 사회는 굉장히 안정된 것처럼 보이지만 변화를 잘 수용하지 않는 사회에 비해서 지금까지 끊임없이 탄력 있게 변화해 왔기 때문이죠. 1987년부터 방송했던 한국 최초의 오피스 드라마 TV 손자병법을 한번 보시죠. 사실 그때 저는 회사원들이 저렇게 직장에 다니고 있구나 라고 하면서 봤지만 지금 보면 3분에 한 번씩 직장 갑질 나오고 5분에 한 번씩 성희롱 나옵니다. 정말 쉽게 보기 어려운 장면들이 그냥 농담으로 넘어가죠. 그런데 우리는 굉장히 많이 변화시켰습니다. 그런데 그만큼의 변화가 다른 나라 드라마에서 같은 시간 동안 느껴질 수 있느냐? 대부분의 미디어 전문가들이 아니라고 하죠. 우리 한국 사회는 끊임없이 지금까지 변화해 왔습니다. 거기에는 개개인의 노력들이 있었다는 거죠. 위대한 집권자나 정치적 리더들이 그 모든 것들을 해낸 게 아니고 오히려 우리들이 더 많이 했다는 거예요. 한국은 개인의 노력이 집단을 변화시킬 수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에 가장 적합한 나라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로 포기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건 심리학자로서 한국 사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끊임없이 영향력을 주고받는다. 그렇다면 그런 사회는 어떤 모습을 가질까요? 시끄럽습니다. 늘 싸우고요. 그리고 갈등하죠. 하지만 그것이 문제를 회피하고 덮는 사회보다는 더 좋은 사회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문제를 드러내고 그리고 직시하며 그리고 직면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늘 갈등하고 시끄러운 사회로 기억될 수도 있겠죠. 심리학 연구에서 두 가지 종류의 진보 그리고 진화의 기제를 얘기하죠. 첫째, 문제를 덮지 않고 직시하며 싸우는 기제. 두 번째, 거기에 더 좋은 것이 있으니 바로 옮겨가자라고 하는 기제. 이 두 기제가 계속해서 충돌하는 문화가 좋은 기제고요. 그 두 기제 중에 어느 하나의 기제만이 옳거나 어느 하나의 기제만이 계속해서 사용되는 걸 오히려 퇴보하거나 생존성이 떨어지는 문화라고 봅니다. 문화도 하나의 생명체죠. 그렇다면 그 생명체 내부에서 교감신경계와 부교감신경계, 즉 에너지를 쓰는 흥분성 기관과 에너지를 보존하는 진정성 기제가 계속해서 적극적으로 상호작용하고 잘 맞물려 돌아가야 그 사람은 강해지고 건강해지며 오래 살 수 있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생동감 넘치는 하나의 생명체로서의 문화를 유지하고 있다는 가장 좋은 증거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한국인의 특징과 그 기저에 있는 심리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오늘 배우신 내용을 우리가 서로 혐오하고 멀리하는 데 쓰시지 말고 서로를 좀 더 이해하고 애정어린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는데 쓰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미우나 고우나 이 좁다면 좁은 한국 땅에서 우리는 큰 마음으로 같이 협력하면서 살아야 되잖아요.

0: 자, 그러면 다음 시간, 벌써 마지막 시간인데요. 10강은 나이와 함께 성장하는 법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이어서 고고다이노 태양구조대가 방송됩니다.
2: 너 진짜 더 빨리 걸어봐요.
3: 빨리 걷고 있어요. 어떻게 더 빨리 가.
4: 현저한 건 만나기 힘드네.
5: 잘못하면 놓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3: 늦은데 왜 이렇게 꿈적거리고 다녀. 간단한 비행기도 못하겠네.
6: 저도 똑같이 다른 애들처럼 공부도 잘해보고 싶고 사교육 분아웃이 공부를 가장 하고 싶기 때문에 EBS 중학 프리미엄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중간고사 때는 과학을 93점까지 올리고 또 기말고사 때는 과학을 98점까지 올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7: 교과서별 강좌랑 수준별 강좌가 잘 갖춰져 있다는 점인 것 같아요. 학교에서 배우는 교과서 그대로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예습 복습이 훨씬 수월하고 제 실력에 맞춰서 기초부터 심화까지 모든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그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8: 이제 제가 혼자서 공부를 해야 되니까 막막한 면도 있었고 또 갑갑했는데 선생님들이 설명을 잘해주시고 어떤 식으로 공부해야 될지를 알려주시니까 막막함이 해소되고 더 편하게 공부를 할 수 있었어요.
9: 시험 성적은 공부한 만큼 결과가 나온다고 생각하는데 매달 공부하기 전 저의 스케줄이나 상황에 따라 계획표나 목표를 세우고 매일 꾸준히 강의를 듣다 보니 문제들도 익숙해지고 개념도 완벽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좋은 성적으로 이어진 것 같습니다.

0: 좀 넣어야 된다니까.
1: 아, 이 분위기?
2: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1: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면? 이분 위기.
3: 뭐야 이거?
1: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4: 중학교 2학년 때 좀 많이 흔들리고 힘들었던 때가 있었는데 선생님이 항상 저희를 딸들이라고 부르셨거든요. 수능 전날에 응원해주셔서 그런 게 너무 기억에 남고 감동을 받았어요.
5: 모의고사를 일반 학생들처럼 많이 볼 수 없었던 상황이었는데 선생님께서 직접 만드신 문제지로 여러 번 더 봤던 적이 있었는데 나를 정말 생각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6: AI나 뭐 그런 정보 전달은 쉬워지고 있잖아요. 아이가 어떻게 하면 더 나아가고 발전할 수 있는지 그거를 함께 고민해주는 그런 사람이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7: 어렵고 힘든 직업이라는 시선이 있지만 주변의 인식보다는 학생들이 저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더 중요하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 선생님을 생각했던 거는 멋있고 우러러보게 되고 전문적이라는 그런 직업의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학생들한테 제 경험을 똑같이 느끼게 해주고 싶다.
8: 학생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은 교사 누구나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교사를 이해하고 같이 갈 수 있는 교사가 더 제 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6: 혹시 여기 카네이션 같은 것 좀 넣어줄 수 있나요? 지금도 문득문득 떠오르고 교사라는 직업에 대한 생각이 좀 흔들릴 때 선생님을 다시금 떠올리고 하거든요.
4: 제가 대학에 와서 강의를 듣다 보니까 선생님이 어려움도 얼마나 있으셨을지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5: 선생님 덕분에 고민이 많을 때나 힘들 때 답을 찾을 수 있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4: 선생님 만날 때까지 열심히 임용 공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응.

0: 사건 발생. 변신 경찰차 출동. 주차 블록 변신 경찰차. 경찰 본부로 변신. 월드컵 출동하라. 범인 검거 완료. 월드컵 주차 블록 변신 경찰차.
1: 목욕관리사 청소 놀래기.
2: 비비키 안녕.
1: 좀 늦었네. 무슨 일이 있었어?
3: 앤디가 치과에 다녀왔거든.
2: 이가 썩었대. 양치질 안 해서 말이지.
4: 양치질은 귀찮단 말이야. 누가 대신 양치질 해줬으면 좋겠어.
1: 양치질을 대신해주는 물고기를 만나러 가볼래?
4: 양치질을 대신해준다고?
2: 궁금하다. 빨리 보러 가자.
1: 좋아. 그럼 출발하자. 바로 여기야.
4: 다들 줄을 서 있네.
1: 양치질을 받으려고 기다리는 거야. 저길 봐. 저 친구들이 바로 청소 놀래기야. 양치질을 해주는 물고기지.
5: 청소 놀래기?
2: 뿅뿅뿅. 맛있어.
6: 뭔가 먹고 있어.
1: 물고기의 이빨과 피부에 붙은 음식 찌꺼기나 기생충 같은 걸 먹어서 깨끗하게 만드는 거야.
4: 아하!
6: 그런데 꼬리는 왜 떨지?
1: 자기가 여기 있단 걸 알리는 거야. 양치질을 받는 친구가 실수로 삼킬 수도 있으니까.
2: 우와, 똑똑하다.
7: 시원하다. 항상 고마워요.
3: 뭘, 양치질 하고 싶으면 또 와.
5: 또 와!
8: 다 비켜!
5: 응?
8: 다 비켜! 이 상호님이 먼저 할 거야!
6: 으아! 상호잖아!
4: 아, 무서워.
8: 빨리 나부터 양치질 해줘!
3: 아, 줄을 서야지. 다들 기다리고 있잖아.
5: 맞아, 맞아!
8: 에이, 나 지금 급하다고!
1: 상호야! 질서를 지켜야지. 새치기 하면 안 돼.
8: 넌 왜 참견이야? 순서를 지켜. 뭐야 넌? 비켜! 싫어! 뒤로 가! 허! 내가 얼마나 센지 소문 못 들었나 봐. 내가 할 소리 내 이빨 안 보여? 강력한 이빨을 가진 크시파티누스다. 아! 뭐라고? 감히 상호한테 이빨을 자랑하냐? 한번 싸워볼래? 누가 센지 말이야. 그래, 싸워보자.
1: 이런, 둘이 싸우기 전에 말려야 해. 고고다이로 해양구조대 출동! 비키 핑크파워 변신!
8: 내 이빨 맛을 봐라. 나도 만만치 않다고.
1: 비키 큐브 발사!
8: 이거 뭐야? 뭐야? 내가 더 힘이 세다고! 내가 힘이 더 세다고! 내가! 이번엔 제대로 맛을 보여주마!

0: 군맛을 보여주지! 야! 야! 야!
1: 안 돼!
2: 뭐야? 대박! 노라고!
1: 얘들아, 진정해!
2: 저 상어가 새치기를 했다고? 놔줘! 놔! 얘들아!
1: 대체 어디 물은 거야?
2: 아니야, 난 안 물었어.
3: 아야야, 이빨이 너무 아파. 내 이빨 좀 봐줘.
2: 아유, 더러워. 너 이빨을 얼마나 안 닦은 거야? 빨리 양치질해야겠다. 이 친구 빨리 양치질 해주세요. 급해요.
4: 우와. 먹을 게 진짜 많다.
1: 그럼 청소 부탁할게.
4: 좋았어. 기다리는 손님이 많으니 빨리 서두르자.
5: 우와, 너무 빨라서 안 보여.
6: 너무 배불러.
7: 우와, 이제야 살 것 같다. 하나도 안 아파요.
4: 앞으로는 양치질 자주 하러 와.
7: 네, 고맙습니다.
5: 나도 이제부터 양치질 잘할 거야. 저 상어처럼 되면 어떡해.
6: 뭐? 앤디는 정말 못 말려.
4: 대왕 오징어 꺽꺽 숨어라. 오늘은 짐에 갈 거야. 이번엔 대왕 오징어 꼭 만나고 싶다. 저번에 갔을 땐 못 봤잖아.
5: 맞아. 대왕 오징어는 숨바꼭질 선수니까 항상 어딘가에 꼭꼭 숨어 있잖아.
1: 지난번 심해에서 만났던 엔도케라스도 잘 지내는지 궁금하네.
4: 그러게. 그럼 출발하자. 나는요, 엔도케라스. 뾰족뾰족 킹껍데기 엔도케라스. 나는 노래 부르는 게 제일 좋아, 제일 좋아.
2: 이봐,
4: 엔도케라스. 뾰족뾰족 킹껍데기 엔도케라스.
2: 이봐.
8: 깜짝이야, 누구야? 어디야? 여기야? 저기야? 네가 날 부른 거야?
2: 그래, 여기서 시끄럽게 노래를 부르면 안 돼.
8: 왜 안 돼?
2: 여긴 향유고래가 돌아다니는 위험한 장소니까.
8: 그래서 겁쟁이처럼 바위에 숨어 있는 거야?
2: 겁쟁이라니? 난 그저 향유고래를 피하려는 거거든.
8: 그게 겁쟁이지.
2: 아니거든. 이빨판 보이지? 난 이걸로 고래랑 맞서 싸울 수 있어. 어때?
8: 오! 그런데 그런 빨판이 있으면서 왜 숨어 있는 거야?
2: 고래와 싸울 땐 목숨을 걸어야 하니까. 웬만하면 안 만나는 게 좋지. 그러니까 너도 빨리 숨어.
8: 걱정 마. 난 껍데기가 아주 딱딱하거든. 고래가 나를 물면 이빨이 부서지고 말걸. 자, 만져봐.
2: 오, 나랑 다르게 정말 딱딱하네. 하지만 이 정도로는 안 돼. 고래 이빨은 엄청 크다고.
8: 그래? 그렇다면 뭐 노래를 불러주지. 내 노래라면 향유고래가 감동할지도 몰라. 나는
2: 아, 정말 말이 안 통하네.
8: 뾰족뾰족 킹껍데기 앤드 캐. 뭔가 온다.
2: 향유고래일 거야. 빨리 숨어야 해.
8: 안녕, 여기야, 여기.
2: 뭐 하는 거야? 당장 따라와.
8: 왜 그래? 노래를 들려줘야 되는데, 어?
2: 아이고, 그런 건 안 통한다고.
8: 나 꼈어. 꼈다고?
2: 잠깐만. 어떡하지? 어쩔 수 없지. 이렇게 된 이상 향유고래랑 싸울 수밖에.
8: 뭐라고? 하지만 목숨을 걸어야 한다며.
2: 널 두고 도망칠 순 없잖아. 난 겁쟁이가 아니라고.
8: 안 돼.
2: 와라, 향유고래야.

0: 변신! 비키, 핑! 양쪽 바위가 무너지지 않게 잘 잡아줘!
1: 알았어!
0: 도모! 바위를 부숴주면 내가 엔도케라스를 꺼낼게!
2: 좋아! 도모, 파워 드림!
0: 넥스, 슈퍼 팔걸이! 성공이야!
3: 대왕 오징어야, 날 위해서 네가 무서워하는 향유 고래랑 싸우려고 하다니, 정말 감동이야.
4: 안 무섭다니깐 그래.
3: 그래.
5: 너희 둘 다 진짜로 만나고 싶었는데 만나서 다행이야.
1: 혹시 너희 둘이 사촌인 거 알고 있어?
6: 우리가? 사촌이라고?
5: 둘이 하나도 안 닮았는데.
1: 너희는 둘 다 다리가 머리에 달린 두 종류거든. 사촌이라고 할 수 있지.
6: 그렇구나.
1: 그러니까 앞으로 친하게 지내.
4: 우린 이미 엄청 친한걸.
3: 맞아. 위기를 함께 겪었으니까 말이야.
5: 뭐?

0: 뉴스만 읽을까?
1: 잠깐! 관용어의 뜻을 알아내야 크크의 마법이 풀릴 거야.
0: 나 파김치 됐어.
2: 나 너무 지쳐서 힘들어.
3: 2번 신나고 재미나다. 와!
0: 안 돼!
1: 속이 크다.

걸어? 진짜 진짜 신나겠다. 거기서 3주 동안이나 묵는다고?

0: 알았다. 너 달콤한 거 좋아하는구나.
1: 됐지?

뭐야, 곰마! 이런 건 야생식물들만 먹는 거라고! 얜 반려식물이잖아!

입맛이 다시 돌아왔어.

노지, 너 줄 거 아니란 말이야. 이건 공주님이 쓰는 거라고. 고마, 이리 좀 와볼래? 같이 놀자. 내가 공주님이야. 고마, 넌 용을 맡아줘. 로지는 기사님이고 여긴 기사님이 타는 말. 난 멋지고 아름다워. 모두 날 사랑해. 어, 도와줘요. 날 좀 구해주세요. 용이에요. 용이라고요. 가만 서 있으면 어떡해. 지금이야 빨리 무섭게 울부짖어야지. 어, 어떡해. 나 무서워. 용이 날 멀리 데려왔어요. 두고 봐. 기사님이 날 구하러 오실 테니까 조심해. 널 혼내줄걸.

망쳐버리면 어떡해. 처음부터 다시 해보자꾸. 자, 이번엔 네가 공주님이 돼줄래? 그리고 로즈, 이제부터 넌 내가 타는 말이야.

0: 물리쳤네.
1: 빠블
0: 공주님은 무사하고 용은 물리쳤고 공주님은 무사해. 참 즐거운 놀이였지? 왜 로지? 이번엔 뭐가 잘못됐는데?

그러는데? 다시 해보고 싶은 거야? 그래 좋아. 그럼 너희가 원한 거다. 용이 나가신다. 모두 비켜라. 용이 나가신다. 비켜라. 용이 나가신다. 비켜라. 와! 용이 뱃속이 출출하시다. 용은 팬케이크나 먹어야

0: 이어서 블록스가 방송됩니다.
1: 아이가 스마트폰에 의존하지 않도록 스마트폰 중독 예방법 이렇게 지켜주세요. 첫 번째, 작은 화면 속 다양한 색상이 뇌를 자극해 중독을 유발하므로 스마트폰을 흑백 모드로 설정해 주세요. 두 번째,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땐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도록 가정 내 규칙을 정해 주세요. 세 번째, 알람을 맞추어 정해진 시간에만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절제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네 번째, 잠자기 전 스마트폰 사용은 수면에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수면 1시간 전부터는 스마트폰 사용을 자제하도록 해주세요. 아이의 스마트폰 중독 예방, 부모님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0: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1: 얼리면 더 맛있어.
2: 얜 집 없어? 뚝딱뚝딱 아기 토끼지. 내가 뚝딱 예쁜 집 만들어.

0: 내가 하늘에서 떨어진 게 아주 오래전 일 같다. 그땐 혼자였는데.
1: 오, 첫 번째라는 건 어떤 느낌일까? 한 번씩 상상해보곤 해. 넘버블록 중에 내가 첫째라면 어떨지.
2: 참 재미있는 상상이군. 만약 2가 넘버블록의 첫 번째 숫자라면 상상 속으로 가보자.
1: 일이지? 여긴 또 어디고? 이! 새 두 마리! 새들아 안녕? 이! 블록 두 마리! 넘버블록스 안녕?
3: 이 애들 오가이 환영해!
1: 우와! 다른 이가 또 내려오네? 이제 두 명이야!
4: 이와 이는 바로 사! 이와 이는 사각형을 만들어!
5: 이가 또 붙어서 이젠 6이 되었어. 이랜드에서는 묘기는 빠질 수 없지.
1: 2, 4, 6 전부 다 짝수야. 어이가 없네. 아니, 이들로 가득하네.
5: 이 게임 너무 재밌어. 엄청난 게임인걸. 잘가요. 그리고 어서와.
4: 헐.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군. 방어막 작동. 옥터블록 우산. 2, 4, 6, 8
6: 시! 어떻게 된 건지 누가 좀 설명해 줄래?
7: 여긴 이랜드란다, 친구야. 여기선 모든 숫자가
1: 2
4: 만큼씩
5: 거지는?
4: 거야!
1: 2
4: 4
5: 6
4: 8
6: 10
5: 12 그리고 난 슈퍼 직사각형이야. 2 곱하기 6 여기가 바로 내가 있을 곳. 왜냐하면 나는
1: 익스트림 14! 2, 4, 6, 8, 10, 12, 14! 끝! 워! 럭키 더블! 럭키 더블! 어이가 없네. 아니, 이들로 가득하네.
5: 세상에, 나도 이랜드 소속이라니. 짝꿍 파티하자.
1: 이 짝꿍!
4: 사 짝꿍! 팔 짝꿍!
5: 또 나야? 짝꿍들이 합쳐진 정사각형? 다음은 누구야?
4: 18 등장이요. 나 안 보고 싶었어. 이중광선 출발! 변신 좀 해보실까? 가속 변환 슈퍼 스피드 2, 4, 6, 8 너무 빨라서 셀 수가 없어. 그냥 출발. 너 찾지롱. 날 절대로 못 잡을걸. 내 이름이 괜히 슈퍼
7: 20. 이런 빗방울이 더 굵어지네.
1: 2
4: 4
5: 6
4: 8
6: 10
5: 12
1: 14
5: 16
4: 18
7: 20
1: 전부 다 이 짝꿍!
8: 전부 다 짝수! 앞 숫자보다 이만큼씩 더 커!
7: 계속 2씩 더해갈 수 있어! 평생 동안! 아니면 비가 그칠 때까지만 할까?
1: 저기! 궁금한 게 하나 생겼어! 만약 1이

0: 쏟아지면 어떨까?
1: 만약 일이 쏟아진다면? 상상 속으로 가보자.
2: 전부 홀수!
3: 상상 속에서 네 꿈이 이루어졌어. 이랜드는 정말 대단해.
0: 게다가 1. 네가 중요하다.

0: 이어서 딩동댕 딩동댕이 방송됩니다.
1: 꼬마버스 타요가 멋진 소방구조 대원이 됐어. 든든한 새 친구 트윗과 함께 말이지.
2: 반가워. 난 트윗이야. 어떤 사건도 맡겨만 줘.
3: 타요, 트윗, 사건이야. 어서 출동해야 해.
1: 알았어요. 소방구조대 출동!
4: 자동차 구조대도 있다는 거 잊지 말라고. 자동차 구조대 출동!
3: 도시에서 일어나는 위험한 사건들과 거짓으로부터
4: 시민들을 지키고 진실을 밝혀내라.
5: 불장난을 하던 피터. 저런, 불이 나고 말았어요.
6: 로보카폴리 안전스쿨. 화재가 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번, 어디 가지 말고 가만히 있는다. 2번, 불이 났을 때 곧바로 신고한다. 정답은 2번. 불이 났을 때는 당황하지 말고 곧바로 119에 신고해야 해요.
5: 비닐, 종이, 휴지, 나무 등은 아주 잘 타기 때문에 더 조심해야 해요.
6: 로봇카플리랑 꼭꼭 약속!

0: 저는 지금 변신의 달인을 만나러 왔는데요. 지금 바로 만나러 가보시죠. 정말 너무너무 기대됩니다. 변신의 달인? 저 혹시 변신의 달인 어디로 가면 만날 수 있는지 아세요?
1: 변신의 달인이요? 아, 그 맨날 이상한 옷 입고 이상한 소리 내는 사람 말씀하시는 건가?
0: 어, 맞아요. 그분 어디로 가면 만날 수 있을까요? 저쪽이다! 감사합니다. 저쪽에 있는 것 같아요. 얼른 따라와 보시죠. 안녕하세요. 혹시 변신의 달인 크크님?
2: 매. 나 크크 맞는 매. 누구신 매?
3: 오늘의 달인 변신 천재 악당 크크.
0: 악당 크크님. 방금 염소 흉내는 왜 내신 건가요?
2: 악당은 언제 어떤 괴물로 변신할지 모르거든요. 제가 염소 괴물로 변신할 걸 대비해서 미리미리 연습을 해두는 겁니다. 카카카카카카카카.
0: 와, 역시 변신의 달인답네요. 그런데 이렇게 변신을 하는 이유가 다 어린이들을 괴롭히기 위해서라고요?
2: 맞습니다. 그동안 제가 돌아다니면서 밥 먹는 어린이를 괴롭히려고 졸졸졸 밥상으로 변신했어요. 또 똥 누고 손 안 씻는 어린이를 혼내주려고 똥순이 괴물로도 변신했었죠. 그리고 남의 말을 그대로 따라하는 어린이를 괴롭히기 위해 바로 이런 괴물로도 변신했었죠. 카카카카카카카. 그날 나의 목표는 이 공따순 어린이였어요.
4: 완전 꿀맛.
5: 완전 꿀맛.
4: 야, 왜 따라해?
5: 야, 왜 따라해?
0: 따순아, 따라하지 말라니까. 기분 나빠.
2: 그래서 나 악당 크크는 결심했죠. 앵무새 괴물이 되기로 말입니다. 카카카카카.
6: 나도 야 앵무새 괴물. 홍따순 어린이를 만나러 출발. 무무무 무무무 무무무 파닥파닥 파닥파닥 파닥파닥 파닥파닥 파닥파닥.
0: 뭐야?
7: 따순아, 너가 키우는 앵무새야? 새가 맞긴 한가?
5: 아, 얘들아 도와줘.
6: 얘들아, 도와줘!
5: 야, 너 왜 자꾸 나 따라와?
6: 야, 너 왜 자꾸 나 따라와?
5: 뭐야, 이제 내 말까지 따라하네?
6: 뭐야, 이제 내 말까지 따라하네?
5: 너네 왜 웃어? 지금 이게 웃겨?
6: 지금 이게 웃겨?
7: 어, 웃겨. 너 맨날 우리말 따라하더니 너도 똑같이 당하네.
5: 아니, 나는 너희한테 그냥 장난이었고.
0: 야, 그때 우리가 얼마나 기분 나빴는데.
7: 맞아, 너도 한번 우리 기분 느껴봐. 효진아, 가자.
0: 응?
2: 앵무새 괴물로 변신해 따순이를 괴롭히는 건 정말 즐거웠어요. 딩동댕 삼총사가 나타나기 전까진 말이죠.
6: 좋아, 그럼 앵무새의 힘을 보여주지.
5: 가자! 가자!
6: 차량!
5: 열정 샷!
6: 열정 샷! 귀여운 앵무새 데려가실 분! 둘, 셋! 무무! 무무! 그때 따순이를 좀 더 따끔하게 혼냈어야 하는데, 에이! 띵동댕
8: 삼총사.
0: 아, 그럼 주로 앵무새 같은 동물로 많이 변신하시나요?
2: 동물, 괴물 이런 건 기본이고 제가 이런 걸로도 변신했었죠. 이리 와.

0: 그러니까 그 일은 꽃 지렁이.
1: 안 돼.
0: 나비를 함부로 죽이던 홍나정 어린이로부터 시작됐죠.
2: 우와, 내가 흘린 과자 개미가 끌고 간다. 개미 힘내라, 개미 파이팅. 개미 힘내라, 개미 파이팅.
3: 고마워.
4: 어? 개미다.
3: 어? 안녕. 안 돼!
2: 아! 안 돼! 너! 개미를 왜 죽여? 내가 지금 개미 응원하고 있었는데 왜 죽이냐고! 와!
4: 어차피 개미 엄청 많잖아요. 저기도
0: 그때 난 결심했죠.
4: 저기도 개미
0: 유령 많잖아요. 개미가 되어 나정이를 혼내주기로.
2: 깨어나라 개미의 억울한 영혼이여. 깨어나서 나와 함께 유령 개미가 되자.

0: 나느냐 유령괴미. 나를 콱 밟아 죽인 홍나정 어린이, 너도 똑같이 복수해주마. 유령 개미가 된 난 나정의 집으로 찾아갔어요.
1: 아, 유령 개미가 날 왜 찾아온 건데?
0: 내 목숨을 빼앗아간 너에게 복수하러 왔지. 크크크크크크크.
1: 그럼 너 그때 과자 옮기던 그 개미?
0: 맞아. 복수할 거야. 복수할 거야. 복수할 거야.

0: 우린 너 때문에 죽은 꽃,
1: 지렁이,
0: 나비. 그럼 너희들도 다 유령?

0: 아니, 딩동댕 삼총사 유량대 공격!
1: 이제부터 작은 생명도 소중하게 여길 테니까 제발 부디 하늘나라로 가서 편히 쉬어. 부탁이야.
2: 알았어. 그럼 앞으로 우리 꽃들 잘 부탁해.
3: 지렁이도
2: 나비도

0: 유령은 죽지 않아. 다만 사라질 뿐. 둘, 셋, 뿅. 아, 나 그때 유령 개미로 변신한 거 정말 멋있었는데.
1: 아, 악당 크쿠님의 멋진 계획이 매번 딩동댕 삼총사 때문에 실패했군요.
0: 예, 그래서 딩동댕 삼총사를 완전히 없애기 위해 이 악당 크크 아주 어마어마한 대변신을 했었죠. 그날도 딩동댕 삼총사는 이 악당 크크의 계획을 방해하러 나타났어요. 또 왔네, 또 왔어. 지겨운 딩동댕 삼총사!
2: 해치웠나?
3: 그래도 한때 요정이었던 녀석이 넌 우리에게 상대도 안 돼!
4: 얘들아, 가자!
2: 응!

0: 나르냐 코이크크. 이 세상을 나쁜 습관 지역으로 만들어 버리겠다. 그동안의 서류 모두 갚아주마. 특히 댕댕이 너?
1: 나? 나 왜?
0: 네가 제일 마음에 안 들어.
2: 얘들아, 정신 차려!
3: 딩딩아, 크크를 물리쳐야 해.
4: 우주 평화를 꼭 지켜줘.
2: 하지만 나 혼자 어떡해!
3: 자, 딩딩아!
4: 우리의 힘을 다 가져가!
2: 딩딩 진화! 하! 나는야 정의의 메가 딩딩! 코인크크, 이제 정정당당하게 겨뤄보자!
5: 좋다, 기꺼이 상대해주마. 야!

0: 되겠어. 체면 레이저 국가
1: 칠 수 없다. 김기

0: 저 빈딩봉에서 엄청난 기운이 느껴져.
1: 받아라 슈퍼 딩딩.

0: 이게 끝이 아니야. 악당 크크. 꼭 다시 돌아온다. 그리고 난 이렇게 다시 돌아와 또 어린이들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카카카카카카카카.
1: 와. 근데 지금 말씀 쭉 듣고 보니까 우리 크크님 악당이 아니신 것 같아요.
0: 예? 아니, 악당이 아니면 뭐?
1: 천사! 천사 같아요! 크크님 덕분에 어린이들이 나쁜 습관을 다 고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크크님은 악당이 아니라?
0: 에잇! 내가 천사라니! 이 얼굴이 천사 같아! 그리고 이런 거! 이 옷이 천사 옷 같아! 난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1: 네! 완전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님 악당 맞으세요. 완전 맞으세요. 그럼 전 이만.
0: 참나. 명심해 어린이들. 나 착한 아저씨 아니야. 나쁜 습관을 가진 어린이를 괴롭히는 아주 무시무시한 악당 아저씨야. 카카카카카카카. 악당.

0: 스위스 유기농 스킨케어 브랜드 벨레다에서 어린이 치약 세트와 샴푸 앤 바디워시를 드립니다.
1: 이어서 최고다 호기심 딱지가 방송됩니다.

0: 놀이터에서 놀아요.
1: 오늘은 뭐 할까? 미끄럼틀 탈래? 좋아! 잠깐만!
0: 내려놓기. 가방, 줄넘기, 장난감은 놀이기구에 끼어 다칠 수 있어요. 확인하기. 놀이기구를 이용할 수 있는 나이와 키에 맞는지 확인하고, 맞지 않다면 이용하지 않아요.
1: 멋있겠는데?
0: 올라가지 않기. 난간에 매달리거나 놀이기구의 지붕에 오르면 떨어져 다칠 수 있어요.
1: 거기서!
0: 두 손으로 꼭 잡기. 한 손으로 매달리거나 잡으면 다칠 수 있어요.
1: 안 돼, 토끼야!
0: 차례 지키기. 친구와 부딪혀 다칠 수 있으니 천천히 순서를 지키며 놀아요.

0: 새로 리뉴얼된 크리스탈 레진 아트. 투명 레진을 넣은 다음에 이 스티커만 넣기만 해도 뚝딱 만들어지는 거지. 정화 시켜주겠습니다. 와, 캔디 귀엽다. 디저트 액세서리를 만들 수 있어.
1: 눈만 바쁜 요즘 교육 어떻게 생각해요?
2: 연필을 굴려야 머리도 잘 굴러가죠.
3: 지당하신 말씀.
2: 아소비 키즈. 특허받은 교재와 대면 교육으로 생각의 깊이가 다르다. 유치초이 전문 아소비.
4: 크럼프를 입혀 크런치하고 크리스피하다. 크크크 치킨. 바삭함의 끝판왕.
5: 맛있는 60개 치킨. 크크크.
6: 방귀 제거 작전!
7: 뭐라고? 내 방귀 냄새가 고약한 이유가 고기 때문이라고?
6: 그래, 호떡이도 고기 반찬만 엄청 좋아하잖아.
7: 그렇지.
6: 고기 반찬 먹을 때도 한꺼번에 너무 많이 먹잖아.
7: 너무 맛있어서 참을 수가 없단 말이야.
6: 그렇게 고기만 한꺼번에 많이 먹으면 소화가 다 안 된 채로 대장으로 내려가고.
7: 어머나.
6: 대장에 유해균이 나타나서 고기를 먹고 방귀를 끼면
7: 그 냄새가 고약하다는 거지. 유해균. 미워. 헤이.
6: 여전히 고약해.
7: 누나, 왜 나 자꾸 고약한 방귀를 끼는 거지? 왜 나 자꾸 고약한 방귀를 끼는 거냐고? 왜?
6: 아이고, 잠깐만 기다려봐.
7: 짠! 아, 수스포이셔!
6: 이번에도 역시 방귀 딱지가 필요해. 호떡아, 내가 가서 왜 네 방귀 냄새가 아직도 여전히 고약한지 알아보고 올게.
7: 그래, 대장 마을에 고약한 냄새를 퍼뜨리고 대장 세포들을 괴롭히는 범인을 찾았다고.
8: 아, 그것이
6: 여기는.
8: 마침 잘 왔어. 대장 마을에 고약한 냄새를 퍼뜨리는 범인을 찾았다고.
6: 그러하옵니다, 대님.
8: 아, 그렇답니다.
6: 유해균이 고기를 먹고 방귀를 끼는 바람에.
7: 왜이야! 암행어사는 지금 당장 대장 마을로 가서 고약한 냄새를 모두 없애고.
8: 없애랍신다.
7: 유해균이 다시는 방귀를 끼지 못하도록 조치하라.
8: 조치하랍신다.
6: 네, 대님. 명 받겠습니다.
9: 암행어사 철도요.
6: 암행어사.
10: 과력근 문지기가 항문을 지키고 있는데 고약한 방귀를 어찌 몰아낸단 말입니까?
6: 그럴 줄 알고 내가 뇌님께 받아온 것이 있지.
10: 아니, 이것은 통과해도 좋다는 뜻의 통이 아닙니까?
6: 그래 맞다. 뇌님의 명령이 없어도 이 서찰만 있으면 똥이든 방귀든 언제든 항문을 통해 나갈 수 있다 이거야.
8: 방귀 대장님.
11: 암행어사가 우리를 잡으려고 왔나 봅니다.
12: 뭐해? 도망쳐!
11: 도망쳐!
10: 고약한 방귀 녀석들이! 안 보입니까?
6: 어?

0: 거기라면 어디 어디?
1: 혈장
2: 체크이그
1: 혈장
2: 체크이그
1: 혈장
2: 체크이그
1: 깜짝이야! 아이, 고약한 냄새!
2: 누구시오?
3: 나는 방귀 대장이요.
1: 방귀 대장이라면 대장 마을에서 왔구려.
2: 혹시 도망친 것이오?
3: 아, 도망이라니! 관략근 문지기가 항문을 열어주지 않아서 이쪽으로 온 것뿐이요.
1: 도망 맞는데?
2: 어, 맞네 맞아.
3: 항문 말고 밖으로 나가는 문이 있다고 들었소.
2: 공기가 들어오고 나가는 문이 있긴 한데
3: 그곳으로 나를 당장 안내하시오. 그렇지 않으면 나 어디로 튈지 모르.
2: 호떡이 몸에 두느니 날숨에 내보내는 게 낫지 않겠소?
1: 그게 좋겠소.
2: 따라오시오.
1: 혈장
2: 척혈구
1: 혈장
2: 척혈구
1: 혈장. 태님
4: 태님
5: 어? 누구요?
2: 방귀라 하옵니다. 몸에 계속 두면 위험할 수 있으니 팬님이 숨을 내쉴 때 몸 밖으로 내보내시는 게 어떠신지요?
1: 문제가 생기기 전에 얼른 내보내주십시오.
5: 그러는 게 좋겠어.
3: 나 나간다!
0: 헛! 대장 마을에 있던 방귀가 핏줄을 타고 폐로 가서 숨을 내쉴 때 밖으로 나간다는 것이오?
6: 그렇게라도 몸 밖으로 나가면 좋지만 혹시라도 나가지 못했을 경우엔?
7: 헛! 나가지 못했을 경우엔?
2: 뿡뿡뿡뿡뿡뿡뿡. 어? 여기가 어디지?
5: 누구시오? 간대감님! 와보셔야겠습니다!
3: 에헴 에헴 에헴 무슨 일이냐? 응? 어? 넌 누구냐? 처음 보는 녀석인데 영양분이라면 분해가 될 터. 분해해보거라.
5: 네, 간대감님!
8: 분해! 분해! 분해! 분해!
9: 뿡! 뿡! 뿡! 뿡!
5: 어우, 분해가 되지 않습니다! 영양분이 아닌 것 같습니다!
3: 몸에 나쁜 독일지 모르니 당장 해독하라!
8: 네, 간대감님! 해독! 해독! 해독! 해독!
9: 뿡!
5: 누구시오?
2: 나? 방귀입니다.
5: 방귀? 대장마을에서 생긴다는 방귀 말이오?
3: 방귀가 여기엔 무슨 일로 왔느냐?
2: 내님! 내님! 내님! 내님! 방귀가 간대감 수학관으로 갔다 하옵니다.
5: 왜이야? 아니! 아니! 아미용어사는 대체 뭐라고 있...

0: 대리님, 이 스트레스입니다.
1: 방귀 때문에 이렇게 스트레스 받을 줄이야. 아메마사, 방귀를 체포하든가 내보내라.
0: 체포하든지 내보내랍시다.
1: 아이고, 아우, 귀가 왜 이렇게 간지럽지? 누가 내 얘기를 하나? 그래서 방귀가 간대가님께 갔다면?
2: 간세포들이 해독하느라 해를 먹을 것입니다.
3: 방광으로 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4: 제가 가보겠습니다, 나으리.
1: 그래. 가라. 예, 예.
5: 환영하오. 어서 오시오. 여기는 방광 오줌이 모이는 곳이오.
6: 오줌이라면 밖으로 나갈 수 있잖아.
4: 아, 방귀, 왜 여기 있어?
6: 아니, 노시오. 똥과 함께 못 나가면 오줌으로라도 나갈 것이오.
4: 아, 오줌으로 나가도 나가는 건 나가는 거니까. 방광, 얼른 내보내시오. 냉큼 내보내시오.
5: 오줌 발성!
4: 잘 가시오. 다시는 오지 마시오. 나으리! 방귀 하나가 오줌으로 나갔사옵니다.
1: 아, 그래? 그럼 고약한 방귀가 다 나간 것 같으니 대장마을에도 평화가 찾아온 건가?
4: 방귀!

0: 아, 나으리 고약한 방귀가 또 생겼사옵니다.
1: 아,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아이, 고약한 방귀는 다 사라진 거 아니었어? 여봐라! 당장 방귀를 만든 자를 잡아오라!
0: 네, 나으리
1: 빨리 가!
0: 예, 빨리 빨리
1: 잡아오라!
2: 방귀
0: 나으리, 어? 이 고약한 방귀와 관련된 자들을 모두 잡아왔사옵니다.
1: 어, 그래, 잘했다. 어. 아, 근데 대장세포는 왜 거기 있는 것이오?
3: 이 똥을 만들다 보면 응당 방귀가 생기기 마련이지요. 근데 방귀를 만드는 건 이 도리온데.
0: 너로구나, 이 고약한 방귀를 만드는 게.
4: 네? 아, 이 방귀는 제 방귀가 아닙니다. 물론 저도 방귀를 만들긴 합니다만 저는 유익균으로서 주로 배추, 양배추, 브로콜리, 사과, 고구마, 시금치, 옥수수 등 섬유질이 많은 음식을 먹고 방귀를 끼웁니다.
3: 제가 똥을 잘 만들 수 있게 도와주지요.
4: 그래서 제 방귀는 냄새가 나지 않는다고요.
0: 아, 사실이요?
3: 사실입니다.
1: 그렇다면 지독한 방귀를 만드는 범인은?
0: 유익균 주인님! 아, 저리가! 저리 가라고! 어.
1: 범인은 바로 너구나, 유익균!
0: 아니, 너 때문에 들켰잖아!
5: 그렇소. 나는 주로 고기나 달걀, 인스턴트 음식을 먹고 고약한 방귀를 뛴다지.
1: 근데 여긴 고기도 인스턴트 음식도 없는데.
5: 고기가 딱딱하게 굳은 변비똥이 있지 않소? 난 변비똥도 참 좋아하오. 그러니 내가 고약한 방귀를 뛰지 않을 도리가 없소.
1: 얘 방귀야! 아니, 그 방자야! 당장 유해균을 체포하라!
0: 네, 나으리!
6: 유해균 계속 꺼라!
3: 나으리! 아이, 고기만 들어와서 제대로 된 똥을 만들지 못했습니다. 저를 잡아가십시오!
4: 안 됩니다, 대장세포님! 똥을 만드셔야죠. 나으리,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섬유질을 주세요!
1: 당장 섬유질을 대령하라!
7: 배추! 부르셨사옵니까? 섬유질이 풍부한 배추이옵니다.
4: 좋았어. 우선 섬유질을 먹고, 앙! 유익균 힘이여 솟아라! 나의 산을 받아라! 이야! 야! 유익균이 쏘는 산 너무 싫어!
0: 깨꾸다! 나으리! 유익균이 유해균을 물리쳤습니다!
3: 나으리! 에? 유해균은 제가 처리해도 되겠습니까?
1: 아니, 어떻게?
3: 변비통에 섬유질을 붙이고!
7: 됐어?
3: 죽은 유해균까지 똘똘 뭉치면! 자, 똥이 완성되었습니다! 활약금 문제에 창문을 여시오!
8: 네님이 허락이 있어야 하는데.
1: 여기 있어!
8: 네님이 허락한다는 서찰 통일이군요. 그렇다면 똥 배출합니다.
3: 도와주시오.
1: 도와줘.
3: 저 도와주시오.
0: 나도 나간다.
1: 고약해라.
7: 똥 배출 성공입니다.
0: 고약한 방귀도 함께 나가 싸웁니다.
1: 좋아. 앞으로는 호떡이한테 고기만 먹지 말고 섬유질이 많은 음식도 함께 골고루 먹으라고 해야겠어. 오, 똥방귀 최고 딱지요.

0: 난 방귀! 안녕!
1: 꼭 갖고 말 거야.
2: 이어서 최고다 호기심 딱지가 방송됩니다.
3: 그래비트렉스! 거침없는 액션스톤의 질주! 멋진 확장을 이용해서 최고의 트랙에 도전해봐! 높이 올려준 다음 마무리로 멋지게 착지! 그래비트렉스! 구어 스타터와 다양한 확장을 만나보세요.

0: 형들 떡볶이 먹자.
1: 떡볶이에 닭고기가 들어가 있네. 진짜 맛있겠지.
0: 와 진짜 맛있다.
2: 고기찜.
3: 쫄깃한 닭다리살이 가득한 닭떡볶이.
0: 밥 비벼 먹으니까 더 맛있다. 와
4: 말랑무침팩 네이버. 말랑자를 넣고 쉐이커로 쉐킹. 몰드에 붓고 꺼낸 뒤 쿡. 무침팩이 와글와글 말랑 말랑 쫀득쫀득. 무침팩 하우스에 쏙. 말랑무침팩 네이버.
5: 고약한 방귀 냄새의 정체.
6: 고기 좋아. 매일매일 고기 먹을 거야.
7: 아 배불러. 배부르니까 행복해. 근데 왜 갑자기 배가 아픈 거지? 갑자기 배가. 누나! 누나! 누나!
5: 왜? 무슨 일이야? 이게 무슨 소리야? 냄새! 고약해!
7: 고약하네!
5: 고약하지? 대체 뭘 먹었길래 이렇게 고약한 방귀를 뀌는 거야?
7: 나 맛있는 고기밖에 안 먹었는데 왜 방귀 냄새가 고약한 거지? 나 맛있는 고기밖에 안 먹었는데 왜 방귀 냄새가 고약한 거냐고? 왜?
5: 아이고, 그게 그러니까 그.
7: 응? 누나도 모르지?
5: 어? 모르게 뭘 몰라? 잠깐만 기다려봐.

0: 엄청 많다.
1: 이 정도쯤이야. 지금 딱 필요한 딱지가 어딨더라. 아, 여기 있다. 방귀 딱지. 호떡아, 내가 가서 네 방귀 냄새가 왜 고약한지 알아보고 올게.
0: 응, 누나.
1: 자, 여기가 어디지? 아우, 연기가 자욱해서 하나도 안 보여. 이 냄새 호떡이 방귀 냄새처럼 고약해.
2: 쉬, 다은이, 이러다 들키겠어요. 얼른 숨어요.
1: 숨어요? 왜요? 여긴 어디? 댁은 누구? 나는 누구?
2: 아, 나으리, 정말 왜 이러십니까? 저 방자예요, 방자. 나으리는 뇌님의 특별한 명을 받고 여기 대장마을에 잠입한 암행어사가 아니십니까?
1: 내가 백성들을 괴롭히는 탐관오리를 잡아 벌을 주는 그 암행어사! 암행어사 출두요! 하면 짠! 나타나는 암행어사라고?
2: 설마 뇌님의 명까지 잊으신 건 아니죠?
1: 어? 뇌님이 무슨 명을 내리셨는데?
3: 이런 고약한 직업. 대장마을에 고약한 냄새를 풍기며 대장세포들을 괴롭히는 자들이 있다 하니 암행어사는 지금 당장 대장마을로 가서 그들이 누군지 알아내고
4: 알아내랍시다.
3: 당장 추포해 대장마을에 평화를 되찾도록 하라.
4: 평화를 되찾으랍시다.
5: 네, 누님.

0: 바짝했습니다.
1: 그러니까 대장마을의 고약한 냄새를 풍기며 대장세포를 괴롭히는 자를 찾기 위해
2: 이렇게 고기로 변장까지 하신 거 아닙니까? 범인을 찾기 위해서.
1: 난 또 산적 같아 보여서 내가 범인인 줄. 아씨, 근데 그 고약한 냄새를 풍기는 자가 누구냐?
2: 저야 모르죠. 이제부터 찾아봐야죠.
1: 그 이게 호떡이 방귀 냄새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직접 가서 알아보고 싶은데 안개가 너무 자욱해서 갈 수가 없네.
3: 이건 안개가 아니라 가스야, 가스.
1: 대장마을의 가스라면.
2: 방자!
3: 뭐?
2: 는 나고? 응. 그, 아니, 방귀 아닙니까?
3: 맞아, 방귀야.
2: 누구십니까?
3: 나는 이 대장마을에서 똥을 만들고 있는 대장세포요. 내가 똥을 만들면서 이 고약한 방귀가 생기는 걸 직접 보았어.
2: 오, 목격자, 목격자.
1: 목격자? 아, 그럼 뱅님이 말씀하신 고약한 냄새의 정체는 바로 방귀였네. 이 냄새, 호떡이 방귀 냄새가 맞았어.
4: 당장 고약한 방귀를 초포하라!
1: 뭐해?
2: 라고 명령 안 하십니까?
1: 근데 방귀가 고약한 냄새를 풍기는 건 맞는데 대장마을 세포들을 괴롭혔다는 증거가 없지 않느냐?
3: 증거가 필요하다면 저기

0: 아이 왜못 열어 왜못 열어
1: 열어 열어
2: 당장 열어
3: 이러지도 마시오
4: 고약한 방귀들이 활약금 문지기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1: 나도 저들한테 괴롭힘을 당해 똥도 못 만들고 이리 숨어 있었어
5: 대장 세포님도요?
4: 나으리 어? 저 고약한 방귀들이 대장마을 세포들을 괴롭힌 범인이 확실합니다 당장 방귀들을 초포하여 주세요
5: 내가? 무서운데?
4: 예?
2: 나를 화나게 하지 말라
6: 그대가 학문을 열지 않아서 우리 방귀 대장님이 화가 무척 났어
1: 우리 방귀 대장님이 화가 나서 폭발하면 어떻게 되는지 정녕 모르시오
2: 허? 사방사방 화가 난다 방귀 대장 나가신다 아무도 날 막을 수 없다 바비큐
3: 이 고약한 방귀 대장이 화가 나면 무섭다는 걸 내가 왜 모르겠어 하지만 뇌님의 명령 없이는 학문을 열어줄 순 없어
2: 이렇게 나온다 이거지 방귀들아 지금부터 대장마을을 쑥대밭으로 만들어라 방방 뛰어라
7: 네 방귀 대장님
1: 방귀들이 날뛰기 시작했어
3: 제발 멈추시오
1: 아이고 매야 그럼 배가 빵빵해지면서 아플 것이
4: 어떻게 좀 해보세요
5: 내가? 나 무서운데
4: 그렇다면 어쩔 수 없죠 이 방법을 쓰는 수밖에 이리 오세요
5: 뭐하는데
3: 아메고사 철도요!
1: 갑자기 외치면 어떡해!
8: 아메고사?
1: 갑자기?
2: 어디?
3: 아메고사 나으리가 이 방귀들로부터 나를 구해주러 오셨구나!
1: 봐봐! 방귀들은! 열어라! 뇌님의 명을 받아 너희들을 초포한다!
4: 초포하라!
1: 초포하라!
2: 에고 잡혔다!
1: 방귀들 왜 이렇게 고약한 것이냐?
2: 이야, 너 연기 잘한다.
4: 소름.

0: 진짜 암행어사인 줄 알았습니다.
1: 오빠, 암행어사 맞는데 그치 맞잖아.
2: 암행어사.
3: 너 고기잖아. 우리를 고약한 방귀로 만든 게 바로 너 고기잖아.
4: 고기잖아.
1: 어? 고기가 방귀를 고약하게 만든 거라고? 뭐 어떻게 된 거지?
2: 아 맞다. 나으리 지금 고기로 변장하셨잖아요. 아 그래서 못 알아보는 것 같은데요?
1: 아 맞네. 아 근데 나는 고기가 아니라
5: 암행어사인데.
6: 고기 장난은 그만 치시오.
7: 맞소 고기. 그대 때문에 나는 똥을 만들지도 못하고 이 대장마을은 고약한 방귀로 가득 찬 거 아니오?
1: 네?
8: 야호!
9: 위님 소화시켜주세요!
3: 어? 아유 온통 고기들 뿐이잖아.

0: 아니 위산을 퍼부어도 소화가 안 되잖아. 아휴, 나는 더는 소화 못 시켜. 다들 소장으로 가거라.
1: 네, 부인님!
0: 어서 자자. 아이고. 조심조심.
2: 어서 들어오십시오.

0: 아이, 고기들이 소화가 덜 된 채로 들어왔잖아. 아, 이 상태로는 영양분을 다 흡수할 수도 없고 대장 마을로 보내야 할 것 같은데. 아이고, 가.
1: 일단 가. 대장 세포님, 똥으로 만들어 주세요.

0: 나의 고기들 뿐이라서 똥이 뭉쳐지지가 않아 똥을 비줄 수가 없어. 혹시 섬유질은 안 들어온 거야?
1: 고기들 뿐인데요?
2: 대장세포님, 똥 배출 시간입니다.
0: 아이, 고기들 뿐이라서 똥을 삐줄 수가 없어서 똥을 배출할 수가 없어요.
2: 그럼 항문 닫겠습니다.
0: 아이, 그러면 또 수분을 떼내야 되는데 계속 수분을 떼내면 고기가 딱딱해질 텐데 이를 어쩌나.
3: 걱정 마셔. 내가 먹어줄게.
0: 유해균이다.

0: 보자. 배부르니까 이제 밥.
1: 그렇게 고기들이 소화가 덜 된 채로 때로 들어오자 유해균이 고기를 먹고
2: 나를
3: 우리는 뿜뿜 만드셨지.
1: 유해균이 고기를 먹고 낀 방귀 냄새는
4: 고약해도 너무 고약하오.
0: 그럼 고약한 방귀 냄새의 진짜 범인은 유해균?
2: 아니지. 유해균님이 좋아하는 고기만 먹은 호떡이지.
3: 맞지 맞지.
0: 헛, 호떡이한테 가서 당장 알려줘야겠어. 고기만 계속 먹으면 고약한 방귀를 평생 삐게 될 거라고. 어? 방귀 최고 터치다.
2: 고기가 사라졌다.
5: 나으리, 이 방장은 누구, 어디 가셨습니까?
1: 진짜 암행어사였어? 헐.

0: 이어서 페퍼 피그가 방송됩니다.
1: 남동생 조지고요. 이분은 제 엄마예요. 그리고 제 아빠고요. 페파피그. 베이비핑. 오늘은 내가 요리사. 요리놀이로 맛있게 만들어볼게요. 밥솥 세트로 따뜻하게 뚝딱. 토스트기에 빵도 구워요. 내일은 어떤 요리를 해볼까? 베이비핑과 함께.
2: TV에서만 보던 똘똘이를 이제 우리 집에서 만나요. 터치하면 똘똘이가 한글도 척척, 영어도 쏙쏙, 피아노 연주와 칠판 놀이까지. 100명의 똑똑맘이 선택한 우리 아이 첫 올인원 학습 놀이 책상. 똘똘이 똑똑 책상.
3: 크럼프를 입혀 크런치하고 크리스피하다. 크크크 치킨. 바삭함의 끝판왕.
4: 맛있는 익숙해 치킨. 크크크.

0: 파파아빠는 안경을 씁니다. 뭐든 확실하게 보려면 안경을 써야 하죠. 안경을 쓰면 모든 게 확실하게 잘 보이니까요. 하지만 안경을 벗으면 아빠는 물건을 잘 알아보지 못합니다. 모든 게 희미하고 흐릿하게 보이죠. 그래서 페퍼 아빠한테는 안경이 아주아주 중요합니다. 아빠는 가끔 안경을 잃어버립니다.
1: 페퍼, 조지? 너희들 아빠 안경 못 봤니? 아무리 찾아도 없구나.
2: 못 봤어요.
0: 페퍼랑 조지도 아빠 안경이 어디 있는지 모릅니다.
1: 큰일 났네. 아빠는 안경이 없으면 잘 안 보이는데 아마 많이 불편하실 거야.
0: 아빠는 안경을 안 쓰면 신문을 읽을 수가 없죠.
3: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정말 짜증나는군. 대체 누가 내 안경을 치운 거야?
1: 어디다 벗어놨는지 잘 생각해봐요.
3: 안경을 벗으면 언제든 주머니에 넣어두지. 근데 없더라고.
2: 아빠, 우리가 아빠 안경 찾아드릴까요?
1: 기특한 생각이구나. 너희들이 안경을 찾아드리면 짜증을 안 내실 거야.
3: 언제 짜증을 냈다고 그래?
0: 팔팔랑 조지는 안경을 찾기 시작했어요. 팔팔은 신문 아래를 살펴봤죠. 하지만 아빠 안경은 없었어요.
2: 없네.
0: 조지는 텔레비전 위를 봤어요. 하지만 거기도 안경은 없었죠.
2: 아. 2층에 가서 엄마 아빠 방을 찾아보자.
0: 팔팔랑 조지는 엄마 아빠 방으로 갔어요.
2: 조지, 뭐 깨뜨리면 안 되니까 조심해야 해. 뭐가 그렇게 우스워?
0: 팔팔은 베개 밑을 봤어요. 하지만 아빠 안경은 없었죠. 조지는 아빠 슬리퍼 속을 봤어요. 하지만 거기도 안경은 없었죠.
2: 이번에 욕실에 가보자.
0: 파파랑 조지는 욕실을 찾아봤어요. 욕조에도 안경은 없었어요.
2: 아우.
0: 변기 안에도 안경은 없었죠.
2: 못 찾겠다.
0: 파파랑 조지는 어디서도 아빠 안경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2: 여기저기 다 찾아봤는데 아빠 안경은 없어요, 엄마.
1: 저런,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
3: 이제부터 안경 없이 지내는 걸 연습해야겠군. 천천히 다니면 물건에 안 부딪힐 거야.
2: 여기 보세요! 아빠 안경이에요!
1: 세상에, 여보! 당신이 안경을 깔고 앉아 있었잖아요.
3: 어우... 내 안경이 어떻게 여기에 있지?
1: 그러게 말이에요. 어쨌든 잃어버렸던 안경을 다시 찾았으니까 이제 짜증은 그만 내요. 알았죠?
3: 내가 언제 짜증을 냈다고?

0: 씨앗심기.
1: 오늘 파랑파랑 조지는 할머니 할아버지 집에 놀러 왔습니다.
0: 할아버지 받으세요.
2: 받아라. 그건 뭐니?
3: 공룡.
2: 공룡이라고?
0: 할아버지 뭐 하세요?
2: 씨앗을 심고 있는 중이란다.
0: 씨앗? 씨앗이 뭔데요?
2: 자라서 식물이 되는 거지. 조그맣게 구멍을 파고 씨앗을 넣은 다음에 흙으로 덮어주고 물을 주면 돼요. 이 채소밭에 있는 것들 모두 할아버지가 심은 씨앗이 자란 것들이지.
0: 저 사과나무도요?
2: 그럼. 이렇게 작은 씨앗이 자라서 작은 사과나무가 되는 거란다. 이 나무처럼.
0: 오!
2: 그리고 이렇게 작은 사과나무가 자라서 큰 사과나무가 되는 거지. 이 나무처럼. 아이쿠! 봐라, 여기 사과 안에 씨가 많이 있지?
0: 사과나무가 또 생기겠네요.
2: 그래, 그렇지.
0: 할아버지, 할아버지, 저도 씨를 심어볼래요.
2: 페파, 네가 직접 딸기 씨를 심어보겠니?
0: 네, 할아버지.
2: 이 씨가 자라면 달콤한 딸기를 먹을 수 있단다. 먼저 작은 구멍을 파거라.
0: 그 다음에 씨를 넣고 흙으로 덮어줘요.
2: 물은 이 할아버지가 줄까?
0: 아니요, 싫어요. 제가 줄래요.
2: 잘하는구나. 이제 기다리면 싹이 나올 게다.
1: 팔팔랑 조지는 싹이 나오기를 기다렸어요.
0: 아무것도 안 나오잖아요.
2: 참을성 있게 기다려야 한단다, 페파. 싹이 나오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
4: 페파, 조지, 이제 집에 가야지.
0: 하지만 싹이 나오기를 기다리는 중이에요. 얼른 딸기를 따먹고 싶단 말이에요.
2: 걱정 말아라, 페파. 다음에 오면 싹이 나오고 꽤 많이 자라 있을 게다.
0: 그럼 딸기도 열리겠네요?
2: 그럼.
4: 어서 와, 페파.
0: 할아버지 안녕. 딸기 씨도 안녕.
1: 할아버지는 페파가 심은 씨앗을 보살펴 주셨어요. 며칠 후 작은 싹이 나오기 시작했죠. 날이 갈수록 싹은 점점 커졌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할아버지는 특별한 걸 발견했죠.
2: 딸기가 열렸군.
0: 할아버지, 우리 왔어요.
1: 페파랑 조지가 또 놀러 왔어요.
0: 할아버지, 할아버지, 제 딸기 많이 컸어요?
2: 그럼, 보렴.

0: 다른 거 또 심어도 돼요?
1: 아, 그럼. 이번엔 조지가 뭘 심을지 골라보렴.
0: 그래, 조지. 네가 골라봐. 당근 씨 어때? 할아버지, 조지가 당근 씨를 심고 싶대요.
1: 조지, 당근 씨를 심어보고 싶니?
0: 아니요.
1: 어떤 걸 크게 키워보고 싶니?
2: 조지는 키우고 싶은 걸 정했어요.
0: 꽃냥.
2: 조지는 공룡나무를 키우고 싶었죠.
0: 조지, 안 돼. 공룡인형은 나무처럼 자랄 수 없어. 꽃냥.

0: 도망쳐! 나 잡아봐라!
1: 보드로 확인! 수업 출동! 기동전 투차 진입! 야! 꼼짝 마! 사건 종료! 수업 옥스포드!
2: 빠르게 달리는 풀포즈!
3: 빠르게 달리는 속도보다 빠르게 나아가는 방향! 빠르게 앞서는 요령보다 빠르게 함께 타는 문화를! 마이크로 킥보드와 함께 빠르게 달립니다! 스위스 테크놀로지 마이크로 킥보드!
4: 형들, 떡볶이 먹자!
5: 떡볶이에 닭고기가 들어가 있네?
6: 대박이네!
5: 진짜 맛있겠지?
6: 대박! 너무 맛있는데?
7: 쫄깃쫄깃하네!
6: 떡볶이에 잘 어울려!
8: 쫄깃한 닭다리살이 가득한 닭떡볶이!

0: 근데 이상한 건 말이다. 땅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안 묻고 덜컥 사겠다는 사람이 엉뚱한 것만 딱 하나 물어봤다 아이가.
1: 제가 이 땅을 매입하면 선생님은 문화센터에서 계속 일할 수 있는 거지요? 아까 센터 앞에 서 계시던 분 말이에요. 호는 청아, 이름은 강주. 청아 이강주 선생님.
2: 그럼요 사장님. 저희 센터가 건재하는 한 저희가 먼저 이강주 선생님을 자를 일은 없을 겁니다.
1: 그리고 한 가지 더. 어? 제 얘긴 비밀로 해주세요.
3: 이강주를 위해 목돈을 써놓고 그걸 알리지도 않고 심지어 아는 척도 하지 않는다?
4: 당신 대체 목적이 뭐야?
1: 지금 뭐 하는 짓이죠?
5: 가자! 간식 시간이 왔어요! 모두 분 넣고 모이세요!
3: 정신 차리자 고두리. 영양가 없는 상상이나 할 때가 아니야.
5: 어서들 모입시다.
3: 기회다.

0: 찾아서 몇 마디라도 개인적인 이야기를 나누는 거야.
1: 자, 어서 이것저것 먹어봐요. 둘이 문을.
2: 아, 예, 안 오잖아. 맛있게 드세요. 저,
3: 로라님이 아직 안 오셨는데.
4: 저 양반은 원체 이런 자리엔 끼질 않으셔.
0: 시간도 마음도 함부로 쓰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이 두 시간을 달려 이곳까지 온다.
1: 입에서 살살.
0: 그게 문제는 알 수 없지만 이루고 싶은 게 있는 거다.
4: 문우님, 고돌이 문우님.
1: 어머, 졸았나 봐. 회장님이 수업을 듣게 된 계기가 뭐냐고 물으셨어요.
0: 아, 그 저는 그러니까... 최대한 평범한 이유를 대야 하는데
3: 시간이 남아 돌아서요.
0: 뭐랄까, 그 사람들은 대체 어떤 계기로 취미를 시작하는 거지?
5: 이유는 없어도 좋아요. 한번 해볼까? 그것만으로 충분하죠. 취미란 게 그래서 좋은 거랍니다. 포기해도 상처가 없지.
4: 지당하십니다, 선생님. 도돌이 문호님은 젊으니까 이것도 배워보고 재미없으면 다른 것도 배워보고 해요. 너무 비장하면 오래 못한답니다.
6: 그건 아니죠. 타임 이즈 골드. 바쁜 시간 쪼개서 왔으면 뭐 하나라도 배워가라고 격려를 해야지.
4: 그렇게 잘나셨으면 어디 실력이나 좀 보여주시는가? 뭐 보여주지? 저봐, 저봐. 누가 가까이 가기만 해도 화들짝 놀라서 그림 속이기 바쁘잖아.
6: 아직 연습 중이니까 그렇죠.
4: 배우러 와서 그렇게 꽁꽁 숨기면 우리 스승님이 어떻게 지도를 하실까?
6: 퍼스널 스페이스 지켜요.
4: 뭘 소리, 뭐요?
6: 거리 유지하라고요.
4: 아니, 잠깐만 보면 된다니까. 그래야 조언을 해주지. 그만!
5: 제 역량이 부족해 도움을 못 드리네요. 지금 여기 계신 회원님들 모두 각자의 생활과 싸우다 이곳에 오신 겁니다. 그러니 여기서만큼은 싸우지 마세요. 다 있고 그림만 그리다 돌아가면 됩니다. 제가 바라는 건 그것뿐이에요.
1: 하투.
5: 자, 그럼 다음 주에 만납시다.
0: 취미, 재미로 즐겨 하는 일. 괴로우면 언제든 그만둘 수 있다. 그런데 왜
7: 손목이 아니라 팔 전체를 이용해서 꾸준히 하는
0: 왜 혼자 진심인 겁니까? 노력과 결과의 관계는 주사위 굴리기와 같다. 죽도록 노력하면 한 번 굴릴 기회가 주어지는 다면체 주사위. 100만큼 노력해도 일이 나올 수 있는 것이다. 소은 씨?
8: 네, 부장님.
0: 이 그림 어떻게 생각합니까?
8: 그건 모근인가요?
0: 난초입니다.
8: 처음
0: 정준순 씨의 그림입니다. 지난 2년간 매주 빠짐없이 수업에 출석했고 누구보다도 성실히 연습했다. 그렇다면
8: 잔인한 사람!
0: 수업을 들으면서 알아낸 정보라곤 정준순 씨가 똥손이라는 게 답니다.
8: 어디 가시게요?
0: 병원에 직접 가봐야겠어요. 진료를 가정에 방문하면 잠깐이라도 대화를 나눌 수 있겠죠.
8: 너무 부자연스럽지 않을까요, 부장님?
0: 그런 거라면 걱정할 거 없습니다. 40대가 되면 매일 아파요.
7: 어깨 결림이 추가되었습니다.
8: 부장님, 스탑! 부장님, 잊으셨나요? 당신의 신분? 정준수님 앞에서 당신은 유니버스 그룹 고두리 부장이 아니라고요. 자, 외쳐보세요. 파이핑 리페어 파워 메이크업!
3: 하이핑 파워 뭐야?
8: 아니, 그게 아니라 하이핑 리페어 파워 메이크업.
3: 하이핑 리페어
8: 파워
3: 파워 메이크업. 자, 자. 이게 뭐죠?
8: 설비업계 경력 15년. 배관이 막혀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십니까? 마리오 설비 고드리 실장이 다 뚫어드립니다. 오늘만 이 가격 단돈 99,900. 같이 가요, 부장님.
6: 오늘은 천슬기 씨가 마지막 환자죠?
1: 아, 원장님, 저기
3: 로라, 문호님.
6: 진료실로 들어오세요, 고드리님.
1: 네.
0: 낱낱이 발쳐.

0: 주겠어. 당신의 약점.
1: 자 이제 아 하세요. 힘 빼세요.
2: 콧속이랑 편도도 조금 부어 있고 구내염도 있네요. 염증 반응이 많다는 건
3: 면역력이 소실한 건데 최근에 특별히 무리하거나 스트레스 받는 게 있나요? 괜찮아요, 두리무리님.
4: 죄송합니다, 부장님.
5: 죄송합니다. 갑자기 기침이. 질문이 뭐였죠?
2: 최근에 스트레스를 받았거나 특별히 무리한 건 아닌지 물었습니다.
4: 오케이. 열심히 사는 모습엔 남녀노소 누구나 호감을 갖는 법입니다, 부장님. 정준수님 성격이라면 더더욱이요. 이렇게 한번 대답해보세요.
5: 무리라면 매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2: 저런. 이렇게 멀리 출장 다니는데 어떻게 피로하지 않겠어요?
4: 성공! 이쯤에서 아부의 기술이 들어가줘야 할 것 같습니다, 부장님.
5: 아부의 기술? 갑자기?
4: 너무 달콤해서 비현실적인 그런 아부.
5: 로라 문우님, 정말 멋있으십니다.
2: 네?
5: 경계하잖아요.
4: 인간은 그런 아부를 본능적으로 경계하죠. 그래서 필요한 게 디테일. 그러니까 아주 구체적으로 아부하십시오.
5: 로라 문우님처럼 자기 분야에서 오랫동안...
2: 내 이름 많이 촌스럽죠?
5: 네? 아니요. 그런 게 아니라...
2: 언니 정마리사, 남동생 정리호. 내 이름만 이래서 어릴 때 많이 울었어요. 중간 아이라고 중순. 이름 참...
4: 아, 중수님.
0: 됐어. 드디어 자기 이야기를 하고 있다. 더 밀고 들어가야 해.
6: 전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계절이 생각나는 이름이라서요. 여름, 중순,
5: 땡.
4: 능수화가 가장 탐스러운 계절이죠.
0: 프로포즈야 뭐야, 과잖아.
4: 부장님, 하셔야죠. 이 부분이 펀치라인이란 말이에요.
7: 능수화, 탐스러워.
0: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오소희 씨.
4: 저를 전적으로 믿으셔야 합니다, 부장님. 남들은 다 이렇게 따뜻한 말을 주고받으며 산다고요.
7: 부장님도 할 수 있습니다.
0: 그래, 여기까지 온 것도 다 소희 씨의 소통 능력 덕분이야. 기왕 하는 거 제대로 하는 거다. 네.
5: 능소화가 가장 탐스러운 계절이죠.
4: 부장님.
2: 둘이 문우님.
5: 네, 로라 문우님.
2: 됐으니까 콧물 닦으세요. 비염약도 같이 처방하겠습니다.
5: 네.
4: 죄송해요, 부장님.
2: 그럼 약 처방도 드릴게요. 일주일 뒤에 한 번 더 방문하셔서 차도를 봅시다.
5: 아, 네, 알겠습니다. 이대로 너무 아쉬워. 차라도 한 잔 마시자고 해볼까? 저 혹시 시간 괜찮으시면...
8: 부장님! 밖에 큰일 났어요!
2: 지난주부터 이상하다고 점검 받으랬잖아요. 이 시간에 어디서 갑자기 배관 기술자... 도리모... 아니, 마리오 설비 고도리 실장님? 그럼 부탁드려요, 고도리 실장님.
4: 경력이 15년이시래.
9: 오, 멋있다.
0: 소식, 소식, 비상사태.
2: 그럼 부탁드려요, 고도리 실장님.
4: 경력이 15년이시래.
9: 우와, 멋있다.
0: 소식, 소식, 비상사태. 소식, 어디 갔다!
2: 어머, 괜찮으세요?
4: 아주 꽉 막혔나봐요. 김간호사, 이제 아침에 저기서 머리 감지 마요.
9: 어머, 제가 언제요?
5: 저, 누가 보고 있으면 집중이 잘 안 돼서요.
9: 어머, 그럼 안 되죠. 갈게요.
7: 부장님, 무슨 일인가요?
5: 배관 수리를 해야 해요.
7: 부장님이 직접 배관 수리요? 제가 지금 방법을 찾아볼게요.
5: 그럴 여유가 없어요!
9: 아쉽다, 구경하고 싶은데.
5: 슬쩍 문 열어볼까? 앞엔 강이 있고 뒤엔 적이 있어요. 그럼 바빠서 이만.
7: 네? 부장님, 부장님.
5: 찾았다. 셀프 배관 수리법.
10: 안녕하세요, 불칭 여러분. 콩이에요. 오늘은 셀프 배관 수리법을 알아보려고 해요.
5: 빨리, 빨리.
10: 갑자기 세면대에서 물이 역류하면 너무 당황스럽죠. 코미도 3년 전에 친구네 집 들이갔을 때 일인데요.
5: 그런 거 안 궁금해.
10: 인류의 배관 설비 역사를 알아볼까요?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도 배관 설비의 흔적을 찾아볼 수 있다는 사실.
5: 있으니까 방법 좀 말해봐.

0: 오늘은 셀프 배관 수리에 대해 알아봤어요. 다음에 더 좋은 정보로 돌아올게요. 유익했다면 공감 충전.
1: 세상에 속 시원해라.
2: 물이 이렇게 빨리 빠지는 거 처음 봐요, 원장님.
1: 자, 이제 퇴근합시다.
3: 네, 원장님.
4: 이런 계획이 틀어졌군. 일단 돌아가는 잔에서 다음 계획을...
1: 원장님?
4: 어? 왜 갑자기 그 얘기가 생각났을까? 떨어지는 꽃잎을 잡으면 행운이 온대서 종일 나무 밑을 뛰어다니다가 포기하고 집에 갔더니...
1: 저희 집에서 식사하고 가시겠어요?
4: 어깨 위에 떨어져 있더라는 얘기.
5: 옷은 다음 주 수업 때 돌려드릴게요.
1: 화사한 것도 잘 어울리는군요. 책을 좀 잠깐만.
5: 아, 네. 어? 와, 대단하십니다, 로라문호님.
1: 오늘 받은 거라 치우질 못했네요. 민망해라.
5: 무려 3대 일간지에 실리셨잖아요. 자랑스러워하셔도 됩니다. 아,
1: 그런가요?
5: 그럼요. 액자로 만들어서 병원에 걸어도 될 만한 일이죠.
1: 고마워요, 두리문우님. 따뜻하게 말해줘서.
5: 누가 봐도 멋진 분이시고 전 보이는 사실을 말했을 뿐인데요, 뭐.
6: 왜 우는 거니? 엄마 사실을 말했을 뿐이야.
1: 찌개도 좀 들어봐요. 맛있을 거예요. 먼저 들고 계세요. 네, 어머니.
6: 당장 다음 주에 언니 귀국인데 넌 네 일만 신경 쓴다니?
1: 아니에요, 어머니. 언니 가족들 묵을 호텔 좀 알아보느라.
6: 호텔? 너 언니 방 치웠니? 집이 있는데 호텔을 왜 가?
1: 그럴 리가 있겠어요, 어머니.
7: 예, 언니 전시 주관처에서 체류 비용을 다 댄다기에 전 알아보기만 하는 거예요.
6: 마리사가 너한테 연락을 한 거니? 얘가 엄마 전화는 받지도 않고.
1: 전시 일주일 전이라 언니 많이 바쁠 거예요.
6: 너처럼 잘 챙겨 먹고 살면 나도 신경을 안 쓰지. 마리사는 몸도 약한 애가 누가 안 챙겨주면 밥도 안 먹을 거 뻔한데. 네 언니가 환장하는 게장 좀 보내주려고 전화했더니 바쁘다고 또 끊더라. 누구 닮아 그리 매정하지. 내가 정말 서운해서.
1: 어머니, 둘째 딸 신문에 크게 나왔는데 보셨어요?
6: 봤다. 휴대폰 켜면 제일 먼저 보는 게 그 신문이잖니.
1: 보셨구나. 병원 사진도 멋지게 실렸어요. 종이 신문을 기념으로 몇 부 받았는데 다음 주에 가져갈까요?
6: 아이, 휴대폰으로 다 봤는데 못 알아. 늙으면 물건 많은 거 다 집색이다. 가져오면 쓰레기만 돼. 너 내 말 듣고 있니?
1: 네, 어머니.
6: 내 보석들 찾아서 세척 맡겨둬라. 에메랄드 세트 알지? 첫 번째 서랍에 있을 게다.
1: 거실 서랍장엔 없는데.
6: 거실? 아니, 내 방 말이야.
1: 잠시만요, 어머니. 찾아볼게요.

0: 이건 이강주 선생? 그리고 정중순 두 사람 과거에도 사제지간이었던 거야.
1: 지금 뭐 하시는 거죠?
0: 아, 루라 무느님, 이게 떨어져 있어서 제자리에 돌려주려.
1: 손 대지 말아요! 미안해요, 두리무누님. 내가 왜 그랬는지, 아휴, 정말로 미안해요. 내일 당장 일하셔야 할 텐데 손이 이래서.
0: 괜찮습니다. 살짝 긁힌 건데요, 뭐.
1: 제가 어떻게든 보상을.
0: 로라무누님은 괜찮으세요? 아까 어머님과 통화하실 때 간신히 서 계셨잖아요.
1: 그런 마음 알아요? 너무너무 미운데 너무 가지고 싶은 거. 나는 원하는 걸 단 한 번도 쉽게 얻은 적이 없어요. 난초 하나에 인연을 붙들고 있는 거 다들 별스럽다고 하지만 난 모든 일이 그래왔어요.
2: 이 사장님, 딸 콩쿨에서 우승했다고 하지 않았어?
3: 그건 첫째고 쟤는 둘째.
1: 남들의 몇 배는 노력해야 비슷하게 할 수 있었죠.
4: 이해가 잘 안 되는데 한 번만 더 설명해 주세요, 선생님.
3: 또?
1: 그런 내가 유일하게 자신이 있었던 건.
4: 아, 선생님이 내일 다시 알려준다니까. 아, 대체 언제까지 그러고 있을 거니?
3: 완전히 이해할 때까지요.
1: 징그럽게 끈질긴 거. 전 괜찮아요. 이건 내가 늘 해왔던 거니까.

0: 그때 제가 담 좀 넘어봤는데 제 실력 아직 안 죽었더라고요. 배치에 있던 미모사 고등학교는 정준순 씨 모친 백마리 씨가 재단 이사장으로 있던 학교였어요. 정준순 씨도 재학생이었는데 중간에 일본으로 유학을 갔고요. 이상한 건 그 시점에 모친도 이사장에서 퇴임을 했다는 겁니다. 취임 후 15년간 지켜왔던 자리를요. 그리고 당시 미술교사였던 이강주 씨도 같은 시점에 그만뒀습니다. 이상하죠?
1: 거기 누구야?
0: 네? 하마터면 딱 걸릴 뻔했는데 재통한 덕분에 겨우 빠져나왔지 뭐예요. 학생이라니까 아주 깜빡 속아 넘어가시더라고요.
2: 아, 네, 그렇습니까?
0: 그나저나 셋이 같은 시점에 학교를 그만둔 이유가 뭘까요? 딱 단추 하나만 낮추면 될 것 같은데 이번에 제가 미모사 실버타운에 잠입해볼까요? 슬쩍 백마리 씨에게 접근해서 알아내면.
3: 아니요, 꼬리가 길면 밟힐 수 있어요. 이제 내 쪽에서 기회를 엿보겠습니다. 어쩌면 지금 가진 정보만으로 충분할지도 모르고. 보고서 가이드가 잡히면 공유할게요. 그럼 수업 때문에 이만.
0: 부장님?
4: 재미 회원님, 의욕은 좋지만 아직 창작할 단계가 아닙니다. 우선 제 체본을 보고 똑같이 따라 그려보세요.
5: 창작한 거 아닌데.
4: 네? 뭐라고요?
5: 창작한 거 아니라고요! 따라 그린 거란 말이에요!
4: 아이고, 미안합니다. 집중할수록 생각이 비워지니 참 좋은 취미지요. 역시 내 예상이 맞았어요. 잘하실 줄 알았어요. 여러분, 오늘 두 번째 수업이신 두리 회원님이 이렇게 멋진 난초를 완성했어요. 모두 힘껏 박수! 아, 그리고 두리 회원님, 다음 주부터는 꽃 단계로 들어갑시다.
5: 승진! 어이, 두리님 대박!
6: 신임 문우님 숨겨진 에이스였구만.
7: 승급 축하합니다, 두리 문우님. 수련의 첫 단계를 통과하셨으니 그것을 소개할 때가 된 것 같군요.
5: 아니,
3: 네?
7: 누구나 한 번쯤 꿈꾼다는 전설의 문방사우 중 하나, 전설의 화선지. 선 한 번에 신선이 뜻하고 두 번 그으면 극락으로 간다는 천년의 화선지. 내 특별히 한 장 빌려줄 테니 사양 말고 써보세요.
3: 그런 좋은 종이를 왜 저한테?
7: 그야 우리 회원님 솜씨가 좋은 바탕에서 밝게 빛나길 바라는 마음이지요. 자, 추라이 추라이.
3: 뭐야 이 종이? 부신 멋대로! 멋대로 춤을 추고 있잖아!
7: 어때요? 좀 더 써보고 싶어졌나요?
3: 네!
7: 장당 900원, 100장 9만원! 우리 사군자 교실 회원가로 특별히 5% 할인가로 모십니다. 이제 꽃단계인데 좋은 걸 써야지. 그럼 붓부터 바꾸세요. 최강 전설의 붓 단돈 30만원! 싫어요? 그럼 다른 것도 있는데.
8: 질투가 난다는 건 배울 점이 있다는 뜻이겠지. 두리문우님, 승급 진심으로 축하해요.
3: 아, 감사합니다, 로라문우님.
8: 꽃단계부터는 채색물감도 필요하고 붓도 그런 학생용으로 물인데 도구들은 다 준비돼 있나요?
3: 아니요, 아직.
8: 그럼 오늘 수업 끝나고 말이에요.
0: 우와, 너무 귀여워요, 선생님.
9: 우리 애실이 둘째 딸이 임신했다카대. 천장에 달아놓으면 얼라들 두뇌 자극도 되고 좋지요.
0: 선생님, 혹시 이런 작품이나 센터 활동들 도토리 문화센터 SNS에 올리면 어떨까요?
9: 인스턴트가 뭐 그거 말이가?
0: 네, 오킬쌤이 자치회 활동도 하시고 수업도 여러 개 참여하시니까 재밌는 장면 찍어 올리면 홍보도
9: 잠깐만.
0: 되고.
9: 잠깐만, 내가 온갖 수업 다 들어간다는 사실을 왜 알았지?
0: 네? 그건... 아, 단톡방에 사진 영상 맨날 올리시잖아요.
9: 아차차, 그랬지? 근데 인스턴트인지 그게 뭐고?
0: 사진만 주시면 제가 할게요.
9: 진짜가? 그래 줄라요?
0: 별로 어렵지도 않은 일인데요, 뭐.
9: 이야, 소은 회원님, 우리 자취에 들어올 생각 없나? 젊은 피가 필요하다.
5: 맞다! 소은 총각, 우리 자취회 가입 신청 한번 해봐라.
0: 그럼 그래볼까요? 제가 이 한번 불살라서!
3: 소은 씨, 우리가 이곳에 온 목적이 뭡니까?
0: 이곳을 파괴하러...

0: 어떤 볼일로 가시는 거죠?
1: 화방 구경?
0: 완전 휩쓸리고 있잖아요.
1: 어디까지나 업무에 일한 일뿐입니다.
0: 부장님! 그럼 저도 자취에 들어갈 거예요. 자취에 인스타도 막 하고요.
2: 도토리 문화센터를 파괴한다고? 너무 재밌겠다.

0: 이어서 처음 배우는 AI가 방송됩니다.
1: 안녕, 난 메일리야. 내가 누굴 만났는지 알아? 이 이상하게 생긴 털복숭이 애들이 바로 아이돌을 만들어주는 요정 몽글이래. 으아, 어쩌지? 거대 망글리로 변해버렸어. 어? 이 사람은 또 누구야? 멋진 가디언이 나를 도와주잖아. 이 가디언이 누군지 궁금하지? 소망 요정 몽글리 매주 금요일 오전 7시 귀여운 몽글리들 만나러 와줄 거지쇼.
2: 지금 영웅

0: 성공이다.
1: 착공 발생.
0: 도망쳐. 나 잡아봐라.
2: 도주로 확인. 수업 출동. 기동전투차 진입. 야! 꼼짝마! 사건 종료! 수업 옥스폰!

0: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처음 배우는 AI의 허성보입니다.
1: 여러분들, 우리 일상생활에서 영어 쓸 일이 생각보다 많죠. 근데 영어라고 하는 건 저는 단어가 기본인 것 같아요. 단어를 많이 알아야 우리가 쓸 수 있는 문장의 폭도 넓어지고 들었을 때 이해되는 것도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단어와 함께 재미있는 영어 공부 해볼 건데요. 그 공부 도와주실 김지원 선생님 모셔보겠습니다. 어서오세요.
2: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영어와 AI를 구해드리겠습니다. 지원쌤입니다.
1: 반갑습니다. 또 오늘 또 우리 오랜만에 뵙게
2: 됐는데. 오랜만에 또 영어 시간입니다, 여러분.
1: 재밌는 영어 시간. 저는 영어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단어가 사실 외우는 게 쉽진 않았어요, 학창시절.
2: 그럼요, 그럼요. 우리가 영단어를 오래 기억하고 또 재밌게, 어떻게 보면 재밌게 학습할수록 오래 기억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AI랑 어떻게 해볼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볼 겁니다.
1: 아, 오늘 강의는 저도 특별히 더 기대가 되는 것 같은데요. 그럼 가장 먼저 어떤 걸 해보면 될까요?
2: 여러분 평소에 유튜브 영상 꽤 보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죠?
1: 네, 너무 많이 봅니다.
2: 네, 근데 그 유튜브 영상이 이제 영어로 되어 있는 영상들 아마 여러분들 접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미있게 본 그 영상을 재미를 넘어서 그 안에서 봤던 단어를 직접 한번 유튜브에서 뽑아가지고 외워도 보고 플래시 카드도 AI로 만들어보는 걸 먼저 해볼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사용하게 될 AI 툴은 제미나이입니다. 우리 친구들이 EBS에서 재미있게 봤을 만한 영어 동화가 담겨있는 유튜브 영상을 한번 가지고 와볼 겁니다. 이 유튜브 영상의 주소 있죠? 요거를 그대로 복사합니다. 그 다음에 다시 제미나이로 돌아와서 붙여넣기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플래시카드 만들고 단어 뽑아달라고 해야 되잖아요. 네. 그 프롬프트 한번 써볼 건데, 자, 선생님은요 요렇게 프롬프트를 써보았습니다. 이 유튜브 영상에서 핵심 영어 단어 10개를 뽑아달라고 했고요. 네. 각 영단어를 자세히 공부할 수 있게 설명도 해달라고 했습니다. 네. 그리고 그냥 단어가 있고 설명만 있고 하면 좀 공부 효과가 떨어져요.

0: 지거든요.
1: 그렇죠.
0: 저 전 또 선생님이니까 네. 조금 더 팁을 드린다면 영어 단어뿐만 아니고 한국어 뜻 그리고 여러분들 중학교 가서부터 너무 중요한 영영풀이 그리고 해당 단어가 들어간 예문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까지 전부 넣어달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단어 플래시카드 퀴즈를 만들어달라고 할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 이렇게 선생님이 지금 캔버스라는 기능을 켜두었어요. 네. 우리 한번 봤었던 기능인데요. 요 맨 아래에 있습니다. 요 친구를 켜게 되면은 이제 정말 우리가 직접 좀 클릭도 하고 재밌게 좀 놀아볼 수 있는 다양한 것들이 생기게 되는데요.
1: 오, 뭐가 나왔는데요?
0: 네. 네, 뭐가 나왔습니다. 자, 요렇게 뭔가 vocabulary notes라고 해가지고 새롭게 한번 노트가 떠 있는데요. 그리고 그 아래 퀴즈까지 지금 생성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선생님이 얘기한 프롬프트대로 나왔죠?
1: 네.
0: 영어 단어 뽑았고, 한국어 뜻 나왔고, 영영풀이 나왔고, 예문도 나왔습니다.
1: 영영풀이까지, 오호.
0: 여러분,
1: 그랬습니까?
0: 영영풀이가 귀찮을 수 있어요, 보기. 네. 안 보고 싶을 수 있는데요.
1: 일반인데요.
0: 여러분이 중학교에 가서 실제로 학교 시험을 보지 않습니까? 이렇게 쓰는 문제들이 많이 나오게 될 텐데, 그때에도 이 영영풀이를 보고, 그 영어 단어를 본문에서 찾아서 쓰는 문제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런 거를 차치하더라도 원래 영어 공부에서 영어 단어에 해당하는 영영풀이를 보는 게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1: 미래를 위한 훈련이라고 생각하면 좋겠고요.
0: 자 이렇게 The Elephant Child라는 제목이네요. 핵심 네. 영단어 10선 해가지고 10개의 영단어를 뽑아주었습니다. 오, 실제로 뭐 이런 거 Set off 이런 거 굉장히 교과서가 좋아하는 Find
1: 너무 많이 봤다.
0: 네, 너무 많이 본 이런 친구들이 나오게 됐고요. 자, 그리고 요거 하나 더 뜨죠. 열기 누르시면 오호라,
1: 오호라.
0: 이번에는 퀴즈가 나오게 퀴즈다. 됩니다. 자, 그래서 다음 중 두 가지 색을 가진이란 뜻을 가진 영단어는 무엇일까요? 알면은 누르시고 모르면 힌트를 누르십시오. 힌트에 자전거의 bicycle의 my가 뜻하는 게 둘이래요.
1: 두 개 다 my color들을 고르면 되는 거죠?
0: 그렇죠. my color 나오고 이렇게 해설까지 나오게 됩니다. 자 맞춰보고
1: 이렇게 알려주는 건 되게 재밌네요.
0: 그쵸,
1: my가 그쵸. 그렇게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알려주는
0: 정확합니다. 이제 그런 식으로 하고 다음 문제 넘어가면 또 이렇게 뭐 일단은 눌러볼까요? 아무거나? 아니겠죠. 답 이렇게 나오고요.
1: 파이썬이 네. 비단뱀이라는 걸 오늘 알았어요. 저 코딩할 때 정말 많이 썼는데
0: 그쵸.
1: 이게 비단뱀이었군요.
0: 그렇습니다. 이렇게 또 알게 되는 것이죠. 네네. 우리 지금 이렇게 맞추고 틀리고에 따라서 이렇게 OX 지금 X가 몇 개고 이렇게 맞은 게 몇 개인지도 나오게 되고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문제 풀어가면서 진행하시면 되고요. 네. 자 너무 좋은 게 있어요. 요 아래 보이죠 여러분?
1: 네.
0: 우리가 방금 전에 넣었던 영상이 뭔지가 여기에 있고요. 네. 누르면 영상이 재생이 됩니다.
1: 바로 볼 수가 있네요.
0: 네, 네, 그래서 어느 부분에서 나왔던 건지도 확인을 해가면서 한번 또 쭉 보고 그 다음에 퀴즈도 풀어보고 하면서 이 영상 하나를 가지고 이제 정말 알차게,
1: 알차게.
0: 단어 공부를 할 수 있는 좋은 팁을 알려드렸습니다.
1: 그쵸? 이렇게 스토리와 함께 제가 그쵸? 기억을 하다 보면
0: 정확하죠.
1: 이 기억이 정말 오래 갈 것 같아요.
0: 정확합니다. 네. 기억이 오래 간다는 게 이 방법의 특히나 큰 장점이겠죠. 선생님은 여기서 오늘 한 단계 더 나아간 걸 알려드릴 겁니다. 자, 이 공부에 게임이 결합이 되면 정말 공부하는 게 아니고 게임하는 것처럼 단어를 또 접할 수가 있거든요.
1: 네.
0: 그래서 이제 AI가 나오면서 이 친구가 우리가 그냥 한국어로만 말해도 그 목적에 맞는 어플 게임 같은 걸 만들어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여러분들 선생님이 보여주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 먼저 필요한 건요. 이 오늘 나왔던 이 영단어 10개 있잖아요.
1: 네.
0: 요거를 가지고 진짜 게임을 한번 만들어 볼 건데 그러려면 이 자료가 필요해요.
1: 네.
0: 그래서 드르르르르르르 끝까지 드르륵 하면 오 끝났다. 10개까지 나오면은 요거를 그대로 복사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재미나이 새 창을 열어줄 거예요. 새 채팅 눌러주시고 방금 전에 드르르르륵 해왔던 거 그대로 붙여넣기 할 겁니다. 이렇게 자료가 와 계속 자료가 나왔죠?
1: 네.
0: 자, 이 상태로 이제 지금까지 한 거는 뭐다? 영어 단어 자료만 준 것이다.
1: 네.
0: 이걸로 어플 만들어달라는 건 따로 얘기하겠죠?
1: 네.
0: 그거를 선생님이 지금 프롬프트를 보여드릴 건데요. 자, 기본적으로 초등 고학년용 영어 단어 학습 어플을 만들어달라고 한 거고요.
1: 네.
0: 10문제를 진행할 거고 네. 정답 4개 중에 1개를 고르는 방식이라고 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에 따른 보상 지금 게임이니까 우리 또 문제 풀고
1: 뭐가 그쵸? 있어야 또 힘이
0: 네.
1: 납니다.
0: 네. 그 뭐를 여기서 선생님은 한번 보물상자라는 걸 만들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은 보물상자가 좀 시시하다 하면 다른 걸 넣으셔도 좋아요. 네. 자, 그렇게 하고 맞출 때마다 금화를 한 개에서 다섯 개 랜덤 지급하는 걸로.
1: 어허. 아, 정해진 개수를 주는 게 아니라
0: 우리가 게임하면서 틀린 단어가 있다면 단어장에 자동 저장하게 할 거고요. 그리고 틀린 것만 다시 푸는 기능도 꼭 필요하겠지요. 자, 이렇게 할 거고 요 아래에 조금 어려운 단어가 들어가 있는데요. 이 로컬 스토리지라는 게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쉽게 말하면 방금 전에 게임한 기록이 있죠. 뭐 예를 들면 내가 세 개를 맞고 한 개를 틀렸어.
1: 네.
0: 근데 이런 로컬 스토리지에 저장해줘라는 말 안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 채팅창 나왔다 다시 들어오면 다시 1단계부터 해야 돼요. 제일 싫죠.
1: 그런 거는 정말 싫어요.
0: 네, 그거를 방지할 수 있는 친구를 넣어둔 겁니다.
1: 네.
0: 그래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이 상태로 그대로 엔터 누르면 이제 이 친구가 또 뚝딱뚝딱 하면서 여러분들을 위한 영단어 앱을 만들어줄 겁니다.
1: 아, 신기하다. 그쵸? 뭔가 나왔어요.
0: 좋습니다. 자, 뭔가 나왔어요. 자, 제목이 확실히 Elephant Child에 맞게 뭔가 귀엽고 신선한 친구가 나오게 됐습니다. 과연 우리 영단어 게임 어떻게 만들어졌을지 선생님이 한번 직접 해보시죠.
1: 좋습니다.
0: 뿅뿅.
1: She likes to 땡땡땡 up on the sofa with a good book.
0: 오마이갓, 좀 어려운데요?
1: She likes to... 이거밖에 될 게 없는데 이게 무슨 뜻일까요?
0: Curl, 이거는 약간 몸을 이렇게 많은 겁니다. 우리 머리에 컬을 준다고 하잖아요. 꾸불꾸불 돌아가는 거니까 이렇게.
1: We need to 땡땡땡 early to avoid the traffic. 이거는 뭔가
0: 해석을 한번 해본다면?
1: 그러니까 우리가 교통체증 실내기 싫으면 네. 빨리 나가야 된다 뭐 이런 뜻 아닌가요?
0: 그렇죠. 빨리 출발해야 된다 정도 맞겠죠?
1: 그러면 어울리는 게 set off가 되겠습니다.
0: 정답입니다. 네. 이제 그 말을 얻게 되는 이런 방식의 게임입니다.
1: 그럼 빨리 한번 풀어볼게요.
0: 예. 학습 완료에서 떴습니다.
1: 좋습니다.
0: 그럼 홈으로 돌아가게 하면 네 단어장 보기를 클릭하면요. 오늘 틀렸던 단어들이 우와. 나오게 됩니다.
1: 우와. 아, 요렇게 제가 좀 헷갈렸던 것들이 모여있네요.
0: 네, 그리고 그에 따른 예문도 있고요. 그리고 그 단어의 영영풀이도 지금 같이 있게 되죠. 그래서 여기 다시 풀기, 틀린 것만 다시 풀기 누르면요. 실제로 틀린 것만 다시 한번 풀어볼 수 있습니다.
1: 우와.
0: 자, 이런 식으로 풀면 지금 그리고
1: 있다.
0: 위에 금화가 이렇게 쌓이고 있잖아요.
1: 네. 네. 혹시 뭐 나중에 뭐 엿으로 바꿔먹는다든가
0: 스스로와의 약속도 해볼 수 있고요.
1: 맞습니다.
0: 내가 금화 100개 모으는 날에는 뭐 친구들이랑 마라탕을 먹으러 가겠어. 뭐
1: 이런 거 좋은 것 같아요.
0: 가능하죠.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이렇게 영어 단어를 어떻게 하면 최대한 좀 재미있게 그럼으로써 오래 기억하게 할 수 있는지 AI를 활용하는 영단어 공부법을 쭉 살펴봤는데요.
1: 나중에 재밌었다면 본인 더 변형해서 막 게임을 더 어렵게 만든다거나 이런 것도 충분히 해볼 법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고 유익한 강의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
0: 안녕!

0: 이어서 EBS 뉴스가 방송됩니다.
1: 아,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2: 아, 이 분위기?
3: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2: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면? 이분 위기.
4: 뭐야 이거?
2: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10일 EBS 뉴스입니다. 오늘은 세계보건기구와 국제자살예방협회가 지정한 세계 자살 예방의 날입니다. 우리 사회의 자살 문제는 여전히 심각합니다. 특히 10대 청소년의 자살 사망이 꾸준히 늘고 있는데요. 여기엔

학업과 대인관계, 그리고 가정 문제 같은 여러 어려움이 복합적으로 작용합니다. 그만큼 위기 신호를 일찍 발견하고 도움으로 연결하는 가족과 또래, 학교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먼저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0: 네, 청소년들이 위기에 놓였을 때 어떤 신호를 보내는지, 또 주변에서는 어떻게 알아차리고 도움을 줄수 있을지 서울시 자살예방센터 주지영 부장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부장님,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네, 10대 청소년의 자살 문제가 정말 오랫동안 심각한 사회 문제로 지적돼 왔습니다. 현재 상황이 어느 정도인지 최근의 흐름부터 좀 짚어주시죠.
1: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대로 오늘은 세계 자살 예방의 날입니다. 생명의 소중함과 또 자살 문제의 심각성을 알려서 대책 마련을 해보자고 제정된 날이죠. 그런데요, 2026년을 지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자살 문제를 조금 살펴보면은요, 24년 자살 사망자 수가 전체 14,872명이었습니다. 25년도 잠정치로 13,900명으로 약 천여 명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만, 10대 청소년의 경우 오히려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청소년의 자살 현황과 관련해서 그 흐름은 크게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그첫 번째는 청소년 사망 원인의 1위가 사실 14년째 자살이라는 점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정부가 올해 6월에 발표했습니다만, 10월 10대 청소년 자살 예방 범정부 추진 대책에 의하면, 최근 10년간 학령 인구는 매년 줄어드는 데 반해서, 청소년의 자살 사망자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한다는 점입니다. 10년 전 10대 자살 사망자 수는 273명으로 집계가 되었는데요. 25년도 잠정치로는 396명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약 45%가 증가한 규모입니다. 세 번째는요, 학생 사망자 수가 증가했다는 것뿐만이 아니라 저연령화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22년도까지는요, 학생 자살 사망자의 학년별 분포가 고등학생이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이후에는요, 중학생, 초등학생, 꾸준한 증가와 더불어서 자해, 자살 시도 역시 발달 과정에서 연령이 매우 어려지고 있습니다.
0: 네, 초등학생까지 자살 시도가 있다는 게참 놀랍고 안타깝습니다. 청소년의 경우에는 학업이나 대인관계, 뭐 가정환경, 온라인 공간 이런 여러 요인들이 좀 복합적으로 작용할 것 같은데요. 특히 현장에서 주목하는 어떤 위험 요인이 있을까요?
1: 네, 청소년 자살을 두고 흔히 성적 때문일 것이다. 학부모의 갈등 때문일 것이다, SNS가 문제다 등의 하나의 이유를 놓고 원인을 결론 지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단일 요인으로는요,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현장에서 주목하는 바는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우선 감정 조절 능력이 발달하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거기에서 관계나 상황의 영향을 크게 받기 때문에 여러 동기가 결합되어서 누적되어지면 압박감, 고통들이 위험을 빠르게 높일 수 있다는 점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학업 부담과 가족의 기대, 학교 폭력과 정신적인 고통, 온라인 환경에서는요, 비교와 따돌림뿐만이 아니라 자해와 자살 관련 유해 정보에 노출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특히 보고되지 않는 동기로도요, 성소수자의 정체성이라든가 부모의 정신건강, 가정폭력, 가족 간의 비밀 등 쉽게 드러나지 않는 동기들도 섬세하게 확인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요, 특정 사건 하나보다는요, 이런 어려움이 동시에 겹치면서 도움을 요청할 사람, 나를 도와줄 어른을 찾기가 어렵다고 느끼는 상황인데요. 친구, 주변 어른, 신호를 좀더 빨리 알아차리고 조금이라도 대화를 이어가도록 끝까지 도움을 주려는 그 연결성이 아주 중요하다고 저희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0: 네. 실제 위기 청소년들을 만나서 상담을 계속해 오셨잖아요.
1: 네네.
0: 청소년들이 어떤 방식으로 좀 힘들다는 신호를 보내는지 좀 개인정보가 드러나지 않는 선에서
1: 네.
0: 사례를 들어서 한번 말씀 주세요.
1: 네. 저희도 위기 전화 상담이라든가 자살 유가족으로부터 현장에서 뵙고 발견하는 신호들은 정말 다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청소년들이 반드시 죽고 싶다고 직접 말하는 것에, 이제 고정되어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0: 관련되어서 그냥 없어지고 싶다라든가 나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아무리 노력해도 더 이상 방법이 없다. 말처럼 죽음과 자기 비하 표현을 자주 하시거나 갑자기 친구들과 연락을 끊고 SNS를 정리하다든지 학교 생활이나 좋아하는 활동들이 멀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잠이나 식수면의 변화는 물론이고요. SNS에서 평소에 다른 작별의 뉘앙스나 오히려 의연해지는 감정 상태를 보이기도 합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요, 이런 변화가 단순히 사춘기니까 그러겠지 하고 넘기지 않는 것인데요. 청소년의 도움의 요청은 말보다 행동의 변화로 먼저 나타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실은 요즘 많이 힘든가, 혹시 죽고 싶은 생각까지 든 적이 있는지에 대한 이런 직접 묻고 이야기를 경청해 주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1: 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청소년 가운데 이런 자살 충동을 느끼거나 어떤 어려움이 있는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어디에 도움을 요청하면 좋을까요?
0: 지금까지 일단 견뎌온 것만으로도 매우 충분하기 때문에요. 이 충분히 지쳤을 부분에 대해서 좀더 힘내자라는 말보다는요, 꼭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무엇보다 오늘 지금 내 마음에 대해서 혼자서 결론 내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든 한 사람에게라도 지금 내가 너무 많이 힘들고 위기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데요. 믿을 만한 부모님, 상담사, 친구의 부모님처럼 진심으로 들어줄 누군가를 찾는 것도 참 좋겠고요. 아무도 당장 떠오르지 않는다면 자살 예방 전화 109나 또는 청소년 상담 전화 1388등 이러한 전화를 이용하시는 것도 저는 굉장히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1: 네. 109나 또 청소년 상담 1388번이 있네요. 네. 또 가족이나 친구, 또 선생님이 위기를 먼저 알아차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평소와 달라졌다면 특히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놓치기 쉬운 어떤 행동이나 말,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습니다.
0: 맞습니다. 사실 현장에서요, 어떤 아이가 자살을 할 것인가 예측한다는 거는요, 매우 어려운 부분입니다. 다만, 언제 더 흔들리고 취약해지는가에 대해선 우리가 다가설 수는 있습니다. 사망 원인으로 크게 두 가지 트랙인 정신건강과 관계라고 하는 두개 측이 언급이 종종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정신건강이라고 하는 그 이면에는요, 한국 청소년의 일상에서 가장 중요한 변수 중에 하나인 학원, 입시, 비교에 대한 압박입니다. 시기나 지역적인 분포 등은 입시와 관련 지어서 좀더 민감하게 다가설 수도 있습니다. 월별로 잠깐만 살펴보면은요, 3, 4월은 신학기가 적응이 되고, 첫 시험이 있고, 또 6, 7월은 기말고사 직후가 있습니다. 8, 9월은요, 방학이 시작되는 듯 하지만, 방학 전후에 학업에 대한 갈등이 충분히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11월, 12월은 수능에 대한 직후나 여러 가지 진로를 고민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우리가 훨씬 더 선택과 집중을 해내는 여러 가지의 노력도 분명히 필요해 보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놓치기 쉬운 신호라고 하는 것은 아주 극적인 큰 사건의 행동보다는 평소에 다른 작은 변화를 굉장히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등교 회피 패턴이라든가 잦은 결석, 늦은 등교, 조퇴에 대한 상습적인 측면들을 조기에 빨리 인지하고 친구의 수보다는요, 진심을 이야기할 수 있는 관계의 수와 질 또는 두통이나 복통, 만성 피로 등 몸으로 힘들다고 얘기하는 그 친구의 이면에 사실 정신 건강에 여러 가지 위험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가족 관계에서의 크고 작은 갈등을 상황적으로 조금 더그 취약성을 악화시키기 전에 평소와 달라졌다라는 부분들을 섬세하게 관찰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1: 네, 우리 청소년이 보는 작은 신호도 놓치지 말고 또 필요한 도움으로 연결하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오늘
0: 맞습니다.
1: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0: 감사합니다.
1: 고맙습니다.

0: 네, 지난 6달 청소년 모의 투자 성적은 기술주 움직임에 따라 크게 출렁였습니다. 그런데 전체의 성적표를 모아보니 한두 번 높은 수익을 내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게 있었습니다. 바로 꾸준함인데요. 청소년 모의 투자 플랫폼 퍼핀의 김혜은 연구원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연구원님,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0: 네, 지난 7월 크게 흔들렸던 기술주가 8월에는 반등했습니다. 모의 투자 순위도 완전히 뒤바뀌었다고 하죠.
1: 네, 8월에는 주식시장 분위기가 다시 살아나면서

0: 특히 기술주 쪽으로 관심이 많이 모였는데요. 이런 시장 흐름은 우리 청소년 모의 투자 성적에도 그대로 반영되었습니다. 7월에 마이너스 27%로 최하위였던 테크덕후 형이 8월에는 29.28%로 단숨에 1위에 올라섰고요. 승부사형도 14.49%로 2위, 시장 지배자 형은 1.55%로 3위를 기록했습니다. 반면 7월에 가장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던 줍줍형은 마이너스 3.25%로 유일하게 마이너스를 기록했습니다. 결국 8월은 기술주의 반등이 투자 유형별 성적을 크게 갈라놓은 달이었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1: 네, 테크 덕후형, 그러니까 기술 종목에 집중한 경우인데요. 한달 만에 마이너스 27%에서 29%까지 뛰었습니다. 무엇이 달라진 걸까요?
0: 네, 가장 큰 이유는요, 테크 덕후형에 담긴 기업들의 실적과 가이던스가 좋았기 때문입니다. 실적은 기업이 실제로 얼마나 돈을 벌었는지 보여주는 성적표이고요, 가이던스는 기업이 앞으로 이 정도는 더벌수 있습니다라고 내놓는 전망을 말하는데요. 8월에는 테크 덕후형에 포함된 여러 기업이 좋은 실적과 성장 전망을 보여주면서 주가가 크게 올랐습니다. 쉽게 말해서 많은 투자자들이 지금도 잘하고 있고 앞으로도 더 성장할 수 있겠다라고 본 건데요. 이런 종목들의 상승이 한꺼번에 겹치면서 테크 덕후형의 수익률도 크게 뛰었고 1위까지 올라서게 되었습니다.
1: 네, 반대로 7월에 1위였던 줍줍형, 그러니까 주가가 많이 떨어진 종목을 매수하는 경우는 8월에 유일하게 또 손실을 봤네요. 이유가 뭡니까?
0: 네, 줍줍형은 말 그대로 주가가 많이 떨어진 종목들의 반등 가능성을 살펴보는 유형인데요. 하지만 주가가 많이 내렸다고 해서 반드시 다시 오르는 것은 아니죠. 8월에는 줍줍형에 담긴 종목들의 뚜렷한 실적 개선이나 새로운 성장 기대를 보여주지 못하면서 반등의 힘이 약했습니다. 반면 시장의 관심은 기술주 쪽으로 이동하면서 유형별 성적 차이도 더 많이 벌어지게 되었고요. 결국 많이 떨어졌다라는 것과 이제 오를 때가 됐다라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라는 걸 보여줍니다. 가격뿐 아니라 기업의 실적과 앞으로의 전망까지 함께 봐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 결과라고 할수 있습니다.
1: 네, 결국 8월에는 기술주의 무게를 둔 유형이 강했다, 이렇게 볼수 있겠고요. 시장의 관심이 다시 기술주로 향한 이유가 있겠죠.
0: 네, 8월에 기술주가 다시 주목받은 배경에는 기업들의 실제 실적과 앞으로의 전망이 함께 영향을 미쳤는데요. 2분기 실적 발표에서 기술 기업들의 이익 증가가 두드러졌고 시장 예상보다 좋은 성적을 낸 기업들도 있었는데요. 여기에 앞으로의 매출 전망인 가이던스를 높이는 기업들도 나오면서 기술 산업의 성장세가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또 반도체와 데이터 센터, 클라우드 등에 대한 투자가 계속되면서 관련 산업의 수요가 얼마나 이어질지도 시장의 관심사였고요. 반면에 금리나 경기 전망에 따라서 기술주가 흔들리는 모습도 함께 나타났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번 시험 성적뿐만 아니라 다음 시험 성적이 어떨지도 함께 지켜보는 상황과 비슷한데요. 결국 8월은 기술 기업의 현재 실적과 앞으로의 전망을 시장이 함께 확인했던 시기라고 볼수 있습니다.
1: 네, 지금 말씀해주신 모든 투자 결과가 실제가 아닌 청소년들의 모의 투자 결과지요. 이제 지난 5차례 모의 투자를 모두 합쳐 보겠습니다. 그래서 최종 성적은 어떻게 나왔나요?
0: 네, 3월부터 8월까지 진행한 5번의 모의 투자를 모두 합쳐보면요. 각 유형이 회차마다 2,000달러씩 총 1만 달러를 투자했다라고 봤을 때 승부사형이 5.42%로 1위, 줍줍형이 4.95%로 2위였습니다. 이어서 시장 지배자형이 4.29%로 3위, 테크덕후형은 3%로 4위를 기록했습니다. 여기서 눈에 띄는 건 월별 1등 횟수와 최종 순위가 꼭 같지는 않았다는 점인데요. 테크덕후형은 두 번이나 1등을 했지만 크게 떨어진 회차가 전체 성적을 끌어내렸고요. 반대로 시장 지배자형은 한 번도 1등을 하지는 못했지만 큰 폭의 손실 없이 꾸준한 성적을 내면서 1위와의 격차도 크지 않았습니다. 즉, 이번 결산은 최종 순위뿐만 아니라 각 유형이 어떤 방식으로 수익을 냈고 얼마나 크게 흔들렸는지도 함께 봐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1: 네, 1등을 한 번도 못한 시장 지배자형은 최종 1위와 큰 차이가 없었는데, 반면에 테크덕후형은 두 번이나 1등을 하고도 결과가 최하위였네요. 여기서 우리 청소년들은 어떤 투자 원칙을 좀 배우고 기억해야 할까요?
0: 네, 이 결과는 투자에서 한 번의 대박보다 꾸준함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0: 사실상 지배자형은 한 번도 1등을 하지는 못했지만 3월에 사실상 보합을 빼면 계속 플러스 수익을 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결과를 합쳐보면 가장 높은 성과를 낸 유형과도 큰 차이가 나지 않는데요. 반대로 테크 덕후형은 두 번이나 1등을 했지만 크게 떨어진 달도 있어서 전체 성과는 가장 낮은 결과를 보여줬습니다. 학교 시험을 예로 들면 매번 80점에서 90점을 꾸준히 받는 학생과 100점도 받았지만 가끔 40점에서 50점까지 떨어지는 학생의 차이와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두 번의 최고 점수만 보면은 후자가 더 눈에 띄지만 전체 성적표를 보면 이야기가 달라지는 거죠.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높이 올라갔느냐 보다는 얼마나 꾸준히 버텨왔느냐가 결국 전체 성과를 좌우할 수 있습니다.
1: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결산을 보면 수익률 숫자만으로 좋은 투자다 아니다 이걸 좀 알기는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가 좋은 투자인지 판단하려면 수익률 외에 또 어떤 지표를 같이 보는 게 좋을까요?
0: 네, 이럴 때 꼭 같이 봐야 할 게 변동성과 최대 손실인데요. 변동성은 주가가 오르내리는 흔들림의 크기를 뜻합니다. 가격의 움직임이 클수록 변동성이 크고 그만큼 큰 폭의 하락을 경험할 위험도 커집니다. 그리고 최대 손실은 투자 기간 중에 가장 높았던 지점에서 얼마나 크게 떨어졌는지를 보는 개념인데요. 산을 오른다고 예를 들면 변동성은 길이 얼마나 울퉁불퉁한지, 최대 손실은 가장 깊은 골짜기가 얼마나 깊은지를 보는 것과 비슷합니다. 예를 들어서 투자금이 50% 줄었다면 다시 원금으로 돌아가려면 100%가 올라야 하는데요. 손실의 폭이 클수록 다시 회복하기도 그만큼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투자에서는 몇 퍼센트를 벌었는지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얼마나 흔들렸고 또 얼마나 크게 떨어졌는지도 함께 봐야 합니다. 결국 좋은 투자는 단순히 많이 버는 투자가 아니라 내가 감당할 수 있는 흔들림 속에서 꾸준히 이어갈 수 있는 투자였는지도 함께 봐야 한다는 뜻입니다.
1: 네, 한 번에 높은 수익. 이른바 대박보다 꾸준함이 전체 성적을 좌우할 수 있다는 것, 또 수익률뿐 아니라 얼마나 흔들렸는지도 함께 봐야 한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연구원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9월 10일 목요일 EBS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2: ...이어서 고향민국이 방송됩니다.
3: 잠깐! 콘도로이친 드신다면 주목하세요! 고려원단이 직접 콘도로이친을 식약처로부터 개별인정 받았습니다. 이름만 콘도로이친이 아니라 최고순도 90%로 속까지 꽉 채웠습니다. 이게 다가 아닙니다. 복잡한 관절 건강 빈틈없이 챙기시라고 관절에 꼭 필요한 두 가지 기능 성분을 더 고려온단 관절 올케어. 첫째, 콘드로이친. 연골의 구성 성분 콘드로이친으로 속부터 꽉 채우고. 둘째, MSM. 관절을 탄탄하게 잡아주는 MSM으로 무릎을 편안하게. 셋째, NAG. 관절 움직임에 좋은 NAG가 발걸음을 가볍게. 기능성 원료 인체 적용 시험 결과 염증 관련인자 개선, 관절 통증 감소, 보행 능력 개선을 확인했습니다. 관절에 필요한 세 가지 성분을 한 포로 간편하게. 고려온단 관절 올케어. 콘드로이친 MSM NAG.

0: 무엇이 궁금한가요?
1: 서울에 있는 4년제 국립종합대학교 몇 개야?
0: 정답은 단 하나! 알려줄게요.
2: 106년의 역사도, 치열한 오늘도, 깊어지는 지성도, 앞서가는 기술도, 빛나는 내일도.
3: 당신의 정답, 서울과학기술대학교.
4: 푸른 계곡이란 뜻의 성남 청계산.
5: 명산이에요. 여기 많이 오시는 분은 복이 있어요.
6: 계절마다 청계산에도 나름대로 예쁜 모습들이 있어요.
4: 청계산이 아직 푸를 수 있는 건 그곳에

0: 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라죠.
1: 네, 감사합니다.
2: 아, 죽여 죽여.
3: 와, 이쁘다.
4: 한꺼번에 이렇게 많네. 그 사람들이 이제 지나가며 오매 가매 인사하고 그죠? 응? 아우, 여덕지 건강하고 살으셨네 그러면서 가고 그래.
0: 청계산을 내 집 앞마당 삼아
5: 이슬 내려가지고 이파리가 반짝반짝하는 게 옷구슬 달아놓은 것 같아요.
0: 성남 청계산을 터전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도시의 산천에 사는 이야기 들어보시죠. 성남시의 북서쪽에 길게 자리잡고 있는 청계산. 성남을 비롯해 서울과 화천 등에도 걸쳐있는 꽤 큰 산이죠. 600m 남짓 높지는 않지만 완만하고 다양한 코스로 등산객들이 많이 찾는 명산 중 하나인데요. 특히 성남의 옛골 코스는 흙길로 산길의 정취를 흠뻑 느낄 수 있습니다.
6: 그러니까 편안함이에요. 이렇게 가파르게 오르지 않고 그냥 고르게 올라갔다가 내려올 수 있는 거.
7: 명산이에요. 여기 많이 오시는 분은 복이 있어요.
8: 네. 왜요?
7: 왜냐고요? 그 건강이 첫째, 그 이 천년까지 살 수 있는 그런 느낌이 옵니다.
0: 기분 좋을 만큼 땀 흘리며 쉬어갈 수 있는 청계산은 성남 시민들의 추억이 깃든 곳이기도 합니다.
1: 여기서 왕남초등학교에서 여기까지 소풍을 오려면 4km 이상을 걸어서 소풍을 온 거예요. 온 거 봤는데
9: 청계산으로 소풍을 오셨어요?
1: 여기 망경대. 망경대로 한 내가 망경대 한 두 번 온 것 같아요.
9: 아니 어떻게 소풍을 이쪽으로?
1: 원래 저희가 원주민이니까 여기서 학교도 4km를 가서 4km에서 소풍을 가는 날은 또 4km를 소풍을 가는 거야.
9: 그 이 동네에 사셨으면 청계산은 많이 오르셨겠네요.
1: 청계산은 뭐 하루에 세 번도 오르고 두 번도 오르고 나무 아니냐고.
10: 쌓이게 하죠? 쉬었다 가죠.
1: 안녕하세요. 예. 우리 여기 요분들도 다 원주민이죠.
0: 예. 아직도 주민들이 많이 살고 계신가 보네요.
11: 좀 내놔 먹게요.
1: 여기서 태어나서 여지껏 여기서 어디로 가면은 딴 데 가면 중국집에 못 가요. 여기가 그만큼 좋다는 얘기죠. 날씨는 뭐 공기도 맑고 삶이가 좋은데.
0: 자, 청계산 토박이 두 분 따라 청계산의 속살을 만나봅니다.
1: 참 올라왔어.
0: 한참을 올라 도착한 곳, 청계산 동쪽에 자리 잡은 봉수대입니다. 예전에는 서울의 남산까지 훤히 보였다는 청계산 봉수대 때문에 국난이 있을 때 서울에서 오른 횃불을 가장 먼저 받아 부산까지 전하는 관문 역할을 했다는데요.
1: 우리 지명 여기가 봉화뚝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랬어요, 예전에. 그런데 그게 봉수대였던 거를 우리가 그때는 몰랐던 거지. 어린 나이였기 때문에. 그래서 약간에 보면은 지금 훼손되지 않은 약간의 저 부분을 가지고 복원해서 놓은 게 이게 봉수대가 된 거죠.
12: 이게 그나마 남은 게 이거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그대로 이렇게 한 거거든요. 복원한 거.
0: 훼손된 채 방치됐던 봉수대가 복원된 건 마을 주민들의 노력 덕분이었습니다. 청계산을 속속들이 알았기에 가능했던 일.
1: 우와, 있어? 아, 구엉바위. 아, 오랜만에 와보네, 구엉바위.
0: 구엉바위도 주민들만 아는 곳이라지요.
9: 근데 왜 구엉바위예요?
12: 부엉이가 있었다니까요. 부엉이. 부엉이가 여기서 집을 짓고 부엉이가 살았으니까 구엉바위예요. 요런 골 같은데 요런 데를 개들이 상당히 좋아해요. 이미가 저기 앉아 있으면 와서 여기서 택겨 그러면 이미가 내려와서 먹이 주고 또 가고 여기는 먹이가 상당히 풍부했던 데가 여기예요.
0: 이제 부엉이는 떠나고 전설처럼 이야기만 남았습니다.
1: 이거 다 왔다.
2: 내가 이거 있어.
0: 청계산의 봉우리 중 하나인 이수봉. 두 번의 목숨을 구했다는 뜻이라는데요. 동네 사람들은 이곳을 다른 이름으로 불러왔답니다.
12: 옛날 분들은 이제 호랑장터라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호랑이 노는 장소예요, 여기가. 호랑. 진짜로 호랑이가 있었다는 거예요. 150년 전에는.
0: 호랑이가 뛰놀던 시절부터 대대로 청계산에 터를 잡고 살아왔던 사람들. 지금의 금토동 주민들이 그렇습니다. 어이, 계곡에서 고기잡이를 하나 본대요.
11: 자.
13: 야, 이쪽으로, 이쪽으로.
11: 몰아. 대박이다.
0: 하하하, 뭐가 잡혔을까요?
9: 아, 여기에 이게 뭐예요?
1: 버들치.
12: 중태미.
1: 버들치예요.
11: 버들치. 여기는 다 버들치밖에 없어요.
9: 예교수가 버들치잖아요. 말씀 좀 듣고.
2: 아니, 이제 저거 하고, 여기서.
9: 예전에는 다른 것도 많았어요.
11: 야, 다른 거, 뭐, 뱀장어 같은 것도 있었죠.
1: 참개도 나왔어요, 참개.
11: 가끔 그런 거 나오고 이랬었는데, 옛날이죠, 그거는.
12: 뱀장어 깔짝매기.
11: 지금은 없어요. 이제 이거, 이게 하나, 이게 한 종이에요.
13: 야, 이쪽으로 보라, 이쪽으로. 네. 자.
0: 세상은 변했지만 청계산 계곡을 누비던 동심 그대로의 마음으로 이곳 청계산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
9: 우와! 아, 이야!
0: 잠깐 사이 철렵으로 얻은 매운 단거리는 주민들이 누리는 특권입니다. 지척에 사는 사람들끼리 마음까지 찰떡궁합이니 매일 찬칠하죠.
9: 버들치도 매운탕으로 맛있어요?
2: 아유, 아주 부드럽고 최고입니다. 뼈까지 다 먹을 수 있어서 칼슘 보충에도 좋고.
0: 이제는 추억 담뿍 담긴 별미가 됐다는 버들치 매운탕.
13: 야, 아, 동양님 많이 주시오.
0: 캬, 이 맛에 청계산을 못 떠나는군요.
1: 먹으면서 끓으면서 그러는 거예요.
13: 어이!
2: 맛있어.
11: 먹지만 줘.
9: 아야, 더 먹으세요?
2: 아, 죽여, 죽여.
1: 이 고향을 지키면서 살아오는데 청계산이 없으면 안 되죠. 청계산이 없으면 너도 나도 이 고향을 다 버리고 떠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입니다.
9: 그만큼 이 청계산이
1: 아주 뭐 우리 입장에서는 정말 없어서는 안 되는 산이죠. 우리 마을에서 우리 지역에서 또 내세울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명산 아닙니까, 명산.
13: 항상 우리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하나 둘 셋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우리
0: 언제나 그 자리를 지키고 있다는 것. 지나는 이들에겐 그리움과 반가움이지요. 옛골 등산로의 묵집이 그런 곳입니다. 앵두도 아, 소담스럽게 열렸네요.
3: 와, 이쁘다.
0: 지나는 등산객들에게 앵두 인심 넉넉하게 베푸는 묵집 할머니.
14: 따먹으면 야단 맞죠? 아니야. 뭐 먹을 거야. 아직 어머니 먹을 거예요. 잘 먹을게요. 너무 이뻐요. 아, 한꺼번에 이렇게 많네.
15: 정말 어머니 중심이네.
14: 어차피 떨어져. 어쩔 수 있으면.
15: 수고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0: 등산객들이 오가는 길 할머니가 앉아있는 건 안부를 전하기 위함이라죠.
14: 사람들도 왔다 갔다 하는 사람.

0: 탕골 쌀, 옛날에는 여기 아주 말도 못했어, 우리 집이. 옛날에는. 앉을 자리가 없어서.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 지나가네, 오메, 가네, 인사하고, 그죠? 응? 아우, 여덕지 건강하고 살으셨네, 그러면서 가고 그래.
1: 청계산 옛골에서 묵장사를 시작한 지도 벌써 40년째. 매일같이 그날 팔만큼의 도토리 묵을 쏜다는 할머니.
2: 그 도토리는 어디서?
0: 도토리 산에서 주워다가.
2: 누가요?
0: 딸하고 나하고.
1: 가을철 청계산에서 주워온 도토리가 1년 장사에 미천이랍니다. 오랜 시간 정성이 들어가야 하는 도토리묵. 할머니가 묵장사를 시작한 건 단순히 등산객들에게 잘 팔리는 메뉴라서 만든 게 아니라는데요. 할머니에겐 도토리묵이 최고의 음식이었다는 겁니다.
2: 묵 쓰신 지는 얼마나 되신가요?
0: 16살 때부터 썼어요.
2: 그럼 몇 년이야?
0: 몇 년이야? 그러게 필 안 나와가지고.
2: 예.
0: 저기 먹을 게 없잖아. 먹을 게 없어가지고 저 우리 어머니가 어디를 데리고 갔는데 거기서 저 묵순고를 저기 대접에다 한 대접을 퍼온 걸 줘.
2: 예.
0: 그랬는데 그때는 뭐 양념간장 있어. 뭐 그냥 장독대에서 조선간장 떠다 주는데 왜 그렇게 맛있어? 그래가지고 그걸 떼어서 도토리를 주는 거야.
2: 아, 그때부터. 그러세요? 응. 아, 그 도토리 묵이 생각나서?
0: 응. 그래서 저 우리 딸이 초등학교 저기 1학년 들어가서 걸어 댕기는데 땅바닥에 도토리만 있으면 주워 갖고 오는 거야. 엄마 여기 써 이래 그래서.
1: 이분이 그 따님이군요.
0: 묵 좀 퍼, 예?
3: 네.
1: 매일 나와 할머니의 묵장사를 돕고 있다는데요.
2: 따님은 도토리묵을 언제부터 하셨어요?
3: 묵이요?
2: 네.
3: 글쎄요. 기억이 없네요.
2: 왜 기억이 없어요?
3: 우리 언니가 공주를 안 키워서 그래요.
2: 따님이 공주를 안 키우고 일꾼으로 키웠다는데요?
0: 일꾼으로 키웠죠.
4: 넉넉지 못한 살림이니까 뭐 일꾼으로 켰지.
3: 도토리는 초등학교 때부터 주셨대잖아요.
1: 덕분인지 모르지만 손끝 하나는 야물나는 딸. 할머니에게는 큰 힘이 된다는데요. 산자락에 텃밭은 묵집, 식자재 창고.
5: 뭐 심으셨어요?
0: 고추, 저기 도마도, 참외, 수박, 호란, 땅콩.
5: 없는 게 없네요?
0: 예.
5: 네. 식당도 하고 밭도 이렇게 하시려면 힘들지 않으세요?
0: 힘들죠. 그러니까 딸이, 네. 뭐, 쓴모습이라니까. 다 하니까.
5: 아, 따님이 관리를 많이 하세요?
0: 예. 네.
1: 딸이 없었으면 엄두도 못 냈을 일이었다죠.
0: 효녀죠. 효녀지. 누가 그렇게 이제 저거 하는 사람이 어디죠. 그래서 저기 저 올케돌도 저기 뭐야 신우한테 잘 오라고 나보고 맨날 그래. 신우한테 잘 오라고.
1: 등산객들이 하산하고 나면 주방에 모녀도 손이 바빠지는데요. 직접 키우고 수확한 것들로 상을 차리니 자연스레 손이 커지게 됐다는 모녀. 하하, 양이 푸짐합니다.
0: 돈 들은 나물은 하나도 없어요. 다 재배다가 쓰는 거니까.
5: 더 맛있겠네요.
0: 예, 손님들이 맛있다고 해. 나는 맛있는지 몰라.
1: 대부분 오랜 시간 찾아준 단골 손님들. 변하지 않는 할머니의 도토리 묵 맛을 찾아 들른 그런 손님들이 대부분이라는데요.
0: 완전 도토리야, 완전 도토리. 그 도토리 중에서도 청계산 도토리가 기가 막혀요. 그래서 이렇게 맛있어요.
1: 그냥 지나칠 수도 있는 길. 기억하고 찾아주는 이들이 있어 할머니는 옛골을 떠나지 못한답니다.
0: 좋죠. 이거 저기 저기 눈 뜨면 그래도 손님들이 찾아오고 그저 뭐 저 아침에 나가면은 저기 등산 가면서도 아우 일찍 일어나셨네요 이러고 그냥 인사하고 가고 참 좋아요.
1: 청계산 자락 옹기종기 모여있는 비닐하우스 단지. 서울과 경계에 있는 청계산은 근교 농업의 최적지죠. 때문에 이곳에 화훼단지가 들어섰습니다. 하우스마다 키우는 작물들도 모두 다르다고 하는데요.
6: 아, 이 나무가 이제 우리가 관여식물 중에서 이제 크로톤이라는 게 있어요. 크로톤.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가지고 이건 아이스톤이라고 하는데 보통 크로톤 종류는 남미 코스타리카에서 주로 이제 국내로 오거든요.
2: 아, 그럼 어떻게 네. 왔어요, 얘네들은?
6: 배로 왔기 때문에 기간은 보통 한 달씩 걸리더라고요, 남미에서 오다 보니까.
1: 이곳에 입주한 지 35년째라는 최 교수 씨. 열대 식물을 주로 키우고 있다죠?
6: 열대 식물이기 때문에 겨울이나 뭐 또 여름에는 이렇게 통풍을 시켜야 되고 또 겨울에는 또 온도 관리를 해야 되고 이런 식으로 이제 환경을 맞춰주는 거죠 저희들.
1: 키우기는 까다로워도 모양새가 화려해 개업화한 인테리어용으로 인기가 많답니다.
6: 이 나무는 아로카레라라고 생긴 게 뭐 열대지방 소나무라고 보면 맞을 거예요. 솔방울하고 똑같이 생겼더라고요.
2: 이건 어디서 들어왔어요?
6: 씨가 이거 하와이에서 들어왔어요. 하와이에 보면은 거기 야생으로 좀 이게 많아가지고 이거 키운 지가 한 4년 가까이 되죠.
1: 하우스가 오밀조밀 모여 있다 보니 문 열고 건너가면 바로 이웃집. 사이가 각별할 수밖에요.
7: 아유, 동파시 왔어요.
8: 어서 오세요.
7: 커피 한잔 해요.
8: 커피 한잔 합시다.
7: 아이고, 커피 마셔야지.
9: 무수리가.
6: 따르겠네.
8: 무수리.
6: 예, 여기는 옆에 예. 다육이 하시는 아저씨인데, 연세도 많으셔. 근데 내가 이웃이고 해가지고 아주 친하게 내가 커피 마실 때마다 혼자 마시기 못하니까 맨날 여기 와서 아저씨 보고 타달라 그래요.
9: 뭐 어려운 일 있으면 서로 막 도와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만약 비누가 날랐더라면 같이 붙잡아주고 씌워주고 농사는 그렇게 그렇지 않으면 혼자
8: 그렇지 않으면 못해요.
6: 신뢰가 좋다면서 막걸리
1: 최 교수 씨는 나이도 경력도 막내뿔이라죠. 본 농사를 지은 지 53년째라는 노부부. 지금은 다육식물을 키우고 있다는데 시작하게 된 계기도 재밌습니다.
10: 아니 이분이 어디 그 농장에 놀러를 한번 갔는데 이제 이게 꽃을 좋아하니까 그 이거를 하나 둘 집에다가 사다가 모으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가지고는 이게 직업이 됐다니까요.
9: 53년 지금 헌지가
10: 53년 됐나 봐요.
2: 그 53년 전이면 이 화훼 농장 하시는 분이 별로 없으셨을 거예요.
10: 많지 않았죠.
9: 대한민국에 다섯 집도 안 됐어요.
10: 난 풀 뽑고 그러는 거야.
1: 다육식물의 특성상 작은 이파리 떼어내고 옮겨 심고 한 번씩만 손길을 줘도 하루가 꼬박 생각보다 일이 많답니다.
11: 저분은 꼭 키우는 거를.

0: 엄청 좋아해가지고 아주 천직이에요. 그 귀찮아하지를 않고 너무 좋아해. 지금 몇십 년을 해도 그뭐 싫다, 일하기가 싫다, 그 나쁘다 이러지를 않고 즐겁게 하니까요.
1: 하하하, 애정을 가지고 하다 보니 다육식물 하나하나가 자식 같답니다.
0: 이거는요, 썸머스타라고 해요. 그 썸머니까 여름에 잘 자라는 거죠.
1: 다육이 아버님도 자식 자랑 한번 하시죠.
2: 이쁘잖아요, 이게. 미인경 철화. 왜 그런 이름이 철화라는 거 부채같이 생긴 걸 철화라 그래요.
1: 비슷한 듯 하면서도 다른 게 다육식물의 매력이라죠. 지금은 다육식물이 대부분이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선인장으로 농장이 가득했다는데요.
0: 처음에 시작할 적에는 선인장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차츰 이제 이것도 세대가 변하니까 이제 다육으로 좀 바꿨죠.
2: 이 선인장 키울 때는 가시 많이 찔리지 않으셨어요?
0: 찔렸죠. 찔렸는데도 그렇게 뭐, 그, 가시가 찔려도 그렇게 무슨 살이 곰거나 그러지는 않대요, 이거는. 그래도 이게 무서운지도 모르고 그냥 키우는 거니까 키웠어요. 옛날에는 꽃이 없었으니까 지금은 너무 예쁜 종자들이 많이 나와서 그렇지만은 옛날엔 꽃이 없었으니까 이것도 참 귀했어요. 선인장이.
1: 유행 지난 식물은 처분하는 게 보통이지만 매정하지 못해서 종류만 늘었다는 농장.
0: 100가지는 했죠.
2: 넘을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품종이 엄청 다양해요. 대부분 농장들이 세 가지, 네 가지 더 나오는 품종만 하고 다른 건다 없애는 보통 그렇게 체제를 만들어 꺼졌는데 저는 그 품종을 아직 없애면 우리나라에서 없어질 것 같은 느낌이 나서 품종을 없애지 않고 어디다 둔지 놔두죠.
1: 식물을 사랑하는 마음 일심동체이다 보니 한시도 자리를 비우지 못해서 하우스 옆에 거처를 마련했습니다.
0: 여기서 농장하면서 여기서 살지 않으면은 농장을 할 수가 없어요. 힘이 들어요.
1: 에야, 꽃을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집 입구가 그냥 꽃길입니다.
0: 꽃 농장을 하면서도 꽃을 좋아하기 때문에 저희 집에 없는 거를 제가 1년에 그꽤 많이씩 사드려요.
1: 꽃을 키우며 즐기며 그렇게 살수 있어 부부는 청계산이 그렇게도 좋답니다.
0: 아침에 일어나면은 너무 좋아요. 공기도 좋지. 저 나무 이파리 아침에 보면은 그냥 이슬 내려가지고 이파리가 반짝반짝하는 게 옷깃을 달아놓은 것 같아요.
2: 여기 등산 오는 사람들이 여기 위에 마당 보면 성남시 다 보이잖아요. 깜짝 놀래요.
0: 너무 좋죠.
2: 얼마나 좋아요. 이게 정원이지, 이게 다.
1: 청계산이 부부의 앞마당이었군요. 저마다의 싱그러운 삶의 이야기로 청계산은 오늘도 푸르릅니다.

0: 이어서 귀하신 몸이 방송됩니다.
1: 우물을 찾는 여정을 같이 출발해 보시죠. 가시죠.
2: 울림으로 그래, 울림으로.

0: 빰빰빰빰.
1: 너 진짜.
2: 와이 대리.
1: 좀 빨리 걸어봐요.
3: 빨리 걷고 있어요. 어떻게 더 빨리 가? 현저한 건 만나기 힘드네.
4: 대리판을 놓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3: 늦은데 왜 이렇게 꿈적거리고 다녀? 간단한 비행기도 못 타겠네.
5: 서울 드라마 어워즈
6: 대상의 영광은
7: 99.9% 확정이야.
8: 사고치기 전에 은퇴시켰어야 됐는데.

책을 고르고 그냥 가져가도 되는 책방이 있습니다. 청소년 책 사줄게 프로젝트입니다. 이름 모를 어른들이 미리 결제해둔 책.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원하는 책 한 권을 자유롭게 품에 안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다정한 그 마음 덕분에 오늘 한 권의 책이 어떤 아이의 세계에 닿습니다. 당신의 독서는 어디에서 시작되나요?

0: 무엇이 궁금한가요?
1: 서울에 있는 4년제 국립종합대학교 몇 개야?
0: 정답은 단 하나! 알려줄게요.
2: 106년의 역사도, 치열한 오늘도, 깊어지는 지성도, 앞서가는 기술도, 빛나는 내일도.
3: 당신의 정답, 서울과학기술대학교.
4: 제가 아파서 대신 할 수도 없고, 주사 대신 맞아줄 수도 없고, 모든 게 엄마 때문인가 싶기도 하고, 그때가 가슴 아픈데.
5: 평생을 온몸이 굳어가는 희귀질환을 앓고 있는 첫째 수연이. 수연이의 병세가 깊어질 무렵 세상을 떠난 남편. 아빠의 빈자리를 홀로 채우는 엄마 곁에서 9살 예진이는 일찍 어른이 되어버렸습니다.
6: 오빠는 징그러워서 엄마한테 짜증내는 적이 있었는데 미안했지.
5: 오직 서로만 생각하며 버티는 예진이네 가족이 오래 함께할 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7: 쨍하고 했던 날 돌아왔단다. 운동하기 참 좋은 날이죠?
8: 야, 아...
7: 근데 어디가 불편하신가 봐요.
9: 저는 이영희입니다. 오른쪽 엉덩이에 통증을 느꼈는데 굉장히 깊은 곳에 둔한 통증이 느껴지는 거예요. 손으로 짚으면 여기 정도 엉덩이 표면이 아픈 게 아니고 저 안쪽 깊은 곳이 아파요.
7: 엉덩이 뒤쪽 깊숙한 곳에 통증이 있다 보니 어떻게 손을 써볼 도리가 없다는데요. 증상이 처음 시작된 건 몇 해 전 해외여행을 할 때였습니다.

0: 이후 통증이 점점 심해지더니 이젠 일상생활이 불편할 정도입니다.
1: 더 이상 걷기가 힘들고 정말 미치도록 아파서 요즘 막 최대 3,000보 이 정도밖에 못 걷는 것 같아요.
2: 이 엉덩이 통증은 누구한테 말하기도 불편하고
3: 혼자도 괴로워요. 혼자도 괴롭지.
2: 엄살 부리는 것 같고 눈이 안 보이는 통증이니까
3: 또 아주 아프다 그래도 꿈쩍거리니까 항상 마음을 걸리고 안 됐죠.
4: 몇 점 정도로 세팅하세요?
2: 이 정도.
0: 8점이요? 아우 많이 힘드시겠어요. 게다가 최근엔 또 다른 증상도 느끼신다고요.
2: 오래 앉았다가 일어서면 걸음걸이가 이렇게 어그적어그적 거린다고 해야 하나? 그런 느낌.
0: 고관절이 뻐근하고 뻣뻣해서 몸이 마음처럼 움직이질 않습니다.
2: 주저앉고 싶어요. 전체적으로 하지가 분해지면서 피곤하다고 해야 하는 느낌이죠. 나이 들어서 못 걷는다거나 지팡이를 짚어야 한다거나 그런 일이 생길까 좀 걱정이 돼요.
0: 근본적인 원인을 찾기 위해 전문의에게 진단을 받아보기로 했는데요. 고관절 명의 김태형 교수가 나섰습니다.
5: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5: 예, 예 몽길 오셨네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앉으시죠. 네. 어디가 많이 불편하세요?
1: 오른쪽 엉덩이.
5: 오른쪽 엉덩이가. 네. 네. 어떤 식으로 불편하세요?
1: 그 어디라고 꼭 집어서 말할 수 없게 그 깊은 곳이 네. 둔중하게 아파요.
5: 네. 언제부터 아프셨어요?
1: 5, 6년 됐어요.
5: 5, 6년.
1: 정확하게 2018년.
5: 혹시 그때 뭐 특별한 이벤트가 있었나요? 뭐 다치거나 과한 뭐 누워 했다든지.
1: 그 14시간 정도 비행기를 타고 막 정신없이 걸었던 것 같아요.
5: 방사선 검사를 해서 허리하고 이제 엉덩이 쪽 부분에 이제 어떤 문제가 없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0: 먼저 방사선 촬영으로 뼈에 이상이 있는지 보는데요. 엉덩이와 사타구니에 통증이 있는 경우 고관절 부위를 검사합니다.
5: 고관절은 보시는 것처럼 이쪽의 관절인데요. 골반에 있는 비구와 그다음에 대퇴골의 대퇴골두 이 두 가지가 만나서 만들어지는 관절입니다. 몸의 중심에 있으면서 상체와 하체를 연결해 주는 이제 중심적인 위치에 있는 관절이 되고요.
0: 고관절이 기능을 못하면 우리 몸은 무너집니다. 꼼짝없이 누워서 지내야 하는데요. 그럼 혈전이 생겨 뇌경색이나 심근경색 같은 위중한 병에 걸릴 위험성이 높아지고 심할 경우 사망에 이르죠.
5: 고관절 골절이 발생하면 보통 한 1년 이내에 사망률이 20% 정도. 일반 사람들이 골절이 없을 때 사망하는 사망률의 거의 10배입니다.
0: 고관절은 우리 몸에서 가장 큰 톱니바퀴와 같습니다. 고관절 질환은 필연적으로 무릎, 허리, 척추와 목 관절에도 영향을 미치는데요. 부작용이 도미노처럼 이어져 결국 삶을 붕괴시키죠. 건강하게 살고 싶다면 필사적으로 지켜야 하는 고관절. 영희님의 고관절은 괜찮은 걸까요?
5: 엑스레이 상에서 뼈에 큰 문제는 없어 보여요. 제가 좀 진찰을 해서 인대나 힘줄에 대한 부분이 문제가 없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0: 이학적 검사를 진행하는데요.
5: 사타구니 쪽은 눌러볼게요. 이렇게 누르시는 건 어떠세요?
1: 아프죠.
5: 여기는요? 네. 여기 불편하시죠? 네. 여기는 어떠세요?
1: 거기는 시원해요.
5: 여기는 어떠세요?
1: 뻐근해요.
5: 뻐근하시죠. 어디가 뻐근하세요?
1: 여기가요.
5: 아, 사타구니 좀 안 좋으시네.
0: 검사 결과를 종합하여 진단을 내리는데요.
5: 요게 이제 그 골반 뼈고, 그 다음에 요게 대퇴골이거든요. 그래서 관절이 이제 고관절이 이렇게 이제 움직이는 겁니다. 근데 이제 지금 아프신 부위가 요 부위입니다. 이게 다리를 이렇게 제가 이렇게 살짝 틀었을 때 뼈하고 뼈가 서로 이제 부딪힐 수 있는 그런 위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부딪히게 되면은 이제 통증이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대퇴, 그 다음에 요 비구, 충돌 한다 그래서 대퇴비구 충돌 증후군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0: 쉽게 말해 고관절을 이루는 두 뼈가 부딪히는 건데요. 일반적으로는 비구가 대퇴골두를 동그랗게 감싸고 있어 충돌이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 이유로 뼈와 뼈가 서로 계속 부딪히게 되면 연골 조직이 손상되는데요.

0: 특히 다리를 넓게 벌리거나 위로 올릴 때 관절이 충돌하면서 통증이 생기죠.
1: 대퇴비구 충돌 증후군은 자세가 중요해요. 이런 대퇴비구 충돌 증후군이 발생할 수 있는 자세를 피하셔야 됩니다. 다리 꼬우는 거, 쪼그려 앉는 거, 그다음에 인어다리. 요거는 절대적으로 좀 피해 주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0: 고관절에 무리를 주는 자세와 동작을 하지 않는 것이 치료의 첫 걸음이랍니다.
1: 고관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아픈 데도 계속 쓰다 보면은 인공관절로 관절을 바꿔야 되는 마지막 순간까지 생기거든요. 그래서 전 단계에 우리가 최대한 예방하고 원인을 제거해서 자기의 관절을 계속 유지하고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유지하는 게 좀 중요하죠.
2: 네.
0: 그리고 김 교수가 발견한 게 하나 더 있습니다.
1: 또 하나 이제 여기 부위에 의심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이제 55도 믿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0: 어깨 질환 50견이 고관절에 생긴 것을 50고라고 부르는데요. 사람을 네 발 동물에 비유할 때 앞다리는 우리 어깨, 뒷다리는 우리 고관절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어깨에 생기는 질환은 구조와 기능이 유사한 고관절에도 생길 수 있죠.
1: 의학적 용어로서는 이제 유착성 관절낭염이라고 해서 관절낭, 우리 관절을 싸고 있는 그 주머니, 관절 주머니에 염증이 생기는 겁니다.
0: 관절낭이 뻣뻣해져서 가동 범위가 작아지고 움직일 때마다 통증이 생기는데요. 특히 쭈그려 앉거나 양반다리를 할 때 많이 아프죠.
1: 이제 스트레칭 위주로 이제 저희가 운동을 할 거고요. 근력 강화 운동을 좀 같이 해서 관절에 좀 더 부담이 좀 적게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할 생각입니다. 고관절 질환을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자가 진단법 중에 하나는 바로 사자 모양을 만드는 것입니다. 발목을 반대쪽 무릎에 올려서 한번 이렇게 눌러보는 거죠. 이렇게 했을 때 사타구니에 많은 통증이 온다.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고관절에 문제가 있다.
0: 또 양반다리를 한 채로 양쪽 무릎을 눌러보시고요. 누워서 발이 기울어지는 각도를 관찰해보세요. 질환이 의심된다면 전문의를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물고기가 눈을 일고 방울토마토가 앙증맞게 열린 작은 낙원에서 제보가 왔습니다. 어떤 사연일까요?
3: 요즘 엉덩이가 아파서 잠을 잘 못 자고 엉덩이와 허리, 다리가 너무 많이 아픈 김기태라고 합니다.
4: 엉덩이 통증 때문에 굉장히 괴로워하시는 엄마를 두고 있는 아들 오승만이라고 합니다.
3: 항상 왼쪽 엉덩이가 아파요. 왼쪽 엉덩이 아프면서 허리도 아프면서 이 고관절 여기가 딱 그냥 아파요.
0: 통증이 언제 발생하는지 일상을 관찰해 보기로 했는데요. 집안일을 시작하자마자 곡소리가 절로 납니다. 아하, 여기도 엄마 손이 필요하겠네요. 막내 아들 같은 양이를 돌보는 것도 기태님 몫이죠.
3: 여기도 아파요. 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으니까 주로 여기가 아프고 여기도 아프고. 아이고리 아이고리. 장난 아니에요 이거. 먹이도 그렇고. 먹이도 다 내가 줘야 되고. 치우기도 내가 치워야 되고.
0: 통증이 심하다 보니 자그마한 일들도 큰 짐처럼 느껴집니다.
3: 희한하게 엉덩이가 아프다 말이야.
0: 걷는 것도 불편해졌습니다.
3: 나는 바르게 걷는다고 하는데 보는 사람들은 주막은 나보고 다리를 전다 하더라고.
0: 집으로 올라가는 짧은 계단이 태산처럼 까마득하게 느껴집니다.
4: 너무 아프니까. 더 나이 드시면 이제 걷지도 못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이제
0: 마사지로 아픔을 달래보는데요.
3: 통증약 먹으면서 마사지 근육을 많이 하죠. 앉아서 주무르기도 하고 서서 주무르기도 하고. 근데 일시적이지. 그게 뭐 영원히 간다는 거는 없고. 더 아플 때는 나는 시까지도 갈 수 있어요.
0: 아이고, 어머니가 이렇게 아파하시니 아들 마음은 무겁기 그지없습니다.
4: 사실 어머님이 거의 한 30년 가까이 식당에서 주방에서

0: 됐어요. 옛날에 살기 어려웠을 때. 그러니까 이제 몸을 굉장히 막 쓴 거죠.
1: 그래도 참고 하는 거죠. 엄마들은 보통 참잖아요. 참는 게 많지요, 저는.
2: 통증이 밤낮 없이 지속되어 잠도 이루지 못하는데요.
1: 아프다는 건 알지만 내가 그렇게 힘들어하는 건 모를 거예요.
2: 부디 원인을 찾아 이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합니다. 마지막 희망을 품고 김태영 교수를 만나보기로 했습니다.
3: 안녕하세요.
4: 어디가 아프세요?
3: 엉덩이가 아프면서 불붙는 것 같이 아파요. 종아리하고 엉덩이서부터 밑에까지.
4: 한번 걸어보실까요? 천천히. 네.
2: 먼저 걸음걸이를 확인하는데요.
1: 몸이 약간 찌뚝찌뚝하는 것 같은.
4: 그렇네요.
1: 네.
4: 왼쪽으로 조금 절뚝거리는 느낌이 있네요. 검사를 좀 해볼게요.
1: 네.
4: 예. 힘을 빼시고. 자, 제가 한번 구부려 보겠습니다. 자, 요건 어떠세요?
3: 여기.
4: 어디가 아프세요?
3: 여기랑.
4: 여기가. 이런 데는 어떠세요?
3: 거기도 아파요.
2: 이어서 방사선 촬영을 통해 뼈에 문제가 있는지 확인했는데요.
4: 지금 고관절 쪽에는 제가 이제 여러 가지 각도나 뭐 모양이나 이런 걸 봤는데 고관절의 뭐 모양이나 형태는 다 괜찮습니다.
2: 아, 그럼 문제가 없는 걸까요?
4: 그러니까 뼈에 이상이 없어서 그렇지. 네. 그 뼈 주변에 근육이나 힘줄에는 이상이 있어요. 환자분이 가장 많이 아파하시는 부분이 그 이상근이라는 그 이상근 부분을 되게 아파하시거든요. 이게 이상근 증후군이 환자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2: 엉덩이 안쪽 깊은 곳에 위치한 이상근은 골반과 대퇴골을 이어주면서 고관절 움직임에 관여하는 근육 중 하나인데요. 이상근 앞으로 좌골신경이 지나가기 때문에 근육이 두꺼워지거나 염증이 생겨 부으면 신경이 눌리면서 통증이 발생합니다.
4: 이상근이라든지 그 주변에 있는 근육들에 좀 부어 있거나 좀 뻣뻣해 있는 그런 힘줄들을 좀 이렇게 부드럽게 그리고 좀 늘릴 수 있는 그런 이제 운동을 좀 가르쳐 드릴 거고.
3: 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한번 배우겠습니다.
2: 다음 귀하신 몸을 만나볼까요? 예쁜 물고기가 살랑살랑 반겨주고요. 그림과 조각상이 많은 우아한 집입니다. 아니, 근데 저건 뭘까요? 아, 이분이 주인이신가 봐요.
5: 이 속옷은 엉덩이 뽕팬티 그런 기능을 하는 속옷입니다. 이렇게 속옷을 착용했는데요. 옷 맵시도 좋고 엉덩이의 통증 쿠션 역할을 해줘서 이걸 항상 입고 나갑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EBS 귀하신 몸에 신청하게 된 정경아입니다. 올해 1월 갑자기 고관절 부위가 화끈거리면서 잘 걷지도 못하고 서지지도 못하고 지금 앉아있는 자세도 지금 힘들어요.
2: 고관절과 엉덩이 통증 때문에 몇 달간 고통 속에 살고 계시다고요?
5: 손목 같은 거에 딱 이렇게 찔기는 느낌?
2: 잠깐 앉아있는 것도 힘들어 보이는데요. 말 그대로 좌불안석이네요. 궁여지책을 마련해 봅니다.
5: 뼈가 직접 닿으면은 찌릿찌릿하고 저린 느낌? 그게 와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쿠션을 이용하는데 쿠션을 한 개 가지고 사용해 보니까 그렇게 큰 효과는 없는 것 같고 그 위에다가 손을 다시 넣어가지고 움직여주고 있거든요. 이렇게 만져보면은 엉덩이 뼈가 굉장히 뾰족한 걸 느껴져요. 근육이 손실이 돼서 그러는지 어떻게 되는 건지 잘 몰라서.
2: 엉덩이가 닿으면 통증이 심해지니 운전도 아주 고역이라는데요.
6: 등에다 기댔다 이렇게 했다

0: 한 자세로는 오래 못 있겠어요.
1: 일상생활이 엉망이 됐죠. 통증이 얼마나 심한 걸까요?
2: 평소에는 8 정도고 너무 아프.
0: 너무 아플 때는 너무 아플 때는 10.
1: 통증 점수가 만점. 아이고야. 온수 목욕을 하면 아픔이 좀 줄어들까 해서 시도를 하셨다는데 엉덩이가 아프니 원 목욕도 난관이랍니다.
0: 이 엉치가 닿지 않게 바닥에.
1: 이렇게 목욕하다간 몸이 더 상하겠어요.
0: 근데 허리 아플 때는 그래도 조금 어느 정도 참겠는데, 엉치 아프니까, 이거는 못 참겠어요. 앉지도 못하니까, 누워 있어도 힘들고.
1: 고관절에 문제가 있는지 자가 테스트를 시행해 보았는데요.
0: 여기가 아파요.
2: 그 서해부 쪽이 아프신가요?
1: 고관절 이상을 확인하는 자가 설문지도 작성해 볼 건데요.
0: 고관절 쪽이 뻐근하고 뻣뻣한 느낌이 있다. 오래 그러면은 사타구니 쪽이 아파 자주 쉬어야 한다.
1: 아, 거의 다 해당되네요. 시청자 여러분도 한번 확인해 보세요. 8개 이상 해당되면 병원에 가보는 게 좋습니다.

0: 아직 젊은데 할 일을 못하고 이렇게 주저앉아 있을까봐 그게 제일 걱정이 되네요. 과연 내가 나이 더 먹으면은 잘 걸어 다닐 수 있을까?
1: 자, 다음 귀하신 몸을 모셔보겠습니다. 이분으로 말할 것 같으면 전국 팔도를 누비는 열정적인 비즈니스맨. 근데 걷는 게좀 불편해 보여요. 급기야 주차장에 주저앉으시는데요.
2: 저는 20여 년 동안 하체 부분이 많이 아파서 걸을 때도 굉장히 힘들다 보니까 건강하게 새롭게 좀 걷고 싶어서 이렇게 신청하게 된 박건철입니다.
3: 아프지 않고 걷는 게 저의 목표입니다.
1: 부부의 가장 큰 고민은 건철님이 통증 때문에 잘 걷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불과 100m 걷기도 힘들어서 이렇게 자꾸 멈추게 된다는데요.
4: 쉬었다 가고 그럴 때가 많이 있어요. 쭉못 가고 그래서 조금 힘들어요. 같이 어디 다니기가 조금 힘들어요.
2: 그냥 그좀 기분 나쁘게 이렇게 아프다 그럴까요? 이제
3: 표현을 잘해야지. 찌르는 것처럼 아픈지 뭉근하게 아픈지
2: 뭉근한 게
3: 딱
2: 뭐야?
3: 부러지게
2: 이게 뭔가 찌릿찌릿 한다 그럴까요? 이렇게 표현을 못하는 이유가 그때그때마다 사람이 이렇게 아주 미치도록 아픈 거죠. 걸을 때는 뭐 국가를 가죠. 얼마나 알아본 사람 몰라요. 진짜 서럽고 눈물 나고 아플 때.
1: 그리고 아내가 발견한 증상이 있습니다.
3: 걸을 때 막 뒤에서 보면 절뚝절뚝 걸어요.
2: 침도 맞아보고 또 주사도 많이 맞아보고 약도 많이 먹어보고 운동도 많이 좋다고 그러면 그것도 해보고 이제 그런 현상이 와도 해결이 안 나더라고요.
1: 아빠는 모습이 안쓰러워 아내가 특단의 조치를 내립니다. 사랑을 듬뿍 눌러 담은 아내표 마사지.
3: 여기 시원해?
1: 이 순간만큼은 통증이 싹 증발한 것 같습니다.
3: 아파 여기? 좀 참아.
5: 족밥 씻으려고 했잖아.
3: 요새는 좀 나이가 들다 보니까 안타깝고 좀 그런 연민이 좀 생기더라고요. 젊어서부터 가족을 먹여 살리려고 맨날 돈 벌러 다니고 지금은 이제 조금 안정되고 이랬는데 몸이 아프고 이러니까
1: 몸 챙길 겨를도 없이 묵묵하게 자리를 지키며 열심히 일했던 수십 년 성실함의 성적표가 통증이 되어 돌아온 걸까요?
3: 고장난 기계로 우리가 뭘 쓰려면은 조금

0: 안타깝고 좀 속상하고 이러잖아요.
1: 아픈 게 참 서럽더라고요. 남은 여생 열심히 살 테니까 저 한번 좀 고쳐주십시오.
2: 걸을 때 통증이 심한 건철님, 그리고 엉덩이와 고관절이 너무 아파 일상이 힘든 경화님도 병원에서 검사를 받아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경화님의 고관절 엑스레이에서 특이점이 발견됐습니다.
3: 좀 보면 오른 여기 뼈 같은 게 약간 좀 이렇게 좀 뾰족하게 튀어나와 있어요. 이렇게 뾰족하게 이제 돌출 때 이제 전반적으로 이렇게 뼈를 이제 감싸고 있는 비구라는 게 이렇게 좀 많이 둘러싸고 있다 보니까 관절의 움직임이 좀 작습니다. 이런 것들도 이제 우리가 관절을 움직일 때 그 뼈와 뼈가 이제 서로 부딪히는 그런 대퇴 비구 충돌 증후군의 한 타입으로 볼 수가 있어요. 이러신 분들이 사실은 운동을 뭐 남들처럼 하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예.
4: 그래요?
3: 예. 그래서 자기 뼈가 어떻게 생겼는지 알고 거기에 맞춰서 적절한 운동을 하셔야 되는데 남들처럼 이제 다 같이 하려고 하다 보면은 이런 뼈를 가지신 분들은 결국에는 이제 관절이 손상되고 관절염이 와요. 따라하다가.
4: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요가할 때 네. 다른 사람은 다 하는데 저는 안 되는 거예요.
3: 안 돼요, 안 돼요. 네, 억지로 하다 보면은 오히려 주변에 연골이라든지 인대가 더 이제 손상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유연하게 많이 쓰려고 하시지 말고 현재 가동 범위 내에서만 쓸 수 있는 그런 운동을 찾으셔서 그런 운동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운동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 그리고 경화님은 엉덩이 통증이 심했는데요. 원인이 무엇일까요?
3: 여기는 어떠신가요?
5: 아파요.
3: 아프시고 네. 이쪽은요?
5: 앉을 때
3: 앉을
5: 바닥에 닿을 때 거기가 이렇게 아파요.
2: 통증 양상을 분석한 결과
3: 엉덩이 뒤쪽에 그 이상근이라는 그 근육 자체에도 조금 좀 무리가 오신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에도 조금 통증이 있는 걸 봐서는 아마 거기도 손상이 좀 오신 것 같아요.
2: 엉덩이 뒤쪽 엉치뼈와 천골을 잇는 이상근에 문제가 생겨서 좌골신경이 눌리며 통증이 발생했던 겁니다.
3: 이상근 증후군에 관련된 여러 가지 스트레칭 운동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 아파서 걷기가 힘든 건철님도 엑스레이 검사를 통해 관절 상태를 확인해 보았는데요.
3: 약간 왼쪽 관절에 보시면은 이제 여기 뼈하고 뼈 사이에 간격이 있거든요. 사이에 이제 비어 있는 게 아니고 연골이 있는 겁니다. 연골이 있는데 이 연골이 이제 양쪽이 좀 같아야 되는데 지금 봐서는 오른쪽보다는 왼쪽이 조금 좁아 보여요.
2: 한쪽 관절이 좁아졌다는 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3: 약간 관절염이 좀 왔다. 연골이 약간 일부 조금 닳았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2: 비구와 대퇴골두 사이의 연골이 손상을 입으면 마찰력이 커지면서 염증이 생기는데요. 연골의 마모가 더 심해지면 뼈와 뼈가 맞닿아 극심한 통증을 유발합니다.
3: 초기에 발견하면은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비수술적인 치료, 생활습관 개선만으로도 상당히 이제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이제 이게 더 심해져서 관절이 아예 연골이 다 망가져서 없어져 버린다면은 그때는 돌이킬 수 없어서 수술적인 치료가 필요하고요. 조금 지나고 나면은 이게 점점 닳다가 관절염이 오거든요. 관절염을 이제 예방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예방할 수 있는 운동들을 좀 알려드리고 향후에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6: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2: 아이고. 그리고 기태님. 건철님. 경화님 세 분은 방사선 촬영 결과 또 다른 질환이 발견되었는데요.
3: 환자분은 이제 허리 문제하고 그다음에 고관절 문제가 두 개가 다 같이 있어요.
2: 세 분 모두 요추에 이상이 있었는데요.
3: 여기 아래쪽에 4번, 5번, 5번, 6번 사이는 상당히 좁아요. 고름으로 인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신경들이 이제 허리에서 엉덩이, 그다음에 정강이까지 쭉 이렇게 통증을 만드시는 것 같거든요. 엉덩이가 아프다라고 이제 제가 외래로 오시는 분들 중에 거의 한 30% 이상은 허리가 원인이거나 또는 허리와 연관되어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엉덩이 통증은 우리 엉덩이 자체에 문제가 있어서 생기는 경우도 많지만 허리에서 내려오는 신경이 우리 엉덩이 쪽에 근육들을 지배하기 때문에 허리에서의 문제

0: 있죠. 그리고 이제 엉덩이에서의 문제점은 꼭 감별이 필요하겠습니다.
1: 그럼 치료를 하면 어떻게 합니까? 뭐 수사를 맞아야 되는 건지.
0: 우리 첫 번째는 우리가 이제 운동, 그다음에 이제 뭐 주사 치료라든지 약물 치료. 그래도 안 되면 우리가 이제 뭐 수술적인 치료까지도 갈 수는 있죠. 첫 단계니까 저희가 이제 운동부터 시작해서 예, 운동을 해서 환자분이 어느 정도 좋아지는지 한번 좀 그걸 확인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2: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한번 배우겠습니다. 네.
3: 엉덩이 주변 통증이 고관절 질환 때문인지 허리 문제인지 구분을 해야 합니다. 엉뚱한 치료를 받다가 중요한 시기를 놓치면 안 되니까요.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 전문의를 만나보시기를 추천합니다. 자, 고관절과 엉덩이 통증 확실하게 잡아줄 운동 처방 나갑니다.
4: 네, 오늘은 고관절 통증 완화를 위한 스트레칭과 근력 운동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박수 한번 먼저 치고 시작하시죠.
0: 첫 번째 중요한 것이 바로 이제 고관절을 튼튼하게 잡아줄 수 있도록 주변 근육을 단단하게 강화시켜 주시고,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관절이 좀 뻣뻣해지는데 이런 걸 항상 좀 부드럽게 해주시는 스트레칭 운동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3: 첫 번째로 배울 운동은 골반 앞쪽의 장요근을 늘려주는 스트레칭입니다.
4: 한쪽 무릎은 꿇어주신 상태에서 반대쪽 다리는 가볍게 앞으로 내밀어주고, 기역 니은 자세를 만들어주시고, 골반 앞쪽이 늘어나도록 신체 무릎과 엉덩이를 앞으로 천천히 쭉 보내줘서 앞쪽 근육이 스트레칭 되는 것을 느껴주시면 되겠고요. 5초간 유지하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3: 뻣뻣한 근육을 부드럽게.
0: 나이가 들면 들수록 사실은 이제 스트레칭이 더 중요합니다. 연골이라는 게 사실은 이제 혈관이 없습니다. 혈관이 없기 때문에 우리 연골 세포들은 뭘 먹고 살겠습니까? 활액막에서 나오는 활액에 있는 영양분을 먹고 삽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가 이제 관절을 자꾸 스트레칭해주고 움직이게 되면은 활액막에서 활액이 잘 나오기 때문에 우리 관절이 좀더 부드럽고 또 이제 연골도 좀더 탄력적으로 유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3: 스트레칭의 중요성, 이제 아시겠죠? 그럼 두 번째 운동으로 넘어가 볼까요?
4: 이상근 스트레칭 운동이고 숫자 4자 스트레칭이라고도 불리는 동작입니다. 가장 먼저 천장 보고 누우신 상태에서 양쪽 무릎을 굽혀주시고 스트레칭 할쪽 다리를 반대쪽 무릎에다 쭉 올려주신 뒤에 양손으로 반대쪽 허벅지를 잡아주시고 몸쪽으로 천천히 쭉 당겨주시면 됩니다. 이때 무릎이 과도하게 바깥쪽으로 빠져 있지 않게 무릎을 안쪽으로 넣어주시면 더욱 좋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음, 고니치로 돌아오고.
3: 다리를 접어 숫자 4를 만들고 허벅지를 당겨서 이상근이 늘어나는 것을 느껴봅니다.
4: 피태님 같은 경우에는 관절 가동범위 제한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의자를 이용해서 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약간 펴주세요. 이렇게 가슴을 앞으로 약간 내밀어 볼까요? 그렇죠. 허리도 약간만 떼주시고 앞으로 천천히 인사할 수 있는 만큼만 쭉 가보시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천천히 돌아오고. 그렇죠. 하나, 둘, 셋, 넷,
3: 건철님이 좀
4: 다섯.
3: 불편해
4: 다시 돌아오고.
3: 보이는데요.
4: 이런 식으로 해볼게요. 건철님 어떠세요? 숨 쉬고 계실까요? 호흡 천천히 하시면서 이때 너무 과도하게 몸쪽으로 당기지 마시고요. 효과적으로 양손을 허벅지 위에 딱 지탱을 하고 계시면 됩니다. 네, 상체가 들리지 않게 고정해 주세요. 상체는 들리지 않게 고정해 주시고.
0: 관절은 우리가 이제 뼈만 가지고 움직이는 건 아닙니다. 뼈 주변에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근육들이 서로 이제 조화롭게 움직이면서 관절이 움직이는데요. 근데 근육이 약해지면 관절을 잡아주는 힘이 약해지기 때문에 관절에 불안정성이 생깁니다. 근육을 튼튼하게 해줘야 그 주변에 있는 근육이 관절을 꽉 잡아주고 충격이나 또는 외상에 의해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손상들도 좀 보호해 줄수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3: 고관절을 튼튼하게 꽉 붙들어 줄수 있도록 근력 운동을 해보겠습니다.
4: 밴드를 이용한 클램쉘 운동이라는 건데요. 우리 고관절 중에서 특히 밸런스 유지에 가장 중요한 근육 중 하나인 중둔근이 되겠고요. 네, 무릎에다가 밴드를 착용해 주시고 옆으로 누우신 다음 무릎을 몸쪽으로 약간 올리고 엉덩이

0: 엉덩이와 발목은 고정하고 무릎을 바깥쪽으로 회전시켜 줄 거예요. 쭉 회전시켜 주시고 5초간 버티고 하나, 둘, 셋. 엉덩이 바깥쪽에 힘 들어오는 걸 느껴주시면 되고 다시 밖으로 후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시 천천히 돌아오고.
1: 건철님 어떠신가요? 네, 지금 잘하고 계신데 건철님 같은 경우를 보면 골반이 이렇게 같이 열리시는 경우를 보실 수가 있어요. 이때 골반을 안쪽으로 약간 말아서 고정을 해주시고요. 골반을 유지할 수 있는 정도까지만 다리를 쭉 벌려주시면 돼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시 천천히 내리고.
2: 이어서 엉덩이에서 가장 큰 근육, 대둔근 강화 운동을 배워보는데요.
1: 쭉 들어주고 엉덩이를 안으로 쥐어 짜주셔야 돼요. 관략근 힘주는 느낌으로.
2: 강해져라, 대둔근.
1: 무릎을 밖으로 벌려서 엉덩이 바깥쪽에 힘도 더해주시고. 기태님 어떠세요?
3: 엉덩이 힘이 들어가네요.
1: 엉덩이 힘이 들어가요. 아주 잘하고 계세요.
2: 근육으로 꽉 붙들어 튼튼해질 관절을 상상하며 힘을 내봅니다.
4: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5: 열심히 진짜 해보겠습니다. 파이팅! 파이팅!
2: 지긋지긋한 통증, 이제 정말 끝장을 내보자고요. 우리 귀하신 네 분, 매일매일 틈나는 대로 스트레칭과 근력 운동을 열심히 하고 계신데요. 눈물겨운 노력이 계속되는 가운데 운동관리사가 기태님 댁을 찾아가 봤습니다.
1: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기태님 오랜만에 뵙네요. 네. 표정이 좋아지셨어요.
2: 네. 그동안 운동을 아주 필사적으로 하셨다고요?
5: 하루에 한 번씩 하면 2시간씩은 했어요.
2: 조개가 입을 벌리듯 활짝 클램쉘 운동으로 중둔근을 단련하고요. 브릿지 운동을 해서 대둔근을 강화합니다. 운동이 효과가 좀 있나요?
5: 세탁해서 빨래 올리고 하면 허리가 많이 아팠었는데 허리도 많이 좋아지고, 걸음 걸을 때도 이 중심이 딱 잡히니까 걸음걸이도 많이 좋아졌어요.
2: 걸을 때 엉덩이가 아파서 절뚝이고 특히 계단을 오를 때 힘들어했는데요. 어머, 불과 며칠 만에 걸음걸이가 몰라보게 달라졌습니다. 뭐 계단도 편하게 오르시는데요.
5: 난간을 안 잡고 올라오는 게 나는 너무 신기해요. 잠자는 것도 어제 아래까지만 해도 많이 아팠어요. 그런데 어저녁에는 조금 낫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점점 더 좋아지면 이제 안 아프겠죠. 그걸 기대하고 운동을 하겠습니다.
2: 통증이 완전히 없어지는 그날을 위해 꾸준히 운동을 해야겠죠. 혹시 개선할 점은 없을지 운동관리사가 자세를 전반적으로 점검합니다.
1: 뒤꿈치를 땅바닥 꾹 누르면서 엉덩이 조금만 더 들어야겠어요. 조금만 더 위로 쭉쭉쭉. 하나, 둘, 셋, 넷, 다섯. 천천히 내려오고 버티면서 엉덩이 뒤쪽에 있는 이 대둔근, 중둔근 근육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엉덩이 근육이 부족해서 충분히 강화를 시켜주셔야 되겠습니다.
2: 고관절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엉덩이 근력 운동을 추가로 배워볼 건데요.
1: 옆으로 다리 들어올리기 동작 먼저 한번 해볼게요. 엉덩이가 뒤로 이렇게 젖혀지면 안 되고 엉덩이가 약간 앞으로 이렇게 고정돼 있어야 돼요. 이렇게 위로 들어올리는데요. 12시 방향이 아니고 약간 1시 방향으로 이렇게 차야지 여기 엉덩이 힘이 들어와요. 발가락을 약간 몸 쪽으로 당겨주고 이렇게 3초 버티시고 하나, 둘, 셋. 다시 내려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약간 뒤로 1시 방향, 1시 방향. 그렇지. 하나, 둘, 셋. 천천히 내려놓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3: 아이고 힘들어.
1: 힘드시죠? 여기 근육이 많이 약화되어 있는 상태여서 이 근육은 자주 시행해 주셔야 돼요. 뒤로 하나, 둘, 셋. 내려오고. 그러다 보면 나중에 걸을 때 힘도 생기고 더 좋아지시는 거를 느낄 겁니다.
5: 진짜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2: 다음은 영희님을 만나러 가볼까요?
0: 영희님 안녕하세요.
6: 안녕하세요.
0: 잘 지내셨어요?
6: 네, 선생님. 네. 잘 지내셨어요? 야.
2: 영희님은 대퇴 비구 충돌 증후군을 진단받았죠. 고관절에 무리가 가지 않는 안전한 스트레칭을 배워보겠습니다.
0: 자세를 수정해볼까요? 다리 한쪽 올려주시고.
6: 네.
0: 네, 무릎을 세워두신 상태에서 여기서
7: 상체를 앞으로 쭉 숙여서 이렇게 고관절이 찝히게 만들지 마시고요. 여기서 허리는 핀 상태에서 엉덩이가 앞으로 쭉 간다는 느낌을 해주시면은 여기 오히려 고관절 앞쪽에 있는 장요근을 스트레칭을 하실 수가 있겠고요. 고관절 같은 경우는 뒤로는 20도, 위로는 140도까지만 가는 거의 관절 가동 범위의 정상 범위라 보고 있는데 그 이상으로 고관절 앞으로 찝히게 만들면은 인대나 연골이 다치게 될 수도 있어요.
8: 아, 이게 훨씬 더 편하네요. 골반만 앞으로 보내라는
7: 맞아요.
8: 거죠?
7: 맞아요. 고관절을 과도하게 막 몸쪽으로 당기고 그런 동작은 자제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8: 운동하고 난 다음날 아침에 몸은 좀 가뿐하고 컨디션도 좋은 것 같고 옛날에 견딜 수 없어서 막 화장실 변기에도 앉고 그랬는데 요즘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그 강도가 좀 약해진 것 같아요. 빈도도 좀 줄은 것 같고.
2: 건철님은 어떻게 지내고 계실까요? 앉아있는 시간이 많은 건철님께 특별한 솔루션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7: 점검을 해볼게요, 건철님. 먼저 일어나셔서 평소에 앉으시는 대로 의자에 천천히 앉아볼게요. 누워주시겠어요? 네. 하고 다리 짝다리하고 허리 구부정하고 네. 자, 어머니 이쪽으로 와보세요. 어머니, 자 의자 뒤쪽으로 오셔서 건철님 양손 어깨 위에 손을 딱 대시고요. 밑으로 꾹 눌러보세요. 허리나 이런 자세가 다 무너지죠. 자, 그런데 바른 자세로 한번 해볼게요. 아무튼 다리 내려놓으시고 허리는 약간 배꼽을 앞으로 살짝 내밀어서 펴주시고 자, 주름이 펴졌죠? 이 상태로 해주셔야 돼요. 맞아, 이 상태에서 그래서 누가 위에서 정수리를 뽑아 올린다는 느낌으로 허리를 약간 펴주시면 됩니다. 위로 쭉 올려주시고 앉는 자세를 올바르게 잘 유지해 주는 것이 고관절뿐만 아니라 허리, 어깨 등 우리 신체 관절의 건강을 잘 지킬 수가 있습니다.
2: 자, 다시 위에서 눌러볼까요?
7: 이때 단단하게 버티고 있으면은 이게 잘 된 자세라고 보시면 됩니다.
9: 아, 힘도 안 들어가야 되나?
10: 자세가 몸을 만드는 것 같아요.
7: 그래서 건철님이 이상하게 식사를 하고 계시다 어머니 뒤에 오셔가지고 한 번씩 쭉쭉 눌러보세요. 아시겠죠? 네.
2: 그리고 건철님의 가장 큰 소원이 통증 없이 잘 걷는 거잖아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바르게 걷기 솔루션.
7: 이제 오른쪽 고관절 주변이 이제 약하다 보니까요. 왼발을 특히 내려놓을 때 오른쪽 고관절 주변 근육이 버티지 못하고 골반이 이렇게 무너져 버리면서 쩔뚝이는 경향이 보이세요. 한 가지 운동 통해서 조금 향상시킬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발 균형 운동인데요. 골반 손을 이렇게 올려보세요. 자, 왼발을 앞으로 살짝 앞으로 뻗어보세요. 자, 3초간 버텨보는데요. 이때 오른쪽 허벅지와 엉덩이에 힘을 줘서 다리를 버텨보는 거 해볼게요.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시 내려놓고 자, 옆으로도 해볼게요. 옆으로도 자, 하나, 둘, 셋, 넷, 다시 뒤로 한 번 더 시작! 허벅지 엉덩이 힘주세요. 뒤로 버티기 하나, 둘, 셋, 그렇죠. 여기 허벅지 엉덩이 힘주는 게 느껴지시죠? 네. 자, 이 느낌 그대로 가지고 다시 한번 걸어볼 거예요. 시작! 조금 더 빠르게, 조금 더 빠르게, 조금 더 빠르게. 하나, 둘, 하나, 둘,
2: 둘. 와, 벌써 걸음걸이가 한결 나아진 것 같은데요?
7: 정확한 자세로 올바르게 걸어주면요. 고관절 주변에 있는 허벅지와 이 엉덩이 근육에 근력을 어느 정도 향상시킬 수 있고 또 유지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요. 정확한 자세로 처음에는 8,000보를 목표로 해주시고 걷는 시간을 조금 조금씩 늘려간다 생각해 주시면은 고관절 주변의 건강을 유지할 수 있고 네, 올바르게 걸으시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아시겠죠?
9: 네, 감사하겠습니다.
11: 이게 좀 희망이 보이는구나 이 생각을 했어요. 많은 변화가 일어났어요.
9: 네. 운동을 해서 그런지 장시간 안 아파요. 참 신기하더라고요. 네. 왜 이걸 아픈 거를 20년 동안 그 뭐 주사나 뭐 약물이나 뭐 도수치료나 무슨 뭐 마사지나 이런 거로 그렇게 하고 얘 이런 운동 치료가 안 되는지 어쨌든 한 대는 원망스러워요. 네. 다시 한번 고맙고요. 아주 그냥
11: 많이 감사하고 뭉클하고 정말 눈물이 날 정도로 감사해요.
2: 대망의 날이 밝았습니다.

0: 귀하신 네 분에게 어떤 변화가 생겼을까요?
1: 안녕하세요. 예. 어떻게 잘 지내셨어요?
2: 네. 예.
1: 운동은 하실만 하고요.
2: 운동은 하고 이틀 만에 네. 이 걸음 거리가 엄청 좋아졌어요.
1: 이틀 만에.
2: 네. 그래서 아 이것이 뭐지? 그런 걸 느꼈어요.
1: 네네네. 구부려 볼게요. 자, 요건 어떠세요?
3: 괜찮아요.
1: 괜찮으시고.
3: 네. 처음보다는 많이 수월해졌어요.
1: 양반 다리 한번 이렇게 해보시죠. 요건 어떠세요?
3: 괜찮은데요.
1: 이것도 괜찮으세요? 네. 한번 구부려 볼게요. 자, 요건 어떠세요?
3: 그래도 괜찮으시고.
1: 지금
3: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1: 많이 좋아졌어요. 네. 네. 저분보다 좀 어떠세요? 좀 나아요?
4: 네. 맛있어요.
1: 네.
0: 솔루션 전후 신체 상태를 비교하기 위해 기능 검사를 실시했는데요. 근력 검사와 균형 검사, 그리고 관절 가동 범위를 측정했죠. 그 결과는요? 와우! 2주 만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1: 전체적으로도 근력이 많이 올라가서 서로 이제 좀 균형도 잘 맞는 것 같고. 네, 그러다 보니까 아마 말씀하신 그렇게 이제 계단 걷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옛날에 뭐 쫄뚝쫄뚝하고 이렇게 그러셨는데 이제 그게 좀 어느 정도 밸런스가 맞아지고 또 이제 힘도 좀 덜 드는 거죠. 이제 근력이 좀 증가돼서. 앞으로도 좀 그렇게 운동을 꾸준히 하시면은 점점 더 좋아지실 것 같습니다.
2: 처음에 많이 아플 때는 10점이었지. 지금 이제 내가 마음대로 걸을 수 있으니까 감사한 마음으로 3점 드릴게요.
0: 영희님은 균형 감각이 많이 좋아졌고요. 근력도 증가했습니다.
5: 운동하면서 중간에 한 이 정도라고 느꼈는데 최근에는 한 이 정도에서 4까지는 내려온 것 같아요.
6: 처음에 와가지고 여기 앉지를 못했어요. 네. 앉아있지를. 그래서
1: 그러니까
6: 자꾸 저기에서 의자에 누워있고 그랬거든요.
1: 네네네.
6: 근데 지금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네.
0: 기능 검사 결과 균형 능력과 관절 가동 범위가 전반적으로 향상되었습니다.
7: 저는 10 정도였어요.
6: 네, 4 정도.
0: 건철님도 2주 만에 굉장히 큰 변화를 맞이했는데요. 균형 능력 많이 좋아졌고요. 근력도 증가했습니다.
8: 근데 그 증상이 확 변하더라고요.
1: 오른쪽 다리가 좀 많이 불편하셨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많이 좀 안정됐다.
8: 네, 신기하더라고요.
1: 예, 예.
8: 좋은 기회 주셔서 고맙습니다. 참 고맙고요. 감사하고요.
0: 주관적인 통증 지수 얼마나 줄었을까요?
9: 10점으로 가겠습니다.
1: 네, 저도 놀랐습니다. 네. 환자분들이 이렇게 2주 만에 많이 좋아졌다. 또는 안 아프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저한테 직접 하시는 거 보니까 저도 되게 감격스럽고 운동이 정말 좋은 치료 방법 중에 하나라고 우리가 생각해도 많이 아닐 것 같습니다.
10: 너무 어지럽고 하얗게 보이는 것 같아요. 운전을 못한 적도 있었어요.
11: 저혈압 때문에 그런가?
10: 저혈압 때문이지 않을까.
12: 혈압이 이렇게 낮게 측정이 된다면 안 좋은 사인일 수 있기 때문에
10: 걸어다니질 못할 정도라서
11: 내 마음속으로는 약간 두려움도 있지.
12: 고혈압이든 저혈압이든 굉장히 치명적일 수 있거든요. 생활 습관, 식사 습관, 운동 습관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10: 이 감을 잃지 않고 앞으로 꾸준히 해보려고요.
13: 아, 엄마! 아니, 전화를 안 받으셔. 엄마?
14: 어느 날 어머니가 뇌경색으로 쓰러지셨습니다. 긴 간병의 시작이었습니다.
15: 디스크 파열입니다.
14: 아버지의 디스크 수술로 인한 입원과 아내의 갑작스런 손목 골절 사고 때도 누군가의 간병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뇌경색증이 악화된 어머니는 요양병원으로, 아버지는 고관절염에 전립선암 수술까지. 집보다 병원에 계신 날이 늘어났고 간병은 계속되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잘 이겨내고 있습니다. 평소처럼 회사를 다니고 있고 사랑하는 가족과 소중한 추억을 쌓고 꾸준히 저축도 하고 있습니다. 간병, 미리 대비한 덕분에 잘 이겨내고 있습니다.
7: 간병의 부담이 시작되기 전에 지금 대비하세요. 라이나 생명, 새로 담는 간편 건강보험. 종합병원이나 일반 의원은 물론 큰 수술 후 긴 시간 간병이 필요한 요양병원 입원 시에도 간병인 비용을 보장해드립니다. 나이 들며 피하기 힘든 백내장, 디스크, 스텐트 수술 등 다양한 질병 수술비를 수술 받을 때마다 보장해드리고 수술 후 종합병원에 입원하시면 첫날부터 입원비도 지급해드립니다. 게다가 지병이 있거나 큰 병을 알았어도 간편 심사 통과 시 가입 가능하고 중간에 보장을 몇 번을 받아도 보험료 인상 없이 100세까지 보장해드립니다. 가입 나이도 최대 79세까지. 가족 간병. 필요할 땐 이미 늦습니다. 내일 말고 오늘 전화주세요.
16: 1566-8202
17: 공통특약으로 가입 후 1년 이내 50% 보장되며 보험 계약 체결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확인 바랍니다.
18: 우리 엄마는 집이 없다. 아빠처럼 회사원도 아닌데 맨날 집이 없다. 엄마를 오래오래 못 봐서 엄마 얼굴도 까먹어버렸다. 열 번만 자면 돌아온다 했는데 엄마는 거짓말쟁이다. 엄마 보고 싶은데 오늘 내 꿈에 놀라워 줄 거지?
7: 사랑하는 자녀의 그 자녀들까지도 가족 모두에게 부담이 되는 간병. 늦기 전에 대비하세요. 라이나 생명, 새로 담는 간편 건강보험. 요양병원 일반 의원 등 병원 상관없이 입원 시 간병인 비용을 보장해드립니다. 나이 들면 겪게 되는 다양한 질병 수술비도 수술할 때마다 지급. 지병이 있거나 수술 이력이 있어도 간편 심사 통과 시 가입 가능.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 지금 전화주세요.
16: 1566-8202
7: 상담 예약도 간편해졌습니다. QR코드를 한번 찍어보세요.
19: 우리 아빠는 집에 없다. 자꾸자꾸 계속 사라진다. 집만 챙겨서 나가고 잠만 자다가 나가고 많이 바쁘신 걸까? 그래도 내일 학교에는 꼭 왔으면 좋겠다. 아빠 와줄 거지?
7: 소중한 자녀의 그 자녀들까지도 가족 모두에게 부담이 되는 간병. 가족을 위해 대비하세요. 요양병원 포함하여 병원 상관없이 입원하시면 간병인 비용을 보장해드립니다. 백내장, 디스크 등 크고 작은 질병 수술비를 수술할 때마다 지급. 게다가 중간에 보험료 인상 없이 100세까지 보장. 최대 79세까지 가입 가능.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손자, 손녀를 위해 지금 전화주세요.
16: 1566-8202
17: 공통특약으로 가입 후 1년 이내 50% 보장되며 보험 계약 체결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확인 바랍니다.
20: 이어서 시대 목격이 방송됩니다.
21: 잠깐! 콘도로이친 드신다면 주목하세요! 고려원단이 직접 콘도로이친을 식약처로부터 개별인정 받았습니다. 이름만 콘도로이친이 아니라 최고순도 90%로 속까지 꽉 채웠습니다. 이게 다가 아닙니다. 복잡한 관절 건강 빈틈없이 챙기시라고 관절에 꼭 필요한 두 가지 기능 성분을 더 고려원단 관절 올케어. 첫째, 콘도로이친 연골의 구성 성분 콘도로이친으로 속부터 꽉 채우고, 둘째, MSM 관절을 탄탄하게 잡아주는 MSM으로 무릎을 편안하게, 셋째, NAG 관절 움직임에 좋은 NAG가 발걸음을 가볍게, 기능성 원료 인체 적용 시험 결과 염증 관련 인자 개선, 관절 통증 감소, 보행 능력 개선을 확인했습니다. 관절에 필요한 세 가지 성분을 한 포로 간편하게 고려원단 관절 올케어. 콘드로이친 MSM NAG.
22: 아,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아,
23: 이 분위기?
24: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23: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며?
25: 이분 위기.
22: 뭐야 이거?
25: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26: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0: 제가 아파서 대신 할 수도 없고, 주사 대신 맞아줄 수도 없고, 무슨 연마 때문인가 싶기도 하고, 그때가 가슴 아픈데.
1: 평생을 온몸이 굳어가는 희귀 질환을 앓고 있는 첫째 수연이. 수연이의 병세가 깊어질 무렵 세상을 떠난 남편. 아빠의 빈자리를 홀로 채우는 엄마 곁에서 9살 예진이는 일찍 어른이 되어버렸습니다.
2: 오빠한테 챙겨서 엄마한테 짜증내는 적이 있어.
1: 오직 서로만 생각하며 버티는 예진이네 가족이 오래 함께할 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3: 팬들에게 전하는 편지는 단어 하나하나를 곱씹게 돼요. 버터플라이? 내 진심이 진짜 닿았으면 좋겠어서. 재민아의 편지 읽어볼게. 발음 좀 봐줘.
4: 네, 귀 기울여 들어볼게요. So good to see you guys
3: tonight. Look what you can do. 구구 재민아의 BTS.

그냥 잠깐의 1인자였을 수는 있어요. 그것만으로 뭐 업적을 쌓았다고 하긴 또 그런 것 같고요.

도민이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바둑 때보다 더 생기는 것 같아요. 바둑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지면 다시 두면 돼요. 근데 인생이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게 무게감이 다른 거죠.

사실 참 저는 이런 사진이나 이런 것들을 그렇게 중요시 여기지 않았는데요. 오늘 딱 보니까 왜 사진을 찍고 기록을 하는지는 좀 알 것 같아요.

예, 안녕하세요. 처음 프로바둑 기사 이사돌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이게 우리가 삶을 돌아볼 때도 복귀라고 하죠. 바둑의 복귀처럼 한번 돌아볼 때가 있는 것 같은데 굉장히 흥미롭네요. 예, 오랜만에 사진을 보다 보니까.

배타고 한 요즘도 거의 2시간 걸릴 겁니다. 뭔가 섬만이 주는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섬에서만 제 나이 때 경험해 보지 못하는 섬만이 주는 그런 경험들이 있어요. 사실 제 나이 또래에서 개구리 잡고 뭐 개구리 뭐 이렇게 뒷다리 이렇게 해서 이렇게 먹었다 이런 것들도 사실 굉장히 드물 것 같아요. 피자 같은 것도 굉장히 생소했거든요. 비파나무라고 착각을 해서 피자, 피자나무 있다. 5살 말쯤? 그러니까 만으로 4살이죠, 아직. 만으로 4살이고요. 큰 누나 아니면 작은 누나예요. 이렇게 무릎 위에 얹혀놓고 이렇게 막 했던 기억이 나요. 이렇게 사방을 막으면 드러낸다. 그게 너무 좋잖아요. 드러낼 수 있으니까. 그것부터 이제 시작을 했던 이제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자연스러웠어요, 그게. 하나의 놀이로서. 예.

0: 안녕하세요. 저는 이세돌 구단 친형이고 프로 기사인 이상 구단입니다. 아버님도 이제 교편 초등학교 교사셨는데 자식들한테 가족을 자연스럽게 한번 가르쳐 본 거죠.
1: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 고향 신안에서 하게 돼서 정말 저한테도 굉장히 뜻깊고, 아시다시피 저는 바둑을 두던 사람입니다. 만 5살에 바둑을 시작을 했고요. 2019년 말 은퇴할 때까지 약 30년간 바둑을 두었습니다. 프로 생활만 24년을 했고요. 바둑은 인류가 만들어온 유일하고 완벽한 추상 전략 게임입니다. 바둑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여기 19x19입니다. 361칸에 사실 아무것도 없죠. 둘이서 번갈아가면서 한 수씩 만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기본 추상 전략의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0: 아버지가 이제 세돌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기대를 안 했죠. 거기서 이렇게 좀 혼자서 아버님 가르쳐주는 정도 가지고 얼마나 두겠는가라고 이제 기대를 전혀 없었는데, 한번 이렇게 둬봤는데 뭐 저보다 난 같더라고요.

0: 우리나라의 조훈현 9단이 중국의 소비평 9단을 물리치고 웅창기배 세계 대회의 패권을 차지한
1: 관짜 갑자기 진짜 관광연가 아니에요? 내제자 들어가겠고요.
2: 정감룡 사부님, 뭐 제자 뭐 여러 명이 있지만 이제 가장 아끼는 제자 중에 뭐 당연히 이세돌구나. 그냥 번뜩번뜩이었어요. 뭐 바둑도 그렇고.
3: 아, 이세돌은 다르다. 실력이 정말 말도 안 되게 강하고 빨리 들면서도 수익기가 너무 정확하고 사활 잘 풀고. 그리고 세돌 형이 그때 그 충암 연구실에 자주 왔거든요. 거기서 이제 세돌 형 자주 봤었고.

0: 조용체.
1: 바둑 재밌어요?
2: 저는 지금
0: 알파고 이긴 사람.
3: 근데 너무 잘 녹아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딱 듣는 게 친구가 제가 7살 때 그 정도 건달이 정도 실력 같아요. 바둑이라는 게 사실 간단하지. 사방이 막히면 드러내는 거고, 그런 다음에 두 집이지, 두 집. 두 집을 내는 거. 그렇지? 그 다음에 뭐 배우는 게 패 같은 걸 거야. 따내면 뭐 한 대 하나 두고 다시 따내는 거. 그렇지? 사실 바둑은 요거 외에는 없잖아. 그치? 그래서 바둑이라는 거는 이런 기술적인 것보다는 오히려 정신적인 게 더 중요해. 사실은 지고 이기는 거는 그렇게 중요치 않아. 상대방과 내가 어떤 바둑을 두었느냐가 중요해. 한두 씩 두어가면서 둘이서 만들어가는데 상대방을 존중하고 배려하지 않으면 좋은 작품 나올 수가 없겠지. 아저씨는 6살 때부터 운동하고 책임지는 그걸 한 30년간 배웠어. 네, 우리 친구도 조금만 더 노력해서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너무 잘하고 있어요. 다음에 혹시 또 오게 되면 한 번 둘까요? 그때는 정식으로 한 6, 7점에?

0: 자기 기풍이 그 주위에선 공격적이라고 하는데 너 어떻게 생각해?
1: 모르겠어. 제 프로 첫 대고.
2: 네, 안녕하세요. 저는 프로기사 조한승 구단이고 지금 프로기사 협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 입단 대회에서 두 명만 입단을 하기 때문에 같이 이제 프로가 된 거에는 좀 의미가 있었고요.
1: 굉장히 기대를 많이 받고 이제 들어왔는데 사실 둘 다 그렇게 성적을 내지 못했습니다. 이 프로가 되고 참 재밌는 게 바둑계가요. 진짜 노터치예요. 알아서 해, 이거예요. 바둑뿐만 아니라 어지간한 건 네가 알아서 해요. 좀 한 95년도 입단을 했고요. 98년도까지는 예상만큼 발전을 많이 못했던 것 같습니다. 또 그 당시 97년도 말이죠. 또 외환위기 왔었잖아요. 아니. 어수선했어요. 또 사회가 굉장히 어수선했습니다. 바둑계도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았고.
3: 집안 사정이 좋지 않았어요. 제가 소득을 올려서 이제 집안을 건사하고 있었는데 군대를 가야 되는 상황이면 소득이 끊기잖아요.
1: 이게 사근동이라고요. 저기 예, 아담하게 살았죠. 반지하나. 예. 수입이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와, 아시피 정신 못 차리고 98년도까지 이렇게 성적도 못 냈는데. 그러니까 없었죠. 뭐, 저는 모르겠어요. 이게 그 사람의 그런 신체적 그런 것들은 제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이거를.
2: 근데 아마 좀 어린 나이에 이제 부모님과 떨어져서 지냈던 거잖아요. 그런 부분 때문에 조금 힘들었던 것 같고요.
4: 굉장히 외로움을 많이 탔다고는 들었던 것 같아요. 그냥 뭐 혼자 지하철 타고 막 이렇게 돌거나 그런 식으로 외로움을 많이 탔다고 제가 전에 들었어요.
5: 지나고 보니까 되게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목소리가 이렇게 됐구나 하고.
3: 한동안은 뭐 말도 잘 못했다라는 뭐 그런 얘기까지 들었던 것 같은데 이제 제가 옆에 같이 있었으면은 같은 바둑계다 보니까 승부를 함에 있어서 많이 도움이 됐을 거고 그러다 보면 그런 일도 없었을 수 있는데 많이 이제 저도 안타까운 일이죠.
1: 97년도 말이죠, 그게. 98년도에 돌아가시고. 뭐, 바둑의 가치가 존중배려 책임을 아버지가 이런 것들을 쌓아주신 분이거든요. 거기서부터 출발한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처음으로 기록을 남긴 97년도일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께서는 제대로 된 기부를 거의 못 보셨죠. 그때 그 암울한 상황에 아버지도 이렇게 되시면서 그때 좀 정신을 차렸던 것 같은데 살면서 좀 그런 거예요.
6: 연초 32연승에 돌풍을 일으킨 후 연말 바둑대상 MVP까지 수상한 이세돌.
4: 2000년에 이제 32연승 하면서 불패소년이라는 별명도 붙고 이미 세계적인 선수였어요. 그 저희 또래들이 다 목표로 하는
7: 무서운 신예. 차기 이제 바둑 1인자. 저와 한 살 차이밖에 안 났지만 그 경지의 차이는 어마어마했어요.
8: 강했기 때문에. 누가 봐도 이제 강했기 때문에.
2: 아마 그 시절에는 이창호 구단을 넘을 걸로 예상이 되는
7: 이창호 구단의 아성을 과연 이세돌이 무너뜨릴 수 있을까?
6: 금이 환영하는 조년을 맞이하는 이 소년은 당시 최연소 타이틀 보유자 이창호.
9: 이창호 사모님의 존재는 어떤 느낌이에요?
1: 아, 거의 구름이의 존재죠. 시대마다 1인자는 존재하는데 그런 단순한 1인자가 아니에요. 저는 시기는 짧지만 저도 1인자였던 시절이 있죠.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하는 그런 1인자가 아니라요. 패러다임을 바꿨거나 혹은 완성시킨 분입니다.

0: 결승 1국과 2국을 완전 압도했어요. 내용 면에서도 그렇고 제한 시간도 얼마 안 쓰고 그러고 나서 이제 몇 개월 뒤에 3국이 치러졌는데
1: 모두 다 그 바둑을 다 보고 있었고 2연승 하고 있을 때만 해도 아 이제 넘어가는구나 이제도 우리의 시대가 오는구나.
2: 참 재밌었어요. 그 유일했던 이제 그게 뭐냐면 1, 2국을 두고 3, 4, 5국을 몇 개월 후에 둬요. 이런 적이 없었습니다.
0: 기억나는 게 검토실에서 그 대국을 검토하다가 세도령이 거의 우승했다라고 생각하고 출발했어요. 이제 검토실에 계속 남아있던 박영훈 구단이 저한테 문자가 와서 형이 간 다음에 이창호 사범님이 아니라 바둑에 신이 든 것 같다고 해서 세도령이 역전패 당했다.
2: 처음에는 좀 못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뭐랄까? 아, 바둑 쪽으로 봐도 뭐가 문제인지는 정확히 지금도 잘 모르겠어요. 그 당시 바둑이 뭐가 문제였을까? 결국 정신적인 문제였던 것 같아요.

0: 125 승리한 다음에는 너무 이제 자신감이 올라갔고, 특히 구름 위의 존재라고 아까 말씀드렸을 때, 구름 위의 존재, 그 이창사님이 더 이상 구름 위의 존재가 아닌 거예요. 어쩌면 좀 자만, 오만 이런 게들 수도 있고. 아, 그래서 삼국의 그 압도적인 상황에서도 패배한 이유가 저는 거기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1: 그로부터 한 2년 뒤죠. 2차 5단과 이세돌 5단의 대전쟁이 시작이 되었죠.
2: 이세돌 5단은 날카로운 창, 향후 5단은 이제 방패.

0: 제7회 LGB 세계 기량전 우승 이세돌 국장.
1: 이제는 뭐 이세돌 구단의 시대가 열리는구나.
2: 1인자에 딱 올라갔던 것 같아요.
3: 이세돌 구단이 도요타 덴소베 세계 바둑 결승에서 중국의 창하오 구단을 188수 만에 불계로 물리치며 패권을 차지했습니다.
4: 이세돌 구단은 이로써 지난해 삼성화재배 세계 바둑 대회 패권에 이어 후지츠배 등 세계 바둑 대회에서 5번이나 우승하는 금자탑을 쌓았습니다.

사실 서울시장 대회는 굉장히 이제 권위가 있는 대회입니다. 서울시장 그야말로. 아까 반가웠던 애가 아이가 하나 있어요. 기억나는 친구인데

0: 60, 70, 70, 4니까 80.5지. 60대 80.5지. 백승.
1: 아니요.
0: 이름.
1: 너 지금 못 가졌어.
0: 이거 아니.
2: 가족을 배우는 김하민이에요. 이기니까 한 번씩 올라갈 때마다 기분이 좋았어요.
3: 이겼어요? 졌어요?
2: 졌어.
3: 그 지금 기분 어때요?

내 승부욕이 있는 친구들이랑 근데 바둑이라는 게 원래 뭐 지고 이기는 건 정말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거에 너무 집착하면 사실 바둑에서 좋은 점들을 놓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집착하지 않았으면.

바둑 기사처럼 많이 지는 경우가 드물긴 하겠죠. 최고의 기사도 진짜 많이 패하는 것이 바둑이다 보니까. 저는 열의 8판 이긴 경우, 8판 못 이겼습니다. 평생 80%를 못 해본 것 같은데, 1년 단위로. 두 번을 넘게 진다는 거죠. 졌을 때뭐 엄청난 그렇게 충격을 받으면, 못해요. 바둑은 할 수가 없어요. 사실 작품을 만드는 과정에서 나오는 부산물일 수 있거든요, 이게. 승패라는 게. 좋은 대국을 하고 있으면 또 그걸로도 괜찮은 거거든요.

0: 사춘기라는 게 한 누구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이게 뭐 몇십 년 만일까요? 엄청나게 오랜만에, 60 몇 년 만에 아마 벌어진 십번길 겁니다. 그 굉장히 명예스러운 대결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리스크도 큰 대회죠. 졌을 때는 아무래도.
1: 전통적으로는 정말 이 시대의 1인자를 가리는 시합이고.
2: 아, 그 승부를 사실 받아들이는 그 두 기사가 대단하다. 그런 승부에서 지는 순간에는 본인의 이제 바둑 인생은 거기서 끝이다.
0: 그 전에 사전에 막 엄청 얘기를 많이 했죠. 이거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부터. 근데 우리가 이걸 안 하면 어떻게 하냐. 이런 십번기계 명예스러운 대결을 그 리스크 때문에 못하면 어떻게 하겠냐.

한국에서 딱 한 판을 했었거든. 그래, 증도라고요. 어찌됐든 충격이 있었는지 제가 지금 좀 술이 좀 돼가지고. 제가 그때 천우동 살 때예요.

0: 호텔 뽑혀가지고 택시 좀 불러달라 그래가지고 아 저기 현대바크 자기 천호 현대바크 좀 봐서 좌회전하시면 된다 증도에서
1: 반승 아 대단합니다.
2: 现在看任何记录都是被自己一生对手终结，也是种幸福。因为只有输给他，我觉得是正常。如果输给其他人，我自己内心不接受。
0: 그러니까 인정할 수 있는 상대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다니랑 볼 때는 진짜 깔끔하게 인정하고 승복했어. 아, 오늘은 네가 잘했어. 네가 좀 더 바둑을 두었어. 근데 다른 회사 할 때는 그렇게까지 깔끔하게 들어가진 않았던 것 같아요. 서로가 서로를 굉장히 응원했어요, 사실은. 더 잘, 우리 같이.
2: 对你事实，短暂的恨，长久的爱。其实这就表明，就是说，为什么是短暂的恨，就是因为老是在决赛中输给。但你说长久爱，就是说，就像刚刚说成长的明灯。 这个就是因为有了他在前面，就是说对我围棋生涯来说的话，有了目标，就朝着目标能够自己好好努力的去前进。
0: 저는 그리고다를 당연히 원망해 본 적도 없고 선의 경쟁자로서 언제나 존중하고 사랑이라는 표현이 좀 어색했어요. 뭐라고 표현해야지 이거는? 저의 그런 바둑의 동반자라고 생각을 했어요. 라이벌보다는 진짜 동반자 파트너.
2: 其实还是很想念他，因为虽然说我们年龄也不算特别大嘛，40多也不算特别大，但是在中国叫老登了，这个老登嘛，这个很怀念青春岁月嘛，因为那是自己人生的一个印记。

0: 여전히 자신감은 있는 상태구나. 아무래도 역시 아직은 인간의 직관력이나 이런 감각들을 컴퓨터인 인공지능이 따라오기에는 약간 무리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제가 꼭 인간의 그런 걸 지켜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그게 이제 2015년 말에서 2016년 초에 그 결승전이 하나 있었어요. 중국에서 하는 시합인데 제가 이제 커지고 다니는 2대3으로 패하고 돌아오는 날 연락이 왔어요. 근데 보통은 이제 그렇게 연락을 하지 않거든요. 큰 시합을 패하면 조금 이제 시간을 줘요. 근데 이제 이 알파고 얘기였던 거죠. 뭐 비밀주기약도 쓰고 이러는데 좀 그냥 이벤트라고 생각은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체스가 진즉에 컴퓨터가 정복을 했잖아요. In the history of AI, when in 1997 another IBM computer named Deep Blue beat the reigning world champion Gary Kasparov. 저도 또 언젠가는 당연히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아직 좀 시간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고 이게 제안이 왔을 때 아 이제 바둑이 시작되는구나라. 그러니까 몇 년 후, 한 2년 후, 3년 후에는 모르겠구나. 근데 그 시작점이 저잖아요. 그 매우 기쁘게 받아들인 거죠.
2: 뭐 상금도 이제 얘기해주고 뭐 하길래 아 그 뭐 속된 말로 뭐 거저 아니야? 어, 당연히 해야지 뭐 이제
3: 이 형 뺑 잡았다. 그냥 이거는 당연히 인간이 이기는 승부인데 솔직한 제 심정으로는
4: 네, 인간과 인공지능 컴퓨터가 펼치는 세계 바둑 대결이 내일부터 시작됩니다. 인간계 대표 이세돌 9단.
5: But we'll have to see how they do against someone of the brilliance and creativity of Lee Sedol.
6: 알파고의 현재 능력에 대해선 말을 아꼈습니다.
7: 구글의 인공지능 컴퓨터는 바둑 최강자와 이 세계의 대결을 준비하고 있는데
3: 아무리 구글이라고 해도 이게 뭐 별 수가 있겠어? 그때는 뭐 이제 뭐 딥러닝이라는 이런 걸 알지도 못했고.

0: 저는 진단서를 안 했습니다. 최종 수검, 뭐, 한판 제가 사람이니까 실수할 수는 있는 거고. 근데 전최 시리즈를 제가 패한다는 생각을 해본 적은 없었어요.
1: 7은 좀이 본인 스타일대로 처치해 둘것 같습니다. 예.
2: 어떤 면에서는 이세돌 구단이 정말 잘 둔다면 알파고원의 명곡을 만들어낼 수도 있지 않을까요?
0: 베스트제였을까? 하나. 13수? 12수구나. 12번째 수구부터, 이건 좀잘 두는구나라는 생각은 했습니다.
2: 분위기가 좀
1: 네, 그렇습니다.
2: 무거워졌어요.
1: 너무 많이 지금.
2: 네, 이세돌 구단 또한 지금 실감을 하고 있는 것
1: 그렇죠.
2: 같은데요.
1: 뭔가 좀.
2: 아, 지금
1: 던졌어요.
2: 던졌습니다. 이세돌 구단이 돌을 거뒀습니다.
1: 도저히 쫓아갈 수가 없죠. 와,
2: 네,
1: 너무 충격이
2: 이세돌
1: 없어요.
2: 구단 대 알파고의 대결, 첫 번째 대결, 알파고의 불계승입니다. 정말 충격을 감추지 못하겠네요.
0: 알파고가 생각보다 잘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순간 그 일국을 패배한 상황에서도 자신감은 여전히 좀 존재했었어요.
3: 알파고와 이세돌 구단의 대결, 그두 번째 경기 함께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이 너무 좁은 시야를 갖고 있었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0: 야, 근데 이 곡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4: 끝까지 계산도 안 해요.
3: 네.
4: 그래서 졌습니다.
3: 세돌 구단이
4: 현곡을
3: 네, 합니다.
4: 지금 많이 졌어요. 가장 화가 나는 게 뭐냐면 끝났어요. 끝난 다음에 바둑판에 본인이 어떻게 하는데
3: 네.
4: 의미가 없어요. 받아줄 사람이 없어요. 혼자서 그냥 벽에다 대고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거니까요, 지금.
3: 거의 벽이죠, 지금.
0: 이게 진 것도 진 건데요. 뭘 정확하게 몰라요. 왜 졌는지.
5: 진짜 근데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알파고한테는 수법이 너무 신선하면서도 독창적인 그 창의력이 느껴지는 것이었죠.
0: 그래서 이창호 사장님도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편안히 돌아. 그 사람이 못 이기는 것 같다.
6: 예, 2부 끝나고 형수님이 연락이 오셔서 이럴 땐 어떻게 해주면 좋을지 잘 모르겠다고 해서 그리고 이제 그럼 복귀하는 거 좋아할 거라고 세돌이 형은 평소에 시합 두면 복귀하는 거 좋아하니까 그랬더니 그러면 방에 와줄 수 있냐?
5: 밤새 아마 새벽 한 4시 반? 5시쯤 나왔던 것 같아요. 정말 바둑이라는 본질을 완전히 처음부터 어떤 백지화 시켜놓고 토론을 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이거든요.
0: 제가 3국부터는 작전을 짜고 들어갔어요. 왜냐면 정상적으로 못 이긴다. 하여튼 작전 자체는 초반에 승부를 거는 거였습니다. 그 이유가 바둑은 돌수가 적으면 적을수록 경우의 수가 많죠. 그냥 경우의 수가 많은데도 승부를 한 거예요. 알파고가 연산 능력이 너무 뛰어나기 때문에 경우의 수가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제가 위험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걸 바탕으로 초반에 승부를 했는데 아니었죠.

0: 알파고 같은 경우에는 첫 수를 넘는 그 순간부터 어쨌든 승률 높은 수를 두는 겁니다. 사람은 이렇게 돌 수가 너무 적기 때문에 수익기를 못해요. 일종의 감각으로 두는 겁니다. 감각과 데이터를 쌓으면 되는 거죠. 근데 아시다시피 데이터의 압승입니다.
1: 내용 면에 있어서 완벽하게 눌렸어요.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그래서 벽에다가 주먹치기 하는 것처럼 막 무릎이 후들거리더라고요. 너무 이게 제 생각과 빗나가는 상황이 벌어졌고, 앞으로 우리 바둑계는 어떻게 되지? 막 생각부터.
0: 동료, 지인, 가족, 총출동을 했죠. 당연히 분위기도 또 어렴풋이 알잖아요. 많은 분들이 보고 계시다는 거, 응원해 주시고 계시다는 것도 알고 있고. 그냥 뭐 절망이었죠. 1, 2, 3국 졌을 때가 참 바둑 두면서

0: 이게 나의 패배가 아니구나 생각을 좀 했었어요. 나만의 패배가 아니구나. 아니, 그런 대국이 어딨습니까?
1: 자, 이제 대국이 시작됐습니다. 서울 포시즌스 호텔로 가보겠습니다.
0: 그러니까 초반은 아무것도 안 하죠. 그러니까 전투를 피합니다. 오히려. 최대한 간명하게.
1: 제3개 대결 이세돌 9단과 알파고의 제4구 함께 보고 계십니다.
0: 68번째 이게 여기가 68번째고요. 그다음에 이제 78번째. 굉장히 이상한 점이야. 이상한 수를 주면서 지금 버그를 유도한 거거든요.
1: 먼저 끼워갔어요.
2: 그게 뭔가 느낌이 좀 있는 수예요.
0: 어쨌든 저걸 들으면 사실 거의 끝나버립니다.
3: Look at that move. That's an exciting move.
4: No, basically,
5: oh, he found the wedge.
6: The sharpest drop in win rate we've seen.
7: He dropped at 8%.
8: Wow.
5: 어? 어? 어? 뭐지? 아니, 이거는
9: 뭐지?
5: 뭐, 뭐 렉 걸린 것 같은데?
10: Thank you.
2: 그러니까 알파고가 이제 포기를 한 겁니다.
1: 네.
2: 박수 한번 칠까요?
11: 네. 인간 대표 이세돌의 첫 승.
12: 이렇게 3연패를 당하고 이제 승을 하니까 이렇게 기쁠 수가 없습니다.
13: 승리의 의지와 사람의 지혜로 무장한 이세돌 앞에서 결국 인공지능도 돌을 던지고 말았습니다.
14: 신에게 균열을 일으켰죠. 실제로 인공지능이 막 엄청나게 짧은 시간에 많은 수를 읽어내지만 바둑판의 모든 부분을 다 읽을 수는 없어요. 그럼 예측 못한 곳으로 찔러 들어가야 거기서 이제 균열이 일어나는 건데.
15: 뭐 모두 딱 보셨잖아요. 네, 신의 한 수 이렇게 진한 형이지만 그 바둑은 정말 진짜 인정한다고.
16: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그리고 제시하지도 못한 그 길을 결국 혼자 만들어냈고.
17: 他是能够洞察到，作为人类历史上，他应该这个是一个人类历史的围棋的人类围棋历史的丰碑。
0: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이겨 한판이라도 이긴 사람으로서 지금 그렇게 지금도 인터뷰를 하고 있는 거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 패배한 사람이죠 처음으로. 네, 시리즈 전체를 패배한 사람이 된 겁니다. 바둑계는 2017년도부터 아주 큰 영향, 물론 저도 마찬가지고.
18: 꼬물이는 거다. 꼬물이 떨어질 것 같긴 한데.
16: 약간 이거 쫄만 한데.
0: 제가 그때가 이제 33이었죠. 제가 예전부터, 그러니까 예전부터 거의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저만의 뭔가 시그니처 뭐 이런 걸 딱 끼고 싶다라는 게 강해요. 뭔가 이창호 사님처럼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최소한의 뭔가 남기고 싶었는데 알파고가 이렇게 바로 딱 되면서 이제는 뭐 남겨볼 수가 없고 이미 시대가 바뀐 거고요. 이미. 도대체 나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19: 한국 바둑의 간판으로 꼽히던 이세돌 9단이 전격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인류 가운데 유일하게 바둑 인공지능 프로그램 알파고를 이겼던 바둑기사는 단상 밖에서 제2의 인생을 준비합니다.
0: 그것을 제가 뭐 결정할 부분은 결정을 한다? 그게 아니라 그냥 저는 자연스럽게 은퇴를 하게 된 거죠. 제가 무슨 결정을 내리고 그런 게 아닙니다. 저는. 사람이요. 제가 바둑을 막 30년을 뒀지만, 바둑에 제가 생각한 의미가 있을 거 아닙니까? 제가 스스로 부여한 뭔가 의미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저는 그 의미가 사라진 순간에 제가 무슨 뭐, 거기서 무슨 선택권이 있겠어요?

정신없이 정상을 향해서 가다 보면 그 자체가 그냥 뭔가 그런 것들을 다 털어내는 그런 것 같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정상을 향해 가는 게. 네, 그럼 1인자만 돼도 뭐 정상에 섰냐? 그러면 그럴 수 있는데 또 업적을 쌓았느냐라고 봤을 때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네. 정말 의미 있는 일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것이 뭐냐라는 거죠. 그걸 이제 지금 찾고 있는 중이고.

0: 좀 뭐, 지금 보드게임도 만들고, 지금도 점점 조금씩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고마운 제안도 인베스트에서 트윈그룹 제안도 강의도 하고 있고요. 이 모두가 다 의미 있는 일이었지만 제가 생각했던 그런 중심금이라고 생각하기는 좀 어렵거든요. 아직은 그걸 좀 찾고 있는 중이 아닐까 좀 생각을 해봅니다. 가족에서 제가 가장 즐거운 순간이 한참도 못 내다본 상황입니다. 지금도 막막하겠죠, 사실은. 근데 우리가 같이 찾고 있잖아요, 사실은. 비슷할 거예요. 상호우존적인 존재, 막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게 AI 시대가 되면서, 이게 너무 와닿아요. 우리가 같이 뭔가 의미도 찾아가면서, 대화도 하고, 그런 것이, 오히려 이게 좀 와닿는 시대가 된 것 같아요. 너무 좋지 않나요? 파동장에서 그 전문가로서 얘기했던 게 좀 어떻게 보면 쉽게 이렇게 그런 마음가짐을 가질 수 있었다면 이건 제가 뭐 거의 뭐 인생에서는 다 아마추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기대감이나 설렘의 그런 분명히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1: 가족의 풍은아? 저는 세돌이 형은 항상 똑같았어요.
2: 영원한 스승님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3: 음악하는 사람보다 더 영감을 불러일으키면서 이 사람보다는 영감을 불러일으켜요, 사람을.
4: 같이 박수 쳐줄 수 있는 그런 선후배.
5: 짧은 추억. 오랜 동경.
6: 전신도 뜬다.
7: 납득되지 않는 선택은 하지 않겠다.
8: 신동훈, 잭바이. 그냥 미친놈이에요라고.
9: 이게 천재 같아요. 천재인데, 광기를 곁들이.
10: 대학의 필요성을 그렇게 못 느꼈어요. 집에 돈이 있는 것도 아니고 3억 5천 정도 됐던 것 같아요.
11: 그거 넣어볼게요. 조금만 더 만나.
12: 그들은 마찰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13: 처음 경험했던 일인데 확실히 거절을.
12: 절대.
10: 청와대 쪽에서 콜이 왔어요.
14: 프로들의 기본기란 이런 것이구나.
10: 결과가 설명해 주는 거라고 생각해요.
15: 전화 상담만 받아도 주방의 명가 보트미룡 프라이팬과 원형 접시 세트를 모두 무료로 드립니다. 주방의 명가 영국 보트미룡 브랜드 화산 꽃무늬 디자인 다양한 요리가 가능한 대형 프라이팬 식탁의 품격을 높여주는 접시 세트까지 가입 아닙니다. 결제 아닙니다. 전화 상담만 받아도 주방의 명가 보트메리온 프라이팬과 원형 접시 세트를 모두 무료로 드립니다.
16: 갑자기 큰일 당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애들한테 미안하잖아요.
17: 장례식이

0: 걱정되시는 분, 특별히 잘 모시고 싶은 분이라면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프리드라이프에 가입만 하시면 언제 어느 때라도 가장 먼저 달려가 VVIP 장례 노하우로 장례 전부터 후까지 편안하게 고품격으로 모실 수 있습니다. 원하는 장지로 선택하시거나 다른 서비스로 바꿔서 사용해도 좋고 한화 리조트 매년 10박 이 많은 멤버십 혜택이 월 15,000원이면 가능합니다. 만기 후 서비스 미이용 시 100% 환급에 카드 캐시백 혜택까지 장례도 1위답게 프리드라이브
1: 전화 상담만 받아도 모두 무료로 드립니다. 주방의 명가 영국 포트메리온 브랜드 화산 곤무늬 디자인 대형 프라이팬과 접시 세트까지 가입 아닙니다. 결제 아닙니다. 전화 상담만 받아도 주방의 명가 포트메리온 프라이팬과 원형 접시 세트를 모두 무료로 드립니다.
0: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1: 프리드라이프 전화 상담만 받아도 주방의 명가 포트메리온 프라이팬과 원형 접시 세트를 모두 무료로 드립니다. 주방의 명가 영국 포트메리온 브랜드 화산 곤무늬 디자인 다양한 요리가 가능한 대형 프라이팬 식탁의 품격을 높여주는 접시 세트까지 가입 아닙니다. 결제 아닙니다. 전화 상담만 받아도 주방의 명가 포트메리온 프라이팬과 원형 접시 세트를 모두 무료로 드립니다.
2: 갑자기 큰일 당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애들한테 미안하잖아요.
0: 장례식이 걱정되시는 분, 특별히 잘 모시고 싶은 분이라면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프리드라이프에 가입만 하시면 언제 어느 때라도 가장 먼저 달려가 VVIP 장례 노하우로 장례 전부터 후까지 편안하게 고품격으로 모실 수 있습니다. 원하는 장지로 선택하시거나 다른 서비스로 바꿔서 사용해도 좋고 한화 리조트 매년 10박 이 많은 멤버십 혜택이 월 15,000원이면 가능합니다. 만기 후 서비스 미이용 시 100% 환급에 카드 캐시백 혜택까지 장례도 1위답게 프리드라이브
1: 전화 상담만 받아도 주방의 명가 포트메리온 프라이팬과 원형 접시 세트를 모두 무료로 드립니다. 주방의 명가 영국 포트메리온 브랜드 화산 곤무늬 디자인 다양한 요리가 가능한 대형 프라이팬 식탁의 품격을 높여주는 접시 세트까지 가입 아닙니다. 결제 아닙니다. 전화 상담만 받아도 주방의 명가 포트메리온 프라이팬과 원형 접시 세트를 모두 무료로 드립니다.
0: 장례도 1위답게 월 15,000원이면 가능합니다.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프리드라이프
3: 이어서 세계 테마 기행이 방송됩니다.
4: 우물을 찾는 여정을 같이 출발해 보시죠. 가시죠.
5: 울림으로 그래, 울림으로.
6: 비밀기 최상품이라 한무생 뭐 한 150만 원이니까.
5: 150만 원이요?
6: 네. 이거 아주 소중한 거죠, 여기.
7: 어떻게 보면 공부가 더하죠, 이게.
8: 당근장 당근장 이게 내 인생 보물입니다.
5: 이게 위로 오겠죠. 유나는 나한테 보물 같은 존재입니다.

누구나 자신만의 세계가 있다. 취향도 방식도 다양하다.

0: 2026 문화다양성 나의 세계 문화가 되다. 자세한 응모 방법은 문화다양성 아카이브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1: 제가 아파서 대신 할 수도 없고 주사 대신 맞아줄 수도 없고 모든 게 엄마 때문인가 싶기도 하고 그때가 가슴이 아픕니다.
2: 평생을 온몸이 굳어가는 희귀 질환을 앓고 있는 첫째 수연이. 수연이의 병세가 깊어질 무렵 세상을 떠난 남편. 아빠의 빈자리를 홀로 채우는 엄마 곁에서 9살 예진이는 일찍 어른이 되어버렸습니다.
3: 오빠는 징그러 엄마한테 짜증을 낸 적이 있었는데 미안했지.
2: 오직 서로만 생각하며 버티는 예진이네 가족이 오래 함께할 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0: 변비 제대로 된 한방이 필요해. 메이킨 변비 복부팩만 식욕부진 한 번에 싹 메이킨 변비 스트라이크 유쾌
1: 상쾌
0: 통쾌 변비엔 메이킨.
2: 눈만 바쁜 요즘 교육 어떻게 생각해요?
3: 연필을 굴려야 머리도 잘 굴러가죠.
4: 지당하신 말씀.
3: 아소비 키즈 특허받은 교재와 대면 교육으로 생각의 깊이가 다르다. 유치초이 전문 아소비.
5: 오늘도 당신은 짐 빠지는 하루를 보냈겠죠. 그럼에도 하루를 다시 시작하고 한 발 더 내딛고 내일도 힘내자는 다짐을 하네요. 어디서 그런 힘이 나오나요? 세상 모든 에너지를 연구하는 우리가 가장 주목하는 건 이런 당신. 당신이 만드는 에너지처럼 멈추지 않는 에너지. 한국수력원자력.
6: 남방구는 북방구와
7: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전략교육원 큐미르.
8: 태국의 매력이 궁금하다면 저만 믿고 따라오세요. 고고!
9: 오! 오마이 마이 롤러가
8: 온 하늘을 풍등이 뒤덮고 있어요.
10: 와, 여기 좀 보세요. 정말 그림 한 폭이 제 눈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11: 여행자들에겐 천국, 저에게는 제2의 고향과 같은 곳이죠.
12: 매일매일이 최고의 행복한 순간이다.
13: 아, 아니요.
10: 아, 이 높이로 어떻게 올라가요?
14: 빵빵빵 터져!
15: 오! 우와!
16: 형, 업체!
8: 볼수록 빠져드는 곳이죠. 소중한 땀방울로 일군 기쁨을 함께하며 마음을 나눕니다. 문명의 속도를 잠시 멈추고 전통을 이어가는 사람들. 그 속에 들어가니 보이는 게 다가 아닙니다.

0: 다가갈수록 놀라운 치앙마이의 매력. 돈으로 환산하면 25기 드셨고 진한 감동은 거미입니다.
1: 온 하늘을 순둥이 뒤덮고 있어요. 정말 장박입니다.
0: 보고 또 봐도 보고 싶은 치앙마이로 따라오세요. 한국에서 비행기로 6시간 태국 북부에 자리한 치앙마이에서 첫 여정을 시작합니다. 거대한 산맥에 둘러싸여 사계절 푸르름을 선물하는 치앙마이. 방콕살이 20년 차인 제게도 묘한 향수병을 불러일으킵니다. 일상의 소음에 지칠 때, 서늘한 바람이 그리워질 때, 훌쩍 떠나고 싶은 마음의 안식처 같은 곳이죠. 울창한 숲 사이로 난 가파른 길. 그 길 가장 높은 곳을 향해 갑니다. 보이시나요? 우뚝 솟은 두 개의 탑. 태국 전 국왕 부부의 장수를 기원하며 세운 기념탑입니다. 해발 약 2,000m의 자리에 있죠. 도이인 타눈 국립공원 주차장에 도착했습니다. 와, 구름을 따라 천천히 걷다 보면 발 아래 펼쳐지는 웅무의 향연. 마치 신선이 된 기분입니다.
2: 이렇게 멋진 경치와 다양한 문화가 어우러진 태국. 여행자들에겐 천국, 그리고 저에겐 제2의 고향이나 다름없습니다.
0: 도이인 타눈 정상으로 향하는 길. 날씨가 제법 선선합니다.
2: 여기가 태국에서 가장 높은 곳, 태국의 지붕이라고 불리우는 도이인 타눈 정상입니다. 여기 보시면요, 2565.3341m. 와, 산 정상에 있으니까 이렇게 다 이끼가 끼어 있어요. 이 솔직히 태국에서 이런 건 보기 힘들거든요. 이 서늘한 기후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0: 고산지대의 습한 기운이 나무마다 푹신한 초록 옷을 입혔습니다. 신비로운 숲길의 끝. 여행자들의 발길이 한 곳에 멈춰섭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인사를 건네는 작은 묘 하나. 란나 왕국의 마지막 군주의 묘입니다.
2: 이곳은 인트라 위차야논 왕의 유고를 모셔둔 곳인데요. 인트라 위차야논 왕은 치앙마이 란나 왕국의 마지막 국왕으로서 죽어서까지 자신의 란나 왕국을 돌보겠노라고 자신의 무덤을 태국의 최고봉에 두게 했다고 해요.
0: 정상을 찾은 사람들이 정중히 머리를 숙이는 건 대자연과 하나 된 영혼에 대한 존경심이 아닐까요? 세상 권력을 내려놓고 자연을 안식처로 삼은 왕. 죽어서도 이 땅을 돌보겠다던 약속을 지키고 있습니다. 저도 약속을 지켜야겠죠? 구름 넘어 사람 냄새 나는 도시로 내려갑니다. 치앙마이 시내는 핑강을 중심으로 구도시와 신도시로 나뉩니다. 구도시는 란나 왕국 때 조성한 사각형 수로 해자 안쪽에 자리에 있는데요. 이 성문을 지나며 시작됩니다. 치앙마이를 찾은 여행자들에게 올드타운의 관문인 타페 게이트. 가장 먼저 반겨준 건 비둘기 때입니다. 요즘은 사진 명소로 더 유명하죠. 보다 멋진 연출을 위해 비둘기를 유인한 뒤 깜짝 놀래키는 촬영 구조가 있을 정도입니다. 비둘기 인생샷을 던졌으면 올드타운 구석구석 탐험해볼까요?

0: 한번 먹어보라고 하시는데요.
1: 사이와는 속을 채웠다는 뜻인데요. 이름처럼 입안 가득 꽉 찬 맛이 요동칩니다.
2: 알로이마카.
0: 약간 매콤하면서도 허브 향이 올라서 정말 향긋한 맛이 나요.
3: 사이워 양 팀이 도와요, 밥.
1: 가게 바로 앞에 화덕이 자리에 있습니다. 돌돌 말린 소시지가 은은한 숯불 위에서 익어가고 있는데요. 이렇게 하면 기름기는 쏙 빠지고 숯불 향이 껍질에 배어든답니다.
3: 직접 보여주신대요.
1: 사이와 전문점을 제대로 찾은 모양입니다.
4: 아버지시네요. 소시지를 지금 만들고 계시네요.
1: 돼지 창자를 틀에 끼운 뒤 재료를 밀어 넣습니다. 둥글게 말린 모양새가 순대를 닮았죠.
4: 60년
3: 이상
4: ไปโรงเรียนป.1ต้องทำงานช่วยพ่อก่อนอ๋ออย่างนั้นคือ
5: ไซกับ ธรรมดาเป็นไซวัวเป็นต่างกันแตกต่างคืออะไรครับการแตกต่างระหว่างไซกับไซวัวมันแตกต่างระหว่างรสชาติ
1: 1 2 3ไซ 60년 장인의 맛의 비밀 치앙마이식 소세지에 속 재료를 공개해 주신대요.
4: 약간
1: 허브와 함께 돼지고기도 아낌없이 들어갑니다. 돼지고기와 태국 허브가 한데 어우러져 사이우와 속재료가 금세 완성됩니다. 반죽량이 만만치 않아 기계가 없으면 꽤 힘든 작업이겠네요. 일로 다져진 근육이 훈장처럼 남았습니다. 장인이 솜씨 좋게 만든 소시지는 훈지하지 않고 곧바로 화로에 올려 굽습니다. 톡 쏘는 허브 향에 구량이 더해져 보기만 해도 군침이 돕니다.
3: 야, 아까 속을 꽉 채운 소시지가 이렇게 먹음직하게 구워졌어요. 아주 노릇노릇 진짜 맛있을 것 같아요.
6: 짐 닮을까?
7: 오케이.
3: 바로 갓 구운 사이우어.
1: 입안 가득 육즙이 터지며 허브 향이 감돕니다. 치앙마이에선 겉바속촉 사이우어를 꼭 드셔보세요. 제가 사는 방콕보다 공기가 시원해서일까요? 치앙마이는 유유자적 걸으며 구경하는 재미가 있습니다. 그러다 낯선 풍경을 만나면 호기심이 발동하죠.
8: 저기 봄상치 않은 분이 계시는데요?
1: 태국엔 소망을 담아 신상을 모시는 풍습이 있습니다.
6: 나전 사와디캅. 아, 사와디캅. 깜랑 타마라유캅.
4: 허브 모시와 우마라마시자.
1: 부처님을 치료했다는 전설 속 의사.
8: 지금에 따지면 석가모니 우리 부처님의 주치의.

0: 하셨어요.
1: 티니펜 란노어 펠룽리엔.
0: 아, 롱리엔.
1: 롱리엔 감독의
0: 아. 여기는 의학의 신을 모시는 신상이 있으니까 정말 믿음이 확 가는데요.
2: 태국 북부에서만 체험할 수 있는 전통 마사지. 뜨거운 화로의 용도는
3: เป็นนวดไฟนวดบอลล็อกครับนวดย้ำแข็งครับโอ้เจ้าครับตะกี้โอ้ประมาณนี้โอ้เป็นเอกลักษณ์อัตลักษณ์ของที่นี่ก็ได้ครับเป็นออริจินอลหรือดั้งเดิมบอลล็อกครับเพราะสืบจากบรรพบุรุษมานะครับมาจาก
2: 제가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0: 설마 저 등에다 불 놓는 건 아니겠죠?
2: 오일과 허브를 바르고 뜨거운 불판에 발을 올립니다.
0: 오, 오 마이 마이 로나가, 오 마이 로나, 오
2: 발로 등을 문질러 주시는데 따뜻하고 시원한 느낌.
4: 아자 마이 마이 론 타올라가,
3: 아 마이 온온합, 이거 무슨 온온합.
4: 저 발도
2: 발에 화상을 입는 건 아닌지 걱정되더라고요.
0: 와 발이 익을 것 같은데요. 와 어떻게 괜찮으시지? 와, 우리 선생님의 내공이 느껴집니다.
2: 기름을 가득 머금은 발을 뜨겁게 달군 무쇠에 올리면 약초 기운과 열기가 순식간에 모인대요.
4: 허브즙이 진짜 따뜻해지니까 몸속으로 그냥 스며드는 게 느껴져요. 이 온몸의 그 감각이 그걸 말해줍니다. 이 허브가 스며들고 있구나 라고요.
2: 불꽃에 놀라 움찔했던 것도 잠시. 노근하게 풀어주는 마사지 맛에 빠져듭니다.
4: 끝날 때도 예를 갖춰서 제대로 인사를 해야죠.
0: 정말 마사지 받기 전에는 정말 피곤했는데 받고 나니까 진짜 무슨 활기가 이 몸 안에서 요동쳐요.
2: 몸도 마음도 가벼워졌습니다.
0: 아잔 거 아이 노티디 그럴 봄 사바이큰 그거 갑다니까 거꾸마나가 아잔 갑봄 아 안녕히 계세요.
2: 우연히 만나 정성 가득 선물 받은 기분이었습니다. 마사지를 받고 나니 어김없이 울리는 배꼽시계. 요즘 젊은 여행자들 사이에서 소문난 식당을 찾았습니다. 간판부터 인상적인데요.
0: 와, 란 꾀띠오 쌈밭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130원짜리 국수. 제 치앙마이 지인이 치앙마이에 오면 이 국수 가게에 꼭 한번 가봐야 된다고 해서 왔는데요. 130원짜리 국수는 어떤 국수일지 정말 궁금한데요.
2: 산밭이면 태국에서도 살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0: 와, 사람 정말 많은데요.
2: 저렴한 물가가 태국 여행의 매력으로 꼽히죠. 그래도 이건 상상 이하의 가격입니다. 가성비가 중요한 젊은이들에겐 핫한 국수집.
0: 어디가? 군자뽕라가? 아, 인디테라 유작나가? 대선마이 카이 삼바둘라가? 미해뽕마이가? 영한 카이 삼바, 땅때 뭘 라이가?
5: 카이 삼바, 마땅, 30개월이라가?

0: 30กว่าปีก็ไม่ขึ้นหรอกครับราคาจะไม่ขึ้นตลอดโ
1: อ้여기돼지고기국수랑소고기국수6개짜리세트가있는데6개해봤자18바트예요
2: 돼지고기국수한세트를주문했습니다
3: 나왔는데요이게산맛인이유가있었어요이건뭐제가한젓가락으로그냥바로순삭인데요그래도이렇게골고루20그릇을먹어도불과2600원밖에안하는가격정말가성비는정말짱이죠
1: 저한텐딱한입으로끝날것같아요
2: 한입에호로록국수한그릇을비웠습니다
1: 와이게가격이3밥밖에안해서맛은뭐별로이거니그렇게생각했는데깊은맛이나요국물에서
2: 국물맛의비법을궁금해하니까주방을공개해주셨어요육수를직접끓여서사용하신대요
4: อันนี้น้ำซุปหมูครับน้ำซุปหมูอันนี้เป็นน้ำใสนะครับถ้าจะเป็นน้ำข้นเราต้องมีเลือดหมูที่ผ่านเครื่องปรุงแล้วครับมันก็จะมาเป็นอย่างนี้อันนี้น้ำตกคืออันนี
2: ้굵기에따라면의종류도고를수있고요육수도다양한조합이가능하죠고수와피클같은고명도선택할수있어요
5: มีเยอะเป็นคนไทยผู้ชาย300บาทถ้วยค่ะ300
6: คนเดียวหรอ
5: คนเดียว
2: 2층으로쌓은쟁반하나가한사람이주문한양이랍니다
1: 쌍타올라이갑
6: 콜라이스
1: 크게는여티수끼지않러갑하고싶지않러갑긴다이러갑
2: 혼자서50그릇이나드신다니대단한데요먹다보면쌓이는그릇의높이가이식당의진풍경이랍니다현지인에겐정겨운맛집처음찾는손님에겐색다른즐거움이되죠이게다몇그릇일까요
7: 60.
8: You order 60.
7: Yeah, 60.
8: Can you eat all?
7: Yeah, maybe not enough. 맛있어
8: 맛있어요
2: 12그릇먹었는데불과36밥밖에안나왔어요
1: 오늘사진에따뜻한마음을가지고가는것같아서정말보람있습니다
2: 변치않는가격으로넉넉한인심을베푸는사장님덕분에행복한추억을쌓고갑니다치앙마이여행의또하나의매력은울창한숲이가까이있다는점입니다해발300미터의도시가자리에있어기후가선선하고비가많이내려나무도잘자라죠서늘한공기와숲이주는여유걷는것만으로도힐링이됩니다
1: 아이우거진열대우림속을걷고있는데요치앙마이는시내에서조금만벗어나도이런아름다운자연을만날수가있어요그래서여행자들이이치앙마이를사랑하는것같습니다
2: 이소리들리시나요계곡사이로떨어지는우렁찬물소리에발걸음을재촉하는데요고개를들어보니웅장한폭포가우뚝서있습니다바위틈사이로떨어지는시원한물줄기
1: 이폭포가와여기서진짜물이떨어지는데장관이네요
2: 이폭포의정체가궁금하시죠
1: 사실이곳은숨겨진비밀하나가있어요따라오시죠
9: 씹고듣고맛보고즐기고씹고듣고맛보고즐기고
10: 이게바로
9: 행복이죠. 붓고 피나는 이 몸을 탄탄하게 이가탄 탄탄한 잇몸
10: 먹는 즐거움
9: 이가탄탄 이가탄.
11: 아빠 고개 조금만 숙여보세요. 안전하게 모시겠습니다.
12: 그래 아들, 어버이날 카네이션 대신 하늘을 선물했습니다.
2: 눈치 채셨나요? 울창한 숲과 멋진 폭포를 가진 이곳은 인공적으로 만든 정원 속 카페입니다.
13: 스와디캅.
2: 이분이 인공 숲을 조성한 사장님이죠. 너무 큰 금액이라 바로 계산이 안 되더라고요.
14: 90억이 드셨대요. 형님.
2: 메마른 땅에 수만 그루의 나무를 심고 돌을 옮겨와 숲을 조성하는데 전 재산을 쏟아 부었답니다. 사람의 손길로 만든 초록색 정원이 경이롭습니다.
13: 그 80บาทเนี่ยจะถูกแบ่งออกไปทําบุญทุกวันเลย
14: เป็นเพราะอะไรอ่ะคือ이제 천상 뭐 이런 뜻이거든요. 그 천상에서 일하면서 거기에서 벌이던 수익을 다시 또 사회에 환원하는 그런 이제 선순환 그런 이제 좋은 의미로 하시는 거죠.
2: 숲에 담긴 이야기를 알고 나니 새로운 모습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숨겨진 분출구에서 곱게 분사되는 물안개. 영화 같은 몽환적 분위기에서 행복한 추억을 담고 친구들에게 자랑할 사진도 남겨야겠죠. 저는 잠시 여행의 심표를 찍어봅니다. 시원한 물줄기가 전해주는 위로. 때로는 불을 쌓는 것보다 세상에 어떤 발자취를 남기는 게 중요한지 생각하게 됩니다. 이제는 잠잘 곳을 찾아 진짜 숲으로 들어갑니다. 가파른 산길을 달려 고산마을을 찾아가는 길인데요. 뿌연 안개가 마중 나왔습니다. 해발 1300m에 자리한 이곳은 치앙마이의 정원이라 불리는 몬잼.
15: 우와, 경치가 예술이네. 여기 좀 보세요. 정말 그림 한 폭이 제 눈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여기는 몬잼이라는 곳인데요. 치앙마이 시내에서 30km 정도 떨어진 곳이에요.
2: 비 온 뒤 안개에 덮인 몬잼의 풍경. 정말 아름답죠? 전 세계 여행자들이 구름 위 하룻밤을 꿈꾸며 찾아오는 치앙마이 명소입니다.
15: 여기가 오늘 제가 묵게 될 숙소예요.
3: 와, 야, 이게 뭐 몽고 게르처럼 이렇게 천막이 있네요.
15: 아니 프라투 프라투라가. 아, 여기가 문이고.
3: 오, 오, 와,
15: 뷰소 이마카.
3: 와, 스피어.
2: 감탄사가 절로 나오는 전망. 돔 형태로 지어진 숙소엔 편안한 잠자리가 마련돼 있습니다.
15: 제가 도착했을 때는 안개가 자욱했었는데 안개가 또 걷히니까 또 다른 풍경이 여기 펼쳐지고 있습니다. 아, 고산까지 올라온 보람이 있습니다. 구름 사이로 한 줄기 노을이 흐르고 광활한 자연 속에 홀로 선 저는 진정한 고독을 느껴봅니다. 수시로 변하는 저녁 하늘이 마치 인생의 파노라마 같다고 할까요? 해가 지고 난 뒤 산등성이에 불이 켜지면 지구에 불시착한 우주선처럼 빛을 내는 몬젠. 오늘 밤은 시간이 천천히 흐르면 좋겠습니다.

0: 과거 문잼은 아편의 조류인 양귀비를 재배했던 곳입니다. 1980년대 왕실 프로젝트를 통해 꽃과 채소 농장으로 개간한 곳이죠.
1: 아이고, 너도 잘 잤어? 아, 야, 공기가 확실히 시내랑은 확연히 다르네. 아침에 일어나서 느껴지는 이 바람 소리, 그리고 새소리, 그 다음에 곤충들 소리. 이 속에 제가 서 있으니까 정말 무라일체를 느낍니다.
0: 햇살이 고산 마을을 비추면 높은 산들이 넘실댑니다. 살다가 도시의 소매 지쳐갈 때면 이 낭만적인 잠자리가 아련히 떠오를 것 같습니다. 저는 다시 치앙마이 시내로 향합니다. 길에서 고산족 아주머니 한 분을 만났는데요. 제게 뭔가 보여주신답니다.
1: 아, 돼지 키운다고요? 아,
2: 빼삐.
1: 아, 새끼 돼지네. 아,
2: 빼삐.
1: 아우, 와, 새끼 돼지, 새끼 돼지 보세요. 어, 너무 귀여워. 아!
0: 어미 옆에 옹기종기 모여있는 새끼 돼지들.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녀석들인가 봅니다.
1: 아, 아카족. 아카족.
2: 아카족. 아카족.
0: 고산지대에 사는 아카족 아주머니.
1: 이 산속을 가다 보면은 고산족들이 많이 살고 있는데요. 그들은 아직도 그들의 전통과 문화를 계속 유지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0: 여기도 고산족 마을인 것 같은데요.
1: 아이고, 지금 씻고 계시네.
3: 다시 냉담입니까? 아, 나가십니까? 자, 고맙습니다.
0: 조심스럽게 촬영을 부탁드렸는데요. 쇠수세미로 씻고 있는 건 목에 감긴 황금빛 장신구였습니다. 이 목 장식은 롱넥족이라 불리는 목 긴 카렌족의 상징입니다.
4: 이 목 긴 카렌족을 태우에서는 깔리앙 커야오라고 부르는데요. 저 노쇠고리가 그 미의 상징이거든요.
0: 아름다움을 위해 어릴 때부터 하나씩 늘려간다는 금속고리. 씻을 때도 빼지 않는다는 건 저도 처음 알았네요.
5: 머리를 예쁘게 붙고 계시는데요. 사오니까.
1: 다사이 소이.
5: 저
6: 다리에 한 거는 처음 봤는데 원래 목에만 한 줄 알았거든요.
1: 양안 사이 땅때 기코블로 가.
7: 엄마 아유 상치치치나
1: 사이 달러.
7: 사이 달러.
1: 아, 더 메달로 가.
0: 어여쁜 꼬마 카렌족도 만났습니다. 어릴 때부터 고리를 차기 시작해 점차 늘려간다는데요. 개수가 증가하면 목이 길어 보이기 때문입니다.
1: 아유 털라이.
8: 10.
1: 어머니 사이 땅때 아유 털라이.
6: 오, 지금 13개.
1: 메이나플로. 자기도 예쁘게 보이고 싶은 거죠.
0: 목이 정말 길어 보입니다.
1: 타맹로가 르스스마.
6: 이거만 사서 직접 만든대요.
0: 또 한 분의 카렌족 아주머니가 등장했습니다.
6: 네. 어, 아까 샤워하시던 분인데요. 와, 샤워하고 나니까, 오, 어서 끝나가.
0: 하도 궁금해하니까 선뜻 고리를 보여주십니다.
6: 와, 이게 우리 목 긴 카렌족이 하는 노쇠 고리인데요. 손이 떨립니다. 야, 아무나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네요.
0: 동그란 모양으로 만들기가 쉽지가 않겠는데요. 오.
6: 야, 노쇠가 진짜 강하네요 이게. 와.
0: 비장의 무기가 있었습니다. 목 전용 효자손.
6: 서바이 메이크업.
0: 고리를 빼면 목을 가눌 수 없어 평생 고리를 차고 산다는 목긴 카렌족. 선한 미소가 아름다움을 더욱 빛나게 합니다. 태국은 11월부터 건기에 접어듭니다. 한데 올해는 우기 때만큼 비가 자주 내리는 상황. 아무래도 기후변화의 영향이 큰 모양입니다.
1: 사실 여기는 뷰 맛집이라고 해서 왔는데 오늘 비가 오는 데다가 지금 안개가 너무 많이 꼈어요. 그래서 지금 앞을 분간을 못할 정도로 지금 시야가 안 좋습니다.
0: 짙은 안개를 헤치고 조심스럽게 내려가는 길. 뜻밖의 장관을 만났습니다. 층층이 쌓아올린 대지의 예술작품. 계단식론으로 유명한 파봉 피앙 마을입니다. 해발 1000m가 넘는 험준한 산맥. 이곳에 뿌리 내린 사람들은 척박한 산비탈에 논을 만들었죠. 지금은 벼가 익어 황금빛으로 물들 시기. 그런데 또 비가 내립니다.
6: 원래 추수 시기가 아닌데 지금 벌써 추수가 끝나버렸네요.
0: 이상 기후로 동남아시아에 홍수가 심한데요. 쓰러진 벼들 보니 안타까움이 더합니다.
8: 사와디캅. 안녕. 사와디캅. 사와디캅. 깜낭 타마라이유 캅.
9: 백카우.
8: 백카우.
9: 백.
8: 거두대메 캅. 아, 누대메 캅. 그거 내놔도. 아까 거기.
0: 추수를 마친 농가에 잠시 들렀는데요. 탈곡을 마친 알곡 가마니가 꽤 많았습니다. 비 소식 때문에 추수를 앞당겼대요.
1: 이거 햅쌀이잖아요, 이거. 와. 씨알이, 와, 굵어요.
9: 아.
10: 라이바통으로 가. 어.
8: 아.
0: 이제부턴 알곡을 말리는 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농부의 땀방울이 만들어낸 귀한 알곡들. 저도 힘을 보탰습니다. 꽤 무겁더라고요. 기계를 사용할 수 없는 계단식론에서 오직 사람의 손으로 일군 식량입니다. 보통은 햇살 아래 고루 펴서 말리는데요. 비가 내리니 어쩔 수 없죠.
1: 이게 힘이 많이 가네요. 역시 농사일 쉬운 게 없어요.
0: 남자들이 일을 하는 동안 부엌에선 세찬 준비가 한창입니다. 두툼한 돼지코가 통째로 올라.

0: 않네요. 추수 시기가 되면 마을 전체가 들썩입니다. 산골에선 새참으로 어떤 음식을 준비할까요?
1: 솥땀.
0: 고추를 듬뿍 넣고 생선 젓갈로 진한 향을 더합니다. 여기에 빠지지 않는 채소가 하나 더 있는데요.
1: 닭기파랑.
0: 잎이 납작한 톱니고수입니다. 일반 고수보다 향이 강해 잘게 다져 조금만 넣어도 충분합니다. 이렇게 매콤한 산골 솜땀이 완성됐습니다. 그 사이 돼지 껍질도 잘 구워졌네요. 별다른 양념 없이 뚝뚝 썰어서 내는데요. 탱탱한 식감이 기대됩니다. 고생했다며 저도 새참에 끼워주셨습니다.
2: 어, 안녕하세요. 아, 무꺼블라 갑.
0: 음식이 나오기도 전에 술 한 잔 건네십니다.
3: 라오카오라고 부르거든요. 쌀로 빚은 태국 전통주예요.
4: 엄청 독할 것 같아요. 랭망 나갑. 베벨라일러 갑. 헬길로 다이베셀러 갑.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0: 너무 독해 안주부터 찼습니다.
4: 우리 예전에 새참 먹을 때 막걸리에다가 새참 드셨잖아요. 네. 여기도 똑같네요.
2: 고구마, 고구마 가.
5: 모바몬비앙가.
4: 아, 이 치앙마이 파봉비앙에서 만든 솜땀. 그리고 이제 돼지 껍데기.
2: 다 파봉비앙 표 한상.
4: 인도 약간 참니까?
5: 인도 약간.
4: 아, 이게 같이 먹어야 된대요.
5: 놀라.
4: 놀라라.
0: 마무리는 매콤한 산골식 솜땀.
4: 알로마카.
5: 알로일로.
4: 알로마카.
5: 알로이카.
0: 일하고 먹는 소박한 새참은 농부들에게 최고의 만찬이 되어줍니다.
4: 조금 뺀 반껏 유 빠뽕비 양참에가
5: 뺀지 안
4: 까먹어요. 어? 약간 물러 이러가? 라방니 거 콧나에 뺀 땅차이 기술 올라가 담응한
0: 정겨운 웃음소리가 황금 들녘으로 퍼져나갑니다. 아름다운 풍경 속에 담긴 고산마을 사람들의 삶과 애환. 층층이 쌓인 논을 볼 때면 그분들의 미소가 생각날 겁니다. 마지막 여정을 위해 치앙마이 시내로 내려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향하고 있는 특별한 행사장. 저도 서둘러 걸음을 재촉합니다.
6: 저는 지금 러이크라통 축제에 왔는데요. 특히 이곳 치앙마이에서는 이뺑이라고 풍등을 날리는 행사로 전국에서 가장 유명한 곳입니다.
0: 이펜 축제는 농사를 마친 사람들이 신께 감사하고 나쁜 기운을 멀리 실어보내는 신성한 의식입니다.
4: 아, 아니 손 씨러 갑.
7: 손 씨.
4: 아, 보시면은 행사장이 A, B, C, D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그리고 이 C 구역의 입장료는 5천 바시니까 한국 돈으로 22만 원 정도예요.
0: 비싼 입장료에도 불구하고 축제를 찾는 건 일제히 풍등을 날리는 장관을 보기 위해서입니다. 더구나 1년에 단 한 번 이맘때만 볼 수 있어 많은 사람들이 치앙마이로 모여듭니다.
4: 와, 이 나무 보세요. 정말 죽기 수백 년은 돼 보이는데요. 태국 사람들은 이 나무를 똔포라고 부른대요. 똔포는 사람들에게 시원한 그늘이 되어주고

0: 또 사람들의 안녕을 이루어지는 그런 나무라고 합니다.
1: 소원을 들어주는 나무, 그냥 지나칠 수 없죠. 저도 평범하지만 가장 소중한 바람을 적었습니다.
2: 자, 우리 가족 건강과 행복을 저는 빌었어요.
1: 이제 곧 풍등 행사가 시작될 시간.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요? 또 비가 옵니다. 심지어 거세게 쏟아지는 폭우.
0: 갑자기 폭우가 내려서 사람들이 지금 다 지금 흩어져갖고 다 천막 안에 지금 들어와 있어요.
1: 과연 풍등을 날릴 수 있을까요? 우선 비를 그치게 해달라고 소원을 빌어야겠습니다. 잠시 후 빗줄기가 약해졌습니다. 여기 모인 사람들이 한 마음으로 빌었나 봅니다.
0: 비가 그쳤습니다. 제 소원이 하늘에도 닿았나 봐요.
1: 이펜 축제는 란나 왕국부터 이어진 치앙마이의 전통 행사입니다. 스님들의 경건한 의식으로 시작되죠. 이제 모두가 손꼽아 기다리던 풍등 날리는 시간. 등에 불을 붙이기 시작합니다. 풍등이 날아오릅니다. 소원도 함께 하늘로 올라갑니다. 지상의 별들이 일제히 떠올라 밤하늘로 돌아가는 착각이 들 정도로 황홀한 풍경이

0: 사람들에게 풍등은 한 해의 근심 걱정을 하늘로 날려보내는 불꽃이었고 새해의 행운을 바라는 염원이었습니다. 이제는 세계인이 같은 마음으로 등불을 바라봅니다.
1: 와, 온 하늘을 풍등이 뒤덮고 있어요. 와, 정말 장관입니다.
0: 이 한 컷을 담기 위해 먼 길을 마다않고 달려온 사람들.
2: Happy, my family happy. That's all.
1: 하늘에 있는 풍등을 보니 우리의 손을 들어주는 별이 된 것 같아요. 여기에 온 모든 분들의 소원도 저 별처럼 보이는 풍등이 들어주길 기원합니다.
0: 자연이 주는 힘이 있고 발길 닿는 곳마다 정겨운 사람들이 함께한 치앙마이. 보고 또 봐도 다시 보고 싶은 그리움으로 간직합니다.

메라바. 티르키와 처음 만난 건 15년 전인데요. 소문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소문들을 한번 추적해보려고 합니다. 정말 생각보다 너무 높아서 올라가는데 다리가 후두르르 거려요.

0: 하늘에서 와 있는 느낌이에요. 정말 어린 시절을 이렇게 아름다운 곳에서 보낼 수 있으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1: 와, 근육 움직이는 거 보세요.

0: 와, 새끼돼지, 새끼돼지 웃어요. 어, 너무 귀여워. 어!
1: 이어서 한국 기행이 방송됩니다.
2: 너 진짜
3: 와이드
2: 빨리 걸어봐요.
3: 빨리 걷고 있어요. 어떻게 더 빨리 가? 현저한 건 만나기 힘드네.
4: 잘못하면 놓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3: 늦은데 왜 이렇게 꿈적거리고 다녀? 깜빡 비행기도 못 타겠네.
5: 취미는 과학이 될 수 없을까? 안 될 건 뭐야? 와이낫? 드디어 100회를 맞이했습니다. 야, 100회 대망의 주제는 뭡니까?
6: 좀 성대하게 파티를 한번 해야겠다.
5: 아, 파티?
6: 파리를 한번 해야겠다.
5: 파리, 파리 타임.
6: 예. 그래서 예. 진짜 파리 타임 준비했습니다.
5: 뭡니까?
6: 초파리.
5: 아, 초파리 타임. 아, 초파리. 예.
7: 초파리 과학자들은 돌연변이 찾는 거를 주로 많이 썼습니다. 빨간 눈 야생형 초파리.
5: 빨간 눈이요? 빨간 눈이 아니냐? 최고의 전설의 초파리는. 어디 나왔습니까?
7: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충격적인 초파리는
5: 어, 뭐야? 아, 저거예요, 저거?
7: 가장 중요한 건 유전 인자인데요.
5: 유전자 실체.
7: 퇴행성 뇌질환, 뭐 우울증이나 파킨슨병의 다양한 암의 돌연변이 원인이기도 합니다.
5: 아, 초파리에서 뗄래 뺄 수가 없어요. 초파리 알면 할수록 그죠. 어느 하나 포기할 수가 없어요, 그죠?
6: 네, 앵앵거리죠 제 머릿속은.
8: 제가 아파서 대신 할 수도 없고 주사 대신 맞아줄 수도 없고 모든 게 엄마 때문인가 싶기도 하고 그때가 가슴 아파.
9: 평생을 온몸이 굳어가는 희귀 질환을 앓고 있는 첫째 수연이. 수연이의 병세가 깊어질 무렵 세상을 떠난 남편. 아빠의 빈자리를 홀로 채우는 엄마 곁에서 9살 예진이는 일찍 어른이 되어버렸습니다.
10: 오빠는 징그러 엄마한테 짜증을 낸 적이 있어. 미안해.
9: 오직 서로만 생각하며 버티는 예진이네 가족이 오래 함께할 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11: 아,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12: 아, 이 분위기?
13: 고수익에 원금까지는 보장된다고?
12: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며? 이분 위기.
11: 뭐야 이거?
12: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14: 행주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건축물 붕괴. 안전. 우리 건물의 안전은 저 경비펭수가 지키겠습니다만 만약에 건축물 붕괴 사고가 발생한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첫째, 엘리베이터 홀 계단실과 같이 당기는 힘이 강한 벽체가 있는 곳으로 임시 대피해주세요. 대피 도중 낙하물이 떨어질 수 있으니 머리를 보호하면서 신속하게 이동해야 합니다. 둘째, 비상구나 완강기가 설치된 장소처럼 건물 밖으로 나갈 수 있는 통로를 찾아 조심조심 안전하게 탈출하세요. 만약 건물 안에 갇혔다면 첫째, 입과 코를 가려 먼지 흡입을 최소화합니다. 둘째, 규칙적으로 벽과 파이프를 두드려 내 위치를 알리세요. 셋째, 휴대전화의 전파는 뇌물자 탐색에 도움된다는 점. 휴대폰 배터리 절약을 위해 일정 시간만 켜두기로 약속. 건물 밖에 있을 경우 건물과 멀리 떨어진 넓은 공간으로 대피해야 한다는 것까지 꼭 기억해 주세요. 불시에 찾아오는 건물 붕괴 사고. 저 경비 펜수가 말씀드린 내용만 기억한다면 여러분의 소중한 생명 지킬 수 있습니다. 잊지 마세요. 그럼 안전!

0: 몇 달 전 엄마가 세상을 떠난 뒤 아직 분유를 떼지 못한 동생을 돌보는 10살 예진이. 아빠가 새벽녘 나갈 때마다 매달리는 동생을 달래며 엄마의 빈자리를 채워갑니다. 학교에서 돌아와 집안일을 하고 서툰 글씨로 적어둔 육아 메모를 보며 동생을 챙기다 보면 끼니를 거르거나 조촐한 반찬으로 배를 채우는 날이 많습니다. 엄마의 따스한 밥상이 그리운 아이들. Save the Children은 저소득 가정 아이들에게 영양이 고루 담긴 도시락을 주 2회 배달합니다. 급식카드 잔액을 걱정하던 아이들의 식탁을 채워주고 생업으로 집을 비워야 하는 보호자의 역할도 대신합니다. 혼자 먹는 컵라면 대신 따뜻한 기억을 선물하는 도시락. 아이들에게 사랑이 담긴 한 끼를 전해주세요. 1899-0218 Save the Children.
1: 천혜의 황금어장을 품은 남해의 푸른 바다. 철마다 귀한 먹거리가 넘쳐나지만 이맘때의 터줏대감은 따로 있답니다.
2: 문어가 이 단지에는 왜 들어가는 거예요?
3: 자기 집인 줄 알고. 옛날 전통. 그게 옛날 전통이라.
1: 번지수 잘못 찾았다가 무트로 올라온 돌문어. 남해 돌문어가 유독 맛있는 데에는 이유가 있답니다.
3: 이게 내 인생 보물입니다. 30년을 넘게 문어만 잡고 있습니다.
1: 베테랑 어부를 반하게 한 돌문어입니다. 남해 최남단에 있는 미조항. 전국에서 손꼽히는 수산물의 고장답게 사시사철 고깃배들로 활기가 넘치는데요. 이봉철 선장도 이른 아침 바다로 나섭니다.
3: 문어 잡으러 조금 나갑니다.
2: 문어요?
3: 예.
2: 문어는 아침 일찍 나가야 되는 거예요?
3: 예, 원래 아침에 날씨가 더우니까 일찍 갔다 일찍 와요. 섬들 앞에 있는 데 잡으러 가요. 멀리 안 가고.
1: 금어기가 풀린 7월부터는 돌문어가 제철. 10분을 달려 나오자 크고 작은 섬들이 수를 놓은 바다가 펼쳐집니다. 돌문어는 남해와 제주 연안의 얕은 바다에서 주로 사는데요.
3: 줄이 너무 긴 거 아니야?
1: 이틀 전 내려둔 줄을 당겨 올립니다. 그런데 문어는 보이지 않고 붉은색 단지만 줄줄이 올라오는데요.
2: 문어는 이렇게 똥발로 잡는 거예요?
3: 네, 단지로. 옛날 전통. 이게 옛날 전통이라. 우리 할아버지 때는 사기로가 만들었어, 사기로. 고무가 아니고.
2: 이 단지에는 왜 들어가는 거예요?
3: 자기 집인 줄 알고.
1: 전통 돌문어잡이는 미끼도 바늘도 없이 문어의 습성을 이용하는데요. 좁고 어두운 곳에 몸을 숨기기 좋아하는 문어에게 단지는 더없이 아늑한 은신처. 천적으로부터 몸을 숨기거나 먹이를 먹으러 제 발로 쏙 들어가 자리 잡으면 단지째 건져 올리는 겁니다. 문어가 제 발로 찾아들 만큼 이곳 바다가 특별한 이유가 있다는데요.

0: 할아버지 때부터 이어온 전통 방식. 사기 단지가 고무 단지로 바뀌었을 뿐 잡는 방식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위험을 눈치챈 걸까요? 필사적으로 탈출을 시도하는데요. 바늘로 꿰어 잡는 게 아니다 보니 올라오다 달아나는 녀석도 있답니다.
1: 이게 내 인생 고민인데 30년을 이렇게 무만 잡고 있습니다.
0: 바닷속에 내려둔 문어 단지는 모두 12줄. 한 줄에 무려 400여 개가 달려있다는데요. 하루씩 번갈아가며 6줄씩 걷어올린답니다.
2: 하루에 단지를 몇 개 수거하시는 거예요?
1: 하루에 2,500개.
2: 2,500개요?
1: 1kg 넘는 게 작은 것은 없었는데 요즘은 한 1kg 넘는 것도 좀 많이 약이 나오고.
2: 그럼 가격은 어떻게 돼요?
1: 가격도 단가도 많이 올라가고 요즘은 판매가도 키로에 한 2만 원 이상 나가죠.
2: 2만 원 이상?
1: 네. 그렇게 엄청 먹고 괜찮지 지금.
2: 오늘 그럼 몇 마리 정도 잡으신 거예요?
1: 한 60kg. 한 7, 80만 원 뽑으면 되겠다. 오. 찰리팀도 1당도 만들었는데.
2: 어? 저희 1당을 챙겨주시나요?
0: 문어를 빼낸 단지는 다시 제자리로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이틀 뒤 다시 걷어올릴 테죠.
1: 같은 장소에다 놓는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 의장이 있으니까.
2: 아, 그럼 매번 같은 장소에 다시 놓는 거예요?
1: 네. 없으면 이제 이동하고.
0: 요즘 바다 사정이 신통치 않다지만 돌문어만큼은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답니다. 위험을 느끼면 재빨리 달아나고 먹물까지 뿜어내는 영리한 녀석. 먹물을 품고 있어 글깨나 아는 물고기라 여겨 그럴 문자를 붙였다는 이야기도 전해지죠. 오늘 조업도 이만하면 성공. 잡은 문어는 다음 날 아침 위판장으로 보내고 일부는 봉철 씨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손님상에 오른답니다.
1: 손님들이 찾으시면 그때 미리 주문하면 모임 같은 거 하실 때 사람들이 많이 찾으면 그때
0: 기력 보충에 그만이라는 해신탕. 닭 한 마리에 문어 한 마리를 통째로 넣었습니다.
3: 어, 이집 하시는 분?
4: 진짜요?
3: 제주도는 이게 하나면 7만 원, 8만 원.
4: 맞아.
3: 문어가 물불어. 네. 물불어.
5: 제주도 방안이.
3: 방안이 물불어.
2: 여기 원래 알던 집이에요?
3: 모르지.
2: 아, 오늘 처음 오신 거예요?
3: 예. 어? 아니, 3일째.
2: 3일째?
3: 그저께 와가지고 처음 만나서 밥 먹고 계속 여기로
2: 왔어요. 어디서 오신 거예요?
3: 예?
2: 어디서 오셨어요?
3: 우리 성포. 까치 잡으러 왔다가 바람 불고 오니까 여기로 피양이죠, 피양.
2: 아, 피양 오신
3: 거예요? 피양이 가지고 예, 인연이 되니까 여기서 밥 먹고 하고.
0: 제주에서 온 갈치잡이 선원들이었군요. 바다가 쉬어가라 붙잡은 김에 든든하게 기력부터 채웁니다.
6: 맛있어요.
3: 거의 많이 먹어.
4: 빨리 됐어.
7: 이름은 찍어야 돼요.
8: 그냥 저번에 봤잖아요.
7: 아, 맛있네.
3: 아, 그 집에서 하나 먹고 다시
7: 오고.
0: 며칠째 바다에 나가지 못한 선원들에게는 이보다 든든한 위로도 없을 것 같네요. 미조항에서 뱃길로 10분 남짓. 봉철 씨의 고향 호도에 갑니다. 이제는 10여 가구만 남아 조용한 섬마을. 호도에서 나고 자라 중학교 때 본섬인 남해로 유학을 떠난 뒤 도시 생활을 하던 봉철 씨는 30여 년 전 고향으로 돌아왔답니다.
1: 올라왔나?
4: 아, 집에 왔어.
1: 어서 집으로.
4: 아, 알았어.
1: 응? 누구한테 전화하신 거예요? 이 비생수 삶에.
0: 3년 전 미주항으로 보금자리를 옮겼지만 틈날 때마다 바다를 건너와 고향집을 돌보고 있다는데요.
5: 여기 사시는 거예요?
1: 여기 나 전화 왔다 한 번씩 왔다 갔다 하고 행제들이 전부 다 심해는 여기 아시고 아는 사람도 오면 그래 와서 뭐 전기세 만 원만 주고 자고 가고.
5: 아 그럼 여기는 옛날 사시던 데
1: 옛날 우리 모친이.
0: 어머니가 떠난 뒤에도 추억 깃든 집을 살뜰히 챙긴 덕에 옛집의 온기는 여전합니다. 반겨주는 이웃도 있어 언제 와도 푸근한 고향집.
9: 사람 세 사람이네. 아이고 세리 한 대가 없는데 그거 뭐.
0: 이웃 간의 정이 담긴 추억의 맛.
5: 선장님 언제부터 하셨어요?
9: 내 집 앞에서도 오래됐어요. 집 앞에서도 20살에 계시고 함께 오래됐어요. 내가 22살에 갖고 80이네.
5: 80이었어요? 크시는 거 다 보셨겠네.
9: 우리 선장님 어땠어요? 우리 형님이 동서 잘 했대요. 야무지 잘 했어요. 뭐 이런 것만 하면 잘 했어요.
5: 여기 호도 좋아요?
9: 네, 호도 섬에 좋냐고. 물이 좋아요. 네, 일시발 사는 게 물이 좋아요. 한번 저런 사람 좋다, 그지?
10: 시리가 와서 뺐다, 뺐다.
9: 아, 빼도 하고, 물에 잡았지, 짜게 잡았지, 메기통발 했지, 고대구리 했지, 자망 했지, 아는 게, 어장이 아는 게 없다. 그래도 우리 어미가 네 시집 와서 이 동네에서 제일 어장밖에 없는 입구이다. 알아본 게 있거든. 한 번 다 했거든.
0: 고향에 올 때면 바다에서 잡은 것을 늘 이웃과 나누는 봉철 씨.
5: 원래 문어 손질은 밀가루로 막 깎아 묶어야 되는 거 아니?
1: 아니, 우리 여기는 뻘문어가 아니라서 잘 필요가 없어.
0: 남해 도울 문어는 흐르는 물에 살살 씻어내기만 해도 된답니다. 크기는 아담해도 쫄깃한 식감이 일품이라는 돌문어. 먹는 방법도 여러 가지라는데요. 오늘의 요리는 무언가요?
1: 오늘은 대패 삼겹살하고 문어하고 같이 문어 볶으면 안 맞아.
5: 보통 문어는 삶아 먹거나 데쳐 먹거나 그러잖아요.
1: 그래 하는데 우리 여기는 그렇게 안 하고 문어를 이것보다 좀 작은 거는 문어 튀김을 해도 맛있고 조림도 해고 아, 종류가 여러 가지 있어. 엄청 맛있겠어. 고추장이 없어.
9: 그래 주셔. 내 땀 나올게.
0: 이웃집 부엌 사정을 훤히 꿰고 있는 사이
9: 고추장 필요해요. 마늘은?
1: 마늘
9: 까는 것도 다른 건 없고
0: 조용한 일상에 찾아온 이들이 내심 반가우신 것 같죠.
9: 내 딸 오는가 이걸 낳고
5: 네. 어머님은 그러면 여기서는 농사 같은 거지
9: 아무것도 이제 아닙니다. 농사 뭐지 아직 팔세 그 제가 생활비 다 대줍니다.
5: 여기가 집이세요?
0: 말씀과 달리 냉장고를 여니 하나둘 나오는

0: 맛있거든 이거나.
1: 없는 건 서로 채워주고 있는 건 기꺼이 나누는 이웃사촌. 얼마 전 무릎 수술을 하셔서 걸음이 불편한데도 필요한 것들을 야무지게 챙겨오셨습니다.
2: 그 신을 좀 묶게.
1: 매콤한 양념장을 붓고 자글자글 볶아내면 돌 문어 삼겹살 볶음 완성. 서로의 손맛을 더해 푸짐한 한 상이 차려졌습니다.
0: 양파를 많이 넣으시면 되겠네.
3: 양파도 많이 넣었다.
0: 단어가 됐겠네.
3: 오, 진짜 맛있다.
0: 고기장 매콤해, 맛있다.
3: 아, 문어가 여기서 또 자라졌어.
0: 너무 맛있어요. 더 문어에 대해서. 돼지 삼겹살 에스보다 여기서 문어가 맛있네. 소라 맛도 나고, 막, 여러 가지 맛이 나요. 소라도 전부 굽고. 네, 맛있거든, 전부 채라. 무에도 또, 해갖고, 찜다가, 이 꽁지만, 이쯤하고, 삶아 해갖고, 뭐, 머리 하고 죽도서 맛있어, 머리, 무에도. 그 매일 참기름 볶아갖고.
3: 그 살림 튀는데, 배고프.
4: 냄새가 죽이네요.
0: 예. 해갖고, 잡혔어, 이제. 안 그러면, 이렇게 잡다.
1: 서로 챙기고 나누며 살아가는 이웃. 이보다 든든한 보물이 또 있을까요?

0: 사랑만 아니면 천국이야 여기. 따놓으면 그 초무침이나 예, 예. 야채무침 해서 먹을 수 있어요. 제가 아파서 대신 할 수도 없고 주사 대신 맞아줄 수도 없고 모든 게 엄마 때문인가 싶기도 하고 그때가 가슴 아픈데.
1: 평생을 온몸이 굳어가는 희귀 질환을 앓고 있는 첫째 수연이. 수연이의 병세가 깊어질 무렵 세상을 떠난 남편. 아빠의 빈자리를 홀로 채우는 엄마 곁에서 9살 예진이는 일찍 어른이 되어버렸습니다.
2: 오빠는 징그러 엄마한테 짜증내는 적이 있었는데 미안했지.
1: 오직 서로만 생각하며 버티는 예진이네 가족이 오래 함께할 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3: 이어서 왔다 내 손주가 방송됩니다.
4: 조감독, 조감독, 여기 맨 오른쪽에 있는 분. 안심이 안 되는데?
5: 감독님, 뭐가 문제예요?
4: 위생과 청결이 빠졌잖아. 식품 안심업소 몰라?
6: 개인 위생부터 업장의 청결, 꼼꼼한 식재료 관리까지 까다롭게 감독하는 안심의 기준. 안전한 외식은 식품 안심업소로 감독. 액션! 다섯 개의 별과 빛나는 위생으로 식품 안심업소 오케이.
5: 감독님, 이제 응. 그 다음이.
4: 다음은 5천만의 안심으로. 안심의 기준 식품 안심업소.
1: 몇 달 전 엄마가 세상을 떠난 뒤 아직 분유를 떼지 못한 동생을 돌보는 10살 예진이. 아빠가 새벽녘 나갈 때마다 매달리는 동생을 달래며 엄마의 빈자리를 채워갑니다. 학교에서 돌아와 집안일을 하고 서툰 글씨로 적어둔 육아 메모를 보며 동생을 챙기다 보면 끼니를 거르거나 조촐한 반찬으로 배를 채우는 날이 많습니다. 엄마의 따스한 밥상이 그리운 아이들. 세이브 더 칠드런은 저소득 가정 아이들에게 영양이 고루 담긴 도시락을 주 2회 배달합니다. 급식카드 잔액을 걱정하던 아이들의 식탁을 채워주고 생업으로 집을 비워야 하는 보호자의 역할

또 대신합니다. 혼자 먹는 컵라면 대신 따뜻한 기억을 선물하는 도시락. 아이들에게 사랑이 담긴 한 끼를 전해주세요. 1899-0218 Save the Children.

0: 몇달전 엄마가 세상을 떠난 뒤 아직 분유를 떼지 못한 동생을 돌보는 10살 예진이. 아빠가 새벽열 나갈 때마다 매달리는 동생을 달래며 엄마의 빈자리를 채워갑니다. 학교에서 돌아와 집안일을 하고 서툰 글씨로 적어둔 육아 메모를 보며 동생을 챙기다 보면 끼니를 거르거나 조촐한 반찬으로 배를 채우는 날이 많습니다. 엄마의 따스한 밥상이 그리운 아이들. Save the Children은 저소득 가정 아이들에게 영양이 고루 담긴 도시락을 주 2회 배달합니다. 급식카드 잔액을 걱정하던 아이들의 식탁을 채워주고 생업으로 집을 비워야 하는 보호자의 역할도 대신합니다. 혼자 먹는 컵라면 대신 따뜻한 기억을 선물하는 도시락. 아이들에게 사랑이 담긴 한 끼를 전해주세요. 1899-0218 Save the Children.
1: 아빠, 고개 조금만 숙여보세요. 안전하게 모시겠습니다.
2: 그래, 아들. 어버이날, 카네이션 대신 하늘을 선물했습니다.
3: 제가 아파서 대신 할 수도 없고, 주사 대신 맞아줄 수도 없고, 모든 게 엄마 때문인가 싶기도 하고, 그 때가 가슴 아픈데.
0: 평생을 온몸이 굳어가는 희귀 질환을 앓고 있는 첫째 수연이. 수연이의 병세가 깊어질 무렵 세상을 떠난 남편. 아빠의 빈자리를 홀로 채우는 엄마 곁에서 9살 예진이는 일찍 어른이 되어버렸습니다.
4: 오빠는 징그러워서 엄마한테 짜증내는 적이 있었는데 미안했지.
0: 오직 서로만 생각하며 버티는 예진이네 가족이 오래 함께할 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5: 별명이 잘 있었어?
6: 이렇게 컸어.
7: 간다.
8: 아이고 참 진짜.
9: 사랑해. 하늘이 나요.
10: 좀 빨리 걸어봐요.
11: 빨리 걷고 있어요. 어떻게 더 빨리 가.
12: 한 5년은 못 본 것 같아요.
11: 비행기만 타는 게 40시간이던데요.
13: 아, 여기 있다. KL705. 유럽을 경유해서 딸집까지 가려면 세 번 해야 돼.
11: 큰 딸은 지금 브라질에서 살고 있어요.

0: 보고 싶은 사람을 만나니까.
1: 걱정보다는 즐거움이 앞서는 거죠.
0: 아, 우리 엄청 늦은데 왜 이렇게 꽁적거리고 다녀. 간단한 비행기도 못하겠네 그냥.
2: 바로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네, 잘못하면 놓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1: 뭐 한국 같으면 그냥 막 욕을 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더 들 정도로 그냥 화가 나는 거예요.
0: 아이고. 또 마음 불안하게 하네. 방송 안 하나? 야, 이거 너무 많다. 가방 다 짜파게티 뿐이네.
1: 연말 많이 가져가면 안 되는 거 아닌가? 아이고, 진짜 짜파게티가 한 가방 되겠네.
0: 안녕하세요. 김현순입니다.
1: 안녕하세요. 박채관입니다.
0: 손들어 주세요. 왜 아프죠?
1: 우리 좀 가면 요새. 이쪽으로 가면.
0: 안 들어.
1: 한국 짜파게티를 구하기도 힘들고, 값도 3~4배나 비싸서 구하기에는 엄청 힘들대요.
0: 우리 이쁜 손주들이랑 사랑스러운 딸이랑 지금 브라질에서 지내고 있고,

0: 만나.
1: 너가 정.
0: 사람 만나는 거 좋아하고 떠드는 거 좋아하고 농담하는 거 좋아하고 친구도 잘 사귀고 어디를 가든. 저희 첫째 사라는 아마 진정한 K장녀라고 보시면 되고요.
2: She dedicates a lot because she has to.
0: 사라!
3: 어.
0: 네?
3: 사무엘, 가방 싸는 것 좀 도와줘. 노트북 없어?
4: 아니, no. 아니.
5: 그래, 누나라고 챙겨주네, 또.
6: I care for my siblings even though I get stressed a lot.
0: 저한테 참 감사하면서도 마음이 짠한 아이가 첫째인 것 같아요.

0: 여기 상루이스는 브라질 북부에 있는 해양 도시고요. 과거 프랑스형으로 식민지였던 곳 중에 하나예요.
1: The city has about a million people. The state is it's by far, this city is by far the most developed city in the whole of the state.

0: 엄마 박지혜입니다.
1: 미안해. 아, 온 것 같아. 굿모닝.
0: 굿모닝.
2: 그대 뵈서. 브라질 사나메 아파 필리페입니다. 콜로라 tá tendo uma... Uma palestra de um rapaz da Cidade Viva hoje.
1: Ah, tá.
2: É. Então, vamos subir então?
1: Chrome de recolga também.
3: Boys first.
2: Boys first, é.
1: Ok.
2: Bom dia, bom dia, bom dia.
1: Bom dia. Bom dia.
2: Bom dia, lindo do papai.
4: Eu tô vendo, meu.
1: Samuel. 아꼬도?
2: Bom dia, meu lindo.
1: 자, 일어나, 일어나, 일어나. Wake up.
5: Okay.
1: 가자. Let's wake the girls up. 가서 누나들 깨우러 가자.
2: 뭔지야. 또.
5: 뭔지 아빠.
4: 뭔지 멜린다.
1: 자.
2: 나 베스트 파이. 뭔지 멜린다.
5: Hello.
2: 응?
1: 일어나.
2: 뭔지 멜린다. 아빠 chegou ontem à noite.
1: 10시가 10시거든. 10시? 알았어. 가자
2: 가자 가자. 왜? 네. 나 예. Because children study in the afternoon. I love that. That makes it so easy.
6: 우리 아이들 학교는 오전반과 오후반으로 나누어져 있어요. 오후에 출근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그때 데려다주고 뭐 특별한 다른 기준이 있는 게 아니라 가족들의 선택이에요.

0: let's say, perfect grades. It's like High School Musical and stuff like that.
1: Ready? Close the door.
2: Bye.
1: Bye. Bye.
3: Mom, you're not coming? You're not coming? Oh no, you are. You are. You are.
1: Say bye. Bye.
3: Bye.
1: Bye. 다음에 say bye bye.
4: 저는 사실 운전 아직 못해요. 그래서. 아이들 데리고 오고 데리고 가고 이런 등하교랑 모든 일들을 사실 시장에게 많이 의존하고 있죠.

0: Pode sentar, e as crianças podem colocar a bandeira lá no mastro. Vamos preparar para a capela. Vou chamar o pastor Felipe, que já está entre nós.
1: Oremos. Bendito seja o Senhor, ó Pai, por esse dia e te glorificá-lo, assim como o Senhor merece.
2: He works there. He's the pastor. He since our school is like a Christian school, he's a chapel. He teaches during a little mini service every. No, for me it's only Thursday.
1: I am the chaplain of the school. I'm the school's chaplain. It's to oversee the confessional nature of the school, the confessional aspect of the school.
3: Talking about our how we met, love story.
1: Love boat. On a love boat. We met on a ship called Doulos.
3: In 2008에 필리핀 마닐라로 저희가 한 팀이 돼서 이제 그 선발대 팀을 가게 됐거든요. 제 눈에 그 당시에 20대 후반, 여기는 20대 초반 이랬으니까 아주 어린 동생이 아, 정말 잘 노네 이런 느낌이었어요. 그때 아마 이제 저희 신랑이 저한테 관심이 있다는 얘기를 팀원을 통해서 들었어요.
1: They would refer to her as one of the best looking Koreans on board. So I like that. I like that better.
3: 그 말을 듣고 나서 좀 보는 눈이 좀 달라져서 동생이 아니라 리더로 보고 이렇게 3, 4개월을 지내보니까 언어는 다르지만 이 사람하고 있으면 왠지 내가 생각해왔고 좀 꿈꿔왔던 같은 길을 갈 수 있겠구나라는 마음이 좀 컸던 것 같아요.
1: No, the Asia was, I didn't care. The Asia didn't care. Koreans have a superpower. They look young for a long time. You see my mother-in-law. You see her. You see how pretty she is. So it's good. It's good.
4: I'm. 인상도 괜찮았어요. 그래가지고 내 기준에 나는 사이를 이런 사람이었으면 좋겠다는 희망사항이잖아요. 첫째는 똑같이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둘째는 좀 결단성이 있고 확 여자를 리드하고 밀고 나가면서 박력 있는 남자. 다 마음에 들었어요.
5: 엉뚱하게 외국 사람과 결혼을 하게 돼가지고.
4: 한 5년은 못 본 것 같아요. 지혜가 그렇게 나가 있어도 주기적으로 1년에 한 번이나 2년에 한 번은 꼭꼭 봤거든요. 이번에 터울이 너무 길어가지고 아이들 너무 보고 싶고
5: 네, 마음껏 놀아주고 싶어요.
6: 몇 개 분이세요, 언니?
4: 6개.
5: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요.
4: 마리아 좋아하겠다. BTS 신발도 있고 할아버지가 가서 아이들 한글 좀 가르쳐줘요.
5: 그래요.
4: 한글 책도 가져가고.
5: 요건 뭐예요?
4: 이거 뭐 BTS 뭐 CD 하는 거래요.
5: BTS CD. BTS 오레오.
4: 보라색이래요. 이거 뭔지 알아요, 이거?
5: 그게 뭐예요?
4: 이건 다니엘이 좋아할 것 같은데.
5: 격파.
4: 바나나 케이.
5: 한초도 좋아할 건데 애들이.
4: 이게 다 우리 손주들이 많아가지고 숫자가 가지고 가서 선물인데 한 개씩이나 먹고 못 먹겠네.
5: 어이구, 다 찍었어요? 어이구, 이거 터질 거 아닌가?
4: 그람수만 초과 안 하면 터져도 괜찮아. 아이고, 맞네. 와, 짐 다 쌌네. 아, 이제 우리 애들 보러 간다. 신도 엄청난 것 같아. 나보다 더 신나는 것 같네. 드디어 우리가 간다. 비행기 타러 금방 도착할게.
5: 금방은 아니고 40시간 넘게 기다려.
4: 40시간?
5: 비행기만
4: 타는 게 40시간인데.
5: 시간이 거의 40시간.
4: 집에서 인천공항까지 1시간, 아우스트리아 공항까지.

0: 14시간, 약 12시간을 또 비행을 탔어요.
1: 걱정보다는 즐거움이 앞서는 거죠.
0: 예, 살아 말이야, 다니엘 사모님. 뭘 생각을 하니? 힘들지도 않고 지루하지도 않고 빨리빨리 가네.
1: 아이고, 그래요. 감사히 먹겠습니다. 또 고추장도 나왔어요. 참기름도 있고요.
0: 배고픈데 잘 됐네.
1: 네덜란드 항공에서 한국 비빔밥을 먹다니.
0: 한국에서 출발하니까 이게 특별 메뉴겠지. 유럽 사람들한테는, 그쵸?
1: 맛있네요.
0: 맛있어요?
1: 네.

0: 지금처럼 뜨거운 물이 나와서 설거지라면 진짜 빨리 될 텐데. 이제 아이들 다 나가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집안일을 하는 시간이 되는 거죠. 빨래가 한가득이다. 아, 빨래 많다. 옷은 이틀지? 수건은 이제 이번 주 거. 여기 날씨가 너무 더워서 한 사람당 위아래로 세 벌은을 빤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손바구니가 또 나오네. 수건을 빨아야 되고. 이건 아직 안 말랐고 한 번 더 돌려야지. 아우, 무슨 양말을. 이거는 다 했습니다.
1: 렛츠 고. 테이크 오프 유어 슈즈.
0: 다들 웰컴 베이비 인 더 어 에브리바디 컴 히어 다디 투.
2: Oh, Daddy so you're his boss now.
0: No, it is not. Take it off. 자, 모두 일로 와보세요.
3: 사라, just for a second.
0: 자. So, who's coming today? 누가 오늘
2: 할머니, 할머니.
0: 할머니?
4: Today? 어.
0: Yeah. At 2:30 a.m.
2: Oh, okay. Do we be up at that time or are we going to sleep at that time?
0: No. No, you can't sleep.
2: I want to be up. I want to be up at that time.
0: But I want to do something. So.
2: Yeah, we have it.
0: So I have some paper. Let's get some paint.
2: Welcome sign. We're going to put it right there.
0: Balloon. There are something. Balloon.
1: Oh, this is nice.
2: How many do we need?

0: 제 생각에는 잘못하면 놓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1: 언제 해결이 될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0: 네, 인터넷이 좀 끊길 것 같아가지고.
2: 여보세요? 여보세요?
3: 좀 빨리 걸어봐요.
4: 빨리 걷고 있어요. 어떻게 더 빨리 가.
5: 브라질에 드디어 도착했다.
6: 엄청 많이 커버렸어. 너무 좋아서 눈물이 나요.
7: 아이고, 아이고. 누군 말은 괜찮네. 나만 그래.

0: 머리깔도 아프네.
1: 꾀병은 아니죠?
2: 할아버지가 몸이 좀 안 좋으셔. 도와드려.
3: 다니엘, 마리아, 가서 물 한 잔 가져와.
4: 어?
3: 다니엘.
5: 상담 완료 시 작은 양의 빨래를 바로바로 세탁해서 탈수, 배수까지 오케이. 홀딩형이라 언제 어디서나 사용 오케이. 보관도 깔끔하게. 접이식 미니 세탁기 증정.
6: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7: 매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6: 딥이라면 됩니다.
4: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요?
6: 됩니다.
8: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6: 됩니다.
9: 당뇨나 고혈압이 있어도?
6: 되고요.
4: 지병이 있어도?
6: 딥이라면 됩니다. 딥이 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 건강보험이니까요. 아픈 적이 있어도, 다쳐서 치료를 받았어도, 심지어 암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어도 만 80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4: 수술비도 된다고요?
6: 됩니다.
10: 암 치료비도?
6: 됩니다.
11: 진단비도요?
6: 되고요.
11: 병원 통원비도?
6: 네, 됩니다.
12: 간병비까지 이게 모두 된다고요?
6: 그럼요.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질병상에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11: 입원 첫날부터?
6: 됩니다.
12: 1인실에 입원해도?
6: 됩니다.
13: 미끄러짐 사고로 입원해도?
6: 되고 말고요.
11: 감기로 입원해도요?
6: 돼요.
9: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6: 되죠.
8: 디스크로 수술해도?
6: 물론 됩니다.
12: 이게 모두 된다고요?
6: 딥이라면 됩니다.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의 진단비뿐만 아니라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까지 꼼꼼하게 보장해드립니다. 아프지 않으면 매년 보험료도 낮아지는 합리적인 보험.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100세까지 보장.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5: 상담 완료 시 세탁, 탈수, 배수까지 보관도 깔끔한 접이식 미니 세탁기 증정.
6: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7: 매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6: 딥이라면 됩니다.
4: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요?
6: 됩니다.
8: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6: 됩니다.
9: 당뇨나 고혈압이 있어도?
6: 되고요.
4: 지병이 있어도?
6: 딥이라면 됩니다. 딥이 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 건강보험이니까요. 아픈 적이 있어도, 다쳐서 치료를 받았어도, 심지어 암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어도 만 80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4: 수술비도 된다고요?
6: 됩니다.
10: 암 치료비도?
6: 됩니다.
11: 진단비도요?
6: 되고요.
11: 병원 통원비도?
6: 네, 됩니다.
12: 간병비까지 이게 모두 된다고요?
6: 그럼요.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질병상에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11: 입원 첫날부터?
6: 됩니다.
12: 1인실에 입원해도?
6: 됩니다.
13: 미끄러짐 사고로 입원해도?
6: 되고 말고요.
11: 감기로 입원해도요?
6: 돼요.
9: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6: 되죠.
8: 디스크로 수술해도?
6: 물론 됩니다.
12: 이게 모두 된다고요?
6: 딥이라면 됩니다.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의 진단비뿐만 아니라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까지 꼼꼼하게 보장해드립니다. 아프지 않으면 매년 보험료도 낮아지는 합리적인 보험.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100세까지 보장.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5: 상담 완료 시 세탁, 탈수, 배수까지 보관도 깔끔한 접이식 미니 세탁기 증정.
14: 이어서 EBS 다큐프라임이 방송됩니다.
15: 집안에서 넘어져서 한 네 번 정도 골절된 게 많아요.
16: 장난하다가 툭 건드렸는데 부러졌다고 하면 누가 믿겠어요?
17: 골다공증 대표적인 골절인 고관절 골절 같은 경우에는 1년 내 사망률이 20%에 이르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암에 의한 사망률보다도 훨씬 높습니다.
18: 이제 젊은 사람들도

0: 몸이 굳어가는 희귀 질환을 앓고 있는 첫째 수연이. 수연이의 병세가 깊어질 무렵 세상을 떠난 남편. 아빠의 빈자리를 홀로 채우는 엄마 곁에서 9살 예진이는 일찍 어른이 되어버렸습니다.
1: 오빠는 징그러 엄마한테 짜증내는 적이 있었는데 미안했지.
0: 오직 서로만 생각하며 버티는 예진이네 가족이 오래 함께할 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2: 아,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3: 아, 이 분위기?
4: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3: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면?
5: 이분 위기.
2: 뭐야 이거?
5: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0: 전지현도 엄마 생각은 어쩔 수 없나 봐.
1: 요즘 이게 좋대.
0: 영양채우려 다 배만 차겠네. 균형 잡힌 영양도 먹기 편해야 한다는 새로운 생각. It's new, new care, active.
2: 지구를 감싸는 바다. 그 광대한 흐름 속에서 생명은 끊임없이 이어져 하나의 물결처럼 흐릅니다.

그리고 수많은 생명은 폭발적으로 태어나 순식간에 흩어집니다. 그러나 어떤 존재는 그 작은 입안에서 세상의 시작을 지켜냅니다. 그 흐름 속에서 생명은 이어지고 거대한 질서를 이룹니다.

이 바다에서는 모든 것이 순간에 뒤바뀝니다. 지키려는 자와 빼앗으려는 자, 그 끝없는 충돌 속에서 다시 시작되는 이야기. 생명의 노래입니다.

지구의 대부분을 덮고 있는 바다. 그 면적은 지구 표면의 약 70%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광활한 바다 대부분은 수심 3,000m가 넘습니다. 하지만 산호초가 차지하는 공간은 1%도 채 되지 않죠. 이곳에서 가장 치열하고 가장 풍요로운 이야기는 시작됩니다.

산호초에서는 수천의 생명이 매일 하나의 물결이 됩니다. 그 흐름은 멈추지 않고 점점 더 거대한 움직임으로 이어집니다. 다양한 생명이 모여 바다는 하나의 살아있는 큰 세계가 되죠. 그리고 그 흐름 속으로 포식자가 들어섭니다.

바다는 늘 팽팽한 긴장 속에서 균형을 이루죠. 이런 바다는 빛에 따라 보이는 모습도 환경도 달라집니다. 햇빛은 바닷속으로 스며들지만 그 깊이는 제한되어 있습니다. 무지개처럼 다양한 색을 지닌 햇빛은 수심 10m 이내에는 풍부하게 도달합니다. 이 깊이에서는 물고기들의 화려한 색이 온전히 보이죠. 하지만 수심이 깊어질수록 빛은 점점 약해지고 20m를 지나면서 색은 하나씩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이 수심에서 가장 먼저 사라지는 색은 무엇일까요? 빨간색입니다. 파장이 긴 빨간색은 바닷물에 빠르게 흡수되어 곧바로 사라집니다. 하지만 빛을 비추면 사라졌던 원래의 색이 드러나죠. 붉은색 물고기는 조명빛이 닿는 순간 선명해지지만 빛이 사라지면 검은색처럼 보입니다. 이렇게 사라진 색은 포식자의 눈을 피하는 효과적인 은폐가 됩니다. 그렇다면 깊은 바다에서도 잘 보이는 색은 무엇일까요? 노란색과 흰색입니다. 노란색은 다른 색보다 덜 흡수되어 오래 남고 흰색은 빛을 반사하기 때문에 어둠 속에서도 존재를 드러냅니다. 보기에는 잔잔해 보이는 바닷속. 하지만 끊임없는 흐름이 계속 이어집니다. 보이지 않는 물의 움직임은 생명을 흔들고 살아남기 위한 몸짓은 더욱 바빠집니다.

물살이 거세지면 큰 물고기들은 절벽 끝, 흐름이 약해지는 곳으로 모여듭니다. 깃대도 무리입니다. 평소에는 한두 마리씩 흩어져 살아가지만 1년에 두세 차례 하나의 무리가 되어 행진합니다. 이렇게 때를 이루는 시기는 산란기입니다. 그런데 흩어져 있던 개체들이 어떤 신호를 따라 모이는지는 정확히 밝혀지지 않은 미스터리입니다. 수백, 수천의 개체

상어는 집요하게 무리를 따라붙고 날이 갈수록 그 수는 점점 줄어듭니다. 그리고 그 많던 무리는 어느 날 흔적도 없이 모두 자취를 감춥니다. 그러나 생명의 흐름은 멈추지 않습니다. 보름달 무렵이면 또 다른 무리가 등장합니다. 레드 스네퍼입니다. 흩어져 있던 개체들이 사방에서 모이고 약속이나 한 듯 거리를 좁히며 밀집합니다. 불과 하루 사이 무리는 엄청난 숫자로 불어납니다. 그런데 암컷이 방향을 바꿀 때마다 수컷들은 경쟁하듯 따라붙습니다. 이유는 산란. 수컷들이 몰려들고 순식간에 알을 낳고 수정이 이루어집니다. 작은 알들은 물살에 흩어지고 그 틈에서 일부는 곧바로 먹이가 됩니다. 산란은 여기저기서 동시에 일어나고 무리는 한순간에 집단 산란으로 이어집니다. 번식은 이렇게 끝나고 알의 운명은 바다의 흐름에 맡겨집니다. 하지만 모두가 알을 바다에 맡기지는 않죠. 이 작은 물고기는 자신의 몸으로 새로운 생명을 지켜냅니다. 알을 입안 가득 품은 채 먹지도 못하고 부화의 시간을 기다립니다. 알을 품고 있는 것은 수컷입니다. 암컷이 알을 낳으면 즉시 수정시켜 입안에 넣고 열흘 넘게 지켜내죠. 알이 자라면서 부피는 점점 커지고 숨쉬는 것조차 버거워집니다. 하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 작은 입안에서 생존은 이어집니다. 이 물고기는 무언가를 지키고 있습니다. 열흘 넘게 지켜온 알에서 새 생명이 나올 준비를 합니다. 알을 지키는 것은 수컷. 작은 몸짓이 부화를 재촉합니다. 세상으로 나온 새끼는 입으로 물어 둥지 밖으로 보냅니다.

이렇게 알은 대부분 부화하고 둥지는 조용히 비워집니다. 그리고 바다에서는 또 다른 만남이 시작됩니다. 이 작은 오징어들은 서로를 탐색하며 짝을 찾고 있습니다.

내가 마음에 안 들면 분명하게 거부합니다. 하지만 서로 마음에 드는 순간 망설임 없이 하나로 이어집니다. 짝짓기가 끝나고 이제 다시 생존의 시간입니다. 오징어는 시력이 좋아 미세한 움직임까지 모두 포착합니다. 오늘의 사냥은 가장 효율적인 먹이 새우입니다. 부드러운 조직만 먹고 껍질은 버립니다. 이 바다에는 상상을 벗어난 존재도 있습니다. 보기에도 징그러운 이 생물, 포악하기로 유명한 왕털 개지렁입니다. 몸 길이가 2m가 넘고 모래 속에 숨은 채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베일 속의 포식자죠. 밤에 먹이를 잡을 때만 잠시 활동하는데 한낮에 활보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입니다. 이 생물은 어둠이 내리면 감춰졌던 실체가 드러나죠. 섬뜩한 이빨입니다. 잠에 취해 이 주변에 머무는 순간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어떤 물고기든지 한번 잡히면 절대로 빠져나오지 못하죠. 배를 부풀려 끝까지 버텨보지만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하지만 몸 길이가 2m가 넘다 보니 숨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 순간 예상치 못한 공격이 벌어집니다. 단 한 번의 공격으로 몸통이 맥없이 끊어지고 밤의 저승사자는 그대로 물고기 먹이가 됩니다. 먹고 먹히는 세상. 이 바다에서는 영원한 강자도 영원한 약자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 밤 모든 것이 잠들지는 않죠. 어둠 속에서 조용히 모습을 드러낸 존재, 알을 가득 품은 만티스 슈림프입니다. 이 종은 평소에는 강력한 펀치를 마구 날리는 무법자입니다. 단단한 먹이는 깨질 때까지 앞발로 계속 때립니다. 하지만 알을 가득 품은 지금은 더 이상 공격자가 아닙니다. 작은 생명을 지키기 위해 한없이 조심스러워집니다. 깊은 밤, 아주 작은 문어가 주변을 살핍니다. 조그만 움직임에도 신경이 곤두섭니다. 크기는 고작 손가락 두 마디 정도. 이 작은 몸은 6개월 정도 지나면 성체로 자랍니다. 다 자란 문어는 자신만의 공간을 만들죠. 지나가는 개는 순식간에 먹이가 됩니다. 하지만 안전한 보금자리는 누구에게나 탐나는 공간이죠. 침입자가 등장합니다. 서로 물러설 수 없는 싸움이 벌어집니다. 결국 힘의 한계를 느낀 침입자가 슬며시 꽁무니를 뺍니다. 그 순간 한 번 더 공격, 완전히 제압합니다. 싸움의 끝. 침입자가 가져왔던 조개 껍데기까지 승자의 몫이 됩니다.

어둠이 깊어질수록 바다는 또 다른 모습으로 변합니다. 움직이지 않는 포식자. 몸을 바닥에 붙인 채 때를 기다립니다.

방법은 다르지만 결과는 같습니다. 이 사냥꾼은 오늘 밤 매복 장소를 고릅니다. 잠깐 사이 눈과 입만 내놓은 채 먹이를 기다립니다. 아무 일도 없는 듯 시간이 흐르고 먹이는 스스로 다가옵니다.

이 바다에는 밤이 깊어질수록 깨어있는 종도 있습니다. 카디널 피쉬 수컷 아비입니다. 입안 가득 알을 품은 채 주기적으로 내뱉었다 다시 물며 산소를 공급합니다. 열흘 넘게 먹지 못하고 잠들지 못한 시간, 그 흔적은 몸에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드디어 오늘 밤, 모든 기다림이 끝을 향해 갑니다. 아비는 지느러미를 빠르게 움직이며 새끼들의 부활을 재촉합니다.

본능적으로 떠나려는 움직임이 커지고 마침내 모든 것을 놓아줍니다. 이 밤 아비들은 새로운 시작을 모두 바다로 보냅니다. 이것이 끊임없이 이어지는 생명의 순환입니다.

산호초 아래 이곳은 모진 환경을 이겨낸 존재들이 자라는 곳입니다. 알에서 부화한 개체들은 3주 이상 플랑크톤 상태로 떠돌다가 치어로 성장하며 산호초로 모여듭니다. 우여곡절 끝에 도착한 이곳도 안전하지는 않습니다. 주변에는 늘 포식자들이 머물고 순간을 기다립니다. 수많은 치어 중 성장까지 이어지는 개체는 채 1%도 되지 않습니다. 성장해 넓은 바다로 나서는 순간 이곳은 더 자유롭지만 그만큼 위험도 커집니다.

이 물고기는 위험을 피해 몸을 굴 속에 반쯤 숨기고 살아갑니다. 산란기가 되면 새끼의 안전을 위해 자신만의 둥지를 만들죠. 모래를 입으로 퍼내고 무너지는 가장자리는 몸으로 다져가며 조금씩 완성해 갑니다.

둥지는 한 시간이 훌쩍 지나서야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모든 조피씨가 둥지를 처음부터 만들지는 않죠. 버려진 둥지 주변을 계속 맴도는 걸 보니 뭔가 다른 생각이 있나 봅니다. 산호조각을 슬쩍 치우고 꼬리부터 들어가는데 생각보다 나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무리 기다려도 지나가는 암컷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둥지 그냥 버려진 게 아니었군요.

혹시 암컷들은 이 집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걸까요? 기대를 안고 입구를 정리해보지만 그날 늦도록 암컷은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하늘이 열리듯 열대의 바다는 하루에도 몇 번씩 강한 비가 쏟아집니다. 1년에 지구에 내리는 비는 약 500조 톤. 이 가운데 90%는 바다 위로 떨어집니다. 이 빗물은 바다 표층의 염분을 낮추고 물의 밀도 차이를 만들어 해류의 흐름에 큰 영향을 줍니다. 그리고 이런 변화들이 모여 바다 순환을 움직이는 거대한 힘이 됩니다. 둥지를 고치고 암컷을 기다리던 조 피쉬 수컷들, 과연 어떻게 됐을까요? 선택받은 수컷은 이미 입안 가득 알을 물고 육아를 시작합니다. 조 피쉬 역시 수컷 아비가 알을 품는 특이한 종이죠. 한편 아직도 자리를 잡지 못한 수컷들은 급기야 남의 집을 넘봅니다. 꼬리부터 슬그머니 들어가더니 집 주인을 굴 속으로 밀어넣고 주인 행세를 합니다. 더 폭력적인 수컷도 있습니다. 집주인은 입을 벌리며 완강히 버팁니다. 그러자 아예 머리부터 밀어넣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조 피쉬의 알 속 새끼들은 눈이 보일 만큼 자랐습니다.

육아에 지친 아비들이 많아집니다. 커져버린 알은 더 이상 감당할 수 없고 결국에는 알을 포기합니다. 탄생으로 이어지는 길은 순탄하지 않습니다.

바다에서 가장 치열하게 생명들이 모여 사는 공간은 어디일까요? 물이 빠져나간 자리, 갯벌입니다. 이곳은 단위 면적당 지구에서 가장 많은 생명이 살아가는 곳이죠. 워낙 많은 수가 살다 보니 산란기가 되면 경쟁도 거칠어집니다. 산란기 때 수컷의 몸에는 호르몬 변화가 일어나고 공격성과 번식 행동이 급격히 증가합니다.

그러나 암컷은 외면한 채 집으로 향합니다. 수컷은 조급해집니다. 펄쩍 뛰어올라 암컷의 굴 입구를 몸으로 막습니다. 서로 거친 실랑이가 벌어지는데 과연 수컷의 이런 전략이 통할까요? 암컷이 계속 거절하자 수컷의 행동이 더 거칠어집니다. 결국 암컷은 자리를 피합니다. 몇 시간이 지나도 수컷은 여전히 암컷의 굴 입구를 지키고 있습니다. 한참 후 돌아온 암컷. 과연 마음이 바뀌었을까요? 하지만 암컷의 반응은 여전히 차갑습니다. 바닷물은 점점 차오르고 조급해진 수컷은 다시 구애를 시작합니다. 그러나 암컷의 마음을 돌리기에는 너무 늦었습니다. 외면한 채 굴 속으로 들어갑니다. 온종일 기다린 수컷. 구애 방식이 틀렸을까요? 오늘은 허탕입니다. 이곳에는 천적이 수시로 나타납니다.

몸을 낮춘 채 잡으려는 자, 숨어야만 사는 자. 여기서는 한순간이 생명을 가릅니다. 오늘은 계산이 모두 빗나갔습니다. 아무리 조심히 다가가도 눈치 빠른 이곳의 생명들, 위험은 먼저 감지합니다. 사느냐 죽느냐, 하루에도 몇 번씩 팽팽한 긴장이 오갑니다. 오늘은 포식자도 별 수확이 없어 보입니다. 천적이 사라지자 다시 활기가 넘칩니다. 아직도 짝을 못 찾은 수컷들, 애써 구애해보지만 암컷은 줄행랑입니다. 도대체 무엇이 문제일까요? 여기저기서 수컷들의 구애는 이어지지만 암컷들은 전혀 반응이 없습니다. 아예 못 본 척합니다.

이러다 보니 수컷들의 행동은 점점 거칠어지고 예민해집니다. 결국 경쟁자 수컷들끼리 격렬한 싸움으로 이어집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 짝짓기에 성공하는 커플도 있습니다. 수컷을 따라오는 암컷, 마음이 통했을까요? 하지만 너무 서두르다 보니 암컷이 살짝 돌아섭니다. 수컷은 곧바로 더 간절하게 구애를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기다리던 하나의 짝이 완성됩니다. 같은 시각, 산란기의 농개들 세상도 더욱 분주해집니다.

암컷들은 평소와 다름없이 차분히 먹이를 먹습니다. 하지만 수컷들은 조금 다릅니다. 암컷만 보이면 괜히 힘을 과시하고 바짝 따라붙어 어설픈 구애를 합니다. 이번에는 두 마리의 수컷이 경쟁하듯 암컷의 길을 막아섭니다. 이번에는 세 마리가 앞다투어 달려듭니다. 그 틈을 타 암컷은 빠져나가고 수컷들은 뒤엉켜 싸움을 벌입니다. 산란기가 되면 농계 수컷의 몸에는 급격한 호르몬 변화가 일어나고 공격성은 더욱 강해집니다.

여기저기서 진흙탕 싸움은 계속됩니다. 너무 치열한 나머지 이제는 짝짓기마저 뒷전으로 밀려납니다. 하지만 많은 수컷 가운데 정작 짝짓기에 성공하는 개체는 따로 있습니다. 암컷이 선택한 수컷은 치열한 싸움과는 거리가 먼 듯 말끔합니다.

둘만의 시간이 끝나면 각자 미련 없이 돌아섭니다. 짝짓기 시즌이 끝나면 더 이상 싸움도 경쟁도 없는 평화가 찾아옵니다. 남겨진 것은 승자도 패자도 아닌 암컷의 몸에서 다음 세대로 이어질 생명들입니다. 이 생명들은 이곳에서 자라 대를 잇고 또 다른 이야기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0: 제가 아파서 대신 할 수도 없고, 주사 대신 맞아줄 수도 없고, 무슨 연마 때문인가 싶기도 하고, 그때가 가슴 아픈데.
1: 평생을 온몸이 굳어가는 희귀 질환을 앓고 있는 첫째 수연이. 수연이의 병세가 깊어질 무렵 세상을 떠난 남편. 아빠의 빈자리를 홀로 채우는 엄마 곁에서 9살 예진이는 일찍 어른이 되어버렸습니다.
2: 오빠한테 징그러워서 엄마한테 짜증을 낸 적이 있어.
1: 오직 서로만 생각하며 버티는 예진이네 가족이 오래 함께할 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3: 성적표를 받으면서 실제 만점이 확인이 되고 그동안 3년들이 이렇게 도마뱀처럼 스쳐가면서 너무 기뻤던 것 같아요. 2026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에서 만점을 받은 최장훈입니다. 저는 이제 그런 학원과는 좀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학원보다는 학교에 좀 집중을 했고, 특히 이제 수특 수안에 있는 문학 작품은 한 세네 번은 기본적으로 보는 것 같아요. 감나무 그늘 아래라는 시가 연계 작품으로 출제가 됐습니다. 아무래도 현대시이다 보니까 좀 내용도 어렵고 작품의 창작 배경이나 표현법 같은 것도 조금 파악하기 어려운 것들이 많았거든요. 9번은 1교시잖아요. 가장 수능날 그날의 컨디션을 좌우하는 시간인데, 근데 이제 연계교재에 있었던 시고 미리 한 번이라도 좀 해제를 봤다면 시험장에서 시가 훨씬 잘 익혔을 거고 시간도 바뀔 수 있었을 겁니다. 이 정도 시기에 이걸 해야겠다라는 거를 미리 생각을 해두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어요. 평가원 모의고사가 있을 때 직전에는 실전 강의를 올리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9월 모의고사가 끝난 다음에는 실전 모의고사 콘텐츠들을 굉장히 많이 하려고 했고, 따로 오답 노트를 쓰지는 않았고요. 특히 고3 학생들 같은 경우는 시간도 많이 부족하니까 정답, 오답 크게 상관하지 않고 다 그냥 해설지를 보면서 이렇게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그 과정에서 이제 뭐 EBS 연계교재도 다시 복습을 했고, 그런 식으로 좀 최종적인 실전 감각을 높이면서 수능까지 갔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는 좀 고통스러워도 꼭 참고 한 문제 한 문제 꼭꼭 씹으면서 뜯으면은 원하는 성적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장담합니다. 모든 수험생 여러분, 수험생활과 목표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0: 이 책을 쓴 대니얼 지블렛은 현대 민주주의 담론을 이끄는 가장 주목받는 정치학자죠. 정당, 선거제도, 헌법이 민주주의를 어떻게 무너뜨리고 또 어떻게 살리는지 집요하게 파헤쳐온 사람입니다. 민주주의의 위협은 밖에 아니라 안에서 온다고 주장합니다.
1: All democracies face stress tests. The question is, how do leaders respond to those tests? Do they take a hard stand against extremist, anti-democratic forces, even when it's hard for them personally, or do they try to appease them?
0: 오늘 이 강의는 혼돈의 시대에 민주주의를 지키는 길잡이가 되어줄 겁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위대한 생각들을 모았습니다. 어떤 생각은 우리를 저 먼 곳으로 데려갑니다.

0: 이어서 AI 고전 역사를 바꾼 백책이 방송됩니다.
1: 제가 아파서 대신 할 수도 없고 주사 대신 맞아줄 수도 없고 모든 게 엄마 때문인가 싶기도 하고 그때가 가슴 아픈데.
2: 평생을 온몸이 굳어가는 희귀 질환을 앓고 있는 첫째 수연이. 수연이의 병세가 깊어질 무렵 세상을 떠난 남편. 아빠의 빈자리를 홀로 채우는 엄마 곁에서 9살 예진이는 일찍 어른이 되어버렸습니다.
3: 오빠는 징계로 엄마한테 짜증내는 적이 있었는데 미안했지.
2: 오직 서로만 생각하며 버티는 예진이네 가족이 오래 함께할 수 있도록

0: 이어서 기획 강연 청년에게가 방송됩니다.
1: 아,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2: 아, 이 분위기?
3: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2: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며? 이분 위기.
4: 뭐야 이거?
2: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거장들, 위대하다고 평가받는 사람들 한순간에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기회는 준비된 자가 잡는다. 새로운 시도를 한다. 새로운 걸 만든다. 의외로 사람들이 응원 안 할 수도 있어요. 이 화풍을 끝까지 밀어붙이고 인상주의의 리더가 됐죠. 그래서 리더머입니다. 안녕하세요. 화가의 삶을 한 편의 이야기로 들려드리는 전시해설가 도슨트 정우철입니다. 여러분 혹시 살면서 정말 포기하고 싶었던 때가 있으셨나요? 한번 떠올려보세요. 난 진짜 열심히 했는데 결과가 안 나올 때가 있잖아요. 또 주변에서는 항상 그런 얘기를 하죠. 아,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그게 될 것 같아? 라는 말을 하죠. 저도 그런 순간들이 있겠죠, 당연히. 항상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순간이 올 때마다 저에게 좀 용기를 주고 저를 이렇게 세워준 화가들이 있었어요. 그 대표되는 두 명의 화가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나를 바꾼 화가들. 자, 한 명은 체코에서 태어나 무명 시절을 겪고서 가장 위대한 작가가 된 알폰스 무아. 또 한 명은 아버지도 반대했던 화가의 길을 가면서 세상의 비웃음을 받으면서도 끝까지 본인만의 화풍을 고집하고 결국 인상주의라는 이름을 탄생시킨 클로드 모네입니다. 자, 무화 얘기를 좀 해볼게요. 1860년 체코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릴 때부터 무화는요, 음악과 그림을 사랑했어요. 그런데 무화는요, 첫 번째 좌절을 일찍 겪습니다. 노래를 굉장히 잘했대요. 그런데 변성기가 잘못 온 거예요. 그래서 목소리가 약간 망가지면서 노래를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두 번째 재능을 택한 거예요. 그게 그림이었던 거죠. 그리고 18살 무화는요, 그림 공부를 열심히 해서 프라하 미술 아카데미에 지원서를 냅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안타깝게도요, 떨어졌어요. 그냥 떨어진 게 아니고요, 다른 직업 찾아봐라. 자, 그게 18살이었어요. 음악도 못하게 됐죠. 그림으로 바꿨는데 떨어진 거예요. 무화는요,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비엔나로 가서요, 오스트리아 비엔나로 가서 극장 무대 배경을 그리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또 안타까운 게 여러분, 무화가 일하던 극장에 불이 나요. 그것도 못하게 된 거야. 그럼에도 무화는요, 매일매일 그렸어요. 매일매일. 하다 보면 언젠가 기회가 온다. 그리고 한 백작의 눈에 띄어서 후원을 받게 됩니다. 돈을 줘서 파리로 건너갈 수 있었어요. 또 문제가 있어요. 파리에 도착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요, 그 백작이 갑자기 후원을 끊어요. 그런데 여러분, 무화는 좌절하지 않아요. 또 어디로 가요? 디자인 공장에 들어가서요, 매일 잡지 삽화 그리고 달력도 연습하고 광고 그림 그리면서 버틴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꼭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거장들, 위대하다고 평가받는 사람들 한순간에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계속 꾸준히 갈고 닦고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계속 노력하다가 성공한 거죠. 그 성공을 그래서 전 이렇게 불러요. 기적이나 운이 아니고요, 결실을 맺었다. 결실을 맺는 순간이 옵니다. 자, 무화에게도 그 순간이 와요. 1894년이었어요. 크리스마스 시즌이었어요. 대부분의 직원들이 크리스마스 연휴를 보내고 있었어요. 그때 인쇄소가 텅 비어 있었는데요. 무화는 원래 쉬는 날이었는데 쉬는 직원 친구 거 일 대신해주러 나왔대요. 그러니까 쉬지도 않고 일을 또 하러 나온 거예요. 근데 그때 여러분 누군가가요, 인쇄소를 찾아와요. 누구였냐면 당시 파리에서 제일 잘 나가는 유명한 배우 사라 베르나르였어요. 그녀가 새 연극 포스터가 급하게 필요했는데 그때 시간이 없어서 유일하게 출근해 있던 알폰스 무화를 붙잡고, 너무 급한데 너밖에 없어. 너가 좀 디자인 좀 해달라. 여러분이면 어떡하겠어요? 지금 내가 보조인 거예요, 보조. 메인 디자이너, 메인 디자이너가 했어야 되는 일을 본인이 피하지 않고 얘기합니다. 제가 해보겠습니다. 남들 쉴 때 밤새우면서 자신의 인생의 첫 번째 포스터를 만든 거예요. 그리고 그 포스터가 등장했죠. 그 포스터가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 지스몽다 포스터입니다. 이 포스터가 알폰스 무화 정식 첫 번째 포스터예요. 너무 아름다웠고, 그죠? 시선을 사로잡죠. 사라 베르나르가 딱 그려져 있는 포스터예요. 이게 그날 새벽에 파리 곳곳에 붙습니다. 아, 지금까지 본 적 없는 아주 우아한 포스터였어요. 가느다란 선, 우아한 여성, 섬세한 꽃장식, 화려하면서도 고요한 분위기.
포스터가 아니라 사람들 눈에는요, 작품으로 보였던 거예요. 이게 여러분, 무화가 긴 세월 동안 갈고 닦았을 때 그게 쌓이고 쌓여서 터져나왔던 실력이었던 거예요. 사라 베르나르는요, 이 포스터를 보고 얘기합니다. 나를 지금까지 그린 작품 중에 가장 아름답다. 그리고 알폰소 무화와 6년 전속 계약을 맺어요. 포스터뿐만이 아니고요, 무대 의상, 무대 디자인까지 맡깁니다. 그때 만약 좌절했다면 크리스마스 다음 날 출근을 안

했다면. 하지만 무한은 그 기회들을 다 잡았죠. 자, 여러분, 이 이야기에서 느껴지시는 게 있나요? 기회는 준비된 자가 잡는다. 기회는요, 언제 올지 몰라요. 정말 아무 때나 오는 걸 수도 있어요. 하지만 문제가 뭐예요?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요, 기회가 와도 기회인지 몰라요. 그냥 지나가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무화의 두 번째 대표작을 봐볼게요. 너무 아름다울 겁니다. 사계절 연작이에요. 지즈몽다 이후에 무화는요, 무명세월을 겪고 슈퍼스타가 됐어요. 그런 무화가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볼수 있도록 판화 작업을 합니다. 포스터 작업들을 해요. 그리고 최대한 많이 사람들에게 퍼뜨리죠. 이 그림도 여러분,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을 여성으로 표현한 장식 패널 연작이에요. 너무 아름답죠. 당시 유럽에서는요, 평범한 서민들은 그림이 비싸서 집에 그림을 못 그렸어요. 하지만 무화의 석판화, 이게 대중화가 되면서 저렴하게 대량으로 아름다운 그림들을 찍어내서 퍼뜨렸죠. 파리 서민들은요, 처음으로 예술 작품을 자기 집에 걸수 있게 됐어요. 포스터 예술, 이 말을 만든 게 무화입니다. 폭발적이었죠, 인기가. 저도 여러분, 이 해설가라는 직업을 하면서요, 초반에 참 많은 좌절을 겪었던 것 같아요. 그때 알폰수 무화라는 화가를 공부하면서, 아, 정말 누군가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구나. 기회는 오는구나. 라는 걸 많이 배웠어요.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우리 모네 이야기도 한번 해볼까요? 프랑스 파리에 한 남자아이가 있었죠. 클로드 모네. 그림을 사랑한 모네는요, 특출난 재능이 있었어요. 보는 것마다, 풍경이든 인물이든, 보는 것마다 특징을 빠르게 포착하는 눈이 있었던 거예요. 청소년기일 때 풍경화가가 아니라 캐리커처 화가였어요. 자, 모네가 그린 캐리커처 한번 봐볼까요? 재능이 있었죠, 여러분. 재능이 있었습니다. 눈이 좋았거든요. 자, 15 모네. 용돈이 부족하자 직접 캐리커처를 그려서 팔았어요. 길을 연 거예요. 그게 모네의 첫 번째 수입이었죠. 모네의 아버지는요, 사업을 했었거든요. 근데 아들이 화가가 되는 걸 반대했어요. 야, 무슨 예술가가 되냐? 화가? 너 밥도 못 먹고 산다. 제대로 된 직업도 아니다. 아버지부터 무시한 거야. 하지만 모네는 파리로 갔죠. 자, 당시 파리의 분위기를 보려면요, 다음 그림 한번 봐야 돼요. 앞에 보이는 게 뭐냐면요, 당시 파리의 유명한 전시, 왕립 아카데미 살롱전을 표현한 그림이었어요. 자, 살롱전. 여기가 제일 중요한 전시고요. 여기에 그림이 걸려야 화가로 인정을 받아요. 그런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기 걸리려면요, 아주 전통적이고 이제 오래된 규칙이 있었던 거예요. 여기 걸리려면 제일 중요한 규칙이요, 아무거나 그리면 안 돼요. 뭘 그려야 되냐면, 신화, 역사, 종교화만 좋은 그림으로 취급을 한 거예요. 당시 예술가들은 내가 그리고 싶은 걸못 그리고 이세 가지만 그려야 됐던 거예요. 그럼 여러분, 당시에 이 살롱전에서 최고 점수를 받은 그림 하나 볼게요. 잘 그리긴 했죠. 예, 바칸테스의 춤이에요. 그리스 신화에 술의 신 디오니소스가 나오죠. 그 디오니소스를 따르는 여신도들을 바칸테스라고 합니다. 직접 본걸 그린 게 아니고요. 작업실에서 신화를 읽으면서 상상한 풍경을 그렸어요. 완벽하고 이상화되게. 그래서 이때 그림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못난 사람이 안 나와요. 그림은 고귀하니까. 이상화시켜야 되죠. 예쁘게 그려야 되죠. 풍경도 가장 멋있게 상상해서 그려야 되죠. 이걸 하나라도 깨면요, 살롱존에 못 들어가요. 그런데 이때 젊은 예술가들, 특히 모네를 중심으로 젊은 예술가들은 생각했어요. 야, 저렇게 다 똑같이 그리면 그게 예술이냐? 그래서 모네는요, 새로운 그림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당시 좋은 그림은 뭐예요? 사진처럼 정확하고 세밀하게 그리고 신화 그리고죠. 근데 모네는 이게 아니었거든요. 화가란 나만의 것을 그려야 되고, 순간순간 변화하는 자연의 인상, 순간을 아름답게 그려야 된다. 사진 같은 그림이 좋은 그림만은 아니다. 모네는 얘기했어요. 빛이 곧 색이다. 빛은 매 순간 변화한다. 그걸 그려야 된다. 그리고 그 완성작이 뭐예요? 바로 모네의 인상 해돋이입니다. 자, 앞에 그림과 봤을 때 어떻게 보면 좀 그림이 부족해 보일 수 있어요. 테크닉

0: 적으로 뭔가 또렷한 게 없죠. 형, 그리고 이상화시키지도 않았고요. 약간 붓터치도 다 보여요. 그런데 그 전에 화가들이 해를 그린다. 항상 또렷하게, 완벽하게, 정지된 것처럼 그렸어요. 하지만 모네는요, 해가 떠오르는 순간, 우리 눈이 딱 해돋이를 보는 순간의 찰나를 그리고자 했어요. 그리고 모네는요, 살롱전에 계속 거설당하다가 결심을 합니다. 여러분 되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과거의 살롱전은 답이 없어. 저기 계속 집착하지 말자. 시대가 바뀌었다. 우리가 새 판을 짠다. 아예 본인들이 전시 공간을 빌려서요. 전시를 열어요. 그 자리에 이 그림이 메인 작품으로 걸린 거예요. 모네의 고향, 모네가 자주 봤던 이 바닷가를 그린 거예요. 안개 속에 떠오르는 태양, 그죠? 불분명한 풍경들. 딱 이 순간을 그렸는데 한 비평가가 그 전시에 옵니다. 야, 살롱전에 떨어진 애들이 전시 열었다는데? 얼마나 볼품없나 보자. 딱 간 거예요. 이 그림이 걸려있네? 처음에는 괜찮았답니다. 처음에는 비평가가 괜찮았대요. 왜 괜찮았냐? 오해를 한 거예요. 아, 습작이구나. 옆에 완성작이 있겠지. 하고 딱 간 겁니다. 근데 어떻게 됐어요? 이게 완성작이었던 거예요. 그때 뒤집어져요. 모네, 르누아르 이런 사람들이었거든요. 뭐라고요? 야, 쟤 가봐라. 쟤네들은 모네 그림 제목처럼 순간의 인상만 그려놓고 완성작이라 우기는 놈들이 있다. 쟤네들은 인상주의자들이다. 라고 조롱을 한 거예요. 어느 정도로 조롱을 당했냐면요. 모네의 그림은 도배지 밑에 있는 도배지보다 못하다. 이게 여러분 모네가 들었던 평이에요. 자, 하지만 모네의 저 그림, 인상해돋이가 사조를 만들었죠. 인상파, 인상파 하잖아요. 왜 인상파냐? 별거 아닙니다. 모네 그림 제목이 인상해돋이였기 때문에 인상파인 거예요. 미술 사조는 언제 탄생할까요? 인상파, 입체파, 야수파 많잖아요. 미술 사조 얘기가 나오면 다들 뒷걸음쳐요. 똑똑한 사람들이 머리 싸매고 만들었을 것 같잖아요. 대부분의 미술 사조는 언제 나오냐? 욕먹을 때 생겨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대부분의 미술 사조는요, 대부분은 조롱이고 욕이었어요. 인상파도 욕이었고요, 야수파도 욕이었어요. 입체파도 조롱이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사조가 만들어지려면 그 전에 없었던 걸 그려야 돼요. 없었던 걸 새롭게 그렸다. 사람들은 응원 안 합니다. 이게 뭐야? 조롱을 하는 거야. 그 조롱을 이겨냈을 때 사조가 생기는 거야. 이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자, 여러분도요, 새로운 시도를 한다. 새로운 걸 만든다. 의외로 사람들이 응원 안할 수도 있어요. 무시하세요. 여러분의 길을 가야 됩니다. 그게 또 새로운 사조가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모네와 친구들은 얘기했죠. 그래, 우리는 인상주의자들이다. 그 비웃음을요, 자신들만의 깃발로 바꿔버린 거예요. 그래서 인상파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참 대단한 게 여러분, 원래 이 전시 제목은요, 무명예술가 협회전이었어요. 그런데 그 조롱을 듣고서 3회 때부터 보란 듯이 인상주의 전시 타이틀을 건 거예요. 기죽지 않았던 거죠. 그리고 모네는 이 화풍을 끝까지 밀어붙이고 인상주의의 리더가 됐죠. 그래서 리더인 겁니다. 자, 그럼 모네가 평생 그려왔던 수련도 하나 볼게요. 너무 아름다운 수련이에요. 나중에 모네는 성공을 합니다. 그리고 파리 근교, 지베르니 작은 마을로 이사해서 연못도 가꾸고 정원도 가꾸고 평생 정원에 펴 있는 수련을 그리게 되죠. 그런데 1912년 천청병력 같은 일이 생깁니다. 백내장 진단을 받아요. 백내장. 당시에는 여러분 백내장 수술도 쉽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어떻게 돼요? 색이 흐릿하게 보이다가 점점 어두워지고요. 나중에 한쪽 눈 거의 실명했습니다. 모넨 얘기했어요. 색들이 더 이상 예전 같은 강렬함으로 보이지 않았다. 눈이 안 보이는 것만큼 무서운 게또 있어요. 계속 수술을 미루다가 마지막에 수술을 받아요. 그리고 완벽하진 않았지만 어느 정도 시력이 돌아옵니다. 그리고 모넨 얘기해요. 이 돌아온 눈으로 최고의 수련을 그리겠다. 그리고 이 수련은 프랑스 정부에게 기증하겠다. 한번 전시되어 있는 모습 볼게요. 너무 아름답죠? 첫 번째 공간은 해가 뜰 때의 수련, 또 하나의 공간 해가 질 때의 수련입니다. 그리고 이 두 개의 공간이 이어져서 무한대 공간을 만들고 있어요. 자연은 끊임없이 순환하죠. 끝나지 않잖아요. 이곳을 쫙 시간에 따라 걸어다니면요, 수련이 해가 뜨고 지는 시간대를 느낄 수 있어요. 모네는요, 이 그림을 기증하면서 얘기했습니다. 나를 위로해준 수련이었기 때문에 여기 오는 사람들도 이 수련을 보면서 위로받았으면 좋겠다. 자, 이렇게 오늘 두 화가의 대표작들 만나봤는데요. 저에게 이 두 화가가 수많은 위로를 줬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길 위에 있든 그 길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면 괜찮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쌓고 있는 그 하루하루가 모여서 언제 기적을 낳을지 모릅니다. 언제 꽃을 피울지 몰라요. 언젠가 여러분이 지금 아무도 알아주지 않은 이 상황에서 하고 있는 노력이요, 알폰스 무아의 지스몽다 포스터가 될 수 있고요, 수련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무아와 클로드 모네, 이 두 이름을 꼭 기억해 주세요. 자, 오늘 끝까지 강연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여러분 미래에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1: 음악은 남동생 펠릭스에게는 직업이 되겠지만 너에게는 그저 삶의 장식품일 뿐이란다. 이 여성의 유일한 직업은 좋은 아내 그리고 어머니가 되는 것이다. 여성이라는 이유로 기회 자체가 주어지지 않았던 시기였죠. 이 세상 모두가 너는 안 돼, 너는 틀렸어 라고 말할 때 여성 음악가들은 좌절하지 않았고요, 자기 자신을 절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2: 이어서 지식 채널 2가 방송됩니다.

0: 집안에서 넘어져서 한 네 번 정도 골절된 게 많아요.
1: 장난하다가 툭 건드렸는데 부러졌다고 하면 누가 믿겠어요.
2: 골다공증의 대표적인 골절인 고관절 골절 같은 경우에는 1년 내 사망률이 20%에 이르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암에 의한 사망률보다도 훨씬 높습니다.
3: 아, 이제 젊은 사람들도 좀 많이 걸리는구나.
4: 여성 호르몬 차단하는 약을 먹으면 뼈가 약해질 수밖에 없는 약.
2: 는 골다공증 치료의 패러다임을 바꿨다고 1년간 사용했을 때의 골밀도 상승 효과는 볼룩스 억제제를 3에서 4년간 사용했을 때 정도와 비슷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0: 납득되지 않는 선택은 하지 않겠다. 신동훈 개빠이 그냥 미친놈이에요라고.
1: 이게 천재 같아요. 천재인데 광기를 곁들이.
2: 대학의 필요성을 그렇게 못 느꼈어요. 집에 돈이 있는 것도 아니고 3억 5천 정도 됐던 것 같아요.
3: 한번 넣어볼게요. 한번만 더 하자.
4: 그들은 마찰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1: 처음 경험했던 일인데 확실히 거절을.
4: 절대.
2: 청와대 쪽에서 콜이 왔어요.
5: 프로들의 기본기란 이런 것이 그냥
2: 결과가 설명해 주는 거라고 생각해요.

0: 이어서 EIDF 걸작선이 방송됩니다.
1: 아,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2: 아, 이 분위기?
3: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2: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면? 이분 위기.
1: 뭐야 이거?
2: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부르자 아마나마 야 부르자 뜬다 다야나 세세위도 부대리 카키데 따라라 뜨뜬 고가 오바와라 뜬다 다야나

아무것도 없는 살 몸무게도 5mm인데 작던 가쁜 눈이 죽음 의사 일단 듣도 이다 이렇게 되었어. 이제 박목도 사는 뒤로 묵혀야 해. 난 하이르 대딤기위 실라슈 카르

I'm so sick. Yani bir kalemden biri böyle elimle yemek yemem.

mücadele ettin, bir ayrı karar aldın.

Duş oldu, bel vuruldu. Aşk olsa belki çoktan.

0: karardı gitti.
1: Harikasın. Bak. Bak dinle nasıl okuduğunu.

0: Chuck Berry.
1: Oh, mama.
0: Çok güzel, çok güzel.

0: 무슨 얘기 하시는 거야? 당신 운이 좀 왔다 좀.
1: 개별아, 기절하기였어.
2: 에웨이, 베스네 하나 자세요.
3: 바시가 이선날친 모토 모토 엄마 케이피 아니 모토 엄마 데미카마 비름신 이케하는 바. 네 빌리엠 비안단 오일에 비안단다 무테인제 여슈드클럼 마쿠마 게리오 비안단다 무틀 아주 데멕 기비 무틀루 초카질랄 책임시 피리 카든 데멕 초쿠시 야샤무스 güçlü bir kadın demek. Bunlar aklıma geliyor.

하지 마. 담배 피지 마. 취사야 영도 함부로 하지 마. 자연 그대로를 느껴봐. 내 손으로 볼 수 있지 작은 산불.

0: 말이요. 산불 발견 하면 망설이지 말고 바로 신고하세요 119. 산불이 번쩍한다, 바람이 불어가는 쪽으로, 우리는 대피한다, 펭수가 알려지는 곳으로.
1: 산불이 커졌을 때는 바람이 부는 방향을 고려해서 산불의 진행 경로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대피 장소는 이미 타버린 곳, 저지대, 탈 것이 없는 공터, 바위 뒤, 도로 같은 안전한 곳으로 선택하세요. 대피할 여유가 없을 때는 낙엽이나 나뭇가지가 없는 곳에서 얼굴을 가리고 불길이 지나갈 때까지 엎드려 있는 것이 좋습니다.
0: 나의 작은 소망, 산불 없는 세상, 이뤄낼 수 있지, 예방하는 세상, 예! Yeah.
2: 지금까지 저희 교육방송을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교육방송은 창의적 인재 양성에 앞장서겠습니다. EBS 교육방송은 사회적 약자와 교육정보 소외계층을 위한 공적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며 국민의 올바르고 건전한 가치관 형성에 이바지하겠습니다. EBS 교육방송은 새로운 방송기술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시청자의 참여와 접근이 편리할 수 있는 방송 환경을 구현하며 대한민국 대표 교육 공영방송으로서 수신료의 가치를 실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BS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EBS 교육방송을 시청해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교육방송은 민주시민 교육의 가치를 강조하고 혁신적 콘텐츠를 통해 창의적 인재 양성에 앞장서겠습니다. EBS 교육방송은 사회적 약자와 교육정보 소외계층을 위한 공적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며 국민의 올바르고 건전한 가치관 형성에 이바지하겠습니다. EBS 교육방송은 새로운 방송기술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시청자의 참여와 접근이 편리할 수 있는 방송 환경을 구현하며 대한민국 대표 교육 공영방송으로서 수신료의 가치를 실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BS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1: 이어서 왕초보 영어가 방송됩니다.
2: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속담. 갑자기 두통과 발열, 오한, 심지어 목이 아프고 기침까지. 감기인 줄 아셨다고요? 이열, 콧물, 인후통 같은 가벼운 증상이 나타났다가 서서히 사라지면 감기. 38도 이상의 고열이 갑자기 나타나며 두통과 근육통을 동반하면 독감. 감기와 같은 듯 다른 독감. 그 예방법을 한번 알아볼까요? 독감 예방의 1순위는 손 씻기입니다. 언제 어디서 손에 독감 바이러스가 묻었을지 모르니 손을 자주 씻어 독감 바이러스를 없애주도록 합니다. 어린이들은 어른들보다 면역력이 약해 바이러스에 감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독감이 유행할 때 어린이들은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를 피하는 게 좋습니다. 공기가 건조해지면 호흡기 역시 건조해져 독감 바이러스가 살기 좋은 환경이 되므로 실내에서는 환기를 자주 해주고 적절한 습도 40%에서 60% 정도를 유지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한 가지, 독감의 가장 확실한 예방법은 독감 예방접종이라는 사실. 감기는 사전 예방이 어렵지만 독감은 접종만으로 최대 90%의 예방이 가능하니 1년에 한 번 독감 예방접종 잊지 않도록 합니다. 독감 바이러스로부터 안전해지는 그날까지 닥터팽이 함께합니다. 팽파.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Trainer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 왕초보 대표 박슬기입니다.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Welcome to 왕초보 영어, you guys. Today is Friday.
1: 유후!
0: 드디어 금요일입니다.
1: 여행 가나요?
0: 아, 여행 가야 됩니다.
1: 네네.
0: 자,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여행 갈 때 그 공항이 가장 설레거든요.
1: 맞아요. 요즘에는 여행을 멀리 못 가시는 분들 가운데 이제 일부러 공항으로

0: 피서를 가셨던 분들도 계시고
1: 괜찮죠.
0: 공항 근처 호텔에 호캉스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렇던데요.
1: 나쁘지 않은데요. 네. 거기 또 맛있는 것도 있고
0: 맞아요.
1: 공항 분위기도 있고 네. 시원하고요. 자,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0: 뭐죠?
1: 비행기를 놓칠 뻔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늦게 가게 되면.
0: 그럼요.
1: 저는 그런 경험이 실제로 있습니다. 뭐냐면 일부러 일찍 가가지고 게이트 앞에 있었는데
0: 예?
1: 잘못된 게이트 앞에 있었던 적이
0: 아이고,
1: 있었어요.
0: 아이고 네. 핫떡.
1: 네. 그래가지고 이런 문제를 조금 기반으로 해서 제가 스토리를 좀 만들어봤어요. 제목이 비행기는 안 놓쳤지만 더 큰 문제가 뭔가 있습니다.
0: 네네.
1: Alright. 자, 일단 미션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요.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0: 공개.

0: 알, 첫 번째 미션은요.
1: 네.
0: 네 마리, 우리 바람처럼 달렸잖아.
1: 오.
0: 오. 자, 두 번째 미션은요. 우리 이름 부를 때 심장이 철렁했네.
1: 저도 이름 불린 적 있어가지고.
0: 아, 그래요? 왜
1: 에.
0: 그랬어요?
1: 그때 왜 그랬죠? 아, 그때 저희가 막 그렇게 늦게 도착한 건 아니었는데, 저희 이제 남편이,
0: Right,
1: 그 공항 안에 있는
0: right,
1: 커피숍에 이제
0: right.
1: 프리 커피 쿠폰이 있었던 거예요. 그거를 또, 공항을 또 언제 오냐. 이거 오늘 먹어야. 근데 커피가 좀 오래 내려지더라고요.
0: 맙소사.
1: 예, 그래서 그럴 땐 이름이
0: 아,
1: 불렸던 기억이 나요.
0: 그러면 진짜, 오! 나 늦었나? 하고 심장 철렁거리잖아.
1: 그냥 와요! 하면서 그때 좀, 예,
0: 했던 그런 또.
1: 언성이 높아졌던 기억이 있네요.
0: 아, 세상에나. 그때
1: 네.
0: 기억하시면서 영어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좋습니다. 과연 비행기를 놓쳤는지 아니면 제대로 탑승을 했는지, 좀 많이 마음 졸여지는데요.
0: 오케이.
1: 확인하러 가보겠습니다. 슬기롭게 도전!
0: 도전! Oh, thank God we didn't miss the plane. Thank God we didn't miss
1: Didn't
0: the
1: miss the
0: plane.
1: plane. Didn't miss.
0: No, we're on the
1: Yeah,
0: plane. Oh,
1: this plane.
0: that's lucky.
1: Yeah! 내 말이, 내 말이. 우리 바람처럼 달렸잖아. I want to say it like that, you.
0: Oh,
1: Oh,
0: okay. Yeah,
1: yeah.
0: you agree.
1: Oh, yeah, God. Oh,
0: Yeah.
1: lucky,
0: Thank
1: lucky.
0: God.
1: We ran away like.
0: We ran away? Oh, we ran really
1: Ran.
0: quickly?
1: 그래.
0: 아, yeah, that's right.
1: 우리 이름 부를 때, 와, 나 심장이 철렁했잖아.
0: 어?
1: 우리 이름 부를 때, 심장이 철렁.
0: You fell down?
1: No, no, no. 방송, broadcasting. Hey, listen. And Peter and
0: Oh.
1: Sugi, come here.
0: When they called our name?
1: My heartbreak.
0: Your heart break? You sad? Oh, okay.
1: Heart to so why?
0: Mom,
1: What?
0: I left my phone in the bathroom. I left my phone in the bathroom.
1: 정말 이게 무슨 일이야 또? 폰을 두고 왔단 얘기지?
0: 어, no.
1: 비행기 스탑 소리.
0: 네. 자, 오늘은요,
1: 네.
0: 은근히 진짜 표현들을 가져가야 될게 많고요. 집중을 좀 많이 하셔야 돼요.
1: 좋습니다.
0: 이거는, 한눈팔 그럴 데가 없습니다, 오늘은.
1: 알겠습니다.
0: 완전 꽉꽉 심어 놨으니까요,
1: 사실
0: 여러분들. 예.
1: 저희는요, 저희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그렇지만 언제고 한눈판 적이 없어요.
0: 아,
1: 늘
0: 그렇습니까? 아니,
1: 집중해요.
0: 그런 의미로 얘기한 건 아닌데. 아,
1: 긴장돼.
0: 아무튼 집중해 주셔야 돼요.
1: 네.
0: 자,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1: 주세요.
0: 주세요.
2: Thank God we didn't miss the plane.
3: I know. We ran like the wind. My heart sank when they called our names.
2: Mom, I left my phone in the bathroom.
0: Alright, you guys. 오늘의 dialogue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이제 엄마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아, 비행기 안 놓쳐서 참 다행이에요.
1: 네.
0: Right.
1: 일단은 thank God 나온 거 보니까 이거 또 대문자 이렇게 또딱 나온 거 보니까 예, 지금 너무 감사한 것
0: 아,
1: 같아요.
0: 너무
1: 예,
0: 감사하신가요?
1: we didn't the plane. 우리는 비행기를 안 놓쳤다. 여기 지금 이게 나왔잖아요. 부정이. 그러면
0: 에하?
1: 여기는
0: 뭐가 나와야
1: 놓치다.
0: 돼요? 오!
1: miss.
0: Miss가 놓치다예요?
1: 네.
0: Okay. So, we didn't miss the plane.

0: 보면
1: Yes.
0: 맞습니다. 자, miss라고 하는 거 그리워하는 것도 있지만은 놓치다라는 동사도 될 수가 있죠. 자, 그런데 단순한 그냥 we didn't miss the plane 아니라 앞부분에 thank God 나왔습니다.
1: 네.
0: 오케이. 자, 이 thank God이라고 하는 게 아, 진짜 다행이다. 참 다행이다라는 뜻인데
1: 네네.
0: 직역을 하면 신께 감사하라라는 명령어잖아요. 그렇죠? 신께 감사하라. 우리가 플레인을 놓치지 않은 것을
1: yes.
0: 이게 의역이 되면서 아 진짜 다행이다라고 이제 쓰게 되는 겁니다.
1: Mm-hmm.
0: 사실 이거는 우리가 봤을 때는 굉장히 너무 좀 극적으로 극단적인 표현 아니에요라고
1: 네.
0: 얘기할 수도 있는데요. 원어민들은 좀 강하게 익스트림하게 얘기하는 것을 좋아해요.
1: Mm-hmm.
0: 그래서 아주 작은 일인데도 불구하고 다행이다를 할 때 oh thank God 어쩌고저쩌고 하는 경우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1: 으흠.
0: 그래서 자 평소문으로 완전히 이렇게 합쳐보도록 할게요.
1: 네.
0: 예를 들어서 전에 여러분들 늦잠 자는 게 무슨 슬립 하는 거였죠?
1: Oversleep.
0: 그렇죠. Oversleep.
1: 네.
0: 그러면 오늘 아침에 내가 늦잠을 잘 줄 알았던 거예요.
1: 예.
0: 근데 안 그랬어요.
1: 오.
0: 그래서 이렇게 해볼게요. 내가 늦잠 자지 않아서 다행이다.
1: 어허.
0: 네.
1: Thank God I didn't oversleep.
0: 오, very nice. Didn't를
1: yes.
0: 쓴 거 너무 좋았어요.
1: Yes.
0: Thank God I didn't oversleep.
1: Mm-hmm.
0: 이라고 쓰면 되겠고요. 자, how about this? 내가 여기 있어서 다행이야. 참 다행이야.
1: Yes.
0: Okay.
1: Thank God you are here.
0: That's it. Mm. Oh, thank God you're here.
1: Yes.
0: 왜냐면 우리가 필요했던 거예요, 이 친구가.
1: 그래서,
0: oh, thank God you're here. 이라고 하면서 쓸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거는 사실 의미절로는 이렇게 되는데요. 얘를 하고 한참 쉬고 읽으면 어색해져요. 이래 이래 이렇게 된 것이 참 다행이다이기 때문에 부드럽게 연결을 해줘야 돼요. 자, 연기하듯이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거 thank God은 굉장히 강력한 감정 표현이기 때문에
1: 네?
0: 그냥 아무리 생각해 thank God you're here 이럴 거면 thank God을 안 써야 되죠.
1: 그렇죠, 그렇죠.
0: 가볼게요.
1: 어,
0: thank God I didn't oversleep.
1: Thank God I didn't oversleep.
0: 자, 이번에는요. Oh, thank God you're here.
1: Thank God you're here.
0: 그렇죠. 자, 그리고 참고로 thank God 대신에 쓸 수 있는 게 또 하나 있죠. Thank G로 시작합니다. 또.
1: G로요?
0: Oh, thank
1: goodness.
0: Yeah.
1: yeah. 이것도
0: 그거는 소문자로 보통 쓰게 돼요.
1: 아, 그래요?
0: Yes.
1: Thank goodness.
0: 아하.
1: Uh-huh. Yeah.
0: 정답. 맞습니다. Oh, thank goodness. 이런 식으로 쓸 수도 있겠고요.
1: 네.
0: 자, 요것도 하나 더 보도록 할게요. Thank God은 지금 뭐라고 했어요? 제가, 아, 참 다행이다.
1: 네.
0: 엄청 강하다고 했었죠?
1: 네.
0: 근데 그 정도까지 아닌 것은 오버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1: 그쵸?
0: 그때는, 다행이네. 아, 좋네. 이 정도로 좀 가볍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1: 저.
0: 기쁘다라는 표현을 보통 쓰게
1: 돼요. I'm glad.
0: 아하.
1: Yes.
0: 정답?
1: 네. 우후.
0: 그래서 오늘은 이걸로 해보진 않겠지만 사실은 Oh, thank God 어쩌고저쩌고 이거 대신에 Oh, I'm glad 뭐뭐뭐도
1: 네.
0: 가능한데 조금 다행이다 이런 느낌이 약간 약하다는 거 오케이? Alright,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Oh, thank God we didn't miss the plane.
1: Thank God we didn't miss the plane.
0: 네, 이 정도면 엄청난 사건이잖아요.
1: 그쵸.
0: 오히려 여기서는 Oh, I'm glad. 이거는 좀 아니에요.
1: 보다는 yeah. thank God이 더 와닿겠네요.
0: That's right. 자, 이랬을 때 아우, 내 말이 우리 바람처럼 달렸잖아.
1: 아우, 정말 눈썹 휘날리면서 비행기
0: 좀.
1: 탑승까지가 진짜 전쟁이었겠어요.
0: 아, 맞습니다.
1: We ran like the wind. 진짜 바람처럼 달렸네요.
0: Yeah.
1: 내 말이 내 말이 그때
0: 동의하는 말 느낌이죠.
1: You know. Well,
0: you know.
1: 그래, 너가 말이 너 알잖아.
0: 자,
1: 너 알잖아.
0: 아니, 너무 틀려서 황당해가지고요.
1: 왜요?
0: 이게 아니라 you know 이거는 그냥 있잖아 이 정도의 느낌이거든요.
1: 아, 그래요?
0: 그래서 상대방의 동의한다는 느낌을 살리기 위해서 오늘은
1: I know예요? 아
0: 이렇게 나오는 거 you know 아니라 I know입니다.
1: I know.
0: You know는 you know 있잖아 이 정도의 느낌이고요. I know. I know. I'm sorry. I know. 이렇게 하면 내 말이 그 말이야. I agree with you.
1: Yes.
0: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럴 때는 억양이 좀 이렇게 올라가야 돼요.
1: 네네.
0: I know. 이렇게. 자, 이렇게 같이 적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0: 자, 달리는데
1: 네.
0: 지금 뭐처럼 달린다고요?
1: The wind.
0: Wind처럼. 바람처럼 달리다. 그러면 느리게 가는 거예요?
1: 완전 빨리 가죠.
0: 완전 빨리 가는 거죠.
1: 예.
0: 그래서 이것은 정해져 있는 관용적인 표현이에요.
1: 우와.
0: Run like the wind.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Run like the wind. 우리는 뭐라 해야죠? 손살.
1: 우리는 그냥
0: 뭐
1: 눈썹을 휘날리며 달렸다. 우리는 뭘 날려야 돼요.
0: 네. 일주일만 해요. 그죠?
1: 근데 바람처럼 달려왔어 라는 말도 써요.
0: 실제로. 그래요? 실제로? 네. 근데 영어에서도 좀 특이하네요.
1: 너무
0: 똑같죠?
1: 신기했어요.
0: Alright. 자, 예를 들어서 이런 느낌인 거죠. 아, we are late. 우리 늦었어. 그러면서 바람처럼 달리자 라고 하면 일단 we are late 뒤에 어떻게 하면 될까요? 바람처럼
1: Let's run like the wind.
0: 그래서 we are late. Let's run like the wind. 약간 유머를 넣은 느낌이라고 볼 수 있어요.
1: 귀엽네요.
0: Yes. 자, 그러면은 run의 과거형이 뭐죠, 여러분?
1: Ran.
0: Ran, 하? 그러면은 yes. 그 학생들은 mm-hmm. 바람처럼 달렸어.
1: The students ran like the wind.
0: 그렇죠. The students ran like the wind.
1: 보통 이제 점심 시간 때 아이들이 나 먼저 먹어.
0: 다 먹으러.
1: The students ran like the wind.
0: 아, 어렸을 때 그런 네. 기억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1: 저 그렇죠? 무조건 다섯 번째 안에 들었어요.
0: 혹시 막
1: 작고
0: 본인만의 막 그거를 다 짜놓는 거 아니에요?
1: 왜냐면 선생님이 너무 뛰니까 위험하니까 이제 아하. 뛰지 마. 아하. 경보로 갔어. 경보로.
0: 저 달린 거예요? 달린 거 아니에요? 그래서. 네. 오케이. So 이 표현 덩어리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가볼게요. We are late. Let's run like the wind.
1: We are late. Let's run like the wind.
0: The students ran like the wind.
1: The students ran like the wind.
0: 자, 본문 가볼게요. I know. We ran like the wind.
1: I know. We ran like the wind.
0: All right, 좋습니다.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Thank God we didn't miss the plane. Thank God we didn't miss the plane.
0: 네, 자 다음 미션입니다.
1: 네.
0: 아, 우리 이름 부를 때 심장이 철렁했네.
1: 그렇죠.
0: 라고 얘기를 합니다.
1: 다들 경험해 보셔서 뭐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시겠지만.
0: 전화가 왔어요.
1: 네.
0: 제가 늦어가지고 어디 계세요? 약간 이런 느낌.
1: 항상 전화랑 방송이 동시로 가는 것 같아요.
0: 맞습니다. 근데
1: 저희도.
0: 이 말투가 예. 혹시 어디 계신가요? 이게 아니었어요.
1: 그게 아니라.
0: 어디 계세요? 이러니까
1: 그쵸.
0: 아, something's wrong.
1: 예.
0: 느낌 맞죠.
1: 빨리 가야죠. 예. My heart sank. 가라앉았대요. When they our names. 아, 가라앉았다 이거 할 때. 이렇게 한번 끊어볼까요?
0: 오케이.
1: 예. They가 부를 때. 이름을 우리 이름을 부를 때. When they called. 이렇게 할게요.
0: 진짜 부르다로 섰나요?
1: 네.
0: 오케이. Okay. So my heart got sank 했다. When they called our names. 정답. 맞습니다. 오우. 실제로 진짜 부른다라고 할 때 call이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1: 네.
0: 특히 크게 부를 때는 call out이라는 것도 쓰기도 합니다. Alright, 그래서 그들이 우리 이름들을 왜냐하면 나하고 뭐 나의 딸이든 아들이든
1: 예.
0: 이제 부른 상황인 거잖아요.
1: 네,
0: 그렇죠?
1: 네.
0: 자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요, my heart 가 sank 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거의 원형이 뭔지 아세요?
1: 이거 sink 아닌가요?
0: 맞아요. S-I-N-K, sink라고 하는 거. 일단은 call은 again 부르다, 전화하다.
1: 네.
0: And then sink는 가라앉다. 물에 가라앉는 거 있잖아요.
1: 네.
0: 그게 실제로 sink예요.
1: 오.
0: Okay, so the ship was sinking. 이런 식으로 쓴다든가. thinking 아닙니다, 여러분. sink예요, 그냥.
1: 네.
0: 자, 요거 나온 김에 그러면은 뭐 이미 여기에도 표기가 하나 돼 있지만 표시가
1: 예?
0: 돼 있지만 과거형 PP 형태 정리해서 보겠습니다.
1: 과거형과 PP 형이 같았던 것 같은데 sink, sank, sank.
0: sink, sank, sank 같은데 일반적으로 sink, sank, sunk. Right. S-U-N-K.
1: 어려워요.
0: 그렇습니다.
1: 와우.
0: 아, 그리고 뭐 이거는 뭐 TMI이긴 한데 지금 당장 모르셔도 돼요. PP
1: 네?
0: 형태가 sunken 일 때도 있어요. EN 일 때도 있는데 그거는 sunken, 뭐뭐 이렇게 나왔을 때 쓰는데 그거는 don't worry about it, don't worry about it. 기본형은 sink,
1: 예.
0: sank, sunk가 되겠습니다. 과거형, PP형. 자, 그러면 이제 일단 그거를 알았고요. 덩어리 표현이 여기 지금 나왔습니다. 뭐가 sank 했다고요?
1: My heart.
0: My heart.
1: 자,
0: 그래서 나의 심장이 가라앉는다라는 표현이 나오게 되는 거죠.
1: 네. 네.
0: 영어에서는 그게 이제 느낌이 심장이 철렁하는 거예요. 뭔가 잘못됐구나.
1: 그쵸.
0: 어떡하지? 문제가 생기거나 겁이 나거나 긴장하거나
1: 예.
0: 이런 상황을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자,

0: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스토리텔링으로 쓸 때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얘는 싱크보다는 생크로나 쓸 확률이 훨씬 높기는 해요.
1: 오,
0: 현실적으로.
1: 그쵸, 그쵸.
0: Right.
1: 보통 심장이 찰랑해. 이렇게 말을 전달하기는 많지 않죠,
0: 많지는
1: 보통.
0: 않죠. 안 쓴다는 게 아니라. Right.
1: 네.
0: 자, 한번 해볼게요. 그녀의 심장이 철렁했어. 다시 한번. Right.
1: Her heart sank
0: Once,
1: again.
0: again 써도 되고, once again 이런 거
1: Once
0: 써도 되고.
1: again.
0: 둘다 괜찮아요. How
1: 네.
0: about this? 나 심장이 철렁했어. 내가 그 alarm을 들었을 때. 왜 이런 거 있죠? 아침에 띠띠 딱 왔어요. 근데 느낌이 쎄할 때 있죠.
1: 그렇죠.
0: 나 늦었구나.
1: 그렇죠.
0: 그래서 나의 심장은 철렁에 다 가라앉았다.
1: My heart sank
0: 내가 그 alarm을 들었을 때.
1: when I heard
0: 띠.
1: the alarm.
0: 아, 나이스.
1: 이럴 때는 알람 소리가 좀 다르게 들려요. 평소에는 했다면 뭐 이런
0: 크게 들리죠.
1: 느낌이랄까요?
0: 크게 들리죠.
1: 전화벨 소리도 아침에 내가 무슨 일이 있는 것 같아, 내가 늦은 것 같아 이러면 벨 소리가 좀
0: 소리가
1: 달라요.
0: 다르고요. 그리고 뭔가 그 기운이 달라요.
1: 그럼 맞아.
0: 공기가 이상해요.
1: 왜 그럴까?
0: 그죠? 이게 내 생각에는 7시 공기가 아니라 10시 반 공기예요.
1: 오,
0: Right?
1: 사람의 그 직감이란 게 이렇게 무섭습니다.
0: 무서워요. 네.
1: 예.
0: 자, 그래서 her heart sank once again. My heart sank. 여기서 자를 수 있겠죠? 자를 수
1: 네.
0: 있겠죠? When I heard the alarm.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Her heart sank once again.
1: Her heart sank once again.
0: My heart sank when I heard the alarm.
1: My heart sank when I heard the alarm.
0: 본문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름을 부르는 것은 공항에서나 뭐 항공사에서 연락이 왔겠죠?
1: 네.
0: My heart sank when they called our names.
1: My heart sank when they called our names.
0: Alright. 자, 마지막 문장 하나 남기고 있습니다.
1: 네.
0: 자, 이래서 지금은, 그래서 겨우 놓치지는 않은 거잖아요.
1: 그쵸, 그쵸.
0: 했어. 이렇게
1: 다행이다.
0: 얘기했는데, 마지막이 반전입니다.
1: 왜요?
0: 엄마, 저 화장실에 핸드폰 누가
1: 아유, 이 녀석아. 이 녀석아. 너는 그냥 가지 마.
0: 찐 엄마의 모습인데,
1: 아유,
0: 지금?
1: 정말 이걸 어떻게
0: 그러니까
1: 해요.
0: 아이 지금 이러고 있어요.
1: 지금 왜냐면은 마지막 전화까지 나온 이후기 때문에
0: 네.
1: 지금
0: 이러면 더 이상 돌아갈 수도 없고요.
1: 그러니까요.
0: 참.
1: 핸드폰 놓고 가야 돼요,
0: 핸드폰
1: 이거.
0: 안녕.
1: 진짜 다른 사람한테 피해예요. Mom, I left my phone. 여기까지 끊어볼까요?
0: 네. 하면서 지금 화가 났어요.
1: 네, in the 화장실.
0: Yes.
1: 예, in the 화장실이니까 여기가 이제 화장실 토일렛.
0: Okay.
1: 예,
0: Alright.
1: in the
0: In the
1: 토일렛.
0: toilet. Mom, 이렇게. I left my phone in the toilet. 끔찍해요. 그쵸?
1: 예.
0: 정답. 저는 다른 거 가져왔는데요. 토일렛 괜찮습니다.
1: 에? 아,
0: Bathroom.
1: bathroom.
0: Yes. 자, bathroom. 화장실. 뭐, 대표적으로. 화장실이란 단어는 진짜, 만약 세야 된다.
1: 네.
0: 그러면 거의 한 8, 9개는 될 거예요.
1: 와.
0: 나라마다 다르고요. 쓰는 개인적 취향도 다르고. 그리고 어떨 때 쓰고, 어떨 때 쓰면 다른 걸 써야 되고, 이런 것도 있기는 합니다.
1: 네.
0: 그런데, 자,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대표적으로 구분하는 것은 bathroom, 그리고 restroom의
1: restroom.
0: 차이죠. 이거는
1: 네.
0: 슬기 씨도 그때 아마 이해를 했던 것 같고요.
1: 네.
0: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bathroom은 보통 어디 있는 화장실 얘기를 하죠?
1: 그냥 공용 화장실.
0: bathroom?
1: 아, 우리 집에 있는
0: 네.
1: 화장실.
0: 일반적으로는
1: 네.
0: 집에 있는 화장실이에요.
1: 아.
0: Right? restroom은요?
1: 레스트룸은 그 공용.
0: 네.
1: 에.
0: 공중 뭐 화장실이라고 하죠. 뭐
1: 에.
0: 공원 같은 데 갔는데 거기에 레스트룸이라고 있던가.
1: 네.
0: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래 bathroom은요. 씻는 곳이 따로 있는 곳을 부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샤워기가 달려 있다든가 기타 등등등. 근데 그런 구분이 별로 요즘 없어요. 그래서
1: 아.
0: bathroom 같은 경우에는 집에 있는 화장실 아니면 공공 장소에 있는 것도 다 bathroom. 여기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뭐
1: 예.
0: airport terminal 있는데도 그냥 bathroom 쓰기도 합니다. 그런데 restroom은 집에 있는 화장실은 얘기하지 않아요.
1: 네.
0: 얘는 거의 100% 공공장소의 화장실을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
1: 오호.
0: 차이는 일단 기본 알아야 되고요.
1: 네.
0: 나머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화장실이라고 할 때. 이거 슬기 씨가.
1: 토일렛.
0: 토일렛, right?
1: 네.
0: 한국에서는 오히려 토일렛이라는 단어에 더 익숙하죠, 그쵸?
1: 맞아요. 보통 그렇게 표기되어 있어요. 토일렛
0: 네.
1: 이렇게.
0: 그게 어디에서 처음에 화장실이란 단어, 영어 단어가 들어왔는지에 따라 또 다를 수 있는데,
1: 예.
0: 우리나라는 좀 토일렛에 익숙한 편이고요. 루 들어봤나요?
1: 아니요.
0: 네, 이것도 화장실이란 뜻입니다. 이건 영국에서
1: 오.
0: 위주로 많이 쓰는데, 좀
1: 아.
0: 캐주얼하게 쓰는 편이에요.
1: 근데 저는 예전에 듣기로 이 토일렛이
0: 네.
1: 변기를 뜻한다라는 맞습니다. 얘기도 들었거든요.
0: 미국에서는 얘를 네. 화장실보다는 변기로 더 많이 써요.
1: 아~
0: 그래서 미국 영어로 하면 조금 편한 게 왜냐하면 구분이 확실히 되거든요.
1: 어.
0: Bathroom or toilet.
1: 아, toilet.
0: 왜냐하면 화장실, 변기 이렇게 거의 나눠서 써버리기 때문에
1: 아~
0: 이게 지금 변기 얘기하는 건가 화장실 얘기하는 건가라는 그런 고민할
1: 네.
0: 그게
1: 아, 그럴 수도 있군요.
0: 없기 때문에. 근데 구분이 잘 안 되더라도 어차피 문맥에서 파악하는 거라서요.
1: 예.
0: 너무 걱정 안 하셔도
1: 음흠.
0: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 여러분들 들어본 것들 루는 처음 들어봤을 수도 있지만 다 화장실을 얘기를 합니다.
1: 네.
0: 그리고 얘네들 다 bathroom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꼭 밖에 있는 화장실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다 두루두루 쓸 수 있어요.
1: 네.
0: 오케이. 자, 여기서 핵심 들어있습니다. I left my phone in the bathroom이라고 얘기를 했죠. 내가 뭔가를 어디에 두고 왔어요.
1: 네.
0: 그게 실수로 잊어버려서 두고 왔던 아니면 일부러 나 거기다 두고 온 거야. 좀 편하게 다니려고 하는 거든 상관없이 두고 오다는
1: left.
0: left. 현재형은요?
1: leave.
0: leave 쓰면 돼요.
1: leave
0: something. 뭔가를 두고 오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서는 my phone, right?
1: 네.
0: 그런데 어디에 두고 온다라고 할 때는 이거는 도대체 이 뒤에 나오는 장소든 위치든에 따라 전치사가 바뀔 수 있어요. 그렇죠?
1: 네.
0: in이라고 하면 어딘가 보통 안에
1: 아,
0: 두고
1: 네.
0: 온 거겠고요.
1: 네.
0: 예를 들어서 뭐 in the taxi, right?
1: 응.
0: at 같은 경우에 한정된 장소 같은 게 되겠죠. 그렇죠?
1: 네.
0: so at home. for example. on은 뭐 위에요, 아래요?
1: 위요.
0: 위에. so for example, on the table.
1: 그렇죠.
0: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1: 네네네.
0: 어떤 상황인지에 따라 전치사는 바뀔 수가 있는 겁니다.
1: yes.
0: 자, 한번 해 볼게요. 나 그 택시 안에 내 가방 두고 왔다. 두고 내렸다.
1: I left my bag in the taxi.
0: 오. Nice.
1: 오, 많이 두고 와봐가지고.
0: I left my bag in the taxi.
1: 익숙해요.
0: Yes. 자, how about this? 아까 집에는 뭐라고 한다고 했죠? 집에?
1: At home.
0: At home. 나 내 충전기 집에 두고 왔어.
1: charger?
0: Uh-huh.
1: Yeah. I left my charger at home.
0: That's it, right? 두고 오는 거 쓰고요.
1: Yes.
0: 그리고 어떤 장소, 정확히 어떤 위치 등등에 따라 바뀔 수 있다. 그리고 집에 보통 많이 뭐 두고 오잖아요.
1: 네.
0: 그래서 at home은 같이 가져가면 더 좋아요.
1: Yes.
0: 그리고 이거는 일부러든 깜빡하는 거든 다 된다고 했잖아요.
1: 네.
0: 근데 100% 내가 깜빡한 거다라는 걸 강조하고 싶으면 forget을 쓰셔도 됩니다. I forgot my charger at home.
1: 예.
0: Like that. Okay? 자, 읽어볼게요. I left my bag in the taxi.
1: I left my bag in the taxi.
0: I left my charger at home.
1: I left my charger at home.
0: 본문 갈게요. Mom, I left my phone in the bathroom.
1: Mom, I left my phone in the bathroom.
0: All right. 또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My heart sank when they called our names. My heart sank when they called our names.
3: 'Mom, I left my phone in the bathroom. Mom, I left my phone in the bathroom.
0: Alright, 미션 정리할게요.
1: 네.
0: 아, 내 말이 우리 바람처럼 달렸잖아.
1: I know. We ran like the wind.
0: Right. 두 번째는요. 우리 이름 부를 때 심장이 철렁했네.
1: My heart sank when they called our name.
0: Alright. 미션 기억하시면서 전체 대화 들을게요. 전체 대화
1: 주세요.
4: Thank God we didn't miss the plane. Thank God we didn't miss the plane.
3: I know. We ran like the wind. I know, we ran like the wind. My heart sank when they called our names. My heart sank when they called our names.
4: Mom, I left my phone in the bathroom. Mom, I left my phone in the bathroom.
0: 네, 입으로 하는 입영작 시간입니다.
1: 여러분, 이 패턴이지 마유 볼까요?
0: 네, 첫 번째는 신기한 표현, right? Run like the wind.
1: 으흠.
0: 목소리 크게 해볼게요.
1: 네.
0: 과거형으로. 야, 우리 바람처럼 달렸잖아.
1: We ran like the wind.
0: That's right. Mm-hmm. 두 번째, 그 학생들은 바람처럼 달렸어.
1: The students ran like the wind.
0: 하나 더요.
1: 네.
0: We are late. 이거는 드릴게요. 우리 네. 늦었어. 바람처럼 달리자고.
1: We are late. Let's run like the wind.
0: 좋습니다. 읽어볼게요. We ran like the wind. The students ran like the wind. We are late. Let's run like the wind. 오케이. Okay, 자, 다음은요. My heart, her heart 하고 나서 sinks. 과거는 sank였습니다. 네. 자, 가볼게요. 그녀의 심장이 또 한 번 철렁했어.
1: Her heart sank once again.
0: Sank once again. Mm-hmm. 자, 다음은요. 나 그 알람 소리 듣고 심장이 철렁했어. 자, 직역으로 드릴게요. 나의 심장은 확 가라앉았다.
1: My heart sank.
0: 내가 그 알람 들었을 때.
1: When I heard the alarm.
0: 좋아요. 하나 더요. 우리 이름 부를 때 심장이 철렁했네. 자, 나의 심장이 가라앉았어요.
1: My heart sank.
0: 그들이 우리의 이름들을 불렀을 때.
1: When they called our names.
0: Alright.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Her heart sank once again. My heart sank when I heard the alarm. My heart sank when they called our names. 좋습니다. 빈칸 채워진 전체 대화 드릴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5: Thank God we didn't miss the plane.
6: I know. We ran like the wind. My heart sank when they called our names.
5: Mom, I left my phone in the bathroom.
0: 미션 해결할게요.
1: 슬기롭게 미션 해결!
3: Oh, thank God we didn't miss the plane.
7: I know. We ran like the wind.
3: Yeah.
7: My heart sank when they called our name.
3: I know. Huh? Mom?
7: Why?
3: I left my phone in the bathroom.
7: Oh, my soul.
3: Oh, no. Yes.
0: 와, 정말 깔끔하게 맞을 수 있겠어요.
1: 감동입니다.
0: 네. Alright. 자, 지난 시간 영작 퀴즈 정답 알려드리겠습니다.
1: 내 친구랑 오해를 풀어 라는 문장이었는데요. Clear things up with your friend.
0: There you go. 뭔가 확실하지 않은 것을 clear up 시키는 거, 명확하게 만드는 거였죠.
1: 네.
0: 자, 그럼 오늘 배운 이명작 패턴입니다. One's heart sinks.
1: 예.
0: 심장이 가라앉는 거, 결국엔 좀 철렁하는 느낌.
1: 오.
0: 이거 활용해서 다음 영작 해주세요. 난 그 버스를 놓쳤을 때 심장이 철렁했어.
1: 와,
0: 나 어떡하지? 이러면서.
1: 진짜 철렁하죠.
0: 맞습니다. 예.
1: 여러분 영어 문장 완성해 보시고요. 오늘의 미션 문장도 여러분들 것으로 만들어 보십시오.
0: Alright. 자, 여러분들 문장을 길게 만드는 게 항상 좋은 건 아니지만 가끔은 이렇게 오늘 패턴 같은 경우에 조금 문장 길어질 수 있단 말이에요.
1: 네.
0: 긴 것도 만들어 보고 또 실패해 보고 하다 보면 나중에 뭐 중간 정도 되는 문장 길이는 쉽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1: 맞아요. 그리고 그 성취감이 또 어마어마하거든요.
0: Yes.
1: 네.
0: 자, 주말입니다. 푹 쉬시면서 리뷰도 좀 하시고요. 저희는 월요일 이 시간에 찾아뵙도록 할게요. See you on Monday.
1: See you.

아무것도 안 했던 분들이 하루에 5분만 달려도 사망률이 반으로 줄어듭니다. 5분 없는 분은 없을 거 아닙니까? 예, 예, 예. 5분은 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5분을 뭐 속도도 상관없고 그냥 천천히 달려도 괜찮으니까 5분만 달리십시오.

0: 1300리 물길을 쉼없이 흘러 마침내 하구에 닿은 낙동강.
1: 폼이 좀 올라왔어요. 오늘은 빠가사리하고 대기하고 그때 잡혔네요. 그럼 사이즈는 작은 편이면 낙동강 지금.
2: 이거 크기였어요?
1: 예, 이거 좀 큰 사이즈로 한 45나 이런 정도.
0: 이곳에는 아직도 강에 기대어 살아가는 어부 공동체가 있습니다.
3: 매운탕 맛있게 드시고 화이팅 합시다.
0: 고기가 많든 적든 묵묵히 버텨온 이들.
3: 매운탕은 이 머리 맛이 최고 아니겠습니까?
4: 시원하고 담백하고 진짜 좋아요.
0: 400여 년을 이어온 구포항입니다. 육지의 끝이자 바다의 시작인 부산. 그 강 끝에 오래된 장이 있습니다. 구포시장. 한때는 낙동강 물길 따라 온갖 물산이 모여들던 영남 최대 규모의 오일장이 열렸다는군요. 지금도 하구에서 잡힌 다양한 고기들이 모이는 집산지인데요. 이제는 아무데서나 쉽게 볼 수 없는 민물고기. 오늘 아침 하구에서 갓 건져 올린 거랍니다.
3: 얼마 됩니까?
5: 예, 네, 13만 원 정도 됩니다. 장하고 이래서.
4: 한껏 너무 작은가요?
5: 어쩔 수 없지.
6: 이 정도면 괜찮은 가격 받으신 거예요?
4: 예, 뭐 보통 정도 됩니다.
3: 네, 수고했어.
5: 들어가죠.
3: 예. 예. 내일 봅시다.
5: 예.
0: 어부들이 수고해서 잡은 민물고기지만 우리에겐 그 이름도 얼굴도 낯선 것들이 꽤 있죠. 강을 호령하는 무서운 가물치와 강인한 생명력을 지닌 잉어입니다.
7: 한 70, 80cm 정도 됩니다. 근데 그래 큰 사이즈는 아니고요. 이거보다 더 큰 사이즈도 많이 있습니다. 특히 겨울철 같은 경우에는 더 많이 잡힙니다.
8: 주로 이제 연세 드신 분들, 여름철 보양식으로 많이 찾으시는 분들, 그런 사람들이 주로 많이 옵니다.
0: 몸 보신용으로 특히 인기라는 민물고기.
7: 뭐 좀 하시게요?
3: 장어 좀 싸게 먹으려 하는데요.
7: 아, 장어.
0: 여름철엔 단연 장어가 1등.
3: 메기도 먹고, 미꾸라지 주어탕도 해먹고, 붕어 중탕도 해먹고 그래요.
7: 1kg 4만원.
9: 뭐 잘 오셨어요?
10: 저거요. 여름에 보약 먹어야지.
4: 민물고기가 진미가 훨씬 더 있어 받았습니다.
7: 아, 구이 할 거? 예.
0: 예로부터 민물과 바닷물이 섞이는 낙동강 하구에서 자란 장어라고 하면 다들 알아줬다는군요.
11: 아버님 좋아하시겠네.
10: 내가 먹을 건데. 조금 사가지고 줄 게 없다. 내가 다 먹어야지.
11: 아, 그래요?
10: 네.
11: 아주 맛있게 드세요.
5: 예.
0: 구포시장 인근에 있는 작은 포구. 이제는 초고층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빌딩 숲 아래로 비켜놨습니다. 그래도 묵묵히 자리를 지키는 어부들. 오늘은 긴 여름 가뭄을 참다 못해 조촐하게 상을 차렸답니다.

0: 드디어 출항 준비. 직접 배를 모는 여성 어부도 있습니다.
1: 왜 혼자 나가세요? 남편분 어디 가시고?
2: 작년에 돌아가셨어요.
3: 이분은 우리 분도 회장이고 남성보다 더 조업을 잘하시는 분입니다. 그 우리 어촌계에서는 인정하는 분입니다.
0: 구포항에서는 예나 지금이나 여러 척의 배가 나란히 강으로 나갑니다.
4: 옛날에 조업을 같이 했어요. 여리대가 모여갖고 이렇게 큰 울타리식으로 건물을 치갖고 공동작업하고 그랬습니다. 늘 습관이 돼갖고 같이 나갑니다.
0: 그 시절의 공동조업은 사라졌지만 나이 들어가는 어부들은 서로 안전을 지켜주느라 여전히 함께 강으로 나간답니다. 이들을 이끄는 어촌계장. 어부들을 지키는 일 못지않게 중요한 일이 하나 더 있죠.
3: 물맛을 보면 염도 특징을 알 수 있습니다.
5: 어떤 고기가 잡히겠구나 알겠네요.
3: 당연합니다.
5: 물맛이 어떠세요?
3: 물맛은 지금 짠 그 염물이 없습니다.
5: 그럼 염분이 달라지면 어느 정도 달라요?
3: 맞습니다.
0: 강과 바다가 만나는 낙동강 하구. 그런데 1987년 하구 뚝이 설치되고 강으로 들어오는 바닷물의 양을 조절하고 있답니다. 강과 바다가 자연스럽게 섞이던 시절, 이곳엔 영양이 풍부해 다양한 민물고기와 바닷고기가 몰려들었다죠. 지금은 하구의 물이 달라지면서 잡히는 고기도 그 종류도 예전 같지는 않다고 하네요.
6: 민물 새우 잡습니다. 수분이 높아서 녹조물이 다 깨가지고 새우들이 다 죽었습니다.
0: 녹조가 심해지면 물속 산소가 줄어 물고기가 버티기 어려워진답니다.
2: 내려종 블루길 이런 거는 죽어도 괜찮아요. 강준치 또 구애설어 수미 하는 날 정해가지고 이걸 키로 달아갖고 4,000원씩 요 두 가지는 수미를 해요.
0: 토종 생태계를 파괴하는 주범들이라 구청에서 사들여서 사료로 쓴다죠. 그래도 제값 받는 것들도 꽤 올라왔네요.
2: 이거는 면탕집에 갖다 주면 인기가 있어요.
5: 이거는 그러면 좀 인기 있는 어종이네요.
2: 예. 김장철 때 뭐 새우 갈아가고 김장할 때 넣고 그래요. 이것도 키로 2만 원씩.
0: 수심이 깊지 않다 보니 소형 선박에 의지해 이루어지는 조업. 물살이 조금만 세져도 배가 흔들립니다. 그래도 빨리 통발을 올려야 하는 상황. 녹조가 심한 철엔 이틀 안에 걷어야 살아있는 물고기를 얻을 수 있답니다.
7: 오늘은 빠가사리하고 메기하고 그때 잡혔네요. 좀 사이즈는 작은 편입니다, 낙동은 지금.
5: 이거 크기 잡혀요?
7: 예, 요거 등 큰 사이즈 한 45나 요래 됩니다.
5: 엄청 크네요.
7: 예, 엄청 큽니다. 요것도 30이 넘거든요.
0: 오늘 강이 내어준 몫은 딱 이만큼. 어부들은 더 욕심부리지 않고 뱃머리를 돌려 왔던 자리로 돌아갑니다. 배를 이어 그렇게 살아왔다지요.
8: 아이고, 고생들 많았어요.
9: 안녕하십니까.
10: 네. 아이고야. 아이고, 신세하다.
11: 옛날 요로 하면 지금은 많이 잡힌 것이 아니지요. 이런 거 열 배도 더 잡지. 대여섯 박스도 잡지. 바닷가 오르면 한금어 자인데, 숭어, 가오리, 바다에서 고기 막 올라오면 오만 거다, 막 고시래기도 올라오고.
0: 하구뚝이 생기기 전 구포항 일대는 물 반, 고기 반.

0: 반이라는 말이 과장이 아닐 정도로 전성기를 누렸답니다. 포구엔 고기를 받으러 온 장사꾼들이 줄을 섰다지요. 이제는 화려한 도시 한켠에 오래된 포구로 남은 구포항. 한때 600명에 달하던 어부도 지금은 80명 남짓. 그래도 어부들은 조업을 마치고 포구를 떠나지 않습니다.
1: 같이 맨날 붙어있어서 지겹지 않으세요?
2: 아, 재밌죠.
1: 어떤 게 재밌어요?
2: 즐겁잖아요. 이야기도, 여러 가지 이야기도 하고, 뭐.
3: 요즘은 다들 연세가 있으니까, 이제. 어디 아픈 데 없느냐, 뭐.
4: 옛날에 어장을 어디로 가야.
3: 건강을 많이 생각하지.
0: 물고기를 손질하는 손끝엔 살아온 세월이 그대로 묻어납니다.
4: 원래 민물고기는 이제 아가미로 깔끔하게 해야 다른 잡내가 안 나니까는 아가미로 싹 깨뜨려야 돼요.
3: 옛날에는 진짜 더 많이 먹었지, 요즘보다.
4: 그때는 다른 먹을 게 별로 없으니까 우리가 반찬 해 먹는 게 더 많았어요, 파는 것보다.
1: 그래도 질리지 않으세요? 네?
3: 아유, 얼마나 담백하게 맛있는데요.
0: 오늘도 또 이 고기를 드실 거라네요.
5: 형님아, 고기 삶은 다 했다 하자.
0: 낙동강 하구에서 갓 잡아올린 민물 생선은 한 솥에 넣고 약간만 간을 해 펄펄 끓여내도 맛있답니다.
6: 마늘 다대기랑 고추가 들어가면 강아랑 들어가면 비린내 잡히고 그래요.
0: 국물 맛을 완성하는 최고의 활용 정점은 민물새우.
6: 시원한 맛과 감칠맛이 제일 많이 나고 새우 들어가면 그 짬내 같은 것도 많이 잡아주고.
0: 낙동강 하구를 그대로 담아낸 매운탕입니다.
4: 매운탕 왔어요.
6: 매운탕 왔어요.
1: 오, 아이고, 맛있게 맛있겠네요.
0: 고되게 일한 뒤 다 함께 나누는 한 그릇.
1: 잡수
6: 있어.
1: 네. 아이고. 고기 잡는다고 수고하셨습니다. 매운탕 맛있게 드시고 화이팅합시다.
0: 식구 같은 동료들이 있어 밥상이 더 푸짐합니다.
1: 매운탕은 이 머리 맛이 최고 아니겠습니까?
3: 너무 맛있네요.
7: 어도 일미.
3: 역시 낙동강 민물고기가 최고입니다. 시원하고 담백하고 진짜 좋아요.
6: 옛날 맛 그대로.
7: 옛날 어떤 그 맛 그대로.
1: 아버님 누가 막내세요? 죄송합니다. 제가 막내입니다.
8: 막내입니다.
9: 제가 아, 그러세요?
1: 한 20년 차이 납니다.
10: 20년? 많이 변했어요?
8: 나라가 변하는데.
6: 남도 변했어요?
8: 좀 말도 변하고요. 인생도 변하고요. 변화가 많지요.
10: 언제까지 배 타실 거예요?
8: 네, 건강할 때 그죠. 건강에 무리 안 올 때 그죠.
3: 옛날처럼 수질도 이제 많이 개선되고 개첩 우리 잡는 시절로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0: 차마 떠날 수 없는 곳. 배를 이어 평생을 살아온 터전이죠. 생계를 꾸리고 자식을 키운 것도 이곳이었고요. 그러니 강에 버려진 쓰레기 하나도 그냥 지나치지 못합니다.
3: 미랑 삼랑진 저쪽에서 낙동강 하구까지 이 페트병이나 수시로폴, 뭐 자루, 일반 쓰레기 이런 게 많이 버려져 있어요.
1: 예, 고생 많습니다. 배수 펌프장으로 가서 좀 소질 좀 줍시다.
0: 도시의 빗물이 모이는 배수 펌프장. 비가 많이 오면 도심이 물에 잠기지 않도록 문을 열어 낙동강으로 물을 내보냅니다. 그때 쓰레기까지 함께 강으로 실려간답니다.
1: 낙동강을 최고 오염시키는 주 배출구입니다. 상류에서 댐이 방류를 하기 전에 이 문을 엽니다.
10: 열리는 순간 여기 낙동강 하구가 오염이 그냥.
1: 예, 오염이 심하지. 400년을 지키기 위해서 새들을 물려주기 위해서 환경 오염 물질을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0: 아무 조건 없이 강이 어부들을 먹여 살렸듯이 이제는

0: 어부들이 강을 돌보는 겁니다.
1: 빨리 오래요.
2: 아, 또 고생했습니다.
0: 한숨 돌릴 새도 없이 그물을 손질하는 어부들. 벌써 내일을 준비합니다.
3: 자망입니다.
4: 붕어, 잉어, 강에 있는 공이야. 그걸 다 잡아요.
5: 어기 영차!
6: 어기 영차!
5: 저도 한다!
6: 어기 영차!
5: 고기도 많이 잡고!
6: 어기 영차!
5: 기분도 좋다!
6: 어기 영차!
5: 잘하고 있습니다!
6: 어기 영차!
7: 내일은 만승이요! 내일은 만승이요! 오늘 좋은 노래 많이 불러가 내일은 만승이요!
0: 봉화에서 여기 낙동강 하구까지 1300리. 강은 성실했고 사람들은 그 곁에서 애쓰며 살았습니다. 낙동강도 사람도 참 수고했습니다.
8: 비행기 최상급이라 한무새 뭐 한 150만 원이니까
9: 한무새 그것도 재산. 이게 내 인생 보물입니다.
10: 아, 엄마, 아니 전화를 안 받으셔. 엄마?
11: 어느 날 어머니가 뇌경색으로 쓰러지셨습니다. 긴 간병의 시작이었습니다.
12: 디스크 파열입니다.
11: 아버지의 디스크 수술로 인한 입원과 아내의 갑작스런 손목 골절 사고 때도 누군가의 간병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뇌경색증이 악화된 어머니는 요양병원으로, 아버지는 고관절염에 전립선암 수술까지. 집보다 병원에 계신 날이 늘어났고 간병은 계속되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잘 이겨내고 있습니다. 평소처럼 회사를 다니고 있고 사랑하는 가족과 소중한 추억을 쌓고 꾸준히 저축도 하고 있습니다. 간병, 미리 대비한 덕분에 잘 이겨내고 있습니다.
13: 간병의 부담이 시작되기 전에 지금 대비하세요. 라이나 생명, 새로 담는 간편 건강보험. 종합병원이나 일반 의료는 물론 큰 수술 후 긴 시간 간병이 필요한 요양병원 입원 시에도 간병인 비용을 보장해드립니다. 나이 들면 피하기 힘든 백내장, 디스크, 스텐트 수술 등 다양한 질병 수술비를 수술 받을 때마다 보장해드리고, 수술 후 종합병원에 입원하시면 첫날부터 입원비도 지급해드립니다. 게다가 지병이 있거나 큰 병을 알았어도 간편 심사 통과 시 가입 가능하고, 중간에 보장을 몇 번을 받아도 보험료 인상 없이 100세까지 보장해드립니다. 가입 나이도 최대 79세까지. 가족 간병 필요할 땐 이미 늦습니다. 내일 말고 오늘 전화주세요.
14: 1577-1791.
15: 공통특약으로 가입 후 1년 이내 50% 보장되며 보험 계약 체결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확인 바랍니다.
0: 이어서 세계 테마 기행 스페셜이 방송됩니다.
16: 잠깐! 콘도로이친 드신다면 주목하세요! 도리원단이 직접 콘도로이친을 식약처로부터 개별인정 받았습니다. 이름만 콘도로이친이 아니라 최고순도 90%로 속까지 꽉 채웠습니다. 이게 다가 아닙니다. 복잡한 관절 건강 빈틈없이 챙기시라고 관절에 꼭 필요한 두 가지 기능 성분을 더! 도리원단 관절 올케어! 첫째! 콘드로이친, 연골의 구성 성분 콘드로이친으로 속부터 꽉 채우고, 둘째, MSM, 관절을 탄탄하게 잡아주는 MSM으로 무릎을 편안하게, 셋째, NAG, 관절 움직임에 좋은 NAG가 발걸음을 가볍게, 기능성 원료 인체 적용 시험 결과 염증 관련 인자 개선, 관절 통증 감소, 보행 능력 개선을 확인했습니다. 관절에 필요한 세 가지 성분을 한 포로 간편하게 도리온단 관절 올케어. 콘드로이친, MSM, NAG.
17: 아,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18: 아, 이 분위기?
19: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18: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면?
2: 이분 위기.
1: 뭐야 이거?
20: 잡은?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0: 이게 바로 행복이죠. 곧고 피나는 잇몸을 탄탄하게 이가탄 탄탄한 잇몸
1: 먹는 즐거움
0: 이가탄탄 이가탄.
2: 오 선배님 여전하시는데
3: 좋은 거랑 같이 하니까 그렇지.
2: 나일상 팀메이트
4: 역시 우리 과일
2: 먼저 먹는 거. 아 지금 먹어 지금.

0: 꿈꾸던 일이 언젠가 이뤄질 수 있다면 마음에 로망 하나쯤 안고 사는 건 행복한 일이겠죠? 생각만 해도 두근두근 설레는 여행. 프랑스가 우리를 기다립니다. 알프스 산맥의 최고봉, 몽블랑. 그곳에 가기 위해 매력적인 도시, 미옹을 만납니다.
1: Il reste actuellement seulement 3 ateliers pour 10 personnes.
0: 보석 같은 호수가 두 눈을 매혹하는 안시.
2: 안시, c'est lac et montagne. Dans la région.
0: 마침내 마주한 환상의 설산까지. 로망 가득 싣고 몽블랑으로 향하는 근사한 여행을 시작합니다. 유럽 8개국을 품은 알프스. 그중 최고봉 몽블랑은 프랑스의 자랑입니다. 파리 남동부의 도시 미옹을 출발해 안시를 거쳐 샤모니로 향하는 오늘의 여정. 꿈에 그리던 몽블랑 루트를 달려봅니다.

2000년 역사가 살아 숨쉬는 찬란한 고대 도시. 리옹은 로마 제국의 속주였던 갈리아 지방의 중심지였습니다. 이후 르네상스 시대를 빛나게 한 산업과 상업, 금융업의 요충지가 된 리옹. 때문에 살아있는 역사 박물관이라 불리는 곳입니다.

0: 연일 계속되던 폭염을 살짝 누그러뜨리는 시원한 빗줄기. 리옹에 도착한 순간 마음이 차분해지는 느낌입니다.
1: 이곳 리옹은 론강과 송강이 만나는 곳에 위치해 있는 프랑스 제2의 도시예요. 이렇게 비가 내리니까 더 운치 있고 좋은데요?
0: 과거 친구들과 함께 공연하러 들렀던 리옹. 그때 스치듯 지나간 게 아쉬워 더 기대되는 여행입니다.
1: 저기 리옹 사람들의 벽이에요.
0: 도시에 들어서자 거대한 벽화가 반겨줍니다. 1995년 그려진 아름다운 작품. 놀랍게도 이 안에 무려 30명의 리옹 출신 유명인들이 숨어 있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1: 저기 3층에 보면 이 뜨띠 프랑스 어린 왕자 옆에 생테치페리도 있고요. 그 아래 영화를 처음 만든 리미에어 형제도 있고요. 맨 아래층은 폴 보키즈, 리옹 출신의 유명한 셰프도 있네요.
0: 리옹이 낳은 미인이 이렇게 많은 줄 몰랐습니다. 수세기에 걸친 이 도시의 역사를 한눈에 읽을 수 있는 벽화 그림책. 위대한 조상을 둔 리옹 사람들의 자부심이 절로 느껴집니다.
1: 지금 너도나도 얘기하겠다 그랬어.
2: Vous avez déjà vu cette mur?
3: Oui, c'est la première fois qu'on la voit en personne.
2: On vient de
3: la
2: voir
3: aussi. On la connaissait par internet, donc on avait fait quelques recherches quand même avec la classe de français. Mais c'est la première fois qu'on la voit en personne, en grand comme ça.
4: Non, il y a Bernard Lacombe, célèbre footballeur en maillot.
5: Bernard Lacombe.
6: En dessous du numéro 2.
2: Oh, c'est qui?
4: Footballeur.
5: Un footballeur qui joue au Lyon.
2: C'est quoi, comment dire, le plus, la beauté de Lyon, c'est quoi? Qu'est-ce que vous pensez?
3: On découvre. On découvre, mais il y a beaucoup de choses, donc l'architecture, la nourriture aussi.
2: Ouais.
3: La gastronomie, bien sûr, on ne peut pas l'oublier. Il faut découvrir, il y a beaucoup trop de choses pour voir comme que en une journée.
7: Bonne journée.
8: Les heures de Lyon.
2: Yes, merci.
1: 너무 친절하게 알려주셔서 덕분에 모르는 인물들도 다 알게 됐어요.
0: 거대한 건물 벽화는 또 있습니다. 과거 리옹의 산업을 이끈 주역들. 실크 노동자의 삶의 터전을 그린 까니의 벽입니다. 기원전 1세기부터 번성해 상업적, 전략적 요충지로 발달해온 리옹. 시대에 걸쳐 세워진 유서 깊은 건축물들이 2000년 이상의 역사를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이런 역사적 풍요로움 덕분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선정된 곳입니다.
1: 리옹이 부유했던 이유 중 하나는요, 실크 산업 때문인데요. 아직까지도 리옹 실크가 굉장히 유명해요.
0: 실크는 리옹의 명성을 전 세계에 알린 고마운 존재입니다. 과연 그 이름에 걸맞게 아름다운 실크 제품들이 발길을 사로잡는데요.
1: 너무 예쁘다.
0: 참새가 방앗간을 어찌 지나칠까요? 홀린 듯 들어선 순간 꽃밭에 온 줄 알았습니다. 화려한 색감, 찰랑거리는 감촉, 여심 잡기 그만입니다.
1: 이거 예쁘다. 이거.
2: 너무 예뻐.
1: 이거 진짜 예쁘다.
9: Bonjour.
2: Bonjour monsieur.
9: Enchanté.
2: Oui,
9: bienvenue.
2: Cette boutique est très jolie.
6: Je vous laisse découvrir. Là, c'est une grande page de l'histoire lyonnaise. On tisse la soie à Lyon depuis le XVIe siècle.

0: 5대째 운영 중인 실크 아뜰리에. 판매하는 제품들은 모두 자체 생산한 것들인데요.
1: 오, 너무 예쁘다. 아, 진짜 예뻐.
2: Et actuellement, à l'atelier, je fais des velours, mais sur une technique beaucoup plus ancienne.
1: Wow.
0: 작업장 안에선 200년 넘은 기계가 여전히 풀 가동 중. 한때 3만 명의 직공이 살았던 실크 도시의 명성을 잠시 추억하게 합니다.
2: C'est l'inventeur finalement de l'informatique, mais d'il y a 200 ans.
1: Il y a 200 ans.
2: Oui, oui, oui.
1: Oui. 200년 전에 만든 초상화인데요. 이게 그림으로 그려진 게 아니라 직조로 다 하나하나 짜신 거예요. 두 대 때문에 두노에.
0: 정성이 깃든 작품에서 장인의 숨결이 고스란히 전해집니다.
1: 너무 부드러워. 너무 부드러워.
0: 실크 도시에 왔으니 기념 스카프 하나쯤은 장만해야겠죠?
1: 어때요? 예쁜가요?
2: 아, 네.
1: C'est bon?
2: C'est très beau.
1: Très beau? Ça ou ça?
2: Tout. Tout est bien. Tout est bien.
3: Très bien.
1: 다 괜찮대요.
0: 결국 한 시간 만에 바깥 구경.
1: 저 너무 많이 산 것 같아요. 어쩔 수가 없었어요.
0: 지갑은 가벼워졌지만 마음은 부자가 된 기분입니다. 론강과 쏜강이 만나 예로부터 교역이 활발했던 리옹. 물자를 실어 나르기 유리한 조건에 수력을 이용한 물레 방적으로 실크 산업이 발달했습니다. 18세기 이후 새로운 직조기 발명으로 수백 년간 이어간 부흥기. 그 시절을 좀 더 느껴보고 싶습니다.
1: 여기 리옹에 오면 꼭 먹어봐야 되는 음식이 있어요. 부숑.
0: 리옹은 사실 두 가지 문화가 공존하던 곳. 실크로 큰 돈을 번 부르주아와 그곳에 몸담았던 노동자들은 서로 다른 문화를 만들었습니다. 그중 부숑은 서민 문화의 대표격이죠.
1: 부숑 식당은 이렇게 빨간 식탁고 그리고 이런 오래된 나무 벽 또 이렇게 다양한 포스터들이 걸려 있는 모습이 특징이에요.
4: Le fromage demi Saint-Marcellin, qui est spécialité lyonnaise, ou la cervelle de Canut. Si vous voulez, je pourrais vous raconter l'histoire sur pourquoi ça s'appelle la cervelle de Canut.
1: 지금 까뉘의 뇌라는 음식이 있어서 cervelle.
4: 1822 et 1824. Il y a eu la révolte des Canuts à Lyon. Et ils vivaient dans des conditions tellement terribles qu'ils se sont révoltés. Et pour casser cette révolte, les bourgeois les ont enfermés à la Croix-Rousse. Mais ça a été terrible, il y a eu des morts et tout. Hein. À l'époque, bon, c'était il y a très très très très longtemps. Et donc comme ils étaient enfermés à la Croix-Rousse, ils pouvaient ni rentrer ni sortir. Et quand même, ils avaient du lait. Ils avaient du lait. Avec ce lait, ils ont fait du fromage. Et ils avaient tellement rien à manger qu'ils ont mis de l'herbe dedans. Mais de l'herbe, de la vraie herbe. Et en fait, les bourgeois, quand ils ont vu que les canuts faisaient ça, ils ont dit, mais ils sont bêtes ces canuts. Ils n'ont pas de cervelle.
1: Oh non. Oh, mais c'est quoi ? Oh, mais c'est quoi ?
0: 수없이 낮은 임금, 형편없는 대우에 벌어졌던 까니의 반란. 하지만 결국 실패한 폭동이 됐는데요. 오히려 당시 값비싼 음식을 먹으며 풍미를 즐긴 부르주아들은 치즈에 풀을 넣어 끼니를 해결할 수밖에 없었던 까니들을 비난하며 놀려댔습니다.

0: Alors le mot bouffon, c'est très très vieux. Les canuts, et c'était plutôt la classe populaire. Et on y servait des abats. Les abats, c'est tout ce qui est en douillette, les veaux, les tabliers, tout ça. Que les abats étaient arrivés, le restaurateur prenait un gros bouchon de paille auquel il mettait le feu dehors. Il mettait le feu, il y avait la fumée. Il y avait la fumée. Bon appétit.
1: Merci.
0: Avec plaisir.
2: 고기가 온 걸 알리려고 태운 집더미 부숑. 그것이 서민 음식을 파는 식당 부숑의 시초가 됐습니다.
3: 치즈가 들어간 계란찜 같은데요?
4: 포에 뭐?
3: 즐겨.
5: 이게 뭐지?
3: 돼지 내장? 소 내장? 내장 요리? 고기 냄새가 많이 나요.
2: 독특한 풍미와 육즙 때문에 초보자에겐 어려울 수 있는 음식이었습니다. 식사 후 뒷골목 탐험에 나섭니다. 여행자들의 특별 명소가 된 과거 까니들의 공간.
3: 이건가?
2: 어딘지 궁금하시죠?
3: 여기는 타불 입구예요. 타불은 과거 실크 산업 노동자들이 실크를 옮길 때 비를 피해 이용하던 통로인데요. 지금 직접 사람들이 옆에 살고 있기 때문에 조용히 해야 돼요.
2: 라틴어 통과에서 유래된 말 트러블. 비나 눈이 오면 값비싼 실크를 이곳을 통해 손상되지 않게 운반했습니다.

0: 건물과 건물 사이는 물론 거리와 거리도 연결하는 트러블. 리옹 안에는 약 500개의 트러블이 존재하는데요.
1: 무슨 미로 속에 들어와 있는 것 같아요.
0: 19세기에는 노동자들의 노동운동 거점, 2차 세계대전 때는 레지스탕스의 비밀 아지트였던 신비한 건축물. 대부분 사유지에 포함돼 80개 정도만 일반인에게 공개되고 있습니다.
1: 트러블이 너무 재밌어요. 도심 속의 미로인데 들어갔다 나오면 새로운 길이 펼쳐지고 들어갔다 나오면 이렇게 또 새로운 문이 나가볼게요.
0: 마치 재밌는 미로 여행을 마치고 현실로 돌아가는 기분.
1: 탈출!
0: 위대한 이 도시를 빛나게 한 수많은 방직공들의 이야기. 그들의 애환이 리옹을 더 특별하게 만듭니다. 리옹에서 1시간 반 정도를 달려 아름다운 휴양도시 안시로 향합니다.

알프스 빙하가 흘러내려 청명한 호수를 품은 그림 같은 도시. 바다를 닮은 호수, 마을을 감싸고 흐르는 여러 운하들 때문에 알프스의 베니스로 불리는 곳입니다.

0: 안시는요, 프랑스 사람들이 노년에 가장 살고 싶어하는 도시 1위로 꼽히는 곳인데요. 안시 호도 있고, 그다음 알프스 산도 있고, 산도 즐기고 호주도 즐기고 볼거리 놀거리 가득한 곳이에요. 직접 와보니까 왜 살고 싶어하는지 알 것 같아요.
1: 은퇴한 이후 여생을 보내고 싶은 건 그만큼 마음이 편하다는 거겠죠? 굳이 무얼 하려 애쓰지 않아도 저절로 행복한 기운이 밀려드는 마법의 공간입니다.
0: 백조가 진짜 엄청 커요. 이렇게 가까이서 거의 처음 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바게트를 진짜 좋아해요. 없는데 이제? 더 없어.
2: �ous habitez ici?
3: Non, on habite à Grenoble.
2: À Grenoble?
3: Oui.
2: Et vous êtes venu ici pour en vacances?
3: Bah, juste pour la journée.
2: Ah, pour ça?
3: Ouais.
2: Oh.
3: La ville d'Annecy, ouais, elle est jolie. Hein. C'est une belle ville, bien entretenue. C'est agréable.
2: D'accord.
3: Ouais, là, sous les arbres, on est bien en plus avec la chaleur qu'on a en ce moment. Toi, t'aimes bien aller dans l'eau? Ouais.
1: 운하를 지나 프랑스 친구들이 그토록 극찬한 안시호를 보러 갑니다.
0: 어떻게 호수가 이런 색깔이지?
1: 해발 447m, 알프스 자락에 있는 빙하호수. 멋진 알프스 파노라마를 볼 수 있는 최고급 물놀이 명소입니다. 수질이 좋기로 유럽 내에서도 손꼽히는 곳. 안시 주민과 정부가 함께 끊임없이 관리할 만큼 프랑스인들은 이 호수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합니다. 보석처럼 빛나는 안시호. 보고만 있을 순 없죠?
0: 오.
2: C'est si beau de partir d'un peu plus près du sud, près du sud, en chantant des chansons. C'est si beau de se dire des mots doux. Ce petit rien du tout, mais qui me disent l'or en voyant notre mie.
1: 이곳에 사는 나를 그려봅니다. 눈부신 자연이 날마다 보약 같은 하루를 선물할 것 같습니다. C'est si bon de goûter dans ses yeux. 골목 안에 왁자지껄한 풍경이 펼쳐집니다.
0: 시장이 열렸나 봐요.
1: 매주 토요일에 열리는 아침 재래시장. 먹기 좋게 가공한 음식, 인근 지역 농산물들이 총출동합니다.
0: 이거는 납작 복숭아인데요. 제가 프랑스에서 제일 좋아하는 과일이거든요. 맛보게 해주셨어요. 되게 맛있는데 백도 복숭아인데 되게 물렁한 복숭아 같고요. 안에 과즙도 더 풍성해요.
1: 납작 복숭아에 이어 이번엔 생소한 과일 등장. 유럽과 북미에서 인기 많은 칸탈로프 멜론입니다.
0: 진짜 달아요.
1: 포도알처럼 크기가 작은 미라벨 자두도 보이는데요. 납작 복숭아와 미라벨 자두를 구입합니다. 한국이나 프랑스나
0: 어딜 가나 푸짐한 시장 인심. 이번엔 페스토를 맛보고 가랍니다.
4: 프랑스에서는 이렇게 많이 빵에 뭘 발라 먹어요. 되게 이국적인 스타일을 이번엔 건 이제.
5: 라이,
4: 세, 자도, encore, on mange beaucoup de la.
5: Donc ça, c'est une crème d'ail.

0: vegan, il n'y a pas de laitage, jamon de pois chiche. C'est de l'ail en persillade au pois chiche.
1: 한국인이 좋아할 만한 몇 가지 맛을 추천해 줍니다.
0: Ça, vous avez des épices mexicaines, du poivron et de la harissa.
2: 다 만드신 건데 이번 거 좀 매운 거래요.
1: 보는 재미에 먹는 재미까지 시간 가는 줄 모르는 시장나들이 진열대를 구경만 해도 주민들의 일상을 엿보는 것 같습니다. 도시 중심에서 벗어나 새로운 명소로 찾아 나섭니다.
3: 여기 앙시에 예쁜 성이 있다 그래서 왔는데요. 별로 가는 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너무 아무것도 없는데요.
1: 점점 깊어지는 산길. 제대로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3: 이거 보이는데요? 저 맞나?
1: 무려 1000년 이상 한 가문에 의해 이어져온 망동생 베르나르 성. 초창기 성주에 관한 아주 놀라운 이야기가 숨어있는 고성입니다. 가다가 한 가족을 만났는데요.
3: 몰래 포토?
4: 네.
1: 화목한 모습이 보기 좋아 예쁜 사진을 선물하고 싶었습니다.
3: 알로,
1: 알고 보니 10년 전 한국에서 교환학생도 한 남편.
3: Vous habitez près d'ici?
5: Non, à Paris.
3: À Paris. Oh, non, il
1: y 우연치고는 너무나도 특별한 만남입니다. 가는 길이 심심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6: Cette chanson douce, je vais la chanter pour toi. Car ta peau est douce comme la mousse des bois. La petite biche est aux abois, dans les bois se cache le loup. Et le brave chevalier passa, il prit la biche dans ses bras.
3: Bravo! Oh my gosh! Regarde, il est pas dedans là, c'est ça.
1: 딸아이를 태운 유모차를 들고 종횡무진.
3: 어디 가나 부모 마음이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아이들 좋은 데 보여주려고 저렇게 열심히 걸어 올라오시고 대단하다.
1: 그렇게 20분 산행 끝에 도착한 망동생 베르나르 성. 고풍스러운 외관이 돋보입니다.
3: 12시 반 약속이거든요.
1: 이 성은 본래 10세기 때 요새로 지어진 목조 건물. 하지만 12세기 성주였던 망동가에 의해 초창기 성 구조를 갖췄습니다.
7: Messieurs, bonjour et bienvenue au château de Manteau-Saint-Bernard. En l'an 1008, Saint-Bernard, comme certains d'entre vous le savent peut-être, a aidé à pacifier les cols alpins, notamment les passages allant vers l'Italie, protégeant ainsi les voyageurs et pèlerins tels que moi.
1: 천년 이상 사람들의 신망을 얻으며 성을 지켜온 망동가. 그 중심엔 영주이자 사제였던 생베르나르가 있습니다. 과거 조난 위기에 처한 중세 순례자들에게 각종 구호활동을 펼쳤던 그. 오늘날 구조견으로 잘 알려진 세인트 버나드 종이 바로 그의 영문 이름이라는 게 결코 우연의 일치는 아니겠죠? 망동가가 거주해온 천년의 세월은 다양한 건축 양식에서 볼 수 있습니다.
4: Et bien sûr, pour chauffer cette eau, il se servait également de cette chaudière à charbon qu'il a installée au même moment. Et là, les cuisiniers travaillaient à l'époque à ce petit Louis XIII. Mais également quelques meubles de style rococo, tout comme ce miroir du XVIIIe siècle.
1: 화려한 로코코 양식이 돋보이는 연회장에서 가장 눈길을 끈 건 낡은 피아노.
4: 1890. Nous avons la chance d'avoir une pianiste aujourd'hui, messieurs dames, au château.
1: 이게 설마 꿈은 아니겠죠? 19세기 피아노를 연주하는 영광스러운 날입니다.

수많은 공연장에서 연주해봤지만 오늘은 특별합니다. 마치 이 성의 주인이 된 흥겨운 상상을 해봅니다. 제가 19세기에 피아노를 치다니 처음 있는 일이에요. 조율도 나쁘지 않았고요. 너무 떨렸어요. 수세기 전 과거로 돌아가 중세 여행을 하고 나오니 갑자기 스타가 돼 있는데요. 일행들로부터 쏟아진 뜨거운 관심이 나쁘지 않습니다. 훌륭한 외관만큼이나 멋진 사연을 만난 고성 투어였습니다.

0: 숙소로 가는 길에 차가 두 시간째 가다 서다를 반복하는 중 무슨 일일까요?
1: 요바네 누나, 지금 배트 라땅스 있어서 길이 좀 막혀요.
2: 아, 오늘 그날이구나.
0: 우연히 알게 된 안시호수 불꽃 축제. 현지 코디의 소개로 잠시 감상하고 갈까 합니다.
3: 맨날 얘기만 듣고 한 번도 못 봤는데 너무 기대돼요. 여기가 메인 포인트는 아닌데 좋은 장소라고 하거든요, 여기.
2: 자리를 잡아.
4: 오, 저기요.
3: 오! 저기 보세요. 저기 좀.
0: 그 순간 밤하늘을 수놓기 시작하는 아름다운 불꽃들. 호수 위를 까만 도화지 삼고 불꽃을 물감 삼아 근사한 작품을 만듭니다.

0: 불꽃놀이 보니까 마음이 어린 나이 같이 막 설레어요.
1: 노래 가사처럼 사랑에 퐁당 빠질 것 같은 순간 인생이 온통 장밋빛으로 물듭니다.

0: 다음 날 안시에서 1시간 10분을 달려 몽블랑의 도시로 향합니다.
1: 지금 샤모니를 가는 길인데요. 샤모니는 제가 프랑스에서 제일 좋아하는 지역이거든요. 근데 사실 운전해서는 처음 가요. 그래서 이렇게 아름다운 풍경이 있는지 몰랐네요.

0: 대박 대박. 오, 가짜 같아요. 뭐 그래픽 같은데?
1: 마침내 알프스 몽블랑의 땅에 왔음을 알리는 거대한 하얀 산. 프랑스와 스위스의 국경지대. 이곳은 알프스 최고봉 몽블랑을 전 세계에서 가장 가까이 조망할 수 있는 산악도시 샤모니입니다.
0: 지금 여기는 몽블랑이 제일 잘 보이는 에귀드 미디로 가는 케이블카를 타는 곳인데요. 에귀드 미디는 정오의 바늘이란 뜻이고요. 해가 딱 정오에 딱 떴을 때 그 꼭대기 바늘에 딱 걸린다고 해서 그런 이름이 붙여졌대요. 케이블카를 지금 탈 건데 진짜 높아요. 한번 보세요. 우와.
1: 해발 3842m에 있는 에귀디 미디 전망대. 전망대로 향하는 케이블카는 20분 만에 무려 3km 가까이 오르다 보니 한때 세상에서 가장 빠른 케이블카로 기록되기도 했습니다. 정상을 향하는 마음이 기대 반, 걱정 반입니다.
0: 마을이 금방 작아졌어요. 장난감 같이 작아졌어요.
1: 순식간에 고공질주. 1분 전만 해도 저 아래에 있었던 것 같은데요. 어느덧 해발 2000m 가까이에 도달한 케이블카. 이제부터 급속히 경사를 높이는 마의 구간이 찾아옵니다.
0: 이게 끝이 아니야.
1: 꿀렁꿀렁, 기우뚱. 그야말로 다이내믹한 케이블카 여행.
0: 여기는 에귀드 미디가 아니고 여기는 중간 정도죠. 중간 정류장.
1: 10분 정도 올라가 도착한 중간 정류장 플랑들레기. 에귀디 미디 전망대까지 가려면 케이블카를 한번 환승해야 합니다. 말이 정류장이지 이곳 또한 엄청난 뷰를 자랑하는 또 다른 전망대. 거대한 암벽 설산이 시선을 압도합니다. 정상이 가까워지자 가슴이 요동치기 시작합니다.

0: 지나가는데 주름을 지나가는데 너무 무섭다. 주름을 뚫고 올라오고 있어.
1: 또 한 번의 10분 고공 비행을 마치고 이제는 엘리베이터를 탈 차례.

0: 약간의 고산 증세가 있을 수 있어 고산병 약을 먹어두면 좋습니다.
1: 또 올라왔다니.
2: 어지러.
1: 더 올라올 때가 있다. 와, 산 아래 산 아래 산 아래 산 아래 산이 끝없이 있어요.

0: 한반도와 비슷한 크기로 유럽 8개국에 걸쳐 있는 알프스. 유럽의 지붕이라 불리는 그곳의 가장 높은 봉우리 몽블랑을 코앞에서 마주합니다. 해발 4,000m급 수많은 고봉 사이로 사시사철 눈 쌓인 하얀 산 몽블랑. 이름만으로도 설렘을 주는 곳입니다. 만년설로 뒤덮인 짙은 회색빛 돌산. 이곳을 이토록 갈망하는 건 어쩌면 산이 아닌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는 여정이기 때문일 겁니다.
1: 여기 올라오니까 막 그동안 막 걱정하고 했던 것들이 막 다 너무 작게 느껴지고 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그래.
0: 거대한 알프스 산맥을 굽어보면서도 결코 화려함을 뽐내지 않는 산. 그래서 몽블랑은 더욱 묵묵히 빛나는 것 같습니다.

0: 전망대에서 내려와 출출함을 달래 특별한 음식을 맛보러 갑니다. 과거 목초지에서 소를 방목하며 알프스 목동들이 먹었던 음식. 알프스에 왔으니 알프스 대표 음식을 맛봐야겠죠? 그런데 식당 한쪽에서 벌어지는 독특한 광경. 수출체어 만든 화로입니다. 저게 테이블마다 왜 있을까요?
1: 아, 퐁듀가 있고 핫클렛이 있네요. 그렇지만 오늘은 핫클렛을 먹겠습니다.
0: 일단 주문부터 하고 궁금한 걸 물어볼 참. 그때 제 앞에도 떡하니 나타난 화로입니다.
2: 분이 설명해 주시기로는 요 근처에 놓으면 이제 여기 안에 숯이 열을 가해가지고 살짝 녹아요, 치즈가. 그러면 이거를 슥 떠서 접시에 툭 놓고 먹는 거죠. 안에서 뭐 부풀어요.
0: 알고 보니 치즈를 녹이는 도구.
2: 이쪽으로.
0: 난생 처음 화로불에 녹여 먹는 치즈입니다. 그런데 이게 어찌 된 일일까요?
2: 이렇게 하는 건 처음 먹어봐요. 네.
0: 그 순간 갑자기 등장한 엽손님. 먹는 방법을 설명해 주시는데요. 급기야 자리까지 이동. 쩔쩔매는 모습이 안쓰러웠나 봅니다. 너무나도 간단해 민망한 순간입니다.

0: 이 불에 직접 녹여 먹어 치즈의 진한 풍미를 느낄 수 있습니다. 프랑스의 또 다른 매력을 느낄 수 있었던 알프스 여행. 몽블랑 가는 길은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어주는 행복한 여행입니다.
1: 작은 슈퍼마켓 같아요. 어머, 진짜.

공원에도, 거리에도, 주택에도 합성목재, 예스템바, 데크, 펜스, 루바, 사이딩 등 친환경 제품으로 생활 속 가까이 합성목재 예스 팀박.

0: 오늘 무대는 여기까지만!
1: 바르게 달리는 킥보드!
2: 빠르게 달리는 속도보다 바르게 나아가는 방향, 빠르게 앞서는 요령보다 바르게 함께 타는 문화를 마이크로 킥보드와 함께 바르게 달립니다. 스위스 테크놀로지 마이크로 킥보드.

0: 미튜버 이든이
1: 촬영 온대. 우와, 정말
2: 나는 누구? 여긴 어디?
3: 오디션 탄생 블링스타 지역 예선 현장입니다.
1: 멜리 할 수 있어. 신나게 해준다면. 그랬지. 거짓말쟁이. 신나게 해준다고 하고선 오디션장으로 데려오는 게 어딨어. 그건 반칙이지.
4: 반칙 아니거든. 무대에서 노래하는 것보다 춤추는 것보다 신나는 건 없다쇼.
1: 아무리 내 꿈이 아이돌이긴 하지만 아직 준비도 안 된 나를. 이건 정말 반칙이야.
5: 참가자분들 이제 입장하세요.
6: 날 부른 녀석이 누구냐?
7: 아무도 없으셔?
3: 자, 다음 참가자 준비하세요.
1: 네. 난 몰라. 어떡할 거야? 배신자.
8: 왜 저래?
9: 난이 안 좋아 보여.
5: 긴장해서 어딘가 이상해졌나 봐.
1: 어떡해. 자격증 말이야.
10: 어머, 저기 봐.
11: 우와, 이든이다.
10: 진짜? 그 아이돌 플라리스트 맞지?
1: 이든이다.
10: 이든?
9: 신발이 훨씬 잘생겼는데?
10: 진짜 이든이야? 어떡해.
4: 이든? 그게 누군데?
10: 내가 제일 좋아하는 인기 유튜버 이든. 말도 안 돼. 내가 이든 앞에서 무대를 한다고?
12: 빙고. 목표물 활동 개시.
3: 오디션 탄생 블링스타 지역에선 27번 참가자.
13: 숨 참고 뛰어, 숨 참고 잠수, 숨 참고 털기.
14: 저기 한 번만 더 해보면 안 될까요? 한 번만요.
6: 좋아, 반칙의 냄새가 가까워지고 있어.

0: 신곡도 최고!
1: 상당한 춤실력입니다. 이번 심사는 노래!
2: 맞아? 네, 소리밖에 안 들리는구만.
3: 뭐 염소야?
4: 영 괜찮은 참가자가 없군요.
2: 그래도 규칙상 한 명은 반드시 합격시켜야 하잖아요.
5: 저기, 저 참가자를 합격시킨 건 어떻습니까?
4: 저 참가자 말인가요? 노래 실력이 많이 떨어지는데요.
5: 아, 그게 사실 저 참가자가 말이죠. 그 춤 특기생이 내가 어쩌다 춤을 잘 추니까.
6: 어, 그래요? 아, 그럼 당연히 합격시켜야죠. 합격, 합격, 합격.
7: 여긴 반칙과 부정부패의 불쾌한 냄새가 가득하시죠.
1: 다음 29번 참가자 올라오세요.
8: 네, 네.

0: 마치겠습니다. 이제 그럼 다음 순서는 춤.
1: 연속 세 번 돌기. 하나, 둘, 셋. 저 할 수 있어요. 저 괜찮아요. 할 수 있어요.
2: 뭐지, 저 참가자?
3: 정말 놀라운데요. 저 상황에도 포기하지 않다니.
4: 메일리, 그렇게 욕심 부린다고 꿈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1: 마지막 기회야. 하나, 둘, 셋.
0: 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합격자를 발표하겠습니다.
5: 자, 이번 예선 합격자는 한 명입니다.
1: 한 명?
5: 참가자 28번 축하합니다.
1: 내가 합격이래. 감사합니다. 엄마, 내가 됐어.
6: 이제 그만. 반칙 합격자는 인정할 수 없자.
5: 어? 누구세요?
6: 나는 정의의 소저 바람목. 반칙을 싫어하죠. 이거 당신 왜 반칙으로 심사를 하셨죠?
5: 저요? 아, 저 그

0: 안아보시죠.
1: 아이고 무서워.
2: 저게 뭐야?
0: 야채.
3: 증거? 그러고 보니 아직 반칙에 대한 증거를 확보 못했네.
4: 뭐야, 너희 서로 아는 사이야?
5: 사실 버럭몽은 내 몽글리 친구야. 그치만 지금은 몽글리가 아닌 망글리가 되어버렸슈.
4: 망글리?
3: 나의 실수! 내가 이번엔 좀 급했죠? 증거 불충분!
4: 뭐야? 쟤 그냥 가는데?
5: 아직 몽글리의 마음이 남아있었나봐. 다행이야.
3: 없네. 증거가 없어.
6: 우리도 망글 타임을 시작해볼까?
2: 시작해! 시작해!
7: 헛된 꿈의 고통을 멈춰주마. 망글리와의 행복한 동행 망글 타임!
8: 이제부터는 해피 망글

0: 버럭 망글리. 망글리에게는 증거는 중요하지 않아. 그냥 망글 타임을 즐기는 거야. 해피 망글 타임!
1: 반칙쟁이들이 여기 다 모여있네.
2: 반칙쟁이는 이 사람이에요.
3: 나도 아니에요. 그래요. 정말
1: 나는 정의의 수호자 버럭몽. 반칙쟁이들을 체포한다. 버럭몽 그만해. 아, 네가 반칙을 외친 녀석이로군. 근데 내 이름은 어떻게 알았죠?
4: 방금 네가 버럭몽이라고 했잖아.
1: 채! 어쨌든 세상에 반칙을 없애서 아이들의 꿈을 이룬다. 증거 따윈 필요 없어. 이게 망글리의 방식이다.
5: 겨우 합격했는데.
1: 오늘의 오디션은 모두 무효다.
4: 무효라니. 진짜 반칙인지 아닌지 아직 밝혀진 것도 없는데.
6: 맞아. 만약 반칙이 아니라면 합격자는 너무 슬프다쇼.
4: 버럭몽을 막아야겠어. 알려줘. 어떻게 제일 막을 수 있는지.
6: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쌩쌩쌩. 그건 바로 합격.

0: 아이고, 부러져요. 집에 달려요.
1: 오늘의 오디션은 모두 무효다.
0: 멈춰. 누구 마음대로 무효래? 나 30번째 참가자거든.
1: 30번째 참가자라고?
0: 아직 내 노래 안 끝났다고.

0: 바르게 달리는 풀포즈.
1: 빠르게 달리는 속도보다 바르게 나아가는 방향. 빠르게 앞서는 요령보다 바르게 함께 타는 문화를 마이크로 킥보드와 함께 바르게 달립니다. 스위스 테크놀로지 마이크로 킥보드.
2: 꼬마 버스들 출발 시간이에요. 라니 출발, 가니 출발, 루기 출발, 가요. 차고문이 열리면 슝. 꼬마 버스 타요. 주간 최고지 놀이 타요와 친구들.
3: 미션 고철로 놀이터 짓기.
4: 어? 기가 빌다!
3: 시청자들에게 테라시티 외곽에서 뭘 하고 있는지 말해줄래? 안녕 제이. 우리가 들었는데 테라시티 어린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곳을 찾았대.
5: 그래서 확인해보러 왔어.
3: 그 놀이터가 어디 있는지 알아?
4: 정확히는 모르지만 내가 위성 좌표와 지상 활동을 비교해서 정확한 위치를 찾아봤더니
3: 내 꼬리가 저쪽이래.
4: 포키, 같이 가! 포키의 꼬리는 늘 과학을 무시한다니까.
5: 세상에나, 이게 아이들 놀이터란 말이야?
3: 다 우주 고철인데?
6: 얘들아, 물러서! 그 고철은 위험할 수 있어!
3: 위험 물질이 있나 스캔해보는 게 좋겠는데?
5: 같이 확인해보자.

0: 멋진 놀이기구인데?
1: 정말 좋아하네.
2: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 아무렇게나 쌓여있는 고철 덩어리들은 위험할 수 있어. 하지만 기가빌더가 다 같이 힘을 합친다면 멋진 화석 놀이터로 만들 수가 있어.
0: 위험한 고철 덩어리가 멋진 놀이터가 되는 거네. 생각만 해도 멋지겠는데.
2: 그럼 다들 준비됐어?
3: 응!
4: 응?
2: 기가빌더 출동! 짱타기 대전 쿠키! 짱타기는 내가 또 전문이지! 수학 천재 루루!
4: 수학은 누워서 당근 먹기야!
2: 눈부신 아티스트 리! 내 손을 거치면 뭐든 예술이 된다고! 근력쌓기 챔피언 마이티!
5: 자, 쌓고 포장하는 건 내게 맡겨!
2: 그리고 하늘을 나는 스타 스키!
6: 몸집은 작아도 큰 일을 해내지!
7: 기다리다 출동!
2: 자, 여러분! 오늘 계획을 말해줄게. 모든 고철을 다 치우고 땅을 평평하게 다진 다음 놀이터를 짓는 거야.

0: 말했어 기가 들다. 금세 뚝딱 다 죽겠는데.
1: 아빈 어떡하면 좋지? 문제가 생겼어. 놀이터를 절반밖에 못 지웠는데 고철이 벌써 다 떨어졌어.
0: 다 써버린 거야?
1: 고철이 더 필요한데 어디서 구하지?
2: 내가 어디에 있는지 알아?
0: 시장님!
3: 안녕하세요!
0: 시장님, 어디 가면 고철을 더 구할 수 있어요?
2: 바로 저기!
4: 어? 어디예요? 여기요? 아니면 여기요?
2: 내 머릿속이 아니라 우주에 가면 있단다. 우주에는 수많은 쓰레기가 떠다녀서 우주여행을 위험하게 하기도 하거든. 그 고철을 재활용하면 모두에게 도움이 될 거야.
1: 하지만 우주까지 어떻게 가요?
5: 여기 왔을 때처럼 하면 되지.

저 기가의 송이들이 어디로 가는 거지? 그래, 분명 뭔가 새롭고 흥미로운 걸 찾으러 가는 거야. 우리는 도보와 두더지들. 과학은 하나의 게임이지. 누구보다 먼저 화성을 연구해서 명성을 손에 넣겠어. 비행모드 작동. 발견한 걸 코앞에서 빼앗아주마.

0: 진짜 반짝거린다. 정말 너무 멋져. 저 별은 그냥 빛나는 불빛이 아니라 사실은 엄청난 불덩어리야.
1: 또 시작이네.
2: 어? 저것 좀 봐.
0: 얘기 안 끝났거든.
3: 어? 썩 보기 좋은 건 아닌데.
1: 좋아 얘들아, 다들 뭘 해야 할지 알지? 우주비행선 발사! 기가빌더 출동!
0: 엉망진창이야.
2: 게다가 너무 위험해.
0: 다행인 건 화성 놀이터 재료가 부족하진 않을 것 같아.
1: 이 고철 덩어리들을 화성으로 가져가려면 뭔가 담을 게 필요해.
0: 딱 맞는 게 있어. 기가 우주 가방 작동. 난 준비성이 철저하거든.
4: 우주 쓰레기를 주워 출발.
0: 잡았어.
5: 우주 쓰레기 발견. 크레인

0: 그럼 그렇지. 우주에서 자원을 모으고 있었어. 새로운 자원은 그게 뭐든 모두 내 거야. 공격 준비!
1: 기가 우주 가방이 꽉 찼어! 수고했어, 기가 빌더! 놀이터가 뭐야? 놀이공원도 즐길 수 있을 만큼 고철을 잔뜩 모았어!
2: 좋아! 놀이터를 완성하자!
0: 날 위해 이렇게 열심히 일해줘서 고마워!
1: 포보가 기가 우주 가방을 뺏어갔어!
3: 안 돼! 그럴 순 없지! 그 고철로 놀이터를 만들 거란 말이야!
0: 아, 안 돼! 화성에 있는 모든 특별한 자원은 다 내 거라고! 내 거!
1: 특별하다고?
3: 이 마이트님을 이길 수 없어! 난 힘센 곰이라고!
0: 어? 어? 이게 뭐야? 다 우주 쓰레기잖아!
1: 어떻게 큰일 났어! 우주 쓰레기가 어디로 떨어질지 확인해봤는데 테라시티로 향하고 있어! 고철들이 봄에 부딪히면 테라시티는 다 망가질 거야!
4: 빨리 막아야 해! 기가 빌더! 변신!
3: 포켓몬 변신 완료! 마이티몬 변신 완료! 웨이브 변신 완료!

0: 테라시티 시민 여러분, 걱정할 거 없습니다. 저건 그냥 커다란 우주 고철 덩어리들이 떨어지고 있을 뿐이에요. 내가 뭘 잘못 말했나?
1: 하나도 빠짐없이 꼭 잡아야 해. 한 조각이라도 떨어지면 정말 큰일 나.
2: 너무 많은데.
1: 나한테 그물이 있어.
2: 그물? 그물로 뭘 할 건데? 아,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 그물이랑 장비를 줄래?
1: 알았어, 포키. 잡았다! 우후! 쓰레기를 더 붙이면 크게 만들 수 있어.
2: 드디어 다 깨끗하게 치웠어.
1: 기가 밀다. 우리가 고철 한 조각을 놓쳤나 봐. 도매 떨어지겠어.
2: 부스터 작동.
3: 안돼.
0: 아직 해보고 싶은 게 많은데.
2: 누가 지나가게 해준대. 조금만 더.
0: 말했잖아, 걱정할 거 없다니까.
4: 속보입니다. 기가빌더가 놀이터를 다 지었습니다.
1: 모든 고철을 다 사용해서요.
2: 그물까지도요.
0: 그렇다면 K시장이 공식적으로 기가 놀이터 대장을 선언합니다.
1: 놀이터 진짜 재밌다.
5: 기가빌더 오늘도 2부 완수.
6: 한여름 밤에

0: 오늘은 특별한 소식이 있어요. 오늘 밤 유성우가 쏟아져요. 그것도 바로 여기서 시작됩니다.
1: 어? 유성! 즉 별똥별은 혜성의 작은 조각들이 대기에 떨어지면 빛나는데 많이 떨어질 때 이를 유성우라고 부른답니다.
0: 벌써 많은 테라시티 시민들이 유성우를 보려고 모여들고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기가 빌다도 함께하고 있어요.
1: 아, 빨리 별똥별을 보고 싶다.
2: 별똥별이라니 진짜 예쁠 거야. 너무 신나.
3: 그냥 돌덩어리가 떨어지는 건데 뭐가 신나?
1: 그냥 돌덩어리? 어? 유성은 우주과학 분야에서 아주 중요한 연구 대상이라고.
0: 아빈, 혹시 오늘 유성우 이벤트에 대해 더 전할 말 있나요?
4: 그럼요. 별똥별이 떨어질 때 재밌는 전통이 있는데 소원을 비는 거예요. 사람들 말로는 별똥별이 떨어질 때 소원을 빌면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해요. 그래서 기가 들던 팀이 커다란 전망대를 지을 거예요. 테라시티 모든 시민이 별똥별을 잘 볼 수 있고 또 마음껏 소원을 빌 수 있게 말이에요.
5: 우와, 나 소원 빌 거 진짜 많은데.
1: 어? 그럼 나는 소원 10개 빌 거야. 아니, 20개!
4: 기가 빌더, 이제 테라시티에서 가장 높은 타워를 지워볼까?

0: 내가 또 전문이지. 수학 천재 루루. 수학은 누워서 당근 먹기야. 눈부신 아티스트 레이. 내 손을 거치면 모든 예술이 된다고. 블록쌓기 챔피언 마이티.
1: 자, 쌓고 포장하는 건 내게 맡겨.
0: 그리고 하늘을 나는 스타 스키. 몸집은 작아도 큰일을 해내지.
2: 기가 막히다 출동.
0: 자, 그럼 이렇게 하는 건 어떨까? 타워를 아주 높이 쌓아 올리고 꼭대기에는 전망대를 만드는 거야. 모든 사람이 별똥별을 잘 볼 수가 있게. 또 엘리베이터를 설치해서 쉽게 올라갈 수 있게 하자. 다들 이해했지?
1: 자, 가자!
0: 우리만
2: 봐! 출동!

0: 이거 생각보다 훨씬 높은데? 어? 별똥별이다!
1: 타워가 엄청 높아서 별똥별을 더 가까이서 볼 수 있을 거야. 튼튼하게 지었으니까 걱정하지 마.
0: 고마워, 화이팅!
2: 잘하고 있어, 스키.
0: 이제 마무리로 최고의 장식을 올릴게.
3: 우리는 하나! 기가비더 임무 완수!
4: 시민 여러분, 테라시티 별똥별 전망대가 개장했습니다.

0: 우쇼가 곧 시작되려나 봐요. 저기 첫 번째 별똥별이 보여요.
1: 이야, 엄청난데?
0: 너무 멋져요. 자, 시장님, 딱 지금이에요. 소원을 빌어야 한다면 바로 지금 빌어야 한다고요.
2: 재수원아,
0: 기가 빌더. 어떤 소원 빌었어?
3: 난 매일 새로운 걸 배우게 해달라고 빌었어.
4: 난 예술적 영감을 찾게 해달라고 했어. 내 눈에 보이는 모든 곳에.
5: 난 우리가 어떤 건물을 짓든 늘 함께 만들게 해달라고 빌었어.
0: 내 첫 번째 소원은 세상에서 제일 큰 구멍을 파는 거고, 내 다음 소원은 보다시피 소원 빌 게 너무 많아. 설마 그 많은 소원을 다 빌었다는 거야? 넌 뭘 빌었어, 스키?
6: 내 소원? 내 소원은 비밀이야.
3: 어? 저기 좀 봐.
5: 우와, 진짜 예뻐.
0: 저렇게 큰 별똥별은 태어나서 처음 봤어.
5: 나도.
3: 어? 저 별똥별은 뭔가 좀 이상한데. 내 계산에 따르면 엄청나게 큰 유성체가 테라신 배를 향해 떨어지고 있어.
7: 저 어쩌지?
0: 그럼 우리가 나서야 해. 우리가 못 막으면 테라시티가 파괴될 거야. 기가 빌더, 빨리 유성체를 막자.
5: 그래!
0: 자, 간다. 준비, 발사. 이륙. 가서 유성체를 막자. 저 유성체를 멈춰 세울 수 있는 건 기가 빌더 뿐이에요. 모두 행운을 빌게.
3: 어떡해, 전망대에서 봤을 때보다 훨씬 더 크잖아.
0: 큰 문제일수록 큰 해결책이 필요해.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하자. 자, 그럼 기가 빌더 변신. 기가 모빌 발사. 기가 빌더 출동. 포켓몬 변신 완료!
5: 나이티브 변신 완료!
0: 레이봇 변신 완료! 스케이번 변신 완료! 부스터 발사! 스페이스 부스터 장착 완료!
3: 이제 저 유성체를 잡아볼까? 그물 하나 발사!
5: 같이 그물을 잡고 올라가자.
0: 그래! 기가 빌더가 유성체를 꼭 잡아낼 거예요. 거의 다 왔어.
8: 산조각 난다고?
0: 잘 찍고 있는 거지, 뭐? 이런 엄청난 순간을 찍을 수 있는 기회는 절대 흔치 않아. 여러분, 저 거대한 유성이 보이세요?
1: 제이, 대피해야 해, 빨리.
0: 안 돼요.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기가 밀더는 포기하지

0: 언니 위험해! 빨리 피해, 스피! 오베를 구할 수만 있다면 두렵지 않아! 에휴! 제발 멈춰줘!
1: 스피, 우리가 도와줄게!
0: 정말 용감했어, 스키.
2: 함께 하는 거야.
1: 그거 빌더가 테라시드를 구했어.
3: 자, 이제 이 훈장을 수여하겠습니다. 기가 빌더는 엄청난 용기를 발휘해 우주에서 떨어지는 유성을 막아 테라시티를 구했습니다. 모두 수고 많았어.
0: 여러분, 감사합니다. 테라시티는 우리 모두의 고향이에요. 우리가 도움이 됐다니 정말 기뻐요. 스키, 이번엔 네가 큰 역할을 해줬어. 어디서 그런 용기가 났어?
2: 처음엔 별똥별이 무서웠는데 무섭지 않게 해달라고 빌었어.
4: 우와, 그럼 별똥별이 소원을 들어준 거네.
2: 맞아! 아니면 키가 더 크게 해달라고 빌까 그랬나?

0: 불이 났어요.
1: 그랬대.
2: 무슨 소리지?
0: 비상벨이 울리면 불이 난 거예요. 작은 불이어도 스스로 끌어왔지 말고 바로 대피해요.
2: 빨리 가자! 토끼야, 잠깐만!
0: 대피할 때는 코와 입을 가리고 최대한 낮은 자세로 빠르게 움직여요.
2: 어디로 가야 하지?
3: 어? 저기야!
0: 초록색으로 빛나는 유도등을 찾아서 화살표를 따라가요.
3: 우리 빠르게 내려가자!
2: 안 돼!
0: 엘리베이터는 안 돼요. 계단으로 나가요.
2: 길이 막혔어. 어떡하지?
0: 계단이나 복도에 연기가 차 있다면 다시 집 안으로 들어와 문을 잘 닫고 창문 쪽으로 가서
3: 도와주세요!
0: 외쳐요. 화장실이나 옷장에 숨는 것은 더 위험할 수 있어요.
4: 젖은 손으로 플러그를 꽂던 피터. 저런, 감전되고 말았어요.
5: 로보카폴리 안전스쿨. 전기기구는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요? 1번, 플러그를 잡고 뽑는다. 2번, 젖은 손으로 플러그를 뽑는다. 정답은 1번. 전선이 아닌 플러그를 단단히 잡고 뽑아야 해요.
4: 한 콘센트에 너무 많은 플러그를 꽂으면 과열로 인해 화재가 날 수 있어요.
5: 로봇카 풀이랑 꼭꼭!

0: 어때, 주인님?
1: 제스처로 교감하고 기능을 코딩해요. 내 말을 알아듣는 AI 로봇 레오미.
0: I'm so happy to

0: 로봇 레오미 코딩 로봇 사이언 오토 로봇 파릴라 로봇 사이언 원앤원
1: 유치원 가자
2: 똘똘이 유치원 유치원이 열리면 똘똘이랑 교실 놀이 조섬이랑 가게 놀이 종이 울리면
1: 놀이터로 와
2: 신난다
1: 내일 또 놀자
2: 똘똘이 유치원
3: 눈만 바쁜 요즘 교육 어떻게 생각해요?
4: 연필을 굴려야 머리도 잘 굴러가죠
5: 지당하신 말씀
4: 아소비 키즈 특허받은 교재와 대면 교육으로 생각의 깊이가 다르다 유치초이 전문 아소비
2: 고장난 신호등의 비밀
6: 화창한 아침 로기가 운행을 하고 있어요
7: 안녕하세요
8: 안녕 좋은 아침
7: 그럼
1: 잠깐 고마워
7: 별 말씀을 이제 진짜 출발합니다 왜 몸이 으슬으슬하지 설마 비가 오려나?
9: 신입대원이 벌써부터 지각이라니
10: 사정이 있겠지 좀 더 기다려보자
1: 다유 왜 이렇게 늦는 거야
11: 아무래도 먼저 출발해야겠는데 가자
1: 잠시만요
11: 어?
1: 어?
11: 어?
1: 늦어서 죄송해요 갑자기 차고잡 사거리에서
9: 이야긴 나중에 들을게 순찰이 더 늦어지면 안 되거든 다음엔 늦으면 안 돼
1: 네
12: 저 다유 오늘은 나랑 같은 조야
1: 알려줘서 고마워
9: 그럼 출발해볼까?
12: 오늘 순찰은 꽤 순조로운걸?
1: 그러게
12: 다유!
1: 어?
12: 그렇게 속상해할 거 없어 가끔 실수할 수도 있지
1: 그렇지만
12: 나도 처음엔 실수투성이었어
1: 정말?
12: 그렇다니까 늦은 이유가 있는 것 같던데 어떻게 된 거야?
1: 글쎄 오늘따라 차고지압 사거리가 꽉 막혀서 그만
12: 뭐? 거긴 평소엔 막히는 곳이 아닌데
1: 그러니까 이리저리 돌아오다 결국 늦어버렸어
12: 그럼 좀 억울했겠네
13: 비상! 박물관 앞 신호등이 고장났어요 신속한 지원 부탁해요
9: 알았어 출동할게
1: 우리도 가자 생각보다 심각한데
14: 비켜요 제가 먼저 진입했어요
9: 뭐라고?
12: 제시랑 트위즈는 어딨지?
1: 저기 있다 모두 진정하고 지시를 따라주세요 조금씩 양보 부탁드려요
12: 제시, 트윗, 우리 도착해
1: 뭐라고? 잘 안 들려
15: 저기, 타요랑 노아가 왔어 얘들아
1: 트윗 우선 그쪽부터 후진해줘
15: 후진? 너희가 먼저 후진하겠다고?
1: 대체 뭐라는 거야?
16: 구조대라면서요. 어떻게 좀 해보세요.
17: 몇 시간째 이러고 있다고요.
1: 그게...
9: 모두 주목해주세요.
1: 헤트! 루피!
11: 우선 덩치 큰 버스부터 해결해야겠어.
9: 자, 여기 두 차선은 천천히 뒤로 물러나주세요 조심, 조심
11: 거기까지 다음은 이쪽 출발해주세요
1: 우리도 가만히 있을 순 없지
12: 응, 오래 기다리셨죠?
1: 천천히 이동해주세요
9: 잠깐, 그쪽은 기다리셔야 해요

0: 혼났네. 팩트랑 부키 덕분에 해결했어요.
1: 빨리 왔어야 했는데 근처 신호등도 고장이 나서 말이야.
2: 다른 신호등도 고장났다고요?
1: 오래되다 보니 이런 일이 종종 있어.
2: 그치만 연속으로 두 개나요? 제가 한번 조사해볼까요?
1: 그럴 필요까진 없어. 타요, 넌 마트 업무에 충실하렴. 일단 아침에 지각하지 말고.
2: 네.
0: 그럼 어느 정도 정리됐으니까. 어?
3: 지씨, 또 신호등 고장이야. 바로 옆 사거리니까 즉시 출동해줘.
2: 또 신호등이?
1: 지체할 시간이 없어. 어서 출동하자.
4: 네!
1: 가요, 트윗. 너희 신호등을 고칠 때까지 시내 순찰을 부탁해.
2: 저희도...
0: 네, 알겠어요. 그럼 출발해볼까?
5: 늦은 저녁, 구조대 일을 마친 타요와 트윗이 차고지로 돌아가고 있어요.
6: 타요!
2: 트윗도 같이 왔네.
7: 얘들아.
8: 오늘따라 힘이 없네. 무슨 일 있었어?
2: 신호등이 연달아 고장나서 아주 바빴거든.
7: 힘들었겠다.
2: 그것보다 구조대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아서 속상해. 신입이라 그런지 내 말도 잘 안 들어주고. 오늘 신호등 고장은 절대 우연이 아닌데. 분명 뭔가 있다고.
9: 응, 그러고 보니 오늘 놀이공원 앞 신호등도 고장나서 힘들었어. 아이들이 언제 도착하냐고 얼마나 묻던지.
8: 나도 신호등 때문에 공사장 앞에 갇혀 있었는데 하필이면 화장실 급한 손님까지 타고 있었거든.
6: 다들 그런 일이 있었어? 난 전혀 몰랐는데.
2: 로기, 너만 이런 일이 없었다고.
6: 그렇대도 역시 난 행운의 버스라니까.
2: 모두 겪은 신호등 고장을 로기만 안 겪었다고? 설마. 얘들아, 신호등이 고장난 곳이 어디랬지?
7: 그게
9: 놀이공원 앞 사거리.
8: 난 공사장 앞이었어.
2: 로기의 말과 신호등이 고장난 장소, 이 모든 건 바로 그거야! 루피, 신호등 고장의 비밀을 알 것 같아요!
10: 타요!
2: 일단 신호등이 고장났던 곳을 모두 지도에 표시해주세요!
10: 그건 왜? 우선 타요 말대로 해보자.
11: 알았어!
2: 그리고 그걸 로기의 노선과 비교해주세요!
10: 로기랑? 이럴 수가? 두 코스가 정확히 일치해. 더 이상한 건 모든 신호등이 로기가 지나간 직후에 고장났다는 거야.
2: 역시 누군가 로기를 이용해 신호등을 고장낸 거예요.
0: 로기.
9: 로기는 방금 놀이터에 갔는데.
2: 안 돼. 트윗, 어서 가자.
6: 오늘은 뭐하고 놀지? 역시 숨바꼭질이 좋으려나?
2: 잠깐!
6: 뭐야? 너희도 같이 놀려고?
2: 타요가 신호등 사건의 범인을 알아냈어.
6: 잘됐다. 범인이 누군데?
2: 범인은 바로 로기, 너였어.
6: 와? 무슨 소리야? 난 아무 짓도 안 했어.
2: 그게 아니라 누군가 널 이용하고 있어.
6: 그게 무슨 말이야?
2: 움직이면 안 돼. 고바, 어서 하나 누나한테 가자.
6: 뭐가 어떻게 된 거지?
0: 이대로 물러설 줄 알고.
6: 내 몸이 왜 이러지?

0: 이런! 로기의 시스템에 해킹 프로그램이 설치돼 있어. 바로 이거야.
1: 저게 대체 뭐지?
0: 지금은 모두 삭제했으니까 걱정하지 마.
2: 다행이다. 모두 고마워요.
3: 타유의 추리가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
4: 맞아. 정말 멋진 추리였어.
1: 타유, 아깐 제대로 들어주지 않아서 미안해.
5: 그래도 절 믿고 여기까지 와주셨잖아요. 두 분이 없었다면 막지 못했을 거예요.
6: 그나저나 저 고양이 그림 왠지 익숙한데.

0: 이어서 페퍼 피그가 방송됩니다.
1: 짜잔! 특별한 정 통통 치즈 카드를 두 장이나.
2: 어? 냠냠시티 외곽에서 레시피 스톤이 발견됐어요. 악당이 시민들 틈에 숨어 레시피 스톤을 노릴 수 있으니 조심해요.
1: 맡겨주세요. 그동안 냠냠 카드도 잔뜩 모았거든요. 슈퍼젯 메카탄탄 미라클 루나 냠냠시티 위기가 오면 영이 나타난다.
3: 이제 레시피 스톤만 있으면 악당의 왕이 될 수 있다. 뚱뚱치킨 슈퍼젯을 잡아! 빨리 레시피 스톤 내놔!
1: 메카탄탄! 레시피 스톤을 가져와야 해! 어떤 악당도 우리한테는 어림없다! 슈퍼히어로는 어떤 상황에도 겁먹지 않아! 어서 출동하자! 히앗!
4: 행수와 함께하는 재난 대비 국민행동 요령! 전기사고! 안녕하세요! 전기점검하러 왔습니다! 그럼 제가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아니! 이러시면 큰일 납니다! 잘못된 전기 사용은 화재로 이어질 수 있고, 우리 몸에 진료가 흐르게 되면 화상을 입거나 심장마비로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고요.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하지만 때로는 목숨을 위협하는 전기! 안전하게 잘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기 코드는 전선이 아닌 플러그를 잡고 뽑아주세요. 낡거나 손상된 전기선은 새 걸로 교체하거나 손상된 부분에 절연 테이프를 감아서 사용합니다. 전기장판처럼 열선이나 전기선이 포함된 제품은 원통형으로 돌돌 말아서 압력을 받지 않게 보관해주세요. 코드 하나에 많은 기기를 꽂아서 사용하지 마세요. 소비 전력이 높은 가전제품은 멀티탭이 아닌 겹체 콘센트에 꽂아서 사용해주세요. 콘센트에 먼지가 쌓여있다면 사용하기 전 청소기와 면봉으로 깨끗이 청소해주세요. 어린 자녀가 있는 가정이라면 콘센트 안전덮개나 구멍마개를 꼭 사용해서 아이들을 보호해주세요. 당신이 매일 쓰는 전기, 당신을 위협하는 후기가 되기 전에 미리미리 대비하기!
5: 제 남동생 조지고요. 이분은 제 엄마예요. 그리고 제 아빠.

0: 해줘요. 페파 피그.
1: 아기 탔어? 동생이야? 아기 강아지.
2: 유모차 타는 아기 강아지 포미.
1: 귀여워.
3: 낀낀댄다.
4: 쪽이 줄까?
1: 노래하네.
3: 기분이 좋은가 봐.
1: 아기 차.
2: 유모차 타는 아기 강아지 포미. 아기 고양이도 있네.
5: 옥스포드 타운 스와트 성공이다.
2: 사건 발생.
5: 도망쳐. 나 잡아봐라. 보조로 확인. 스와트 출동. 기동전 투차 진입. 야호. 꼼짝마. 사건 종료. 스와트 옥스포드.
6: 빠르게 달리는 킥보드.
7: 빠르게 달리는 속도보다 빠르게 나아가는 방향. 빠르게 앞서는 요령보다 빠르게 함께 타는 문화를. 마이크로 킥보드와 함께 빠르게 달립니다. 스위스 테크놀로지 마이크로 킥보드.
8: 뽀로로 스마트 패드 터치. 터치해 터치해. 그리면 움직여. 말로 해 말로 해. 애플 잘한다. 터치로 말로 카메라로. 뽀로로 스마트 패드.
9: 엄마 폰 말고 내 폰.
10: 터치 스마트폰 플러스 3.0. 사진 3,000장, 동영상 2시간. 더 선명하게, 더 스마트하게. 진짜 내 스마트폰.
11: 업파즈 하면 플러스.
12: 뭐 그래?
13: 플러스.
10: 더 다양해진 24가지 앱 터치 스마트폰 플러스 4.0 원인원.
14: 베이비 핑. 오늘은 엄마 놀이 시간. 첨방첨방 즐거운 목욕놀이. 이제 공주 침대에서 코 잘 준비해볼까? 내일은 뭐하고 놀까? 베이비핑과 함께.
15: 눈만 바쁜 요즘 교육 어떻게 생각해요?
16: 연필을 굴려야 머리도 잘 굴러가죠.
17: 지당하신 말씀.
16: 아소비 키즈. 특허받은 교재와 대면 교육으로 생각의 깊이가 다르다. 유치초이 전문 아소비.
18: TV에서만 보던 똘똘이를 이제 우리 집에서 만나요. 터치하면 똘똘이가 한글도 척척, 영어도 쏙쏙, 피아노 연주와 칠판놀이까지. 100명의 똑똑맘이 선택한 우리 아이 첫 올인원 학습놀이 책상. 똘똘이 똑똑 책상.

0: 축제.
1: 달달한 조지가 할머니 할아버지 차를 타고 나들이를 갑니다.
0: 우리 지금 어디 가요, 할머니?
2: 퍼즐 축제에 가고 있단다.
0: 어? 나 축제 좋아하는데.
3: 그래, 이번 축제는 퍼즐 축제란다.
0: 응, 퍼즐 축제라고요? 얘기만 들어도 벌써 지루하네요.
2: 난 재밌을 것 같은데.
1: 파파가 퍼즐 축제에 도착했습니다.
0: 우와, 여기 퍼즐 진짜로 많다. 초록색은 나무 퍼즐, 빨강은 원숭이 퍼즐, 주황은 당근 퍼즐이네.
4: 어때? 다 멋지지 않니?
0: 네! 색깔이 마음에 들어요.
3: 색깔을 잘 보는 게 퍼즐을 잘 맞추는 비결이기는 하지, 페파. 색깔이 같은 퍼즐 조각은 보통 딱 붙거든.
0: 와!
5: 퍼즐을 어떻게 맞추는지 궁금하세요? 그럼 이쪽으로 와서 보세요.
0: 안녕하세요, 당나귀 할머니. 여기 퍼즐 맞추는 거예요?
6: 맞아. 처음엔 네 개의 모서리 조각을 이렇게 찾아내야 해요. 그런 다음 한 면이 일자인 가장자리 조각들을 찾아내고,
0: 그런 다음 색깔이 비슷한 조각들을 찾아서 이어붙이면 되겠네요.
6: 그거 참 좋은 방법이구나, 페파.
3: 애가 좀 똑똑하죠?
6: 조각을 잃어버리면 안 되니까 조심하고.
4: 에? 설마 퍼즐 조각을 잃어버린 건가요?
6: 아니요, 토끼 아저씨, 잃어버린 조각은 없어요.
4: 퍼즐 잃어버린 게 아니래요.
7: 괜히 떨었네.
0: 공룡.
1: 조지가 공룡 퍼즐을 발견했습니다.
2: 아주 좋은데.
1: 파파는 땅 지킴이 요정 퍼즐을 발견했고요.
0: 우와,
3: 멋지군.
0: 이거 사도 돼요, 할아버지?
3: 미안하지만 페파, 이 퍼즐은 경매로만 살 수 있는 퍼즐이란다.
0: 경매가 뭐예요?
3: 경매란 말이지, 많은 사람이 뭔가를 사고 싶을 때 하는 건데, 사회자가 나와서 작은 나무망치를 두드리면 시작하고, 어떤 물건을 팔지 말해주지.
4: 멋진 땅요정 퍼즐, 경매에 들어갑니다.
7: 저거였어요.
3: 그럼 저걸 사고 싶은 누군가가 손을 번쩍 들지.
7: 좋아, 저요.
4: 4만 원 나왔습니다.
0: 근데요, 다른 사람도 저걸 사고 싶으면 어떻게 해요?
3: 그러면 이렇게 손을 드는 거지.
4: 8만 원 나왔습니다.
7: 뭐?
4: 10만 원이요.
3: 손이 아니라 이렇게 코를 만져도 상관은 없어.
4: 20만 원 나왔습니다.
7: 뭐요?
4: 20만 원, 20만 원 두 번. 낙찰자는 페파 할아버지입니다.
3: 예?
4: 잘하셨습니다, 페파 할아버지. 퍼즐 값으로 20만 원 주시면 됩니다.
3: 20만 원이요?
7: 정말 통이 크시네요, 페파 할아버지.
8: 역시 페파 할아버지시네.
7: 좋은 일에 쓰는 거니까요.
3: 아이, 그쵸. 내야죠.
2: 어머, 정말 멋진 퍼즐이네요. 놔주려고 산 거예요?
3: 예, 나 잘했죠?
2: 고마워요, 페파 할아버지. 자상도 하시지.
1: 퍼즐 축제가 거의 끝나가고 있습니다.
0: 오, 저게 뭐지? 퍼즐 조각 같은데.
5: 여기 쓰레기통에 버려. 네, 알았어요.
6: 우리가 가진 퍼즐 중에 조각이 빠진 게 있나 보네요.
8: 어떤 퍼즐에서 빠진 건지 어떻게 알지?
0: 글쎄요, 이 조각은 주황색이니까. 주황색 있는 퍼즐이 어떤 건지 알아요. 이 주황색 조각은 당근 퍼즐에서 빠진 거예요.
4: 오, 그런가 보네, 페파. 고맙다.
9: 맞아!
3: 역시 우리 손녀가 최고네.
0: 전 그냥 색깔만 보고 어떤 퍼즐이 이 색에 잘 맞을지 찾아낸 거예요.
6: 이제 보니 우리 페파가 퍼즐 전문가였는데 몰랐네.
0: 이제 아셨죠?
1: 파파는 퍼즐 축제가 정말 좋았어요. 퍼즐 축제는 누구나 다 좋아하는군요.
0: 모두의 취미.
1: 쉬는 시간이 끝나고 파파랑 친구들이 들어옵니다.
10: 어머, 벌써 쉬는 시간이 끝난 거니?
0: 네, 선생님, 맞아요.
11: 지금 뭐 하세요?
10: 바구니를 하나 만들고 있단다.
12: 사면 됐지, 왜 만들어요?
13: 저희 아빠 바구니도 파는데 세 개를 한 개 값이에요.
10: 고맙다, 프레디. 근데 바구니가 꼭 필요해서 만드는 게 아니란다.
13: 그럼 왜 만드시는 건데요?
9: 이건 선생님이 한가할 때 재미로 그냥 하는 거야. 이게 내 취미거든. 아~ 선생님은 기타를 치는 것도 좋아하지.
0: 유치원에서 아이들 가르치는 것도 좋아하시죠?
9: 맞는 말이야. 하지만 가르치는 건 내 직업이지.
12: 오래 가르치고 돈을 버세요?
9: 그래, 수지.
13: 선생님, 선생님! 전 바구니도 기타도 별로 안 좋아하는데요.
9: 아유, 페드로. 취미는 좋아하는 건 뭐든지 다 되는 거야.
13: 전 이런 거 좋아하는데요.
9: 춤을 추는 것도 정말 즐겁고 좋은 취미지. 취미는 또 뭔가를 모으거나 만드는 것도 될 수 있단다. 너희 부모님도 좋아하는 취미가 하나씩은 있을 텐데.
0: 우리 아빠는요, 저녁 만드는 거 좋아해요. 그게 우리 아빠 취미예요.
8: 맛있다.
0: 드럼 치는 것도 좋아하시고요. 매일 신문 읽는 것도 좋아하세요.
9: 오호, 맞아. 어떤 취미는 아주 느긋한 것도 있지.
13: 아, 우리 할머니는요, 역사 재현하는 거 좋아하세요. 와! 와! 차랑 비스킷을 드시거든요.
7: 어우, 고마워.
9: 역사 재현은 단지 차랑 비스킷만 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데니. 또 다른 취미 아는 친구 있나요?
12: 우리 엄마는요, 직접 만드신 걸 사진으로 찍어서요, 컴퓨터에 올리세요.
9: 멋진 취미시네.
0: 우리 엄마도 그런 거 하시는데. 근데 컴퓨터로 물건을 파는 거예요. 그게 직업이에요.
9: 아하, 취미로 하는 일을 또 누구는 직업으로 하는구나.
12: 우리 엄마는 컴퓨터로 물건 사는 거 좋아하시는데. 이것도 취미예요?
9: 그럼, 컴퓨터로 물건을 사는 것도 취미가 될 수 있지.
12: 우리 아빠는요, 당근 옷을 입는 거 좋아하세요. 이것도 취미예요?
9: 물론이지. 옷을 갈아입고 변신놀이도 많이 하잖니.
0: 수지도 간호사 옷 입는 거 좋아하는데.
12: 네, 맞아요. 그게 제 취미거든요.
9: 그렇지. 너희도 다 취미가 있을 거야.
12: 제 취미는요, 비행기 그리고 노는 거예요.
9: 좋은 취미구나.
11: 제 취미는요, 복잡한 수학 방정식을 푸는 거예요.
9: 아이쿠야, 그건 취미가 아니라 일 같은데.
11: 그냥 스트레스 풀려고 하는 거예요.
9: 자, 이것만 봐도 취미라는 건 각자 얼마나 다른지

0: 할 수 있겠지.
1: 집에 갈 시간이 되자 엄마 아빠가 아이들을 데리러 왔습니다.
2: 아빠, 아빠, 오늘 취미가 뭔지 배웠어요.
3: 오, 그래?
2: 아빠 취미는요, 요리랑 드럼치기랑 신문 읽기 같은데 맞죠, 아빠?
3: 그래, 아빠 취미를 제대로 알고 있구나.
4: 엄마, 저는 엄마 취미가 컴퓨터로 물건을 사는 거라고 말했어요.
5: 그런 것도 취미라고 할 수 있을까, 수지?
4: 취미 맞아요. 엄마가 맨날 하는 거잖아요.
5: 맨날은 아니거든.
4: 어쨌든 많이 하시잖아요. 아주 좋아하시고요.
5: 맞아, 아주 좋아하지.
6: 아, 참, 레베카 아버지 취미도 다들 듣고 재미있어 했답니다.
7: 오, 저한테 그런 취미가 있는 줄...
2: 당근 옷 갈아입고 좋아했잖아요.
7: 그건 딱 한 번이었는데, 분장 파티 때 입은 거고.
2: 그래도 좋아하셨잖아요.
7: 그래, 좋아했지.
3: 잠깐, 그럼 너희들 취미는 다 뭔데? 페파도 취미가 따로 있니?
4: 페파 취미는 동네방네 다 소문났을걸요?
2: 제 취미는 바로... 점벅점벅 진흙탕에서 뛰는 거예요.
1: 페파는 자기 취미가 좋았어요. 페파의 취미는 누구나 다 좋아하는 거요.
4: 조각 이불 만들기.
1: 페파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가진 옛 물건 중에 아기한테 줄만한 게 있는지 찾아보러 왔습니다.
5: 아하, 이거 페파가 쓰던 치마알기네.
8: 정말?
5: 이걸 왜 여태 갖고 있어요?
2: 엄마, 저도 아기를 위해서 뭔가 하고 싶어요.
5: 지금 엄마 거들고 있는데 뭘 또?
2: 이건 뭐예요?
5: 어머나, 저게 있네. 엄마랑 예전에 같이 만든 조각 이불인데. 어우, 세상에, 말도 안 돼. 내가 아기 때 덮던 이불인데.
2: 우와, 어떻게 만든 거예요?
5: 정해진 건 없고 아무 천이나 네모나게 우려서 다 꿰맸지.
2: 이 천은 뭐였어요?
5: 이것도 있네. 내가 제일 좋아하던 원피스였는데 너무 작아져서 못 입었거든.
9: 그거 아세요? 전 아직도 이 색이 제일 좋아요.
5: 그건 내가 어릴 때 내 방에 달았던 커튼을 잘라서 만든 거야.
1: 이불 조각 하나하나마다 멋진 추억이 담겨 있군요.
2: 할머니, 엄마, 우리 아기한테 이불 하나 만들어줄까요?
5: 어쩜 그렇게 멋진 생각을 다 했니, 페파? 누굴 닮아 똑똑할까? 아유, 기특한 우리 페파. 좋은 추억이 떠오르는 천들을 모아서 만들자꾸나.
1: 페파가 엄마 할머니랑 아기 조각 이불에 쓸 천 조각을 모으러 집에 왔어요.
2: 아빠, 좋지? 아기한테 조각 이불 만들어줄 거예요.
3: 오, 그거 정말 좋은 생각인데, 페파. 우린 여기 거대 괴물 도시를 만들었는데.
5: 가자, 페파. 침실에 오래된 옷 모아둔 게 있거든. 도시가 아주 멋지네, 조지.
3: 이 시계탑은 내가 만든 거예요.
5: 여기도 더 있네요. 이제 어떤 천을 쓸지 정하기만 하면 되겠네.
2: 제일 행복할 때가 생각나는 천이요.
5: 오, 그럼 이건 어때? 페파, 네가 아끼던 우주복이야. 어찌나 좋아했는지 엉덩이에 구멍이 날 정도로 입어서 감춰놨지.
2: 맞다. 그거 빼요.
5: 오, 좋아. 그럼 이 화사한 옷은 어떨까? 엄마가 조지 첫 돌 때 입었던 건데.
9: 조지가 케이크를 묻혔죠. 봐요.
2: 싫어요. 싫어. 싫어.
5: 페파, 뭐가 마음에 안 들어?
2: 행복할 때 입었던 천으로 만들어야죠. 이건 다 기분 별로잖아요.
5: 아유, 우리 귀요미. 꼭 행복할 때 입은 것만 행복으로 남는 건 아니야.
2: 네?
9: 맞아. 중요한 건 그때 기분이 어땠냐가 아니라 그 일을 떠올리면 기분이 어떠냐는 거지.
5: 내가 제일 아끼던 원피스를 떠올리면 껴있겠다고 얼마나 난리를 쳤는지 웃긴걸.
9: 우리도 멋진 추억이 담긴 게 많을걸, 페파.
2: 우리다! 이거 찢어졌을 때 엄청 슬펐는데 지금은 보기만 해도 좋아요. 이건 제가 처음 입은 빨간 원피스인데 지금도 이 색이 제일 좋아요.
5: 이제 조각 이불을 만들까?
2: 네! 이래서 어느 세월에 다 만들어요?
5: 짜잔! 만세!
1: 다행히 페파 엄마한테 재봉틀이 있었어요.

0: 좋네요. 안 그러면 밤을 셀 뻔했죠. 이윽고 밤이 돼서 파파가 잠을 잘 준비를 합니다.
1: 이불 다 됐다. 마무리로 술을 꼭 놔야 하거든. 오! 이렇게 해야 아기가 알지? 페퍼 언니 선물이란 걸.
2: 아, 마음에 쏙 들어요. 얼른 아기한테 선물 주고 싶다.
1: 엄마도 그런데. 고마워, 페퍼. 잘 자렴.
2: 엄마, 아기가 올 때까지 조각 이불 좀 빌렸어도 될까요?
1: 당연히 되지, 페파. 네가 잘 갖고 있다줘.
0: 페파는 조각 이불이 좋았어요. 아기도 조각 이불을 좋아하면 좋겠네요.
2: 수지 할머니의 아트백.
0: 페파는 오늘 수지랑 수지 엄마, 수지 할머니랑 외출을 합니다.
2: 엄마, 우리 지금 어디 가요?
1: 모처럼 쇼핑을 하러 가지.
3: 살다 보면 꼭 정해진 대로만 가는 건 아니지. 영감이 떠오르면 어딘들 못 가겠니? 언제 떠오를지는 모르지만.
4: 하늘에서 떨어질 리는 없잖아요.
1: 자세워!
4: 왜요? 뭔데요?
2: 하늘에서 녹슨 고물이 떨어졌는데요?
3: 저걸 보니 영감이 확 떠오르는구만.
0: 녹슨 고물차는 레베카 이모가 하는 재활용 센터 크레인에 매달려 있어요.
4: 엄마, 아니 재활용 센터에서 하루를 허비할 수는 없다고요.
3: 그냥 좀 보는 건 어때? 레베카 이모, 저 차로 뭘 어쩌려고요?
5: 폐차하는 중인데요.
3: 아니 왜요?
5: 그게 제일이니까요. 녹슨 고물차잖아요.
3: 개 좋으면 잘만 쓰겠구만. 왜요?
5: 마음에 들면 가지세요.
3: 어쩜 이렇게 내 마음에 쏙 드는지.
4: 다행이네요. 이제 쇼핑하러 가실 거죠?
3: 안 돼. 이게 얼마나 중요한데. 가서 물감 좀 가져올래? 내 미술 가방이랑.
4: 네, 엄마.
3: 페파랑 수지 친구도 데려오고. 알았지?
4: 알았어요.
3: 고맙다, 우리 딸.
2: 할머니, 우리 여기서 뭐해요?
3: 이걸로 아트밴을 만들어보려고.
2: 그게 뭔데요?
3: 밖에서 살아 움직이는 예술 작품을 직접 만드는 거야.
2: 그럼 우리 산에 가서 그림도 그려요?
3: 언덕이든 산이든 어디든 다 갈 수가 있지.
0: 수지 엄마가 데려온 팔팔 친구는 파드로와 데니, 캔디였군요.
6: 안녕.
7: 우리를 왜 부른 거야?
2: 수지 할머니가 이 밴으로 뭘 하신다는데.
3: 이제부터 다 같이 멋진 아트밴을 만들자꾸나.
8: 벤의 색칠해 보기는 처음이네요.
9: 어떤 색으로 칠할 건데요?
3: 어디 보자. 내가 이 벤을 보고 있으면 얘가 말을 걸어오거든. 이렇게. 수지 할머니, 저 좀 칠해주세요. 연두색으로요.
7: 제가 벤을 보니까 얘가 말을 걸어요. 페드로, 나 좀 칠해줘. 노란색으로.
3: 아주 멋진데, 페드로.
2: 제가 이 벤을 보니까 말을 걸어요, 캔디. 파란으로 칠해주겠어? 저한테는 뭐라고 하냐면, 페파, 분홍으로 칠해줘. 근데 왜 나한테는 아무 말도 안 하지? 그럼 그냥 흰색으로 다 칠하자.
0: 모두 수지 할머니와 함께 아트밴을 칠하고 있습니다.
5: 이러니까 정말 멋지다.
3: 그쵸? 모두 같이 꾸몄어요.
10: 완세!
3: 이제 시동을 걸어볼까?
2: 뭐야? 왜 안 되지 이거?
4: 어쩐지 이 차엔 엔진이 없어요.
5: 그게 중요한가요?
3: 당연하죠. 엔진이 없는 차로 어딜 가겠어요?
2: 산에 올라가서 그림도 그리려고 했었어요.
8: 자동차 엔진은 할아버지가 잘 아시는데.
3: 옳지. 데니 할아버지한테 전화해야겠군.
11: 여보세요? 엔진이 없는 벤을 봐달라고요? 네, 바로 갈게요.
0: 데니 할아버지가 재활용 센터에 도착했습니다.
3: 와주셔서 감사해요, 데니 할아버지.
11: 부탁하신 엔진 가져왔어요. 무려 전기차 엔진으로 가져왔어요. 충전만 하시면 됩니다.
1: 살아났다!
3: 이제 이름만 정하면 되는데 이 벤의 이름은 뭐가 좋을까?
4: 바네사.
2: 아트밴 바네사.

0: 좋은데 이제 바네사를 타고 도로를 달릴 수 있겠어.
1: 자, 예수하러 모두 출발. 산에 올라가서 그림 그려요.
2: 수지 할머니는 아트밴 바네사가 좋았어요. 아트밴 누구나 다 좋아하는군요.

0: 이어서 메탈 카드봇 W 강철의 포효가 방송됩니다.
1: 대라대라 뿅까끄
2: 내가 박인수가 되다니
1: 그만 읽을까?
3: 잠깐! 강용호의 뜻을 알아내야 그의 마법이 풀릴 거야.
1: 나 파김치 됐어.
4: 나 너무 지쳐서 힘들어.
5: 2번 신나고 재미나라. 와!
1: 안 돼!
3: 속이 크다.

0: 멋진 소방구조대원이 됐어. 든든한 새 친구 트윗과 함께 말이지.
1: 반가워. 난 트윗이야. 어떤 사건도 맡겨만 줘.
2: 다요, 트윗, 사건이야. 어서 출동해야 해.
0: 알았어요. 소방구조대 출동.
3: 자동차 구조대도 있다는 거 잊지 말라고. 자동차 구조대 출동.
2: 도시에서 일어나는 위험한 사건들과 거짓으로부터
3: 시민들을 지키고 진실을 밝혀내라.

0: 엘리베이터에서 장난을 치던 피터. 저런, 사고가 나고 말았어요.
1: 로보카 폴리 안전스쿨.
2: 엘리베이터에 갇히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번, 직접 문을 연다. 2번, 비상 버튼을 눌러 구조 요청을 하고 기다린다. 정답은 2번. 직접 문을 열면 떨어질 위험이 있으니까 구조 요청을 하고 침착하게 기다려야 해요.
0: 엘리베이터 안에서 과격한 장난을 치면 멈출 수도 있으니 조심해야 해요.
1: 로보카 폴리랑 꼭꼭 약속!

0: 기동전투차 진입! 야후! 꼼짝마! 사건 종료! 스완 옥스폰!
1: 바르게 달리는 킥보드!
2: 빠르게 달리는 속도보다 바르게 나아가는 방향, 빠르게 앞서는 요령보다 바르게 함께 타는 문화를 마이크로 킥보드와 함께 바르게 달립니다. 스위스 테크놀로지 마이크로 킥보드.
0: 엑스트레인, 엑스파이터, 카본 X, 카본 이산트리오, 그랜드 카본 X. 하늘의 창, 캐논 X와 그랜드 카본 X가 합체하여 탄생. 최강 용사 카본, 그랜드 카본 X. 기트가, 코드가, 페트롤 가이즈 플러스. 최강 형사 카본, 페트롤 가이즈.
3: 어때? 블레이온을 찾을 수 있겠어?
4: 틀렸어. 아무리 찾아봐도 안 보여. 밤이라 화면도 어둡고.
5: SNS에서도 눈에 띄는 소방차를 봤다는 글은 안 나오네.
6: 팽탄폰의 봉인.
7: 블레이온!
6: 이 아이, 내가 데려가도록 할게.
7: 너!
8: 기다려! 쫓아오지 마!
9: 불이야!
8: 괜찮아!
3: 그때는 너무 당황해서 아무것도 못했어.
8: 솔레이오는 메탈 브레스를 갖고 있었어. 만약 블레이온을 카드로 봉인하고 다닌다면 찾기 힘들 테지.
4: 역시 그렇겠지.
7: 아, 다시 솔레이오를 찾을 무슨 방법이 없을까?
10: 경찰에 도움을 받는 건 일이 너무 커지려나?
11: 오늘처럼 또 방제무장기 사용은 안 돼. 나 아빠한테 엄청 혼났거든.
7: 죄송합니다.
8: 그러고 보니 안나는 시장님 딸이었지.
11: 응, 그렇긴 한데 왜?
8: 시장님에게 말해줘. 모타운 전역을 즉각 봉쇄하라고.
7: 뭐?
8: 그게 무슨 말이야, 메가 앰블러?
7: 느닷없이 뭐야?
8: 느닷없기는. 팬텀 브레시 그 꼬마에게 봉인되고 행방을 알 수 없게 됐잖아. 만약 녀석들이 비스트 바이러스를 마구잡이로 퍼뜨리게라도 했다간 우리도 너희와의 공전도 모두 끝장이라고. 감염된 메탈 카드봇들의 폭주 끝엔 전멸뿐이다.
9: 그건 큰일인데.
3: 솔레이유는 바이러스를 퍼뜨리거나 하지 않을 거야.
8: 어떻게 단언할 수 있지?
3: 블루컵을 고쳐줬잖아. 바이러스를 퍼뜨릴 생각이었다면 애초에 돕지도 않았겠지.
8: 순진하군. 어차피 와일드카드봇들의 편에 선 녀석이야. 그들처럼 온갖 거짓말과 함정으로 우릴 위험에 빠뜨릴 거다.
3: 그런 억지는.
8: 그럼 왜 와일드카드봇의 봉인을 갈아치고 도망간 거지? 대답해봐.
3: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11: 그만, 둘 다 진정해.
4: 자자, 차근차근 생각해보자 얘들아.
8: 큰 소리 내서 미안.
3: 아니야, 나야말로.
8: 일단 와일드 카드봇에 대해선 동료들에게 말해둘게. 메탈 브레스의 주인이 한 명 더 나타났다는 것도. 그래, 부탁하지.
10: 봉쇄령이라니 말이 되는 소리여야 말이지.
4: 저렇게 흥분한 메가 앰블러는 처음 봐.
12: 저래봬도 의사니까 와일드 카드봇한테 생명이 빼앗기는 걸 많이 봐왔어. 예민하게 굴어도 이해해줘.
4: 마키나 행성도 수명이 다할 때까진 평화로운 줄 알았어.
5: 멀리 떨어진 별도 지구와 크게 다르지 않나 봐.
3: 아저씨, 잠깐만요.
10: 왜? 아야야, 쓰레기통에 있던 걸.
3: 생각났어요. 솔레이유를 찾을 방법.
13: 사람 찾는 기사를 실어달라고?
5: 솔레이유라는 애가 행방불명이에요.
4: 한시라도 빨리 그 애를 찾아야 해요.
13: 안 돼. 내가 무슨 힘이 있다고 그런 걸 할 수 있겠냐?
3: 에이, 그런 말이 어딨어요. 함께 세상을 구한 동료잖아요.
5: 아저씨가 포르카카에서 찍은 사진들 덕분에 인간과 메탈 카드봇의 공존에 결정적인 역할도 했잖아요.
14: 저도 부탁드립니다. 이 공존 사회가 위협을 받고 있어요.
13: 아유, 너희한테는 뭐 여러 가지로 신세진 것도 있고 나도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야 굴뚝 같긴 한데.
15: 왜 굴대고 있어 지금? 달아나기 전에 어서 가지 않고.
13: 네!
15: 너희도 어른들 일하는데 방해 하지 말고.
3: 무슨 일 있어요?
13: 30호 매립지에 문어 괴물이 나타났대.
4: 문어?
16: 30호 매립지 교량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아침 거대한 문어 괴물을 목격했다는 제보가 잇따르고 있어 시민들이 극도로 경계하고 있습니다. 최근 소동을 벌인 미확인 메탈 카드봇들과 관련이 있을까요?
13: 저기! 뭔가 보였어!
3: 어때요? 보여요?
13: 나타났어! 근데 문어가 아니라 탱크 같은데?
3: 탱크요?
14: 메탈 가스가 풍부한 매립지에 홀로 와 있는 탱크. 에너지를 얻으러 온 메탈 카드봇이라고 생각하는 게 자연스러워.
13: 그러니까 너희도 모르는 메탈 카드봇이란 말이지?
17: 어떻게 된 거야? 메탈 카드봇은 이제 인류의 친구 아니었어?
5: 아마 저건 메탈 카드봇이 아니라.
3: 안 되겠어. 매립지로 들어가자. 응? 어서 피해.
5: 중.
15: 꽉 잡아! 어디 있지?
3: 조심해, 블루카.
15: 마키라 행성 최

0: 수 있지.
1: 역시 그랬군.
2: 아유, 그놈의 지겨운 최강.
0: 어, 멋이나?
2: 마키나 행성은 이미 오래전에 사라졌어. 그런 명칭은 여기선 의미 없으니까 지구에서 새로운 자신을 찾아보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은데. 그리고 최강은 너 말고도 많거든.
1: 최악도 있지.
2: 누구 말하는 거야?
0: 이 몸에게 건방지게 설득하니 대장도 좋구만.
2: 역시 말로 설득할 상대는 아닌 것 같지?
1: 기대도 안 했어.
2: 블루탑 와이드!

0: 곳이냐 메탈 가드 곳이냐 어느 쪽이야?
1: 균이 가르쳐줬어. 여기서 그런 거 중요하지 않아. 나는 블루카 지구에 사는 자다.
0: 뭐라는 거야?
2: 메가 엠블러 피닉스 파이어.
3: 블루카분
2: 다리 넘어에서 탱크와 싸우고 있어.
4: 탱크?
3: 이번에도 와일드 카드 봇인가?
4: 와일드 카드 봇? 플래터 제트가 아니네.
3: 예감이 좋지 않아.
1: 너도 이 지구에서 살려면 이곳의 생명을 존중해. 그럼 모두들 날 받아줄 거야.
0: 그딴 건 잘 모르겠고 한 마리 고독한 야수에게 우리 같은 건 필요 없지. 제법인데.
5: 상대를 인정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너도 우리와 함께 지낼 수 있어.
0: 웃기지 마. 누가 그러고 싶대?

0: 재밌어 보이셔들. 나도 좀 끼워주실까?
1: 어느새 동료를 불렀지?
2: 뭐야? 나 몰라쳤다 녀석!
0: 싸움의 향기에 이끌리는 건 당연한 본능 아니겠나?
3: 블루카! 울프 하운튼! 쟨 또 대체 뭐냐고! 스카이게로비랑 똑같이 생겼네?
0: 우아하게 놀아볼까?
3: 알파볼트 캐논! 블루카! 괜찮아?
1: 이 정도 상처쯤은
0: 이상도 하셔라. 내 크림슨 랜스에는 비스트 바이러스를 심어뒀는데 그런데도 아무 반응이 없으시다. 아, 선한 인상 뒤에 날뛰는 짐승의 기운이 느껴지는군.
3: 너도 와일드 카드 보시지? 뭐 때문에 이러는 거야?
0: 나의 이름이 나이트 그리폰이란 것만 알려드리지. 이런 솜씨가 이런 우아하지 못하고 적과 악운을 구분해서 조준하는 게 어떠신가?
2: 그딴 건 모르겠고 난 그저 싸움의 본능을 따를 뿐이다.
3: 블루카, 일단 투표하자. 상황이 너무 안 좋아.
2: 알았어, 줄.
0: 도망치게 놔둘 리가 없잖아.
2: 야흥! 거기서!
4: 어? 어? 블루카이다! 왜?
1: 저 녀석은 모든을 다리에서 벗어나!
0: 자, 도망은 거기까지! 가!
3: 뭐지?
2: 딥바이트! 닭다리 맛이 연설로군!
0: 뭐라고?
5: 새로 셋업!
6: 헐쿠! 머리 조심!
5: 딥바이트 셋업!
2: 어이, 순수가 늘었네. 트라이던트 서브마리!
0: 이런, 보통 방해꾼이 아니신 모양이군. 흥이 떨어졌어. 다음을 기약하지!
2: 좋으면 와이드 치킨 만들어주마!
3: 딥바이트! 응? 페로로! 시에로!
7: 안녕, 준.
5: 등장 타이밍 나쁘지 않았지?
7: 다 내 덕분이지 않겠어? 블루카, 잠깐 안 본 사이에 살 좀 빠진 것 같다.
1: 다이어트 좀 했지? 근데 너희 언제 모호타운에 온 거야?
8: 내가 불렀어.
5: 크레스트!
9: 뭐야, 미리 말해주지, 크레스트.
8: 미안, 뭘 좀 알아보느라 정신이 없었거든. 너희들이랑 딥바이트와 함께 와일드카드봇에 대해 얘기할 게 있어.
2: 이런, 흠뻑 젖어서 안 쏴지잖아! 내 지옥으로 수도 보자고!
5: 어때요? 도움이 됐나요?
10: 물론이지. 백신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건 네가 갖고 온 샘플 덕분이야. 고마워, 솔레이유. 정말 훌륭해.
5: 더 필요하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어머니 부탁이라면 뭐든 다 해드릴게요.
9: 이야, 설마 페로로랑 이런 식으로 다시 보게 될 줄이야.
5: 그러게, 너희들 소식 듣고 바로 날아왔어.
6: 내가 보통 빨라야 말이지.
5: 특히 크레스트가 긴급으로 딥바이트를 데려와달래서.
8: 고마워, 페로로.
5: 그런데 안나는? 집에 간 건가?
11: 아, 시장님 달래드리러 갔어.
12: 진지열이!
5: 괜찮아요. 금방 다시 오를 거예요.
9: 매립지 쪽이 그날이었으니까.
5: 시장님에 따른 책임이 막중하구나.
9: 그래서 딥바이트랑 할 얘기란 게 뭐야?
8: 내가 딥바이트를 부른 건 다름 아닌 충치 때문이야.
9: 충치? 분명 에드 아저씨가 새 이빨로 바꿔줬었잖아.
13: 상태 또 안 좋아진 거야? 진찰 좀 해줘.
2: 아니, 그런 게 아니야, 애들.
8: 와일드 카드봇과 바이러스 소식을 듣고 딥바이트의 충치가 바로 떠올랐거든. 세바스찬?
14: 네.
8: 자신의 충치 때문에 난폭해진 딥바이트.
11: 이건...
8: 그런 딥바이트에게 물린 기간트랙스도 이상이 생겼던 거 기억하지?
3: 보통 난리도 아니었지. 그게 왜?
8: 기간트랙스의 사고회로 데이터와 충치를 비교해봤는데 원인을 알아냈어. 비스트 바이러스 때문이야.
3: 뭐라고?
1: 그게 무슨 소리야? 뭐야 너? 와일드 카드 모셨어?
12: 어쩐지 무섭게 생겼다 했어.
11: 얘들아, 편견은 안 돼.
7: 딥바이트는 예전부터 외모 때문에 상처를 많이 받았단 말이야.
1: 괜찮아, 난 이제 신경 안 써.
9: 장하다!
1: 하지만 넌 와일드 카드 복과는 좀 다른 듯한데. 웹폰 카드도 그렇고.
8: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바이러스는 스스로 증식할 수 없어. 그래서 숙주세포에 침투한 뒤 자신의 정보를 복제해서 방출하지. 그 과정 자체는 비스트 바이러스도 같아. 단, 감염된 메탈 카드봇은 유전자 정보가 새로 쓰여져서 성격은 공격적이고 흉폭하게, 바이러스의 농도에 따라선 겉모습도 변한다는 걸 알게 됐어.
7: 어, 좋아! 완벽히 이해했어!
9: 생김새도 바뀐다 이 말이지? 글루컵도 좀 모습이 변했으니까.
11: 이해한 거 맞지?
5: 그럼 딥바이트도 이미 비스트 바이러스에 감염된 적이 있었던 거야? 충치가 생기기도 전에?
8: 그럴 가능성이 높을지도. 한번 감염된 후 어떻게 제정신을 되찾았는지는 모르겠지만.
1: 안타깝게도 처음으로 감염됐을 때 기억이 없어서 말이야.
8: 적어도 충치는 이빨에 잠복해 있던 미량의 비스트 바이러스가 뒤늦게 발현된 걸지도.
1: 그래서 무슨 말이 하고 싶은 거지? 이 도시를 들쑤시고 있는 녀석들이 순수한 와일드 카드봇이 아니라 바이러스에 감염된 메탈 카드봇에 불과하다는 말인가? 아니, 한번 감염되면 반드시 죽는 그런 무서운 병이 아니라는 거야. 내가 바로 그 산 증인인 셈이다.
8: 그리고 백신을 맞으면 감염을 막을 수 있어.
1: 뭐라고?
8: 메가인블러, 함께 비스트 바이러스 백신을 개발하자.
1: 의사로서 거부할 수 없군요.
8: 그럼 마무리 부탁할게.
9: 어? 너희도 파이팅!
1: 자, 그럼 다음은 탱크 야옹이랑 창등 조랑마를 찾아야겠군.
9: 그리고 또 한 명 메탈 브레스를 가진 애가 있지.
5: 솔레이유랬나?
7: 그 앤 블레이온과 팬토모넷이라는 동료를 데리고 있어.
14: 모두 만만치 않은 상대였어.
12: 게다가 모두 비스트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잖아. 물리면 감염되는 거 아니야?
15: 너 좀비 영화 그만 보랬지.
9: 아무튼 다들 백신이 만들어질 때까지 조심해.
12: 난 일단 소방서로 복귀할게. 어.
14: 그럼 나도 경찰서로 복귀를 해야.
9: 루카, 데이크 백.
14: 잠깐. 준, 나도 슬슬 근무지로 복귀해야 하는데.
9: 아직 상처가 남았잖아. 잠시 쉬고 있어.
14: 알겠어.
7: 블루캅은 항상 너무 열심이라니까.
5: 휴식도 중요해.
14: 휴가 신청을 해야겠군.
16: 아우, 배고파. 이거 포를 너무 신나게 쏴댔네. 어디 괜찮은 맛집 없으려. 이 냄새를 저거 무조건 마.

0: 갑시다. 주범 번수 보자고.
1: 어서 오세요.
2: 안녕하세요.
3: 안녕. 늘 먹던 걸로 주세요.
1: 네, 알겠습니다.
3: 준, 네 친구는 왜 안 보이냐?
4: 무슨 일 있으신가요?
3: 요즘 네 얼굴이 안 보여서 심심하다고 동료가 그러더라고. 무슨 일 있는 거야?
4: 별일 아닙니다. 그냥 유지보수 중이에요.
3: 그렇다면 다행이지만.
1: 여기 커피랑 루카스 도넛 3개예요.
3: 고마워요. 아, 와일드 카드본 얘기는 들었어.
5: 어떡해요?
3: 걱정 마. 우리 모험 경찰들은 메탈 카드본 편이니까.
5: 얼마?
6: 안나, 너야?
7: 어쩔 수 없잖아. 내가 아빠 달래드리느라 얼마나 힘들었는데. 모든 꿰뚫어보시는데 거짓말도 안 통할 거고.
8: 너무하네. 안나의 무거운 짐도 몰라주고.
7: 그치.
8: 그러니까.
9: 괜찮을 거야. 이제 와서 뭘 숨길 게 있겠어요.
7: 자, 그럼 난 이만 가볼게.
5: 벌써?
7: 잠깐 급하게 온 거니까 나도 할 일 많거든. 별바다 덩치들도 돌봐줘야 하고. 준, 창 챙겨줘서 고마워.
1: 우리 집에 고이 모셔뒀지.
7: 그럼 딥파이트 잘 부탁하고 백신 연구 잘 돕고 있어?
1: 알았어, 알았어. 지혜로, 모두에게 안부 전해줘.
10: 그래, 걱정 마.
11: 아우, 너무 아쉽다. 가서 나눠먹어.
4: 조심히 가.
7: 잘 먹겠습니다. 시로, 잘 봐줘.
10: 계속 직진.
12: 어서 오세요.
13: 백백 허니딥이랑 버팔크림 도넛 주세요.
5: 솔레이유? 뭐? 무슨 일로 온 거야?
11: 가게에서 드시겠어요?
13: 포장해 주세요.
11: 네, 알겠습니다. 언제 이런 귀여운 친구를 사귀었대?
5: 엄마! 너일 얼마나 찾아다녔는 줄 알아?
13: 알아. 그래서 숨어 있었던 거야.
5: 내 친구가 그랬어. 걸리는 게 없다면 도망치거나 숨거나 하지 않을 거라고.
11: 여기 있습니다.
13: 감사합니다.
5: 너
7: 기다려. 순순히 돌려보낼 순 없지.
5: 맞아.
13: 도넛을 사러 왔을 뿐인데.
1: 선보입니다.
13: 어떡하지, 블레이온?
1: 서북부에 위치된 카시아스 정류소에서 대규모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14: 정류소가 짙은 검은 연기와 화염에 휩싸였습니다. 소방관들이 진화 작전을 벌이고 있지만 물기는 좀처럼 잡히지 않습니다. 잠시만요. 메탈 카드 보십니다. 쌍둥기를 든 메탈 카드 보시 보입니다.
5: 저 녀석!
14: 타이거리자!
1: 메탈 카드 소방대원 페니스 파이어를 찾아주신다고 했는데요.
5: 솔레이유!
4: 준, 가자!
7: 우리도!
11: 태호랑 안나는 여기 있어. 도넛 더 먹고 가. 루카바, 우리 아들 잘 부탁한다.
4: 걱정하지 마세요.
15: 괜찮으세요? 덕분에 살았어.
1: 좋아. 레이온을 따돌렸어. 우리가 1등이야.
4: 경주를 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 준.
5: 피닉스 파이어다. 어떤 상황이야?
15: 준, 블루카. 탱크 녀석이 이곳 기름을 훔쳐먹고선 난동을 피우고 있어.
4: 보통 목포가 아닌가 본데.
15: 준, 어떡하지?
1: 들어가자. 우린 전문 소방대원도 함께 있잖아. 겁낼 거 하나도 없지.
15: 난 여전히 겁나거든. 화염을 만만히 보면 큰 코 다친다.
5: 미안, 집중할게.
4: 내 물 회오리로 전부 쓸어버리면 안 될까?
1: 그건 자주 쓸 수 없으니까 아껴둬야지. 작전대로 가자.
4: 좋았어.
15: 타이거는 어딨지? 그 녀석은 안쪽에 있는데.
16: 여긴 우리한테 맡기고 다녀와.
15: 네, 날 따라와.
0: 여기 기름은 담백한 것이 맛이 좋아. 어디 한번 마셔볼까?
15: 그만 둬! 이런 위험한 곳에서 낫기만이 목숨이 아깝지 않나?
0: 이 정도 스릴 없이는 기름 맛이 안 살지. 배고프면 먹는데, 그리고 날뛰고 날뛰는데, 그것이 우리 와일드 카드봇의 본능이라고.
15: 이런 곳에서 볼을 쐈다가 하는
1: 블루탑?
0: 응? 자!
15: 우리를 받아준 사람들과 함께 살아야 할 우리로선 이 마음대로 날뛰게도 순 없어, 타이건!
0: 그게 너의 본능이라면 나를 위한 대지! 한 번 더!
5: 딥파이트! 물어!
1: 피닉스 파이어! 대동!
0: 머니인 테마! 그럼 뿅망치로
15: 거기 가만히 있어.
1: 네 차례야. 딥파이트 대동.
0: 오히려 시키셔. 대오그.
15: 지원인가?
0: 저 정도로 젖었으면 될 것 같은데 준.
1: 블루카 마무리야.
0: 응. 놀이하러 온 게 아니란 말인데! 몰라리.
1: 우리 블루팝은 전기를 잘 다루거든. 충분히 젖은 상태에서 이 녀석 공격을 맞으면 어떻게 되는지 알지?
0: 모르겠는데 진짜냐?
1: 알파볼트!

0: 어떠냐 우리의 지목해.
1: 좋았어.
2: 펜터머는
1: 와일드 카드본.
2: 어?
1: 체인지. 놀래요.
0: 어디서 쓰지?
3: 펜텀 혼의 세다.
1: 딥파이트 세다.
3: 테너스피어.
2: 딥파이트
0: 지금!
1: 놀래요! 대체 뭐 때문에 이러는데!
3: 이게 어머니의 뜻이니까.

0: 다이어 로어 블레이즈.
1: 다이어 로어 블레이즈.
0: 체인지. 딥파이트 봉인. 네 친구 오늘은 내가 데려갈게.
2: 타이거는 보이지 않아.
3: 이런 도망쳤나? 더 움직일 힘이 남아있었다니 맷집도 좋고.
0: 기름을 실컷 마셨을 테니까 힘이 넘치나 보지.
4: 우리 동료 딥파이트를 돌려줘.
3: 난 군인들의 뜻을 따를 뿐이야.
0: 이만 가자 블레이온.
3: 알겠어. 오메가 힌트
5: 배추언니, 괜찮아?
6: 딥파이트...

0: 냠냠시티 외곽에서 레시피스톤이 발견됐어요. 악당인 시민들 틈에 숨어 레시피스톤을 노릴 수 있으니 조심해요.
1: 맡겨주세요. 그동안 냠냠 카드도 잔뜩 모았거든요. 슈퍼젯 메카탄타 미라클 루나. 냠냠시티 위기가 오면 영웅이 나타난다.
2: 이제 레시피스톤만 있으면 악당의 왕이 될 수 있다. 뚱뚱 치킨 슈퍼즈를 잡아! 빨리 레시피스톤 내놔!
1: 메카탄타! 레시피스톤을 가져와야 해! 어떤 악당도 우리한테는 어림없다! 슈퍼히어로는 어떤 상황에도 겁먹지 않아! 어서 출동하자! 히앗!

0: 경찰서에 도와달라고 하자.
1: 혼자 나왔다가 길을 잃었다면 움직이기. 사람들이 많은 장소나 경찰서, 소방서, 아동 안전지킴이 집으로 가 도와달라고 해요.
2: 집에 데려다 줄게.
0: 누구세요?
1: 따라가지 않기. 모르는 사람은 따라가지 않아요. 억지로 데려가려 한다면 크게 소리 질러요.
0: 엄마 아빠 전화번호가 뭐야?
1: 전화하기. 엄마, 아빠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생각해요. 기억이 안 난다면 112, 119에 전화해 도와달라고 해요.
0: 아빠!
3: 엄마!
4: 행주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가스사고! 가스점검 나왔습니다.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가스 제때제때 점검하지 않으면 가스 폭발, 화재 등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요.
5: 만약 가스가 새는 것 같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4: 첫 번째, 창문과 문을 열어 환기를 시켜주세요. 이때 가스 주변에서 전기용품 사용을 시작! 전기 스파크가 폭발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위험합니다. 두 번째, 불꽃 잠합. 가스레인지의 불꽃은 원래 파란색인데요. 만약 붉은색 불꽃이 나타난다면 습도가 높거나 산소가 부족한 상태. 창문을 활짝 열고 화구를 깨끗이 청소해주세요. 세 번째,
6: 점검액을 만들어 확인합시다. 주방세제와 물을 2대 8 비율로 섞어 중간 밸브 주변에 솔솔 발라주면 끝!
4: 거품이 보글보글 부풀어 오르면 가스 누출을 의심해야 합니다.
6: 가스가 누출된 것 같을 땐 119나 지역 가스 공급소로 신고합시다.
3: 가스 사고를 막을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요. 점검원이 방문했을 때 문만 열어주시면 빠르고 정확하게 점검해드립니다. 그럼 여러분의 안전한 하루를 위해 오늘도 열심히 움직여볼게요. 펜파! 다음 차례는 107호! 오케이! 가봅시다!

0: 눈만 바쁜 요즘 교육 어떻게 생각해요?
1: 연필을 굴려야 머리도 잘 굴러가죠.
2: 지당하신 말씀.
1: 아소비 키즈. 특허받은 교재와 대면 교육으로 생각의 깊이가 다르다. 유치초이 전문 아소비.
3: 베이비핑. 오늘은 엄마 놀이 시간. 첨방첨방 즐거운 목욕놀이. 이제 공주 침대에서 코 잘 준비해볼까? 내일은 뭐하고 놀까? 베이비핑과 함께. 응급환자 발생! 통지레비 구급차 출동!
4: 엑스레이 찍을게요.
3: 상처가 났네요.
4: 진짜 받고 주사도 꽁!
3: 통지밴드 주세요. 알약이 짠!
4: 입원이 필요합니다.
3: 주사 싫어!
4: 통지레비 구급차 약국놀이 원형원.
5: 얜 집없어?
3: 뚝딱뚝딱 아기 토끼지. 내가 뚝딱 예쁜 집 만들어줄게. 물통엔 침대 이름표도 뚝딱. 여기가 아기 토끼지.
5: 생겨서 좋겠다.
3: 좋아 좋아. 뚝딱뚝딱 아기 토끼 집.
6: 엑스트레이 엑스파이터 컴온